0: March, April, May, and we are in that month of May. In fact, we're coming to the end of it. But nonetheless, that was Wouter Hamel's song.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봐야 되겠죠, 선생님?
1: Replacing a royal hand-me-down that finally frayed.
0: 마침내 해진 낡은 왕실 무대 커튼을 새로 장만한 사연. 의역을 좀 했어요. 근데 직역을 하자면은 replacing a royal hand-me-down. 왕실의 물건 중에 대대로 이렇게 물려내린 그런 물건을 드디어 바꾸는구나. That finally frayed. 그게 이제서야 너무 낡아져서 아, 이렇게 그동안 물려받은 물건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커튼인데요. Did you have any hand-me-downs when you were younger?
1: I'm a younger brother, so yes. I've had many, many hand-me-downs.
0: Clothes,
1: oh, absolutely.
0: Shoes and things. Yeah, okay.
1: The funny thing is, when

0: when you're in elementary school, like in your younger kindergarten years, you don't mind.
1: Oh,
0: Like, if
1: okay.
0: anything, because, I always looked up to my older brother. So I think a lot of younger brothers that look up to their older brothers,
1: Yeah.
0: it's almost like you can't wait until that becomes
1: Oh,
0: yours.
1: that's cool.
0: Because you're kind of like almost jealous that, oh, they got something so nice, but then, oh, but one day it'll be mine.
1: Oh, wow.
0: So I didn't mind it, but when you get older and you get to like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t's like, oh, I don't want a hand-me-down. I want something that I want. I want to choose it.
1: Yes. 선생님이 이제 동생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의 옷이나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고 했는데, 어릴 때는 상관없다가 이제 사춘기 때 그게 좀 싫어지는군요. I didn't know. I'm an eldest child, so I've never had a hand-me-down, actually. But in today's story, we're talking about the curtains of a very prestigious theater, and they've been around for ages. Now, finally, they're deciding to change it, and we're going to find out why. 자,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요, 극장답게 무대 앞에 커다란 빨간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레드 벨벳으로 만들어진 거 연상이 되시죠? 자, 여기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왕 서거 후 지난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되면서 이 커튼의 로고도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작업을 그 당시가 아니라 아주 최근인 5월 14일에 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수십 년 만에 바뀐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막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
0: When King Charles III of Britain was crowned in 2023, the Royal Opera House in London sent his office an urgent question: Do we need to get new curtains? Throughout Queen Elizabeth II's reign, the opera company's plush crimson drapes in mohair velvet displayed her royal cipher, E2R, embroidered in golden thread with a crown on top. With a new king in place, the curtains now looked awkwardly out of date.
1: 2023년 영국에서 찰스 3세가 국왕 자리에 올랐을 때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국왕 측에 다음과 같은 긴급 문의를 보냅니다. 저희 극장 커튼 새로 장만해야 할까요? 자, 전임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 동안 이 오페라 하우스의 고급스러운 진홍색 모헤어 벨벳 커튼에는 금실로 수놓은 여왕의 왕실 문장 E2R와 그 위로 왕관 도안이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함에 따라 그 커튼은 어색하게 시대에 뒤처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Right, so the curtain is crimson. That's a sort of deep red color. It's made of velvet, as we can imagine. And it has the letters E and then Roman numerals 2 and R. And it was embroidered in golden thread.
0: Yeah, if something is embroidered, then it has thread that is kind of sewn into a material, and usually to make some sort of a design, or it could be lettering. But it's something that's not printed with ink, but with threading, it's sewn right into a material.
1: 그렇죠. embroidered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수를 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fact, when King Charles became king, after many, many years of Queen Elizabeth II's reign,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money. Do we need to change the money immediately? Because on the coins and the paper money of all the Commonwealth countries, they have the Queen on it, and it's just been that way forever.
0: For decades.
1: Yeah, and then all of a sudden, we had a new person on the throne. So people said, "Oh,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money? What's going to happen to this and that?" And the curtains were another part of it.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Yet not long after raising the query,

0: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5월 14일, 국왕 찰스 3세는 자신의 C3R 왕실 로고와 반짝이는 왕관이 장식된 폭 20m, 높이 14m 규모의 새로운 커튼을 공개하는 오페라 하우스 갈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00만 번 이상의 바늘 땀이 들어간 이 디자인은 수주간에 걸친 기계 자수, 그리고 수작업 자수의 결실이었고요. 영국 왕립 자수학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앤 버처는 8명의 자수 장인들이 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에 따르면은 요즘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들이 극장에서 영상으로 상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왕관 무늬의 보석 세팅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가까이 볼수 있도록 자수 작업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So C3R is short for Charles III, C3, and then R in this case is Rex, which means king. So it's King Charles III. Right, what's a gala or gala, you might say?
1: Gala, gala, it's a gathering of people for an event, usually like a party of some sort. You might have a lot of these after an event of some sort. Like, let's say you have the Academy Awards, you might have like a gala party after that for the winners or celebrities that are attending, usually something that you dress up for
0: A very famous one is the Met Gala. 그렇죠. 이게 어떤 축제, 잔치,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갈라라고 하고, up close.
1: Up close essentially means near. It's close to you, and meaning that because you're up close to something, you can see it clearly and in great detail.
0: 그래요. 이제 가까이에서라는 뜻입니다. You can see the embroidery up close. Right, it's time for us to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Susan Boyle, I Dreamed a Dream.

0: Susan Boyle, I Dreamed a Dream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국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커튼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왕의 로고로 새긴 새 것으로 교체된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국 무대나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을 무대에 올리는 극장에 갔을 때 무대에 쳐진 커튼을 다양한 소품으로 생각하지만 오페라 극장 무대의 경우 이런 커튼이 설치된 것은 160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오페라 무대 커튼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Curtains have hung in front of opera stages since the early 1600s, according to Gundula Kreutzer, the chair of Yale University's music department and author of a book with a 54-page chapter on the history of opera curtains. Companies at the time wanted drapes to hide elaborate stage sets from incoming audience members to create a sense of anticipation, she said. Kreutzer said that curtains in early opera houses would drop suddenly to the floor and then fall through a crack in the stage or rise rapidly to the ceiling rather than parting as they often do now. To get the heavy curtains to soar upward, stagehands would leap onto a rope to act as a counterweight, she said.
0: 예일대학교 음악학과장으로 오페라 커튼의 역사를 다룬 챕터만 54쪽에 달하는 책을 쓴 크로이츠 교수에 따르면 1600년대 초부터 오페라 무대 앞에는 커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극단들은 극장 안으로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정교하게 준비해둔 무대 세트가 처음부터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커튼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크로이츠 교수에 따르면 초기 오페라 극장의 커튼은 오늘날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후 무대의 바닥 틈새 사이로 사라지거나 천장 쪽으로 급격히 치솟아 올라가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무대 담당 직원들은 무거운 커튼을 위로 치켜 올리기 위해서 밧줄 위로 뛰어 올라 자신의 몸무게로 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Right. There were curtains, drapes to hide elaborate stage sets.
1: Elaborate here, meaning that it's not simple. It's something that has a lot of bells and whistles, and it's got a lot of details and things that might wow you. But basically, when you're saying something is elaborate, you're thinking of something that's the opposite of something that's just plain and simple.
0: 자, 그러니까 elaborate stage set는 굉장히 복잡한 무대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단어는 정교하다는 뜻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뒀다는 거죠. What about stage hands?
1: A stagehand is an occupation. It's someone who works with the production of sorts, and they're not in front of the camera or on the stage. They're the people that you don't see that do kind of all the little work here and there to make something happen.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they're pulling the ropes in order to open the curtains so that people can see. But it could be just things like setting up the stage and moving things around here and there. So you're doing just kind of the little bit of work here and there that people don't see for a production.
0: Stage hands는 쉽게 말해서 무대 뒤에 있는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Hands가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놀랐어요. They use their own bodies to act as counterweight for the curtains to draw them up. I thought that was so dangerous, but also, oh my goodness, that's what they used to do. Hundreds of years ago. 자, 이어서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Giacomo Puccini sometimes added rising chromatic scales into his opening music at the moment the curtain rose.

0: Along with Hector Berlioz and Giuseppe Verdi, Puccini also used slow curtains falls to close acts that ended with tender scenes. Richard Wagner's engagement with curtains included commissioning a new design for the drapes at his Bayreuth Opera House. Whereas curtains had previously opened sideways or upward, Wagner wanted them to open diagonally, revealing the stage more naturally. That style of opening is now called the Wagner curtain.
1: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는 때때로 막이 오르는 순간에 맞춰 자신의 서곡 안에 상승하는 반음계 선율을 넣곤 했고요. 베를리오즈나 베르디와 마찬가지로 푸치니 역시 감정적인 여운이 있는 장면으로 막을 내릴 때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그너의 경우는 자신의 그 바이로이트 오페라 하우스 커튼을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무대 커튼에 깊은 관심을 보인 작곡가였는데요. 이전에는 커튼이 옆으로 또는 위로 열리는 식이 대부분이었지만 바그너는 무대를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커튼이 열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커튼이 열리는 것을 바그너 커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열린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렇게 그 커튼이 다 막이 내려져 있을 때 가운데에 그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위로 대각선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 요즘 많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그너 덕분에 생긴 방식이라고 하네요. Right. So he created this diagonal, I guess. Opening of the
0: Opening.
1: curtains? Yeah?
0: Yeah.
1: What's diagonally?
0: So when we think of something being diagonal, it's the in-between phase between something being vertical and something being horizontal. So think of something that is 45 degrees in angle. So if you think of a clock at like, I guess 1:30 or what that be, I guess 10:30, 1:30, 10:30. So 45 degree angles in that sense, those would be diagonal.
1: 그렇죠. 대각선으로, 대각선, 부사로 썼을 때는 diagonally가 되겠고요. 이제 형용사일 때는 diagonal 하면 되겠죠. diagonal 부사일 때는 ly 더 붙이시면 됩니다.
0: Yeah, when I first was reading the article and it was explaining that the curtains open diagonally, I was kind of like, huh? What? How do no curtains go either up or sideways? What
1: Yeah.
0: what do you mean diagonally? And yeah, if you look at like a picture of that, then you go, oh, that. Okay, yeah. So they have like strings in, or kind of in the set. Let's say like the center point of the curtain, and if you pull that to the upper and corners of the stage, then you could see how it would kind of sort of open diagonally.
1: 집에서도 우리 이제 커튼 예쁘게 묶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묶는 끈
0: Yeah.
1: 사가지고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위에는 종처럼 이렇게 좀 곡선을 이루고 그다음에 아래는 축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주요 표현 복습해 볼까요? Let's have a look at embroider.
0: Embroider is a type of stitching or sewing that you will do with material where you use thread to make a pattern or letters or something onto a material.
1: 수놓다, 자수할 때 그 수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embroidered his initials onto the cuffs of each of his shirts.
1: 이거 남자들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아닌가요?
0: I think it makes you feel good. I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on any of my clothes, but I'm sure if I did, I'm sure I'd feel kind of good.
1: 저도 이렇게 뭐 누구에게 해준 적은 없지만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자, 예문이 뭐였냐면은 그는 그러니까 그녀는 그에게 셔츠 소매에다가 이니셜을 수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한다는 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she embroidered his initials onto the cuffs of each of his shirts. 자, 자, 다음으로.

0: Something can wait.
1: If something can wait, then it means that it is not urgent. It does not have to be done immediately. It's something that you can put off or something that you can do later.
0: 뭐뭐는 나중에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project she assigned you can wait until after you get this one done.
0: 지금 새로 받은 프로젝트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어.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just because.
1: Just because is something that you'll say if you did something for no particular reason. So there's not really any good explanation you can give. So you just kind of say, oh, just because.
0: 그냥 이유가 없어.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middle school kid kicked over the garbage can just because.
0: 그 중학생은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왜? 그냥.
1: Middle school kids these days.
0: 이유 없는 반항인가요? James Dean의 그 영화 이유 없는 반항. Oh, what was that called in English?
1: Rebel Without a Cause.
0: Rebel Without a Cause, exactly. 그거요. 자, 그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James Dean은 막 차 막 이렇게 몰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우유 한 잔을 마시잖아요. 집에서는 애인데 밖에 나가서 정말 이유 없이 반항을 하는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just because. 자, 다음 표현, up close.
1: Up close means that you are near something. You're not far and you're able to see something clearly from your vantage point.
0: 자, 바로 가까이에서 예문 보겠습니다.
1: He wanted to get an up-close look at the butterfly before classifying it.
0: 이게 어떤 나비인지 분류를 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죠. Diagonally.
1: Diagonally means like at a 45-degree angle, so it's not horizontal and it is not vertical. It's something in between.
0: 대각선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1: Bishops can only move diagonally across the chessboard. 네,
0: 체스판에서 bishop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this morning. Let's have a look at the quiz. What do you call that thing when the actors come onto the stage at the end of the act and they all bow and say goodbye? What's that called?
1: That would be number three, a curtain call.
0: 네, 3번이죠. Curtain call. 자, 이게 바로 극이 끝난 후 배우들이 무대로 다시 와서 인사하는 것인데요. 1번 stage fright는 무대 공포증입니다. 선생님, 이거 없으시죠?
1: I'd say not anymore. Is
0: oh,
1: the
0: you
1: way
0: had
1: I would,
0: it?
1: Okay. I'd say maybe as a kid. But yeah, I think I always kind of wanted to be in this area. So after getting into broadcasting, certainly. Yeah. Since then, yeah, it's not so much anymore.
0: 그래요.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대 공포증 별로 없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릴 땐 떨려요.
1: Oh,
0: 그렇죠?
1: yeah, sure.
0: 굉장히 그럴 수는 있어요. Stage fright는 무대 공포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scene stealer.
1: Scene stealer would be someone that kind of hogs the camera. We'll say like someone's a camera hog or someone that tries to take over a scene and upstage other people. So you don't notice other people because they want to be the star of that scene or show.
0: 맞아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외래어로 많이 쓰는데 원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연기를 너무 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scene stealer는 그런 식으로 주연 못지않은 그런 연기를 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면이 될 수도 있겠죠. scene stealer. 근데 보통 사람한테 씁니다. Alright. 자, 정답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8280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5044님은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연락처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Well,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Bob Dylan, One More Cup of Coffee.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클래식계에서 최고 권위의 상은 뭘까요? 그라모폰 어워즈나 디아파송 도로를 꼽을 수 있겠지만 대중의 의견도 담는다면 지난해 이민찬이 3관왕을 휩쓴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가 빠질 수 없겠죠. 한 해 동안 BBC 뮤직 매거진에 실린 앨범 1500여 개 중 3개의 부문별로 최고의 명반이 최종 선정되는데요. 세계의 모든 악단이 경쟁하는 올해의 관현악의 주인공은 지휘자 사살 괴첼이 이끄는 프랑스 루아주 국립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악단이 사이먼 레틀의 말로 교향곡 음반도 제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사샤 괴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들어야 하는가? 늘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인기 레퍼토리와 학단의 명성에 기댄 잘 팔린 음반이 아니라 묻혀있는 음악을 역사적 통찰로 복원해낸 사샤 괴첼의 음반. 음악가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여는 말에 소개드렸던 BBC 뮤직 매거진 선정 올해에 관현악에 선정된 그 음반 사샤 괴츠리 지휘하는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반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코른골트의 심포니에타 작품으로 5중 3악장 몰토 안단테였습니다. 사샤 괴첼은 오케스트라 빌더로도 불리는데요. 이름 없는 이스탄불 필하모닉을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만들어낸 그가 지금 울산시향의 예술 감독과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죠. 실력이 있는데도 저평가된 악단을 선호한다는 사샤 괴첼이 앞으로 울산시향의 소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 즉석 신청곡도 받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흥얼거리는 멜로디 있으신가요? 기분 꿀꿀한데 이걸 들으면 오후가 행복해질 것 같은 음악, 짧은 한 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곡명도 아는 대로 생각나는 만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열어놓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님, 오늘도 촉촉한 아침입니다. 무엇이든 시대 흐름에 맞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뭔가 나의 철학을 가지고 맞춰간다라는 것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석희님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의정부에 있는 음악 도서관 다녀왔어요. 정클크에서 들어봤던 피아노 음원도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앱 스탬프 챌린지가 많아서 일주일에 2,000캐시를 얻고 있습니다. 이석희님 저본적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의정부에 아주 좋은 음악 도서관이 있다고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안에 극장도 있고 또 좋은 음반과 악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폰세의 작은 별입니다. 데이비드 러시엘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린 폰세의 작은 별이었습니다. 옹인유키님, 사사 괴체를 검색해봤더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그의 음악은 지금 시대에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며 인기보다 예술적 본질과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또한 음악가들의 시대적 책임, 특히 음악을 창조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샤 괴첼의 음악은 예술적 사명감과 음악이 사회에 가지는 역할에 대한 성찰로 높이 평가되는군요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대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과 소통하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예술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대중과 호흡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항상 많은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샤 괴첼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이 적지 않습니다. 8737님, 발효식혀서 구운 바게트팡에 커피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죠. 빵이 달달해야 맛있다는 서방님이랑 정반대라 싸울 때도 있지만 클래식을 듣는 것엔 공감하죠. 어렵긴 하지만 보내줬습니다. 네, 이 서로 다른 취향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8737님, 재치 넘치는 메시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나갑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꽃이 만발인데요. 클래식은 물론이고 모든 음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 음악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으로 88종 3악장 함께 듣겠습니다. 라파엘 쿠벨리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우운성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모차르트 편협주곡 21번 2악장인가요?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나온 음악이요. 학교 단체 관람회에는 극장 출입이 제한됐던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원이 따라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고 보러 갔던 영화라 기억에 남습니다. 나비를 잡는데 화면이 정지됐던 마지막 장면. 아직도 생생하네요. 요즘 언니와 사이가 좀 멀어졌는데 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곡을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몰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그래도 그 짜릿한 덕분에 지금도 생생한 추억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용감한 자매가 무슨 일로 손해졌을까요? 언니에게 오늘 음악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생각엔 금세 예전의 친구 같은 자매 사이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추억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모차르트 편협주곡 21번 시장초 쾌회번호 467중 2악장 안단테입니다.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하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영화 엘비라 마드간에 흐르던 모차르트 편의 협주 21번 시장초 쾌일번호 467종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2부 첫곡 신청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힌트가 더 필요할까요? 순정 만화 주인공 캔디. 그리고 답을 다 알려주는 보기까지 드립니다. 1번 슈베르트 들장미, 2번 리에르트 슈트라우스 수레국화. 문자 샵 1045와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7748님, 퀴즈를 들으니 얼마 전 장미축제에 다녀왔는데 눈에 선하네요. 목향장미, 담장에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담장에 장미를 심으려 준비 중이시군요. 자라면 얼마나 예쁠까요? 박지영님, 제주 하귤, 5월에 나는 귤로 청 만들면서 노동요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노동요로 듣고 계시는군요. 아, 클래식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면 더 잘 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김에스터님, 제가 사는 서울 양천구에도 음악 도서관이 있어요. 딸과 가면 같이 피아노도 치고 음악 관련 책도 읽고 LP나 CD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도서관은 마냥 조용한데 여기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나와서 카페 온 것처럼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양천구에도 음악 도서관이 있군요. 김에스터님 부럽습니다. 자주 가셔서 이 익숙한 음악 외에 모르는 음악들도, 생소한 음악들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님도 좋아하니 더 좋은데요. 3837님, 경주는 어제까지 비오고 날이 흐리더니 오늘은 해가 반짝이며 공기도 깨끗하니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은 15주년 결혼기념일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곡 하나 신청해봅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인데요. 어릴 때 애니메이션에 이 곡이 삽입된 걸 듣고 즐겨 찾는 곡이 되어서 아직도 듣고 있어요. 화창한 날이면 이상하게 이 곡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날씨가 맑군요. 저는 오늘 출근할 때 비가 내렸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또 도시마다 날씨가 다를 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기에는 말씀하신 곡이 좀 연주 시간이 깁니다. 주말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정클클과 함께해주세요.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클라리넷 음악 한 곡 감상해볼까요? 율리우스 리치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랄련의 협주곡 G단조, 작품으로 29중 1악장 알레그로 아지다토, 샤론 카메 클라리넷과 그레고르 빌이 지시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의 연주입니다.

샤론 카메 클라리넷과 그레고르 뷰리시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들려드린 율리어스 리츠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를 위한 협주곡 G단조 작품 호 29종 1악장 알레그로 아지다토였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이예림님, 캔디에 빵 터졌네요. 한동안 못 듣다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 바로 반디를 틀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예림님, 그간 바꾸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죠. 홍은심님, 요즘 길가에 장미들이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1번 슈베르트 들장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이 노래의 가사는 괴테의 가슴 아픈 첫사랑이 담긴 시입니다. 소년이 붉은 장미를 꺾으려고 하자 장미가 가시로 찌르겠다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년은 장미를 꺾고 장미는 상처를 입고 신음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들으면 조금 새롭게 들리실까요? 슈베르트의 들장미, 메저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가 노래합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토의 목소리로 들려드린 슈베르트의 틀장미였습니다. 4054님, 매일 아침을 함께하던 정클클. 열흘 전에 캐나다로 와서 이제는 밤 시간 오후 9시부터 11시 함께하는데요. 아침에 들어도 밤에 들어도 참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4054님, 캐나다 여행 가신 겁니까? 혹은 이민 가신 건가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캐나다에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상공우사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8085님, 조금 전 엘비라마디간 삽입곡 잘 감상했습니다. 저의 오래된 작은 수첩에 기록된 다시 듣고 싶은 곡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모차르트 클라르넷 협주곡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떠날 때 함께 들었던 곡이라 한동안 듣지 않았으나 이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보내셨습니다. 네, 8085님. 기억해뒀다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틴의 오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마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평일 오전 11시 점심즈음 열리는 마틴의 콘서트의 소문난 강자는 예술의 전당과 성남아트센터입니다. 예술의 전당 마틴의 콘서트는 올해로 22년째, 성남아트센터 마틴의 콘서트는 21년째. 장수 사실도 놀랍지만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가벼운 소품 위주의 대중적 레퍼토리일 것 같지만 웬걸요? 협주곡과 교향곡, 풀오케스트라 편성에 작곡가와 국가별 음악 파고들기에 소외된 명곡까지 진중한 선곡과 실험적 시도가 가득합니다. 수준 높은 연주에 밀도 있는 해설을 곁들인 마틴의 콘서트. 혹시 못 가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전 11시에 정클클 2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망스입니다. 다니엘 밀러 슈어트의 첼로, 크리스토퍼 에셴바흐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목요일 클래식 살롱에서 뵙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 첫 곡은 이승결님의 즉석 신청곡 쇼팽 히트드 2단조 작품으로 25중 5번이었고요.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승결님 메시지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신청해봅니다. 예전에 친구 추천으로 봤던 애니메이션 4월은 너의 거짓말에 나왔던 곡인데요. 주인공의 감정, 상황과 잘 매치되는 선율이라 지금도 가끔 찾아들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승결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음악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또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도 들을 수 있었네요. 2060님, 우산은 준비했어도 쓰지 않아도 되는 매우 흐린 날씨. 장애가 있는 아들 등원시킨 후 정클클과 함께합니다. 네, 그래도 우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항상 챙겨주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등원 잘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2부 순서 클래식 살롱,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건너가 봅니다.

0: 음악에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 세계에 한 걸음 더,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클래식계 엔잡러라는 별명을 계속 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겸 작가 박소연입니다.
0: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1: 아, 네.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늘 밝고 건강한 모습인데 예전에 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좀 공부 욕심도 많아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동안 기도 못할 정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받으면서 좀 재활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0: 아, 그러셨군요. 미국 유학 준비 중에 그렇게 대형 사고가 터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재활하신 거세요?
1: 네.
0: 그럼 그때는
1: 악기를 거의 못 잡았었죠. 네.
0: 연주자에게 연습을 못하는 것,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잘 회복하신 거죠?
1: 아, 네.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가장 많이 음악을 듣고 가장 많이 책을 읽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책이나 음악들이 저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또 너무 좁게 인생을 보지 않도록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남들보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거죠.
0: 네. 그런 역경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 깊은 시각으로 음악과 책을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사연 보내주시면 두 분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책과 음악을 만나볼까요?
1: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과 음악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 꽉꽉 채워서 오려고 했는데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고민

0: 끝에 엄선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책과 클래식 명곡을 주제로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어떤 책과 음악을 고르고 골라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어떤 책인가요?
0: 프랑수아주 4강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을 가져왔어요. 작가 프랑수아주 4강은 19살의 나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로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그 이후에 어떤 미소, 한달 후, 1년 후와 같은 소설의 연인은 성공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프랑수아주 4강 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김영하 작가가 자신의 소설 제목으로 차용하기도 한이 문구처럼 좀 강렬한 내용 이런 것들이 그녀의 소설에 담겨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녀가 24살에 발표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1: 네. 이책 제목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만약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나 바그너를 좋아하세요와는 또 브람스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좀, 확 오는데요. 브람스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0: 저는 고독 그리고 좀 절절한 그리움 이런 게 느껴지는데
1: 네.
0: 어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1: 저는
0: 계신가요?
1: 브람스 하면은,
0: 네.
1: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독일 가곡을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이탈리아 가곡을 중점적으로 하고, 2학년 때 독일 가곡을 하게 되면 슈베르트나 슈만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제가 브람스 곡을 하고 싶다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 그때 당시 학생 시절에 가져갔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디 2학년이 브람스를 부르냐. 그래서 많이 혼났어 가지고 저한테는 브람스는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어서.
0: 좀 깊이감 때문일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공감이 됩니다. 예. 단순히 곡이 좋아서가 아니라 브람스의 철학과 삶을 이해한 다음에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때도 받아들였고 지금도 받아들여서 브람스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깊고 어려운 작곡가입니다.
0: 그래서 가을에 더잘 어울리는 작곡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네, 브람스 하면 브람스의 스승이었던 슈만, 그리고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 슈만과의 삼각관계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프랑수아주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역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년의 여인인 폴이 오래된 연인 로제, 그리고 14살이나 어린 매력적인 청년 시몽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잉그리트 버그만이나 이브 몽타, 그리고 안소니 퍼킨스라는 아주 당대의 쟁쟁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이 영화를 장식하기도 했죠.
1: 그렇군요. 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이 말은 어떤 장면에서 나올까요?
0: 중년 여인인 폴에게 반한 청년 시몽이 음악회 티켓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이 티켓을 보내면서 함께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1: 예, 접근 방식이 독특합니다. 보통 저와 음악회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0: 네,
1: 일반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을까요?
0: 프랑스에서 브람스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연주회를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꼭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역사적인 것과 민족적인 기질 차이에도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1870년에 전쟁을 했거든요.
1: 네.
0: 네,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했는데 하필 브람스가 또 프로이센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승리의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앙숙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브람스의 음악이 약간 자유와 개성이 속박되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람스를 좋아하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취향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브람스를 꺼려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예의상 브람스의 작품이 들어간 음악회를 초대할 때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꼭 질문을 해야 된다고
1: 먼저
0: 하더라고요.
1: 이른바 체크를 하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1: 취향
0: 네.
1: 체크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년의 여인이 젊고 매력적인 남성에 끌려 함께 음악회에 갔는데, 더구나 음악이 브람스라. 브람스 음악이 온통 마음을 뒤흔들어 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음악입니까?
0: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곡이

0: 연주되었다는 곡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1: 어허.
0: 그래서 딱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네.
0: 교향곡 1번이나 아니면 바이올린 협주곡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이 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 네.
0: 바이올린 한 대가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누르고 솟아올라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필사적으로 떨더니 이윽고 저음으로 내려와서는 즉각 멜로디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며 다른 소리들과 뒤섞였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오케스트라 악장이 솔로 연주를 하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일 것이다. 아니다. 바이올린의 솔로가 아주 튀게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 협주곡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죠.
1: 네, 바이올린 협주곡이 맞을 것 같은데.
0: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지금 제목을 다시 보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점점점인데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4강은 제목의 문장 부호가 꼭점 3개가 들어간 말 줄임표로 끝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에도 뭐 한국어 번역본이든 일본어 번역본이든 무조건 이 점점점 3개가 들어가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였을 때 3명의 인물, 그리고 그들의 각기 다른 사랑, 망설임과 같은 불확실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 3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모두가 추측을 하고 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람스를 좋아하는 두 남녀의 운명, 어떻게 됐을까요?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각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77종 3악장,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77종 3악장이었습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동일님,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건참 지루한 일이라 말했던 4강. 혹시 두 분은 4강의 삶을 동경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보내주셨습니다.
1: 동경하시나요?
0: 네, 박수현 선생님은 동경하지 않고 저도 비슷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일님. 구원정님, 사강과 브람스 너무 좋네요. 경차보다는 벤츠에서 우는 게 낫다라는 사강의 말도 생각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1: 저는 경차도 좋은데요.
0: 제니러브 뮤직님, 브람스 음악은 좀 성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송파 앨리스님, 브람스 참 좋아하는데 오늘 브람스 이야기가 너무 솔깃합니다. 점점점에 이런 의미가 있다니. 작가의 의도도 이제야 이해하게 되고 모교살롱에서 재밌고 유익한 상식 많이 얻어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음악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죠. 네스노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혹은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을 초반에는 공주는 잠못 이루고가 많이 팜플렛에서
1: 네,
0: 보이다가
1: 그렇죠.
0: 이제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고도 많이 나와서

0: 혹시 두 곡이 다른 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같은 곡입니다.
1: 네, 같은 곡이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빈체로,
0: 빈체로.
1: 네, 다 알죠. 근데 이 아리아가 등장하는 오페라인 투란도트에도 원작이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0: 원작이 있습니까?
1: 네.
0: 고대 중국의 전설을 가지고 소재를 쓴거 아닌가요?
1: 네, 투란도트의 원작은 천일일화라는 책입니다.
0: 천일일화요?
1: 네.
0: 야화가 아니라요?
1: 네.
0: 어허, 천일야화는 익숙한데 일화는 좀,
1: 네.
0: 들어본 적이 많이
1: 아,
0: 없습니다.
1: 네. 두 책이 모두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번역되어서 소개됐던 책이에요.
0: 네.
1: 첫 번째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천일야화는
0: 예.
1: 아랍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앙투안 갈라앙이라는 작가가 번역한 12권짜리 책으로 우리에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책이죠.
0: 네.
1: 그것에 비해서 천일일화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뭐 터키,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프랑스와 프티 들라크루아가 번역을 한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0: 네.
1: 너무 이 들라크루아가 개작을 많이 했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19세기 말부터 점차 천일야화에 밀려서 많이 잊혀지게 된 책이죠.
0: 그랬군요. 자, 천일야화에서는 세라제대가 매일 밤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천일일화도 형식이 비슷합니까?
1: 천일야화도 그렇고 천일일화도 그렇고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 소설의 형식을 갖춘 거는 같아요.
0: 네.
1: 근데 천일야화는 솔직히 왕이 여성을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천일야화와 반대로 천일일화에서는 남자를 믿지 못하고 혐오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 공주가 등장합니다. 이 파루크나즈라는 공주의 유머가 공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 낮에 목욕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주 고약하고 비열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너그럽고 충실한 남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0: 이거, 투란도트 공주랑 이야기가
1: 네.
0: 비슷합니다. 투란도트 공주도 남자를 혐오하지
1: 네.
0: 않습니까?
1: 매우 혐오하죠.
0: 예, 그래서 수수께끼를 못 풀면 그 자리에서
1: 네,
0: 죽여버린다고.
1: 그렇죠.
0: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수수께끼가 도저히 풀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아닙니까?
1: 저 처음 봤을 때 하나도 못 풀어서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0: 네네.
1: 문제를 내볼게요. 네,
0: 알겠습니다.
1: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나가겠습니다.
0: 네.
1: 이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개 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아침이 되면 사라졌다가 밤마다 새로 태어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뭐 반딧불입니까?
1: 전 사랑이라고 했다 틀렸습니다.
0: 두 번째 문제 주시죠.
1: 네, 두 번째 문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나 불꽃은 아니며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고 승리를 꿈꾸면 뜨거워지며 색은 석양처럼 빨갛다.
0: 빨갛다. 피 아닙니까?
1: 네, 이건 피죠.
0: 아하, 맞췄습니다.
1: 네,
0: 다행입니다.
1: 마지막 질문은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질문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맞추신 분이 있으셨어요.
0: 네네.
1: 네,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 이것이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하면 그대는 노예가 되고 그대를 노예로 삼으면 그대는 왕이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0: 와, 어려운데요.
1: 네.
0: 도서관에서 그분을 맞추셨군요.
1: 네, 강의할 때 맞춰서 깜짝 놀랐어요.
0: 어떻게 선물 주셨습니까?
1: 네, 책을 드렸습니다.
0: 정답! 투란도트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푸시네요.
0: 예, 저는 예전에 출연도 했었습니다.
1: 아,
0: 예술의
1: 진짜요?
0: 전당 7주년 기획 투란도트에
1: 네.
0: 핑으로 나왔기
1: 아.
0: 때문에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1: 어렵죠. 네. 네.
0: 자, 근데 이 어려운 걸 칼라프 왕자가 해냅니다. 수수께끼를 다 풉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센 투란드트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1: 거절을 하죠.
0: 아하.
1: 싫다고 막 빼죠. 그러니까 칼라프 왕자가 이번엔 자신이 문제를 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면 나는 기꺼이 결혼은커녕 날 죽여도 된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래서 공주는 아무도 잠들지 말고 이 이방인의 이름을 알아내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칼라프 왕자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승리할 걸 알아라는 확신.

0: 함께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공주는 잠못 이루고로 알려져 있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네순도로마이죠.
1: 자, 그런데 투란도트에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차갑던 얼음 공주가 왕자의 입맞춤 한 번에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뭔가 큰 마무리한 느낌도 듭니다.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유작이거든요. 이거
1: 네.
0: 미완성으로 사망을 해요. 푸치니가 죽을 때 류가 사망한 이후에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사랑의 이중창 대본 등등 스케치 몇 개만 남긴 채로 사망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뒷부분을 작곡해서 오페라를 완성한 작곡가인 프랑코 알바노는 377소절을 작곡을 해요. 하지만 이제 초연의 지휘를 맡았던 토스카니니가 268소절로 압축해서 초연을 올려버립니다.
1: 지휘자가요?
0: 네. 그래서 투란도트의 마음의 변화를 그린 게딱세 소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고 너무 짧게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알파노의 완전판으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좀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1: 아무래도 푸치니와 절친했던 토스카니니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압축을 좀 했나 봅니다. 자, 만약에 자코모 푸치니가 미완으로 남겨놓고 죽지 않았다면, 끝까지 이 작품을 작곡을 했다면, 완성을 했다면, 결말이 혹시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도 해봅니다.
0: 현대 공연에서는 정말 결말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투란도트를 죽이기도 하고요. 칼라프 왕자를 사형시키기도 하는 결말도 등장해요.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AI를 활용해서 푸치니풍으로 다시 작곡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사실 베토벤의 스케치만 남은 교향곡 10번도 AI를 이용해서 완성해서 연주한 적이 있어서
1: 어허.
0: 전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든 명곡의 전설은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감상해 볼까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3막 중 네순 도로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브라보! 푸친 오페라 투란도 투종 네슨 도로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차노 파브로티의 목소리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책, 이번엔 러시아로 갑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치 말라. 푸시킨이네요.
1: 네. 푸시킨의 동명의 중편 소설인 스페이드의 여왕을 토대로 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동생이었던 모데스트 차이콥스키가 푸시킨의 원작을 대본으로 각색을 했어요. 1890년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이 올려졌는데 워낙 흥행을 해서 1902년에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말러의 지휘로도 공연이 올려졌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러시아어로 노래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0: 뭐제 입에서는 절대 쉽다고 얘기할 수 없으면 저는 스페이드 여왕이 아리아도 공부를 했고 제가 처음 노래를 배울 때 차이콥스키 음악을 해서 유학하신 선생님께도 제가 좀 배웠었거든요.
1: 네.
0: 러시아어를 배웠었는데 러시아 말 자체가 지금 독일어처럼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바스리 블루 막 이렇게 좀 깊은 게 있어서 쉽지 않죠.
1: 되게 잘하시던데요?
0: 바리톤 최연수
1: 네.
0: 선생님이 차이코스 콩쿠르에서 1위를 했을 때 그런 언어조차도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옛날에 받았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진짜.
0: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작품 어떤 건가요?
1: 오늘은 그 스페이드 여왕의 아리아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스페이드의 여왕은 가난하지만 아주 야망이 큰 주인공 게르만을 주인공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는 젊었을 적에 카드 게임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 백작 부인에게서 무언가 비밀을 캐내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의 손녀였던 리자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밀을 결단코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권총을 들고 백작 부인을 찾아가서 위협을 해요. 근데 백작 부인이 너무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와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백작 부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게르만에게 카드의 비밀을 알려줘요. 바로 이 3번, 7번, 그리고 에이스 카드에 돈을 베팅을 하면 넌큰 돈을 딸수 있을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은 3과 7에 베팅을 해서 돈을 따고 마지막 게임에 임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드에 자신이 번 모든 돈, 가진 모든 돈을 거는데 이 에이스 카드를 뒤집어 보니까 에이스 카드가 아니라 스페이드의 여왕 카드였던 거죠.
0: 선생님 혹시 스페이드왕 카드 무슨 뜻인지
1: 네.
0: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카드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서
0: 예.
1: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좀
0: 네.
1: 찾아봤어요. 그래서 카드 게임에서 스페이드 여왕은 블랙 레이디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가장 기피하는 불운과 벌점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카드 그림을 보면 다른 뭐 다이아나 뭐 하트의 여왕들과 달리 칼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거나 노려보고 있거나 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 마지막에서도 이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에 카드 속의 스페이드 여왕이 게르만에게 아주 비웃는 듯한 미소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섬뜩한 운명의 상징이 바로 스페이드의 여왕인 거죠.
0: 그렇군요. 뭔가 오싹합니다. 예브게니 오네기는 애절한 사랑이인데 스피드 여왕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1: 네, 좀 갑갑하기까지 한 러시아 사회를 풍자와 비판, 그리고 광기 어린 애정으로 노래했던 푸시킨의 문학이 차이콥스키 특유의 애수어린 감성 가득한 선율과 만나서 걸작 오페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스페이드 여왕에서 꼭 들어봐야 되는 곡은 산막에 등장하는 리자의 아리아, 자정이 가깝군요입니다. 사실 도박과 관계에 미쳐버린 게르만을 리자는 계속 기다려요.
0: 네.
1: 근데 약속 시간이었던 자정이 가까우니까 희망과 절망이 오가면서 너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아리아거든요. 다행히 게르만이 나타났지만 그녀를 내버려 둔채 다시 카드 게임을 하러 가버려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리자는 강물에 몸을 던져버리죠.
0: 아하.
1: 작품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장한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바로 리자의 아리아 자정이 가깝군요입니다.
0: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오페라 스피드 여왕 3막 중 리자의 아리아 오토폴레트 블리스자 자정이 가깝군요. 소프라노 갈리나 비시넵스카의 목소리 알렉산드로 멜리크 파샤프가 지휘하는 보이쇼의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차이콥스키 오페라 스피드 여왕 3막에서 리자가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오츠폴레츠 브리즈자. 자정이 가깝군요. 소프라노 갈리나 비시넵스카야, 알렉산드르 밀리스크 파시아프가 지휘하는 보이쇼의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박재영님, 러시아에 어학연수 갔을 때 학생 할인으로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오페라 봤던 게 떠오릅니다. 무대 장치랑 음향과 노래로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학연수 가셨을 때 오페라 보고 오셨군요, 박재영님. 멋진 추억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화제인 영화 비발디 하나 관람하셨습니까?
1: 저 영화관에 가서 거의 마지막에 관람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원전악기 당시에 이제 고악기들도 그리고 의상의 재현도 좋았는데
0: 네.
1: 저는 원작인 소설과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영화에 나오는 체칠리아라는 소녀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하던데요.
1: 네, 영화 원작은 이탈리아 작가인 티치아노 스카르파의 어머니 나를 왜 버렸나요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은 소재를 다룬 소설 역시 미국 작가인 바바로 킥의 비발디의 처녀들이라는 책이에요. 이두 책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이 안나 마리아인데요. 이 피에타 고아원과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었던 실존 인물이었던 것이죠. 두 책의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과 달라진 미래를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영화에서 보면 체칠리아 그
1: 네,
0: 안나
1: 안나 마리아죠.
0: 마리아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1: 보수적이었던 수녀원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소녀인데요.
0: 네.
1: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연주를 해야 됐죠. 정말 천재적인 음악 재능으로 뭐 바이올린, 오보에, 만돌린, 하프시코드 등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악기들을 다뤘었었고요. 그래서 유럽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비발디만큼 큰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연주자 계급을 넘어서 지휘자 계급이었던 피리에 디 코로라는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비발디는 이 안나를 위해서 28개나 되는 바이올린 협조곡을 작곡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영화가 끝난 뒤에 비발디 음악의 잔향이 남아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라는 관객 평이 많은데 실제 그랬습니까?
1: 저도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영화 원래 제목은 프리마베라 봄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영화에서는 원제처럼 사계 중 봄이나 뭐 오라토리오 유디트의 승리와 같은 음악이 많이 흘러 나왔고요. 근데 책에서는 역시나 비슷한 음악들, 비발디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비발디의 처녀들에서는 안나 마리아가 초연을 올렸던 6개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6개의 드레스덴 소나타, 글로리아 등등이 등장을 했고, 영화도 그렇고, 원작 소설이었던 어머니 나를 왜 버렸나요도 그렇고, 또 비발디의 처녀들에서도 그렇고, 모두 등장하는 음악이 바로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입니다. 화성의 영감은 조화의 영감이라고도 불리는 곡이고요.
0: 예.
1: 비발디가 1711년에 다양한 편성을 위해 작곡한 12개의 협주곡 모음곡이죠.
0: 그렇군요. 화성의 영감 중에서

0: 몇 번째 곡 오늘 들어볼까요?
1: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여섯 번째 곡이죠. 지하철 환승 음악으로 유명한. 네,
0: 네.
1: 하지만 아쉽지만 여섯 번째 곡은 다음 기회에 연주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 곡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522번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비 영화였던 원바디스에도 등장했던 곡인데
0: 예.
1: 제1 바이올린은 비발디가 제2 바이올린은 안나 마리아가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어쩌면 비발디가 안나 마리아의 아빠 아니야? 막 이런 추측도 만들어주고 그만큼 비발디가 안나 마리아에게 애정이 높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번의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을까요?
1: 항상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0: 네.
1: 좀 부족함이 많았지만 아쉬움이 큰 만큼 매우 즐거웠습니다. 또 금방 뵐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연주도 연주, 책도 이제 하반기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0: 예.
1: 강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0: 네, 선생님. 너무 흥미롭고 또이알수 없었던 이야기 선생님 덕분에 잘 알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또 비올리스트로서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4주 동안
1: 네,
0: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어제 수요 초대석을 공연장처럼 만들어주신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이고요. 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을 연주할 함시니카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5월 30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신뢰하게 정수를 보여줄 제2회 평택 신뢰학 축제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공연에 여러분 초대하고요. 비올라와 피아노의 대화를 들려줄 김상진과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은 6월 20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곡은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A단조 리용모로 522번입니다. 진 라몬이 지휘하는 타페 무직 그바르코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저도 스트리트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를 기다렸다 촬영에 나섭니다. 우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를 고르는 것이죠. 예전에는 몇 개의 일기예보를 비교해가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지만 요즘은 어플로 태양과 달의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체계적으로 촬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진가는 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우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할로우 코브스의 모먼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북다에서 펴낸 사진 기자 김경훈 작가의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북카페 목요일 미미님 시간에 인문학의 숲 시간에 똑똑 인문학 시간에 만난 적이 있는 그 책이죠. 저도 그때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책을 쭉 따라 읽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밑줄긋은 부분들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카페인 분들께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사진 찍는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라면 그것을 우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필연인 거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어떤 우연히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하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챙겨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깔아드렸어요. 사진 찍을 때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 매직 아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후의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자연광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하면서 이 풍경에도 그렇고 인물에게도 그렇고 이 깊이와 분위기를 더해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카페인님들도 아마 사진 찍으실 때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빛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신경 쓰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조명 장비들도 너무나 잘 나오고 하긴 해도 그래도 자연광만한 게 없다. 자연광 효과를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어떤 조명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그런 거 보면 진짜 원래의 그 빛,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빛을 이용하는 거, 그거, 이 기분에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 이정숙님, 햇살이 그리운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빛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흐리죠? 어, 근데 흐리다고 하고, 제가 지금 옆을 딱 봤는데, 북카페 스튜디오에 창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잖아요. 어, 파란색 하늘이 보이는데요? 파랗고, 약간 흰 구름이 살짝 이렇게 지금 둥둥둥 떠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보입니다. 날이 개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승현님, 출책 이벤트 때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승현님 책 따라 읽고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또 계기로 삼아서 한번 다시 보시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희님. 북카페 시작 직전에 저는 오프닝 커피 알갱이 소리 크게 듣기 위해서 소리 음량을 얼른 최대로 키워놓고 밝은 스튜디오 분위기와 고운님 보기 위해서 화면 밝기도 평소보다 밝게 키워놓곤 한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했네요 하셨습니다. 와, 지인님 반갑습니다. 북카페 마치 정말 이 정도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방송 시작 직전에 딱 이렇게 정좌에 있는 진행자나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수뇌부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북카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볼륨도 키우고 화면 밝기도 키우고 하고서 준비하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진가의 마음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5849 쓰시는 장미용님, 기억나요? 우리 그때 그 도자기에 달개비 상감하는, 그 얘기하시면서 사진 첨부해주셔서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스튜디오 안에 사람들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청취자나 모두 다 감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개비를 접시에 그리는 장미옥입니다. 그날 고은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리운 날, 가슴이 두근거려. 그 뒤에 방송 내용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진정하고 자주 달개비의 생김새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리는 달개비와는 생김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어요. 고우님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을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윤고은의 북카페 덕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 작업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에 숨어있던 카페인에서 반짝하고 인사하는 카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이렇게 긴 사연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을 느끼세요? 저는, 내가 봤던 그 자주 달개비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고, 이 달개비는 이 달개비대로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달개비 인연에 너무 들떠가지고 와 지금 자주 달개비 얘기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는데 달개비를 마침 이 도자기 작업하시면서 상감하는 카페인분이 계셨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들떠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실망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걸 뭐 판단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하시는 거 가끔 북카페에 이렇게 사진 첨부해 주셔도 좋고, 작업하시면서 또 인사 반짝하고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미용님 별명 생긴 거예요. 달개비로 하겠습니다. 달개비 카페인 하면 장미용님, 미용님 얘기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텔라장의 라당스드라 주아 기쁨의 춤이란 의미의 곡 그리고 도모요 하라다 하루미 호소노의 두들링송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무엇을?
1: Thank you.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재상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원효대교 아래에서 버스킹 한다고 했던 분, 트럼펫 버스킹 한다고 하셨던 김지영님. 아, 그룹으로 이제 배운 지 5개월 만에 트럼펫 버스킹에 합류한다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하고 지금 이 이재상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아, 우리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어제 저녁 7시 원효대교 아래에서 어떤 시간 보내셨을지 지영님 보시면 후속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지만 아,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고님 집에 참새가 날마다 수십 마리씩 방문하여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수십 마리. 참새 아니라 다른 새였으면 저 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참새는 어쩐지 왠지 느낌이 친밀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시비간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참새띠 하고 싶다고. 저 원숭이띠지만 원숭이띠 말고 참새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1545 쓰신 카페인님이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은 게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볼 땐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포로로 날아왔다가 포로로 날아가고 이러니까. 뭐

노래도 너무 좋고 좋은 책 소개해주고 고은이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은 하윤이입니다. 박하윤.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라 얘기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윤아, 아, 이렇게 초면에 갑자기 말을 놔도 되나 싶지만 친구처럼 하윤아 우리 방송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그 김소영 작가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높은가. 어린이들의 안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아래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이제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북카페를 알아볼 정도의 안목이면 하윤이 너의 안목이 어떤지 충분히 알 것만 같아. 오늘 재밌게 보내. 그리고 김진아님, 아, 어제 반말생축. 제가 어제 사연 없다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태어나신 분도 없나요?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김진아님 생일 축하 사연 전 읽고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커피 한 잔과 북카페 입장. 어제 반말 생축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만나는 셈이죠. 어제 많은 카페인들이 밤 카페에서도, 밤에 북카페에서도, 이렇게 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문소라님이셨던가요?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아마 그 시간대에, 조금 들으면서도 사연 참여 힘들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사연도 보내주셨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서혜진님이었던가요? 어제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 아닐까요? 하셨던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연 소개는 다 못했지만요. 아, 그런 순간이 또 오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카페인들 뭐 하세요? 듣고는 계세요? 이렇게 제가 막 의심하면서 재촉하고 보채고 그래서 카페인들 사연이 밀물처럼 오는 그런 순간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면 아, 지금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인가 보다 하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5083 쓰시는 카페인님, 세상에나 만상에나 김동리 작가님의 등신불 우리 월요일에 했잖아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이미 수요일에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방송 후 수요일에 바로 받으셨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빠르죠. 아, 윤고은의 북카페 안방마님과 안방마님 이런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국제적 전기수께서 국제적 전기수 와, 이 승숙 작가님 약간 쑥스러워하시겠지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애님들을 순애부를 다 그쳤기에 이렇게 빨리 왔냐 그 얘기예요? 어머, 자랑하려고 책가방에 넣어 엄청 여러 곳 돌아다닙니다. 고맙습니다. 북카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보챘나 또 이것 또한?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방송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빠르게 책이 날아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는 생각했으나 이게 전달이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빠른 발송은 또 우리 참 깨나라 조연출님이 성격이 급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막 빠르게 우리 카페인 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이제 그 월요일은 주소 넣어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벌써 발송 준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소설 북클럽 시간에는 이렇게 그날 소개하는 책을 바로 발송도, 선물 발송도 하니까요. 또 사연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일 코너마다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 만날게요. 이번 주 주제가 망설임입니다. 북카페의 선물 발송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만, 망설임,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망설임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작은 선택 앞에서도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살펴야 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제품의 성능, 가격은 물론 디자인, 크기, 색깔, 배송비, 판매 사이트까지.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선택이 괴로워지는 이유. 어쩌면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흔히 선택지가 많으면

시장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 많은 선택지는 필연적으로 망설임을 불러옵니다. 당장 OTT 플랫폼에 들어간 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시간이 영화 관람 시간보다 길 때도 있죠. 행동 경제학자인 슐로모 베네치는 요즘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의 과부하를 수도꼭지에 비유합니다. 예전에는 수도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듯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방호스를 입에 넣고 물을 틀어주는 수준으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요. 많은 정보 앞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인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서 다양한 맛의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 테이블에는 6종류의 잼을, 다른 테이블에는 24가지의 잼을 시식할 수 있게 준비해뒀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테이블로 가시겠습니까? 마트에 들어선 60%의 사람들이 24가지를 시식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비율은 시식 참가자의 3%에 불과했죠. 반면 6개의 잼이 놓인 테이블을 선택했던 40% 중에는 30%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피로감을 불러오고 오히려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선택지가 5개를 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나요? 망설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내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탓은 아닐까요? 정보의 홍수에서 한 발 벗어나 조금은 단순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건 네 생각이고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아침에 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라서 들었어요. 따라하려니 안 되더만요 하셨는데요. 그쵸, 이게 리듬감이 엄청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노래 가사 같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세상. 그 세상이, 선택지 많음이 우리의 망설임의 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분홍색 립스틱을 하나 사러 가자 라고 마음 먹으면 분홍색 립스틱 하나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 뭐, 너무 많아요. 뭐, 연분홍, 진분홍, 이런 구분도 아니에요. 막, 라이트 핑크, 코랄 핑크, 뭐, 살몬 핑크, 핫 핑크, 뮤트 핑크 등등. 이 핑크의 세계가 그러다가 핑크 베이지까지 가고, 여기선 핑크 뭐, 퍼플까지 가고, 막, 뒤섞이잖아요. 진짜, 무슨 그, 팬톤사 컬러 칩다 이렇게 보듯이.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정보가 많을 때, 우리의 뇌가, 진짜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오늘 일카에서 전달한 것처럼 일단 한 5개 정도, 5개 아래로 선택지를 좀 줄여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X표 하면서 진짜 아닌 것들을 이제 쳐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이옥현님, 저는 짜장과 짬뽕 중에서도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 한식 뷔페를 더 선호합니다. 아, 이것도 선택이긴 하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뷔페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예 오늘의 밥, 오늘의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백반집에서 나오듯이 오늘의 그냥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그런 메뉴, 요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카페인 분들 선택하는 과정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 저는 어렵지 않고 선택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깁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망설임 증후군이 심한 저는 요즘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안 해본 것을 선택합니다. 하던 대로 안 하기, 이게 1순위 기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그쵸? 1순위 기준. 선택이 어려울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진짜 선택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또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번에는 그 전에 안 했던 거를 선택하고, 다음번엔 또 이번에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하고 이러면 되니까요. 순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낫죠. 이건호님, 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는 타이밍을 놓쳐서 사연을 못 보냈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고은님의 반말 축하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북카페를 노동요로 들으며 매일매일 일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이건호님,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 신청을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어제 생일이었어도 그 여운은 뭐한 일주일 가죠. 그리고 5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한 달간 가죠. 건호야, 생일 축하해. 어제 이게 타이밍 놓쳐서 못 보냈다고 해도 오늘도 챙겨서 이렇게 반말 축하 신청해준 건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이 캠핑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건호 손길 닿는 모든 거, 그리고 손길 이 발길 닿는 모든 거, 모든 것에 다 행운이 깃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캠핑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겠지? 건호가 일할 때 북카페가 노동요가 된다고 하니까, 또내 목소리가 계속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쩐지 뭉클하고 너무 고마운 기분이에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더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의 가드너 황금비 작가. 아, 어제도 너무너무 이렇게 홀린 듯이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책에서 진짜 아름다운 그 식물을 발견해서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그 느낌이 정원 산책하는 느낌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을지 바로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식물을 공부하면서 흔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들이 많다. 목련은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낙엽을 떨군다. 이 문장은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백목련이나 자목련처럼 주변에서 흔히 가로수로 많이 볼 수 있는 목련은 봄에 꽃이 핀 뒤 잎이 나지만 노란 꽃잎을 자랑하는 황목련은 늦은 봄꽃과 잎이 같이 핀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목련도 있다. 바로 6월부터 가지 끝에서 흰 꽃을 피워내는 태산목이다. 목련과 목련 속에 속하는 태산목은 여름 내 피워내는 흰 꽃과 도톰한 잎이 인상적인 상록 화렵수다. 잎 뒤에는 갈색의 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 가죽질의 매끈한 잎 윗면과 정반대의 질감을 선보인다. 별다른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우아한 수형으로 자라나 정원수로도 인기가 높은 수종인데 상록수인 만큼 월동이 가능한 남부지역과 일부 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다. 태산목의 진가는 한여름에 드러난다. 6월부터 사람 얼굴만한 흰 꽃을 가지 끝에서 쉼없이 피워내는데 사람 얼굴만한이라는 수식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꽃의 지름이 최대 30cm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덕분이다. 태산목의 학명 역시 라틴어로 큰 꽃을 의미한다. 한여름 수목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항공사진에서조차 활짝 핀 태산목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다. 개화 기간이 길다는 것도 태산목의 장점 중 하나인데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11월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태산목 위로 첫눈이 내리는 생경한 풍경도 볼 수 있다.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각각 1974년, 1983년에 심은 태산목 빅토리아, 태산목 리틀잼이 매년 아름다운 흰 꽃을 피운다. 크게 자란 태산목의 경우 드론 촬영을 통해야만 꽃의 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덕분에 지면을 향해 낮게 뻗어 자란 가지 끝에서 활짝 핀 꽃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컵받침 같은 흰 꽃잎 위에 수술이 우수수 떨어져 담긴 모습은 말 그대로 태산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그니처다.

신지훈의 목련필 무렵 띄워드렸습니다. 식물과 함께 쓰는 나무의사 다이어리죠. 황금비 작가의 숲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산목 만나보고 있는데, 반하신 카페인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태산목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름도 모르고 좋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사진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목련나무의 한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됐고, 여름이니까 이제, 철포수목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태산목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낭독 통해서 또 들어보시죠.

태산목은 자생지인 미국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1828년 당선 직후 죽은 아내를 기리며 백악관 정원에 심은 나무가 바로 태산목이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이 태산목에서 자란 가지를 묘목으로 키워 선물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선물받은 태산목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정에서 자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한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태산목의 꽃이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선물한 개체다. 개인적으로는 태산목이 가장 뛰어난 정원 수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꽃이 귀한 한여름에 큰 꽃을 쉼없이 피워내는 생명력, 아름답게 퍼지는 수형, 겨울에도 아름다운 가죽질의 잎 등 정원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질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원수로 잘 가꿔진 태산목을 가장 멋있게 감상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호주 시드니였다. 태산목은 1788년 영국의 식민지 개척과 함께 호주에 도입된 뒤 마침 시드니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 잘 적응해 인기 있는 정원 수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오페라 하우스부터 시작해 항구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로열 보테닉 가든에는 잘 정비된 드넓은 잔디밭 곳곳에서 수십 년 넘게 자리를 지킨 태산목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다른 수종과 함께 심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닌 잔디밭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흰 꽃을 피워낸 태산목 한 그루가 선사하는 압도적인 위용과 자태는 오래도록 인상

향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흔히 자연물에서 기대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곤 한다.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행락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을 찬탄한다는 관념 자체는 빙하나 사막이나 폭포 앞에서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은 우주의 힘에 비해 인간이 왜소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달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다가 장엄한 것은 우리가 그곳을 무사히 건넌다는 확신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꽃을 보는 즐거움도 그런 식의 신비감이 있기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태산목은 조지 오웰이 설명하는 자연을 찬탄하는 일에 가장 걸맞은 꽃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뜨거운 태양 아래 깨끗하게 피워낸 태산목 꽃 한 송이에 자연이 선사하는 크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점, 그리고 그건 역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은 태산목이 갖는 독보적인 장점이다.

애냐의 메이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천리포 수목원의 17,000여 종 식물 중에서 이 책에 수록된 것이 33종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북카페 통해서 함께 나눠본 낭독으로 나눠본 그 종은 둘입니다. 어제 삼색 참죽나무 그리고 오늘의 태산목 고르고 골랐습니다. 아, 가야 되겠네요, 지금. 김미숙님, 순백의 태산목 참말로 예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지금 태산목을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향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압도되는 이 정말 자연의 찬탄이 무엇인지, 이 압도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래도 좀 보편적인 것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예뻐요라고 막 강요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1863 쓰시는 카페이님, 와, 태산목 몇년 전에 수목원에서 처음 보고 감탄했어요. 사진 100만 장 찍고 요리조리 감탄하며 살펴보다가 집에 와서 도감을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태산목을 북카페에서 고님 낭독으로 다시 만나니 또 엄청 반갑습니다. 그 사연 주셨습니다. 그쵸? 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문소라님, 지금 몇년전 봄에 이 천리포 수목원 갔는데 진짜 아름다웠다고,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목련을 볼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가셨으니까 여름에 가면 태산목 볼수 있고요. 또 보니까 빅토리아 수련도 너무너무 이 목적지로 두고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여름에 갈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 분들 가시기 전에 꼭이책 읽어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우드키드의 더 골든 에이지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똑똑 인문학 들고 오실 예정입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Mail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형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늘어난 수명, 첨단 의료 장비가 총동원되는 시대. 질병명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환자가 되는가? 환자 권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미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챙기고 계신가요? 내 건강을 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1: 산책 정도요?
0: 산책? 아, 산책을 하시는 거군요.
1: 많이 걷는 편입니다.
0: 아.
1: 그 외에 뭐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0: 네.
1: 뭐 PT를 받거나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0: 뭐 음식 먹는 걸 신경 쓴다거나. 아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그 망고빙수 그 야밤의 망고빙수가 생각나서
1: 정말
0: 그걸 끊기만 해도
1: 혈상 스파이크죠.
0: 아 그렇죠. 어때요? 그 망고빙수는 어떻게 좀 잘 지내요? 망고빙수는?
1: 아 그래도 아, 매주 먹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격주. 적어도 아,
1: 그렇죠.
0: 2주 이상 간격을 둔다. 아 저에게 떡볶이 같은 거구나 싶기도 하고.
1: 네, 또 이번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0: 네.
1: 하루 짧으니까 이번 주는 참아야겠습니다.
0: 아 이번 주는 참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지키게 될까요?
1: 어,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뭐
1: 감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0: 네.
1: 그래도 아 카페인님들께 예의잖아요.
0: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참겠다. 아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아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나의 어떤 건강 비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마음 먹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1: 그렇죠. 뭐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수목원 자주 가셔도 좋을 겁니다.
0: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멈춰서게 되고.
1: 저도 천리포 수목원을 들으면서
0: 네.
1: 작년에 언제 갔다 왔지 찾아보니까 저는 8월 16일에 다녀왔더라고요.
0: 와.
1: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0: 가셔서 그 어떤 거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좀?
1: 아 그날은 봤던 것보다도. 친구의 딸하고
0: 네.
1: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0: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른보다 친구의 딸이
0: 네.
1: 식물과 꽃을 제일 많이 알더라고요.
0: 아, 전문가를 모시고 간 거군요.
1: 거의 가이드 삼아서 저희는 따라다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이 좋은 게 그
0: 네.
1: 안에 숲과 풀들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는
0: 네.
1: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길이
0: 와,
1: 있거든요.
0: 네.
1: 거길 꼭 가보셔야 됩니다.
0: 천리포 수목원 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러고서 또 집에서 사진 찾아보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앞

0: 독도적인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만 배웠는데 저도 여름 안에 꼭갈 겁니다. 지금 1부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갔더니 우리 차면영 작가님이 가려면 6월에 가야 돼. 너더 지나면 너무 더워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막 이렇게
1: 그건
0: 얘기하시더라고요.
1: 동의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땀이 꽤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0: 제대로 운동하셨네요. 뜨거운 전지훈련처럼. 자,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떻게 건강 챙기고 계신지 사연으로 주시고요. 오늘 책이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을 드릴까 궁금하시겠죠?
1: 네, 오늘 책의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0: 네.
1: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글자입니다. 가짜 환자입니다.
0: 가짜 환자.
1: 네, 저는 제목 보자마자 왜 예전에
0: 네.
1: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0: 네.
1: 그런 분들을 나일론 환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
0: 맞아요.
1: 장면이 떠올렸는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0: 네.
1: 예전 같으면 그냥 조금 지나면 참고 지나가면 나아질 법한 것들도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하면 수치가 되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일단 환자는 당연히 겁이 나고 또 의사 역시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검사
0: 네.
1: 결과가 나왔는데
0: 네.
1: 이걸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어떻게
0: 그렇죠.
1: 이어질지 모르니까.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환자가 아닐 수 있는데 환자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0: 네.
1: 요런 맥락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의미를 가짜 환자라고 붙여둔 거예요.
0: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 정보 보시고
1: 네.
0: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짜 환자라는 말에 의문을 품으시면서 지금 그럼 진짜 환자는 뭐죠? 가짜가 왜 환자 앞에 붙죠? 하셨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전 같으면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그 상태조차도 지금 영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1: 네.
0: 가짜 환자라는
1: 이
0: 개념으로
1: 저자가 한 30년 정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연아 교수인데,
0: 네.
1: 이분이 늘 의사로 일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료를 맨날 하지만, 질병의 한 절반 정도는, 이건 그냥 사회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혹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지,
0: 네.
1: 의료적인 행위로,
0: 네.
1: 즉, 뭐약 먹고, 수술 받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0: 절반이나요?
1: 네,
0: 그런
1: 그런
0: 게?
1: 생각이 든대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 의료기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하게 깊게 믿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0: 네.
1: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의료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과신? 과도한 기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계속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0: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선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병원 가는 거 되게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막
1: 그렇죠.
0: 대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가야 되고, 뭐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아파서 가는 걸 테니까.
1: 맞아요.
0: 어떠세요? 미미님은 좀 병원에 자주 잘
1: 저는
0: 가시는지.
1: 진짜 안 가는 편이고요. 1년에 한번안 가는 해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막 감기 몸살이 걸렸다 해도 그냥,
1: 그러면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하고, 따뜻하게 집을 데우고,
0: 네.
1: 잠을 충분히 자고,
0: 아.
1: 물을 많이 마시고, 요렇게 2, 3일 지나면 또
0: 네.
1: 지나가니까, 근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0: 네.
1: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저자는 건강하고 의료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건강에는 굉장히 강한 관심, 이거 갖고 있는데,
0: 네.
1: 의료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은 좀, 나한 사람의 상태,
0: 네.
1: 여기에 가깝다면, 의료는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그 아픈 이유가 뭐 바이러스
0: 네.
1: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0: 그렇죠.
1: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아픈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보지 않으면,
0: 네.
1: 내이 작은 건강만 계속 치료하려고 했을 때,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0: 진짜 부분인 거예요? 부분에
1: 그렇죠.
0: 불과한 거예요?
1: 대표적으로 가짜 환자의 한 영역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노화입니다.
0: 노화.
1: 네. 노화야말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요즘에 뭐 노화 관련돼서 뭐 맨날 제그 소셜 미디어 피드에도
0: 네.
1: 맨날 항노화 관련

0: 근데 약이 올라와요. 이제 중년에
1: 맞아요.
0: 접어드니까 타겟팅이 된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화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화의 과정인데도 이걸 일단 내가 보기가 별로예요.
1: 네.
0: 남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약점 잡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형과 관련된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네,
0: 이런
1: 그쵸.
0: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짜 환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1: 박준영님,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요즘 숙면을 위해 커피를 끊었습니다. 이제 한달 되어 가는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한달 정도 끊으면 잊힐 것 같은데요.
0: 근데 이게 제가 볼땐 이런 걸늘 목표를 세울 때
1: 네.
0: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지키기가
1: 아,
0: 어려워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도 점심 때까진 마신다.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요런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 정도 돼야 이제 내 몸이 좀 견딜 수 있고, 즐길 수도
1: 네.
0: 있고,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디카페인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0: 방법
1: 조금,
0: 있죠.
1: 그쵸? 박용례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0: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잠잘 자기. 아, 이거 뭐 완벽하죠.
1: 아,
0: 그러니까
1: 그쵸.
0: 이런 답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걷기만 해도, 우린 또 이걸 챙기려고 하면 이제 수치화합니다. 근데 그 수치
1: 맞아요.
0: 자체도 계속 정답이 바뀌고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1: 네.
0: 어떤 사람은 만보가 맞다. 어떤 사람은 7천 보면 충분하다. 넘어서면 관절에 부담된다.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1: 네. 사람마다 또 다르고.
0: 그렇죠.
1: 그쵸. 아니, 우린 정말 너무 열심히 하긴 하네요. 걷기 하나만 얘기해도. 0122 쓰신 카페이님. 건강검진 결과 보면 의심이나 체크해보라고 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쌓이더라고요.
0: 아, 저자도 바로 그 부분을 똑같이 염려를 합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그막 수십 개 항목들이 막 나와요.
1: 네.
0: 그런데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담당 그 의사와 마지막에 이제
1: 대면에서? 네.
0: 문진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사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린 또 포털 사이트라든지
1: 검색해 보잖아요.
0: 이런 걸 검색해 보는데 그런 데 정보가 틀린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한 관점이 강조된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1: 네.
0: 이 의사도 본인도 얘기해요. 아니, 그런 그 결과만 보고는 자기도 이게 뭐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1: 네.
0: 왜냐하면 치료법도 어떤 사람은 이미 약을 충분히 먹고 있어요. 더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
1: 네.
0: 그럼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사회 압력이 강하잖아요. 나일더 해야 돼. 잠 줄일 순 없어. 학업 성적에서도 공부해야 돼.
1: 네.
0: 그러면 모자란 걸 결국 의료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몇년 전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그 ADHD 약으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그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1: 맞아요.
0: 불리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의료 현실 이것도 가짜 환자의 하나라는 거죠.
1: 정말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되는, 꼭 짚어야 되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김유나가 부른 타인의 고통 올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내과 전문의 김현아 교수의 책, 가짜 환자입니다.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공감된다고 사연 주고 계시네요.
1: 안지영님께서 공감합니다. 발달학에서도 노화도 발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노화보다는 노쇠가 문제가 되겠죠. 노화를 병으로 인식하니 거부감 드는 사회 분위기가 노인을 환자로 만들어요.
0: 그러네요, 진짜. 노인을 환자로 만드는 것이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다.
1: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그 노년이나 노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0: 네.
1: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0: 네.
1: 되게 기분을 나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뭔가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까이 가 있는 존재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존재를

0: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안 좋아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몸의 상태,
1: 네.
0: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셨다시피 발달, 성장, 생애의 과정으로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1: 그러네요, 진짜. 앞서 얘기하셨던 그 나일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속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가짜 환자였다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짜 환자는 본인도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저 의도 없이 지금 가짜 환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사실은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더 얘기를 좀 나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지님은 저의 건강 루틴,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0: 와.
1: 아침은 올리브유와 따뜻한 물을 먹고, 식사할 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고, 모닝 복근 홈트를 5분 하시고, 캬캬캬 써놓고 보니 스스로 참 대견해요. 지금 쓰다 감탄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0: 이런 이제 루틴들을 보면 이게 내용도 정말 거의 교과서처럼 하고 계시다고 보이는데
1: 그렇죠.
0: 저 내용이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을 저렇게 계획한 대로
1: 네.
0: 충만하게 보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0: 오늘 하루를 내 계획대로 잘 살아냈다.
1: 네. 좋은데요.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전혀 못해서 체중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식사량 줄이고 야채를 한 주먹씩 의무적으로 먹는데 그 덕에 체중이 3kg 줄고 속도 편해요.
0: 또 좋아진 면이 있네요.
1: 그쵸? 뭐 야채 많이 먹는 거 이거 뭐 보통 많이 그만큼 많이 안 먹고 있다고 하니까요.
0: 네, 이것도 속도와 효율을 또 우리가 따져서
1: 네.
0: 이거 사실은 실제 야채를 씻어서 정리해서 씹어 먹으면 제일 좋은데
1: 그렇죠.
0: 또 착즙 주스라든지
1: 아, 시간 대비 좀 빠르게.
0: 가공식품이라든지 이것도 장단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정은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양치하고 온수 천천히 두컵 마시고 사과 한개 먹어요. 그리고 라온견과 함께 숲 산책 나가요 해주셨네요.
1: 야, 교과서 같네요.
0: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 아 저는 아침에 저렇게 물두컵 마시는 거잘안 되던데요.
1: 이게 진짜 지금 은숙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물을 약간, 네, 천천히.
0: 그러네요,
1: 두
0: 그러네요.
1: 컵도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천천히까지
0: 그두 컵도
1: 추가되어서.
0: 저는 막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급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빨리 해치워야지
1: 벌컥벌컥.
0: 이러고.
1: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이 건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가짜 환자, 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정말 사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요.
0: 이 책에서 그 노년보다 앞서서 다루는 주요한 대상이
1: 네.
0: 청년입니다.
1: 청년.
0: 네. 본인이 진료하다 보면 요즘 젊은 환자들 중에 통풍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1: 아,
0: 예. 네.
1: 저도 막 기사에서도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랬는데
1: 통풍.
0: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과음,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1: 그렇죠.
0: 맥주 너무 많이 마시고
1: 맞아요.
0: 이렇다. 근데 본인이 환자를 보면 대체로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과로인 거예요. 과로로
1: 과로로.
0: 인해서 일단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휴일에는 거의 잠을 몰아칩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다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좀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 성과를 내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1: 네.
0: 시기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통풍약,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처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단기적으로 효과도 확실히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그 과로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
1: 그쵸.
0: 약은 치료라기보다는 견디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1: 잠시
0: 상황도
1: 잊게끔.
0: 그렇죠. 가짜 환자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진짜 일을 좀 줄일 수 없어요 했는데 얘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1: 답답하잖아요.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0: 그렇죠.
1: 사람이나.
0: 환자 역시 몰라서 줄이지 못하는
1: 그렇죠.
0: 건
1: 할수
0: 아니니까.
1: 있었으면 했겠죠. 그리고 잠도 뭐 그렇게 자고 싶었을까요?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젊은 환자들 조사를 해보면 대사증후군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1: 네.
0: 앞서 얘기했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예전에는 다 중년 이후에 자연스러웠던 노화의 과정 속에서 오는 건데,

0: 지금은 그보다는 굉장히 불규칙한 일상생활, 여기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수면 부족인데, 한국은 OECD랑 비교해 보면 성인들도 수면 시간이 적고요.
1: 네.
0: 청소년으로 가면 거의 뭐 1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어떤 입시랑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고 오히려 낮에 학교에서 자고 이런 풍경들을 우리도 겪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1: 네.
0: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면 시간을 더 줄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밤에 잠을 조금 덜 자면서 그 달콤한 나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또 누리려고 하고 그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뭐 줄일 시간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어떡해요. 이게 지금 이런 청소년기를 대한민국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하면서도 잠을 잘 챙겨 자게 될까?
0: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줄여서 다른 것들을 성취해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1: 네.
0: 아까 이제 20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고지혈증, 고혈압
1: 네,
0: 이것도 다
1: 그렇죠.
0: 수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 그 여러 이제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인데 이런 걸한 거예요. 어떤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안정된 환경인가
1: 네.
0: 아니면 불안한 나라인가 그것과 그 국민들 정서의 어두운 측면들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소시오패스 같은
1: 아,
0: 성향의
1: 네.
0: 비율 같은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불안정해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1: 그렇죠.
0: 사회가 안정적이면 줄어들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통제도 잘 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성향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원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 무한 경쟁, 각자
1: 네.
0: 도생, 긴 노동 시간과 고용 불안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 불면, 자살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함께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비싼 기계로 건강검진에서 수치 몇개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근원적인 상황에 대한
1: 네.
0: 이해와 이걸 이제 타파할 만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1: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서명희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별거 아니니까 물리치료 하시면서 지켜보죠. 이렇게 하면, 못 미더워 하시고 의심스러워 하시면서 잘안 봐줬다, 나를. 이렇게 화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난감합니다. 하셨습니다.
0: 이 책에서도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10번 하시는 것
1: 아, 열
0: 같은데,
1: 번이나.
0: 이게 아까 얘기한 건강과 의료예요.
1: 네.
0: 이 지금 서명희님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준 의료 시스템의 맥락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뢰는 낮아. 낮고 내
1: 네.
0: 건강에 대한 이제 의식과 관심은 높은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내가 볼때 분명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여기가 아픈데,
1: 네.
0: 이거 그냥 좀 지나가면 괜찮다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1: 이거 진짜 그래서 좀
0: 그렇죠.
1: 과잉된 치료들이
0: 그렇게
1: 또
0: 할 수밖에 없는
1: 따라오고.
0: 거고, 그래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뭐 과잉 진단과 조기 진단,
1: 네.
0: 과잉 치료와 조기 치료,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다.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기 치료 좋은
1: 네.
0: 얘기인데 그걸 강조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병 많거든요. 전 단계 뭐뭐뭐.
1: 아,
0: 이것도
1: 그렇죠.
0: 예전에 없던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을 막는 장점도 있지만
1: 네.
0: 아주 미세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것 역시 이제 치료의 관점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환자들도 괜한 약을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참,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인님, 아, 건강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처럼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은 일체 관심 신경 안 쓰려 하고 소식하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 이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어떤 면에서는 딱 이렇게 오프할 수 있는 거.
0: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예.
1: 맞아요. 괜히 막그다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보다는 딱 오프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원을 딱 내리듯이
0: 맞아요.
1: 신경을 끌수 있다면.
0: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0: 맞아. 이렇게 집중할 때만 하는 거죠, 일단은.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요것만 나왔으면 약간, 아,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을 텐데, 이게 소식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더 신뢰감이 갑니다. 소식 뭐 좋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저는 소식과 공복 너무 힘들던데.
0: 저,
1: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이런 건데, 야근을 만약에 굉장히 그날 하루가 피로했어요.
0: 네.
1: 그리고 집에 오면 사실 배가 막 고프기보다는,
0: 배고픔이 아닌 허기예요, 그건. 그쵸?
1: 그렇죠. 근데 그걸 채우려고 굳이 막 야식을 또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금방 자요, 피곤하니까.
0: 그렇죠.
1: 그게 너무 안 좋은 건데, 이걸
0: 네.
1: 알면서도 그 허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미미님도 계속 이게 생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이 뒷부분에 가면 한 책의 3분의 1은 의료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아프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도입. 이 상병 수당 도입이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이슈인데
0: 네.
1: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그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파도 참고 출석을 하고
0: 그쵸.
1: 출근을 하는 사람이
0: 네.
1: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0: 우리
1: 있거든요.
0: 뭐 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아파도
1: 그렇죠.
0: 일단 학교 가서,
1: 예. 네.
0: 양호실 가서 약을 타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1: 양호실 가면 일단
0: 네.
1: 뭔가 그 정말 아프진 않은 것 같다는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자랐죠.
0: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또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이번 곡은 정말 진짜 환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0: 정말 진짜 환자? 네.
1: 두 번이나 강조했네요.
0: 네.
1: My Chemical Romance가 부른 Cancer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책입니다. 가짜 환자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은 자신의 증상을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그 증세가 병이라고 진단하는 의사쌤을 만날 때까지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해서 계속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아, 이게 지금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1: 심각한
0: 요약하고 보면은
1: 일이죠.
0: 되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하고 그러지 않나?

0: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어서 여기 지금 최승영 님께서도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얘기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꼭그 부정확한 정보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고 해도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포
0: 아.
1: 이런 게잘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이 유행이긴 힘든데 우리
0: 네.
1: 사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질병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런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0: 그쵸.
1: 갑자기 예를 들면 안 아팠는데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3637님 말씀처럼 그 확진 받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죠.
0: 그쵸.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의가 확장되면서 병이 유행을 하는, 실제로 병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병에 걸렸다는 생각, 또그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마치 그 병이 아닌데도 그 병이 곧 걸릴 것 같은 공포.
0: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그 어떤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무슨 증후군, 무슨 심리 증후군 이런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반 아이들을 봤을 때 무슨 심리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걸리면 나도 그거 아닐까?
1: 그렇죠.
0: 생각하기 쉽고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진짜 실제적으로는 유행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내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거 보면 참.
1: 그런 공포가 왜더 강화되고 반복되냐면
0: 네.
1: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회가 안전하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인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 안전망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내가 어떤 병이 좀 와도 사람이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0: 그렇죠.
1: 이건 나 치료하고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잖아.
0: 네.
1: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아프면 그게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가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뭐 어떤 성과가 됐든.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그런 증상이 보이기만 해도 이건 빨리 내가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비용을 들여서
0: 네.
1: 해결하고 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0: 아, 너무 슬픈데 그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1: 아, 이 조사가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OECD 조사가 늘 나오잖아요. 여기
0: 네.
1: 보면 뭐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한국도 이미 거의 최고급의 장수국이래요. 그러니까 OECD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이제 수명도 길고 사실은 건강 수명이 짧다는 지적이 요즘 많지만
0: 네.
1: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대요. 건강 수명도 괜찮은 편이래요. 그런데
0: 네.
1: 유독 자기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관적 건강조사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조사해보면 31%만
0: 네.
1: 내 건강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3분의 2는 나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
0: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1: 그렇게
0: 거죠.
1: 답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는 게, 이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랑도 연관이 되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을 훨씬 많이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다 어떤 사회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 정말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만 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면
0: 네.
1: 의사가 한 명이 그 환자와 나눌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죠.
0: 그쵸.
1: 그리고 의료보험 비용 같은 것들도 현실화될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과도한 이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강압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병원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0: 5분,
1: 악순환을
0: 그쵸.
1: 만드는 거죠.
0: 진짜 5분이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의사를 만나서 뭐 별거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든지 뭐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안도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으면 뭔가 관리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병원도 못 챙겨간다 지금 이렇게.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 지금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재료가 어디에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트에 그게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관심이 너무 크니까요. 건강 관심.
1: 요즘 뭐 아마 오전 시간대 공중파 방송은 대부분 이런 거
0: 아,
1: 얘기할 텐데.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행이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유행이
1: 맞아요.
0: 있어요. 맞아요. 저 예전에 미란다 커가 아침 공복에 먹는다는 거 계속 따라 먹었다가 왜 이렇게 바꾸

0: 바꾸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1: 제가
0: 있거든요.
1: 엉뚱한 얘기지만 제가
0: 네.
1: 하관이 미란다 커 닮았다는 얘기를
0: 아, 진짜요? 하관 미란다 커서 아주 훅 치고 들어오니 하관. 아, 자,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미님이.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1: 네, 여기 지금 김지희님께서 써주셨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천천히 굴러가는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하려나요?
0: 그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인데.
1: 이 저자도 뒤에 가면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 같지만
0: 네.
1: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면, 네,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
0: 네.
1: 이걸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0: 그렇죠.
1: 왜그 JYP 박진영 씨가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막 거의 뭐
0: 네.
1: 공부를 하고 그랬대잖아요. 생리학 이런 거를.
0: 맞아요.
1: 사람들이 맨날 묻는대잖아요. 뭘 그렇게 먹으면 뭘 먹으면 좋냐. 박진영 씨가 처음에 답하는 게 그거래요. 뭘 좋은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 좋은 걸안 먹는 게 중요하다.
0: 공감합니다.
1: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거거든요.
0: 네.
1: 그 약을 먹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수면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레몬즙 올리브유를 먹어요.
0: 아.
1: 이거 등가라고 했을 때
0: 네.
1: 그러면 그냥 잠을 늘리면 되는데
0: 아,
1: 이걸
0: 그러네요.
1: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래 잠을 더 자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런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못하니까 이게 먹을 걸로라도 어떻게 약간 조금
1: 그렇죠.
0: 이걸 상쇄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의미가 없다가 될수 있는 거죠. 밑
1: 그렇죠.
0: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최승명님, 요샌 족저근막염이 유행이에요. 그래요?
1: 이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0: 네.
1: 족저근막염 전엔 또 한동안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왔었는데.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질병이 유행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관심도가 글로 이제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1: 그렇죠.
0: 그 질병이 유행하진
1: 네,
0: 않아도.
1: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0: 네.
1: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뭐
0: 네.
1: 먹는 게 유행하면 그걸 비슷하게 많이 먹을 거잖아요.
0: 아.
1: 그런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0: 네.
1: 근데 주의 깊게 보게 되죠.
0: 그쵸.
1: 예. 네.
0: 혹시 나는?
1: 그렇죠.
0: 하면서.
1: 나 혈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거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프면, 아프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날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소소하게 뭐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 노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0: 아.
1: 여기서 사회 격차가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0: 아, 그쵸.
1: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서 이걸 바꾸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뭘더 좋은 걸사 먹거나
0: 네.
1: 약을 추가하거나 뭐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0: 네.
1: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의 차이가 극화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안전망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가니까
0: 네.
1: 이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0: 그쵸.
1: 근데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0: 슬픕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네, 내리불은 치유 들어보시겠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가짜 환자입니다.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진짜 환자가 되지 않으려 가짜 환자가 되는 아이러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1: 정말 이 책의 카피로 써야 될 문장 같은데요?
0: 정말 요약하니까 그렇네요. 진짜 환자가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김은정님은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등바등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아등바등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 가고 힐링하고 그러다 결국 병도 아등바등 진단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정말 우리네 삶이네요.
0: 너무 슬픕니다, 진짜.
1: 최승명님께서, 족저근막염 관련해서 다시 말씀 주셨는데, 요새 러닝이 붐이잖아요. 족저근막염이 없고, 기능성 깔창이 없으면, 트렌드에 민감한

0: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1: 사회 유행이 또 반영이 돼서,
0: 아, 그럴 수
1: 그쵸.
0: 있겠네요.
1: 네, 족저근막염과 기능성 깔창이 또 이렇게 필터가 됩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 개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으로?
0: 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의료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 즉, 우리는 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라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1: 네.
0: 완치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1: 그쵸.
0: 그런데 저자의 얘기가 우리가 아는 흔한 만성질환들은 완치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실제로 완치가 되는 병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꾸준히 적정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그건 애초에 좀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1: 네.
0: 거죠. 아까 이제 노화에 대한 혐오를 얘기했지만 병에 대한 혐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어디 아프고 이러면 아 건강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1: 아,
0: 이런 맥락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병도 살아가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고 아예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픔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1: 네.
0: 그 자체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아 이건 정말 절대 나는 걸리지 말아야 돼. 하나도 나는 다병 만나고 싶지 않아.
1: 네.
0: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후자 쪽은 사실 불가능한
0: 맞아요.
1: 경우인 거고, 네,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보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좋은 거긴 하나, 너무나 과도한 기대감, 압박감 느끼지 말라는 거죠.
0: 저자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1: 네.
0: 생각해보라고 한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혈액검사라든지 뭐 만성질환 관련된 게 많은데
1: 네.
0: 그런 거는 대체로 좀긴 시간의 흐름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날 한 번에 뭐 조금 안 좋은 지표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본인
1: 네.
0: 경험상 그 혈압이 좀 오른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1: 네.
0: 그 정기적으로 측정해 볼 경우에는 대체로는 별 문제 아닌 걸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되게 세세하게
1: 네.
0: 고가의 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건강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
0: 그거는
1: 중요하죠.
0: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1: 그쵸.
0: 결국 건강을 만드는 거는 일상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1: 일상생활에서 아까
0: 네.
1: 강조하신 수면이라든지
0: 그렇죠.
1: 뭐 운동 이런 것들.
0: 특별한 치료로 만들 수 있는
1: 네.
0: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는 거는 그것 역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1: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0: 그렇죠.
1: 더 신뢰가 가고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0: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물음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이렇게
1: 아.
0: 물어봐요, 스스로가.
1: 네.
0: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아 당연히 공공재고 공공재로서 기능해야지 라고
1: 네.
0: 말씀을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고 활용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소비재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를 고객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1: 그쵸.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인데요. 그쵸? 여기서 고민을 더 해서, 앞서 나왔던 타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너무 우리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사회
0: 네네.
1: 안전한데도 이렇게 지금 모두가 나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 좀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진짜 환자도 줄고,
1: 네.
0: 가짜
1: 환자도
0: 환자도
1: 줄고,
0: 맞아요. 그 방향이 맞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진짜 병원이 필요한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중간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보이고요. 우리 카페인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라 시청을 유도하시다니 하시면서 이 미미님의 어떤 이 스킬이랄까 이거에 지금 깜짝 놀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란다 커 발언에
0: 네.
1: 들썩였습니다.
0: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 전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관 입 모양과 턱 쪽이 닮았다고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1: 보라 확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승성님은 이제 밈이 아니고 밈입니다. 의미 재미 미란다커다. 이러면서 지금 다 미란다커 있다고 오수미님 미란다커 느낌 있네요 있어 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란다커가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밈이님

0: 와 함께
1: 아, 뿌듯합니다.
0: 그냥 들었던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그렇죠?
1: 그러게요.
0: 우리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본 공립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결과 일본어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 약 8만 4천 명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학생 말고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가정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는 일본 국적 학생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어민 감소,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교육 환경도 다원어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어 전문 교사가 부족해서 일반 선생님들이 수업과 언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답니다. 다문화, 다국어 문화의 공생이라는 과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첫 곡은 두 사람의 듀엣이었죠. 각기 다른 언어로 미국의 찰리 푸스 영어로 노래했죠. 일본 가수 히카루 우타다의 일본어 노래까지 바일링월 트랙이었네요. 올해 3월에 발표된 찰리 푸스의 신보에 수록된 Home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중등 교과 뭐 정상적인 교과목을 바로 배우기 전에 한 2년 정도 모국어가 영어이지 않은 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급에서 수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은사님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예. 마치 중학교 1학년 수준을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의 그런 교과 과정이어서 처음에 무시했는데, 일종의 버퍼 같은 거 아닐까요? 수학 능력이 없는데, 언어가, 예,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정식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예, 그 선생님 성함이 거스틴 헤이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모든 교과목을 책임지셨어요. 뭐 미술, 수학, 뭐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이 선생님이 정규 교과를 가르치면서 또 이 특수목적으로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니까 이게 좀, 예, 양쪽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특수목적 학급을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도 좀 전문 선생님이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한국의 경우는 뭐 방금 일본 8만 4천 정도 학생 규모가 그런 언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는데요. 전체 학생의 4%. 그래서 이 기사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공생사회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 대응 속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도 어쩌면 더 시급하게, 예, 적용되는 그런 문제의식일 수 있겠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4시 드디어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새우맹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먼 길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정으로 이번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6월 22일 월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실황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벨기에의 앙젤, 프랑스의 주스티스가 함께하는 What You Want. 이어서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윌렘의 두 명의 나 두 곡 듣고 오죠.

벨기에의 앙젤, 그리고 프랑스의 주스티스가 함께한 What You Want. 방금 들으신 곡,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윌렘의 Double Jeu, 두 명의 나 리믹스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뉴질랜드 싱어송라이터 백 룽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곡 스웨이를 듣고 계십니다. 1997년 뉴질랜드 공연권협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뉴질랜드 대중음악 리스트에 올랐죠. 2년 후 헐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파이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며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맥 룽가의 성공은 이후 뉴질랜드 여성 음악인들의 세계 진출을 사실상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맥 룽가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었죠.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페이간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그녀는 음악적 방향이 다른 이 레이블과 사사건건 부딪혔답니다. 결국 레코딩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온 그녀는 오클랜드로 건너가고 1년 동안 동네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곡을 씁니다. 그렇게 완성한 곡 드라이브 이 곡을 소니 뮤직 뉴질랜드에 보냈죠. 그리고 몇 달 후 소니 뮤직의 계약 제안을 받게 됩니다.

새로 계약한 소니뮤직에서도 맥룽가는 창작의 자유를 놓고 싸워야 했습니다.

가의 최초 홈 데모 버전이자 그녀의 데뷔 앨범에 최종적으로 실린 버전 드라이브입니다. 이 일화는 신인 여성 아티스트가 이 대형 레이블의 상업적인 압박에 맞서서 자신의 예술적 주권을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당시 맥 룽가를 담당했던 소니 뮤직 관계자들은 훗날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결국 맥 룽가 혼자서 앨범을 완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팝음악계에서 백룸가는 상업적인 성공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예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대형 레이블의 과잉 생산, 오버 프로덕션 시스템을 거부했고요. 이후 송라이팅, 편곡, 프로듀싱을 전부 스스로 주도하는 것으로 기획 음악 상품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오리,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의 피가 섞인 음악인 부모의 영향으로 그녀는 일찍부터 동아시아 특유의 온유한 서정, 서구 기타팝의 어법 또한 체화했고요. 포크팝에서 오케스트라, 전자음악, 사이키델리아로 음악의 외연을 넓혀갈 때에도 이 특유의 서정과 절제의 미학을 지켜냈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여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백 룬가였습니다. 국민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른 그런 대표적인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사례, 여성 싱어송라이터 사례 백 룬가입니다. 첫 곡은 97년 데뷔 음반 드라이브 수록곡 스웨이 들으셨고요. 20살의 나이에 벌써 이 뉴질랜드 최고의 권위의 작곡가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의 그래미죠. 엔진 뮤직 어워드, 이른바 투이 어워드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커리어 통산 20개의 뉴질랜드 그래미 수상 이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02년 무렵 두 번째 음반이 나왔고요. 역시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이 창작, 예술적 결정과 판단 모두 한 그런 음반에서 Something Good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뭐, 또 역시 거친 비유겠지만 한국에 딱 한 분 떠오르네요. 약간 견줄만한 그 커리어의 행보 같은 게. 김윤아 씨가 떠오르네요. 예. 뉴질랜드도 뭐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이 로컬 팝이나 로컬 밴드 음악, 뭐 싱송라이의 음악이 그냥 외면받던 시대였답니다. 인프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는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그런 출구가 딱 그런 두 가지 그런 게이트 키핑이 있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소개를 안 하면 뭐 몰랐던 철저히 외면받던 그런 시절이랍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 후반에 Crowded House라는 밴드가 출연을 했죠. 저는 그냥 영어를 써서 노래하길래 영미권의 아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의 밴드였습니다. 빌보드 넘버 2, 넘버 7 기록하는 두 곡을 미국 시장에 히트시켰고 전 세계 시장에 히트시켰죠. 이때부터 조금 판세가 달라졌다고 해요. 로컬 음악에 대한 홀대는 좀 없어지면서 그리고 뭐 특정 지역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 홍대 같은 거겠죠. 특정 레이블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백 룬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까지 보면 그 10년 사이에 이 백 룬가는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죠. 그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자의 예술적 권리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절대 그런 창작적인 예술적인 판단에 토를 달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서류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백 룬가 뭐 신인인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그런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뭐 2000년 중반이었죠. 로드라는 뉴질랜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미국 그래미 2관왕의 쾌거를 달성했죠. 올해의 노래 그리고 또 킴브라라는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그래미 2관왕 그리고 세음행에서 심지어 패널 분 중 한 분 요즘 MZ세대 아티스트

얼두스 하딩이라는 아티스트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비유가 인구 한 명당 이 배출해내는 세계적인 스타 그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금주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네요. 내일은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뒷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비아지오 안토나티의 Le cose che hai amato di più, 네가 가장 사랑했던 것. 역시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지니의 La libera, 자유. 두곡 듣고 새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부르는 마이스 펠리스,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입니다. 보사노바의 현대화에 공헌한 아티스트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12년 후에 후배 가수 아드리아나 까우깡유뚜가 이 곡을 리메이크 하면서 빛을 제대로 본 곡이랍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사랑은 움직여야 해 라고 믿죠.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동안 박혀있는 돌덩이가 물을 가르는 그런 시련이 와도 쉼없이 흐르는 이 사랑의 운동성이 결국 모든 걸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사랑은 움직일 때 애초에 마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어는 또 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한 방울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은 한순간이나마 사랑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 준다라고도 말하네요. 화자가 원하는 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 빛나는 지금의 기억이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거다. 다름질쳐 사라지며 강물처럼 흘러갈 거다. 강물을 제 몸으로 가르는 돌덩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좀 알려줘. 우리의 사랑은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처음에 그 마법을 잃지 않을 거다. 책에 갇힌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한 건 내가 하는 말을 바꿔줄 소박한 시 한 줄이었다. 단순한 운율, 그 속에 작은 떨림, 손가락을 찔러 흐른 피로 나와 서약을 맺어주오. 당신의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순간일지언정 더 행복해질 거야.

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명이 전한 노래 브라질의 베베우지 베우뚜이의 1986년 곡 마이스 펠리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 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세네갈의 유스 운두루 그리고 스웨덴의 네네 체리의 보컬 피처링으로 듣습니다. 7 seconds.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까마리에레의 버전으로 키스 자렛 오리지널이죠. My Song 들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3880 문자로 주셨네요. 아드리아나 깔깡뉴도의 노래 이스과드루스 듣고 싶네요 라고 청하셨습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찾아보니까 저는 프레임 뭐 이렇게 하고 싶네요. 직각 의 네모 뭐 이런 뜻도 충분히 있는데 이 노래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이아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립님이 지난주에 그 알려주신
1: 네.
0: 이아립 통신 덕분에 다음 주 수요일에
1: 네.
0: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 모시게 됐습니다.
1: 네, 정말 그 영희 페스티벌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정말 소소하게
0: 궁금해서
1: 네,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질문도 하고
1: 네.
0: 듣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1: 너무 좋겠는데요.
0: 예. 그나저나 페스티벌이 이제 얼마 남았죠?
1: 이제 6월 12, 13, 14니까
0: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나요?
1: 여유가 뭐 있다고 하면 또 네.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없긴 하죠.
0: 네. 노래 부르실 그 뭐 세트리스트 같은 건 정하셨어요?
1: 네, 거의 좀 윤곽을 만들어서 네, 정해놓긴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또 바뀔 수 있지만
0: 그렇죠.
1: 네, 그때 네.
0: 몇 곡이나 부르실 예정이에요?
1: 40분 셋이어가지고 네. 한 뭐 40분 셋이면 8곡, 9곡
0: 네,
1: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 앵콜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또 준비하는 예,
1: 네.
0: 그런 타임테이블이 딱
1: 네.
0: 타이트하게 이렇게
1: 맞아요.
0: 있어서
1: 뒤에 없긴 한데
0: 예.
1: 그래도 그 페스티벌에서는 보통 이제 앵콜 같은 건 안 하는 거가 암묵적으로 좀
0: 그게 약간 법이죠.
1: 네, 그래서 네. 누구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네.
0: 앵콜은 안 하시고
1: 앵콜은 뭐
0: 여덟 아홉 곡을 즐겁게 준비하시고 이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땀 뻘뻘 흘리면서 네. 네. 하겠습니다.
0: 부담 같은 거 너무 느끼시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네. 또 영희 페스티벌이 이게 약간 최초의 뭐
1: 네.
0: 또 그런
1: 1회이기 때문에
0: 그 취지의 여성 온리 페스티벌이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좀 부담도 있어요?
1: 부담도 있고 또 그 부담만큼 즐거움도 있는 설레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설레임이 더 많으면 좋은 거죠.
1: 완전 좋은. 네.
0: 오지은 씨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게스트로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 오늘 최초로 알려드리네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자, 오늘의 음악정찬 메뉴 알려주십시오.
1: 네, 오늘 음악정찬 메뉴는 또 막 비가 좀 왔다가 오늘 오는 길 보니까 또 쨍하게 개어가지고
0: 네.
1: 또 완전한 여름이더라고요.
0: 변덕이 아주 그냥.
1: 네,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싹 바꾸는지요, 날씨가.
1: 네, 정말 뭐 조금도 예상할 수 없어서 이 날씨란 게 저는 항상 좀 파도이기도 하고
0: 네.
1: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좀 항상 기대가 되게 마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입하라고 해서 5월 5일 날
0: 네.
1: 여름의 시작이긴 한데
0: 입하.
1: 네, 제 마음속에는 아직 5월은 그냥 5월이 여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5월이 가기 전에 여름을 좀 찍먹해보자. 그래서 음악 정찬이니까
0: 네.
1: 찍먹으로. 혹시 찍먹, 부먹 뭐 좋아하시나요?
0: 아, 그 물어볼까 봐 지금 빨리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1: 네.
0: 이렇게 나눠놓는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싹 음식이 오면은
1: 반으로
0: 나눠가지고 하나는 찍먹용 하나는 부먹용.
1: 그 네. 찍먹 부먹 모두의 편견이 없다.
0: 예.
1: 네. 좋으시네요.
0: 그런가?
1: 하지만 찍먹용은 네. 남겨놓는다.

0: 다
1: 편견이
0: 적신
1: 어느 쪽으로도 있어서 그걸 남겨놓는 걸 수도
0: 그치, 다
1: 있는데
0: 적신 순 없어.
1: 예전에는 좀왜 20대 그럴 때는 그런 걸로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면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마상 입고 약간 오막
1: 그
0: 이런.
1: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혼자 먹을 때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0: 아, 혼자 조용히.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1: 아,
0: 따로
1: 주는 대로.
0: 주시면 찍어 먹는 스타일이고,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셰프의 스타일대로 좀 먹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부먹 아니고, 여름 찍먹으로.
1: 이거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나름 그 여름이 붓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이온 인류의 여름이 계절이니까 붓는다는 이미지가 딱인 것 같은데.
0: 그 용암을 들이붓는 것 같은 느낌 있죠.
1: 그런데 오히려 발상을 내가 찍어 먹어볼래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거가 아주 재밌네요.
0: 감사합니다. 5월이니까 가능하다. 아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찍어 먹어볼 테야.
1: 물려도 되나? 아, 찍어 먹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0: 중간에.
1: 물려도 좋을,
0: 네. 아니에요.
1: 그
0: 채널
1: 옵션 없어요.
0: 고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곡은 진짜 뭐 여름 하면 늘상 이 노래가 라디오나 어디서나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미리 듣기 해보겠다 해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1: 아, 이게 자주 나오는군요.
0: 이게 이제
1: 코코모.
0: 여름의 거의 시작이죠. 네. 가상의 섬 코코모. 근데 실제로 비치보이스 팬들은 이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지 또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있대요.
1: 평단에서는 굉장히 혹평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길티 플레저다 막 이러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어쩔 수가 없다.
1: 어쩔 수가 없죠.
0: 네, 그런 여름 곡이죠.
1: 기억나세요? 그 칵테일이라는 영화에 이
0: 네,
1: 노래 나왔던 거.
0: 맞아요.
1: 톰 크루즈 참 파릇파릇했던
0: 정말
1: 시절에.
0: 깜짝 놀랐죠.
1: 휴양지에서 막 칵테일 만들고. 그렇게 참.
0: 그때가 만약에 AI 시대였으면 저건 분명 현실이 아닌 AI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좀
1: 모든 게 퍼펙트해 보였나요?
0: 빛났죠. 네.
1: 이 오늘 골라오신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2013이라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버전이에요?
0: 이게 약간 리메이크, 그 리마스터? 좀 이렇게 더 좋은 음향으로 나온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1: 50주년 기념이네요.
0: 네.
1: 원래는 88년도에 이 곡이 나왔었는데
0: 맞습니다.
1: 톰 크루즈도 그때 그러면 30살 무렵이었나?
0: 진짜. 정말 코코모에 있을 것 같은 그분. 네.
1: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이 좋아서 비치보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0: 그런 분들은 이 노래를 진짜 너무 싫어한다고
1: 브라이언
0: 하더라고요.
1: 윌슨 빼놓고 작업한
0: 맞아요.
1: 그거라면서요.
0: 네, 그래서
1: 아립 씨는 어때요?
0: 전
1: 비치보이스.
0: 팻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기는 해서 물론 좋아하지만 좀 저도 부먹 찍먹처럼 편견 없이 비치보이스를 좋아하긴 합니다.
1: 이 노래를 저는 오늘 아침에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데,
0: 20년.
1: 그러면서 그 평단이 정말 저주한 그런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좀 약간 뭐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면 얘가 약간 못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못난이
0: 맞아요.
1: 막 시평제 중에서 뭐 얘가
0: 네.
1: 좀 하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인기는 막 그냥 빌보드 막 차트 막 상위 오르고. 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0: 일반 사람들
1: 좋아했지만.
0: 너무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음악에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휴양지로, 가상의 휴양지로 떠나보시죠. The Beach Boys의 코코몽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선곡 테마는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입니다. 첫 곡으로도 비치보이스의 1988년 발표곡 코코모 듣고 왔습니다. 코코모, 그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세상을 약간 장밋빛으로 보는, 맞아요, 비중이 컸을 때는 이런 휴양지의 낭만,
1: 네,
0: 이런 게 막 설레고,
1: 네,
0: 그랬었어요 사실.
1: 근데 표정이 진짜 그거 말씀하신 지 표정이
0: 제 표정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
1: 네, 정말 네. 최고로 그 노낭만. 네, 정말 노낭만.
0: 아무튼 오랜만에 이 칵테일 네. 영화 그 트레일러에 네. 비춰지는 톰 크루즈 배우의 그 리드 시절의 네.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립 씨가 참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1: 네, 한없이 밝기만 한 그 제 주름이 펴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5월을 보내면서 이게 좀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지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 이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의 21세기 버전이라면 또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1: 진짜 뭐가 네. 있을까요?
0: 휴양지 막 단박에 막.
1: 저는 사실 코나에 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네, 그 노래가 거의.
0: 맞아요. 그 노래도 참 좋죠.
1: 네. 혹시 다른 노래 있으신가요?
0: 전 몰라요. 휴양지 관련해서.
1: 저는 뭐 아니면 뭐 잭 존슨 노래 같은 거, 베러 투게더 같은 노래들이 휴양지에서 네. 왠지 많이 나왔.
0: 열대를 떠올리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테마여야 되는군요.
1: 네.
0: 그러네요. 출발부터 간을 봤습니다. 네. 찍먹. 여름, 올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1: 그러니까요. 진짜 비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물에 젖은 것 같은 사운드 있잖아요. 웨탄 음악들.
0: 요 다음 노래는 저 오늘 아립 씨 덕분에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래 참 애착이 갈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전에 한번 약속이 취소된 내향인들의 세레모니 곡으로
0: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1: 네, 톰 로젠탈이라는.
0: 난 기억을 못해, 이렇게 특이한 곡을.
1: 음악가의 아웃스페이스 무빙인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적 그 내적 댄스로 막 충.

0: 조금만한데 이제 외향인이 봤을 때는 뭐야 저게?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을 이 통로젠탈이라는 음악
1: 톰
0: 로젠탈
1: 로젠탈.
0: 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의 워터멜론이라는 노래 오늘 수박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이 노래가 정말 재미난 게 이제 뮤비입니다.
1: 아, 보고 왔어요. 예.
0: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 정말 수박 가면을 수박 옷을 입고 정말 미친 듯이 나는 수박이요. 이렇게 수박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이게 2014년에도 뭔가 그 수박 옷을 입은 성인 남성을 가장 잘 활용한 비디오라고 해서 허핑턴 포스트가 선정한 그런 되게 뮤직비디오로 선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말 수박이 주인공인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노래도 뭐 수박 수박 수박 수박 가사나 뭐 특별한 가사 없고 수박을 계속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과일 하면 또 수박이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재미난 게 자신의 이름 말고 가명으로도 그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에디스 위스커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1: 여자 이름이네요.
0: 네,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진짜 스포티파이에서도 상당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월간 시청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에디스 위스커스라는 팀이 근데 이 에디스를 그는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양봉을 즐기고 가끔 자전거를 타는 중년 여성으로 묘사한다고 해요.
1: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군요.
0: 네, 그래서
1: 양봉가이면서
0: 양봉가이면서
1: 반신욕을
0: 아침을
1: 즐기고
0: 즐기고 자전거를
1: 자전거도
0: 타면서 중년 여성
1: 중년이고.
0: 이미지로. 그래서 아 진짜 이 톰레젠탈의 귀한 상상력과 재미는 진짜 파도 좀 끝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는 뮤지션 중에 한 분입니다.
1: 에디스 위스커스도 나중에 한번 또 만나게 해주세요.
0: 네,
1: 예.
0: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톰 로젠탈의
0: 네.
1: 수박, 워터멜론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리비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리비 음악정찬 선곡 테마 찍먹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두 번째 음악 듣고 왔고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 로젠탈의 워터멜론 수박이었습니다. 그래도 워터멜론 붐붐 빼놓고 반복이 되는 핵심 메시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들어보니까 It's a fruit-based love라고 텍스트를 찾아서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게 뭐로 들렸냐면
1: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0: It's a fruitless life로 들렸거든요. 오. 성과 없는 삶이야.
1: 우와.
0: 저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맞나 봐요.
1: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저 소름 돋았어요. 네.
0: 그래서 씨 없는 수박 대 김대중 그 음반도 막 떠오르면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1: 문학가다.
0: 아니 근데 이게 It's a fruit based love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과일을 베이스로 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0: 106 하나님께서 뮤비 찾아봤더니 수박맨의 세계 대학
1: 영국편
0: 하늘에 떠가는 수박은 UFO처럼 보이는군요.
1: 그러니까요. 저 약간 태양의 그 점처럼 보였어요. 태양점.
0: 네, 진짜 UFO처럼 날아가더라.
1: 네.
0: 조이선님께서 뮤비 보고 있는데 수박 수박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추워 보여요. 근데 정말 어이없게 귀엽네요. 노래도 그렇고 아주 아주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로젠탈, 톰 로젠탈. 이따가 에디스 위스커스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1: 네. 네. 맞아요. 진짜 저희도 저렇게 추워서 저런 몸짓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0: 빨리
1: 했는데.
0: 찍고 가려고.
1: 네. 그 아름다운 경관에 해가 한 번 뜨지 않았다. 다 흐려져 있었다.
0: 에디스 위스커스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분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그분이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그리고 양봉을 즐기고 가끔씩 자전거를 타는 중년의 여성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이하리베 음악 청찬 오늘의 이제 세 번째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의 유라라는 싱어송라이터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1: 유라는 목소리가 정말 몽환적이고 가사가 너무나 시적이에요.
0: 시적.
1: 진짜 네, 이게 다 이건 무엇을 은유할까 이러면서 해석을 하려고 할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냥 해석되지 않은 채로 열어두는 그런 진짜 하나의 시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이 본명이 김유라 씨고 2018년 싱글 마이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설명되지 않는 감각 그리고 완전 새로운 음악들로 음악의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러면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좀 넓혀가는 확장해가는 그런 뮤지션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분의 노래 구운 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프 그래서 뭔가 이제 찍먹으로 여름 되면 이제 얼굴이 좀 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0: 발그레해진 그 얼굴.
1: 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좀 가져와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이 노래는 재즈 트리오 만동의 송현이라는 베이스랑 그 함께 송남현이라는 베이시스트랑 작업을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오프닝이 너무나 특이해가지고 강력합니다.
0: 멋지더라고요.
1: 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어떤 진행과 목소리인데 가사마저 해석이 안 되니까 좀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0: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재즈 트리오라는 설정을 저도 그 정보를 듣고서 그러면 재즈 트리오가 막 즉흥으로 막 어떤 음악적인 테마나 모티프를 막 연주하면 그 위에 나도 즉흥으로 막 해가지고 멜로디를

0: 쓰면 이런 게 나오려나? 어때요?
1: 나올 것 같은데요.
0: 아니, 아립 씨는 그래. 그렇게
1: 저는
0: 해보,
1: 좀, 저도 뭐, 나오겠지만,
0: 네.
1: 다음에 또 불러봐라, 그럼 전혀 기억을 못하겠죠.
0: 그렇구나. 작업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1: 맞아요.
0: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간 미닫이 문 앞에서 이상한 사진을 커버로 쓰셨던데,
1: 네.
0: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이모가
1: 네.
0: 약간 7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의,
1: 옷도 그렇고,
0: 네.
1: 그죠? 그래서 약간 정말 친척 집에 가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그러니까 그 묘해요. 새로운 것과 옛날 것, 그리고 어떤 경계에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딱 놓여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진짜 좀 재밌게 눈여겨보는 뮤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자, 듣고 오죠.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유라의 꽤 많은 수의 촉수돌기 23년 음반에서요. 구운 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브.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아립의 음악정찬 세 번째 메뉴 싱어송라이터 유라의 구운 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브였습니다. 아, 이미 청취자분 중에 문설아님은 이 유라의 음악을 많이 소비하고 계신가 봐요.
1: 네,
0: 너무
1: 그러네요.
0: 좋아한다고. 네.
1: 네,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은 또 알아보시네요.
0: 네.
1: 네, 이또 유라와 만동이 모시질감이라는 노래도 있어서 오늘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여름 찍먹으로 모시질감을 할까, 구운 듯한을 할까 하다가 구운 듯한 얼굴로
0: 모시질감은 전 싫어하는데.
1: 모시질감
0: 까끌거려가지고.
1: 까슬거리잖아요.
0: 예.
1: 근데 뭔가 또 시원한 이게 몸에 닿지 않아서 이제 또 시원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0: 네.
1: 이 유라님이

0: 새로운 것들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1: 새로운 것과의 연결이 아주 그냥 인생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새로운 것이 기대될 때는 유라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1: 알겠습니다. 디스코그래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KMA 한국대중음악상도 R&B 부분에 또 수상도 하셨고. 오, 취향 저격 듣자마자 매혹되는데요. 3920 요분도 유라의 매력에 빠져드시고 계십니다.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이제 아리 씨의 네 번째 선곡도 만나볼까요?
0: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밴드 음악으로 가져왔고요.
1: 예.
0: 두 밴드 다 약간 독특하게 밴드 안에 형제, 남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이제 일본의 인디록 밴드 갈릴레오 갈레이.
1: 갈릴레오
0: 오, 갈릴레이.
1: 갈릴레이
0: 맘마미, 아, 맘마미 맞나요?
1: 맘마미아 피가로
0: 맞아요.
1: 마니피코 그 노래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0: 네,
1: 네.
0: 이 팀은 되게 재미난 게 어렸을 때그 홋카이도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왓카나이라에 살고 있는 그두 형제 오자키 유키와 오자키 카즈키가 이제 어린 시절에서 이제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일렉 기타를
1: 찾았어요.
0: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막 쳐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밴드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베이스 기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소꿉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막그 뭐지? 그 주차장에서
1: 예.
0: 연습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래를 만들고 하다가 스쿨 오브 락이라는 청소년 밴드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타면서 급물살을 막 타면서 이제 계속 인기 있는 상태로 또 음악을 하게 돼가지고
1: 소질이
0: 소질이 있었던
1: 좋았나
0: 거죠.
1: 보네요. 예.
0: 예. 그래서 근데 그들은 이거를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기인가 막 이러다가 2016년에 이제 해체를 해요.
1: 아, 무슨
0: 해체를
1: 사정이 있었어요?
0: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다 친하고 막 이랬는데, 아, 우리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린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각자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개인 음악 활동을 하다가 언젠가 다시 재결합을 해가지고 낸 앨범에 수록된 노래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1: 25년 싱글이네요.
0: 25년.
1: 그러니까 해체한 지 9년 만에 발표한 싱글.
0: 싱글이고
1: 예.
0: 여기 노래가 아오 비시오, 아오비시오라는
1: 네.
0: 이제 푸른 책갈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1: 왠지 아립 씨가 표현할 것 같은 그런 예, 문법
0: 진짜
1: 느낌인데?
0: 내가 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가사에, 가사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몇 페이지나 허비해서 완성된 우리의 기분, 어째선지 한 줄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말린 꽃을 책갈피로 끼우고 너와 잠시 타버리는 자전거, 막 이런, 아유, 진짜
1: 풀 냄새
0: 아름답다.
1: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0: 되게 푸르다.
1: 네.
0: 네, 그래서 뭔가 푸른 책갈비가 오늘 여름 찍먹에 좀 완성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책갈피를 던져봤고요. 이 앨범 커버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던져져 있는 야구공이,
1: 야구 테마가 있나 보네요.
0: 네, 이게
1: 네.
0: 그 제목 유래가 파이터즈 구단의 팀 컬러, 청색의 구단의 콘셉트 대항해를 결합해가지고
1: 아,
0: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1: 해양 테마, 그리고 야구 스포츠 테마.
0: 네.
1: 거기에 또 푸른 책갈피의 그 풀풋한
0: 청춘의 이미지를
1: 청초의
0: 담아서.
1: 아름다움.
0: 네.
1: 듣고 오겠습니다. 인디록 밴드, 일본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오비시오, 푸른 책갈피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행생어송라이터이죠. 출판인 이하립의 안내로 함께합니다.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 네 번째 선곡, 일본의 밴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오비시오 푸른 책갈피였습니다. 뭐 드링킹 송이라기보다는 빅토리 송,
1: 맞아요.
0: 승리의 마치 뭐 이런
1: 네.
0: 행진 뭐 이런 느낌인데,
1: 승리한 다음에 딱 들어야 될것 같은 세레머니송 느낌 납니다.
0: 뭐 술도 나중에 마시겠죠.
1: 네, 막 진짜 이렇게 술잔을 막끼 얹으면서 던지고 막 뿜고 그 타월 돌리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요즘에 들었던 노래 중에 짠짠짠 이렇게 끝난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진짜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걸
0: 그게
1: 오랜만에
0: 어떻게
1: 듣는다.
0: 끝을 맺느냐가 시대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약간 저는 팝이 그 페이드 아웃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냥 무자르듯이 툭 끊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것도 놀랍고.
1: 근데 진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땅땅땅 하고 끝나야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또 쳐주는 그저 마무리가 또 있잖아요.
0: 그럼 배려가 있으면 좋죠. 박수를
1: 네.
0: 쳐야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1: 박수
0: 있으니까.
1: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서 아주 또 신나게 여름을 또 느꼈습니다.
0: 김아리님께서 일본 여름 아름답게 그린 영화들도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허나 일본 여름은 영화 속에서만 겪고 싶어요라고
1: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덥죠.
0: 폭염이죠, 폭염.
1: 네. 진짜. 그 폭염이 이제 일본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에 좀덜 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0: 아,
1: 네.
0: 뭐 고기압 이동이나 뭐
1: 네. 뭐
0: 이런 것들
1: 태풍이나
0: 막
1: 이런 것들
0: 태풍도
1: 좀
0: 막
1: 큰 것들
0: 막아주는.
1: 막아주고 그래서.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0: 한국이 좋아요.
1: 네.
0: 자, 오늘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골라오신 이하립의 음악 종찬 마지막 메뉴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마지막 팁은 한국에 지금 또 많은 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청요일이라는 팀이에요.
0: 많은 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많은 팬덤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팬덤
0: 아,
1: 이름이
0: 청요일이
1: 파랑단이에요. 파랑단.
0: 청요일이라는 이 밴드예요? 듀오예요?
1: 네,
0: 아까
1: 이
0: 그
1: 4인조 밴드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오자키 형제가 방금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주축이고,
1: 네, 여기.
0: 여기는 남매겠군요.
1: 네, 여기는 정호라는 보컬이 있고 은교라는 리드 기타가 있고요. 한돌 베이스가 있고 가원이란 드럼이 있는데
0: 이제
1: 베이스
0: 성을 빼는 게 유행이야.
1: 왜
0: 약간
1: 요즘에는 성
0: 개인정보라
1: 없어요.
0: 노출을 꺼리는 건가?
1: 제가 봤을 때그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성으로 막팀 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배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베이스와 가원이 이제 그 남매로 되어 있는 밴드인데요. 뭔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말들을 야, 팀 이름 뭘로 할까? 막 정하다가 그좀 조합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른 것도 좋아하고 요일 이렇게 붙이니까 되게 뭔가 푸른 거는 뭔가 푸른색을 보면서 누군가는 좀 블루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청량하게 느끼듯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느껴졌으면 해서 그리고 모든가의 청요일로 남았으면 좋겠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오늘 골라오신 음악 중에서 가장 기타 베이스 음악인 것 같아요.
1: 네,
0: 기타
1: 맞습니다.
0: 연주가 가장
1: 돋보이고 보컬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게 가사도 너무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멤버가 곡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멤버가 쓰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한땀한땀좀 이뤄내는 그런 음악을 자신들의 매력으로 또 꼽더라고요.
0: 청요일에 그 서포터즈의 이름이 뭐라고요?
1: 파랑단.
0: 파랑단.
1: 네. 팀, 그, 팬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팬덤명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되게 재밌게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0: 오늘의 다섯 곡의 서사는
1: 네.
0: 하나의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만화책에, 하나의 만화책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캐릭터들 느낌이 나는데.
1: 맞습니다.
0: 파랑단.
1: 네, 파랑단이 그게 이제 청요일의 어떤 푸르름에서 이렇게 좀 그 캐릭터들 잡아서 코코모는 청요일이 어디 놀러 갔을 때 네, 나오는 음악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런 청요일에 내 창의 너머는 초록색이면 좋겠어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2025년 정규 1집 우리는 푸르름을 안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라는
0: 길어 이름은 짧은데 제목은 노래 제목은
1: 네 노래 제목을 이제 기억할 수 없다는 거
0: 이름은 두 자로 통일했는데
1: 네 그래서 보면서 읽어야 되는 그래서 네. 이런 그렇지만 또 그만큼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그 다음 주 공연하시기 전에 또 나오시는 거죠?
1: 그럼요.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 안녕히 가십시오.
0: 청요일에 내 창의 너머는 초록색이면 좋겠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1: 네, 저는 지금 잠수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산 새로운 운동화 신고 잠수교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진진님 거 제 운동화 이쁘지 않습니까?
0: 아니, 야스민 특파원, 차가 쌩쌩 달리는 잠수교 위를 걸어다니면 어떡합니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1: 에휴, 괜찮아요. 오늘 차 없는 날이니까요. 아, 저는 발로 직접 뛰는 야스민 특파원입니다. 2026 차 없는 잠수교 또박또박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시민들이 잠수교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0: 와, 걷기 좋은 계절에 딱 맞는 축제네요. 벌써 한강 감성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야스민 특파원, 갑자기 헤드폰은 왜 낀 겁니까?
1: 진진 앵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무서운 DJ 파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catch my heart.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네, 여기는 엄청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0: 이야, 정말이지 신기한 풍경이군요. 그럼 저도 지금 잠수교로 출발해서 한 손엔 헤드폰, 한 손엔 치킨을 들고 즐겨보겠습니다.
1: 진진 앵커, 오늘 목요일이라 그거 안 하는데요? 가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두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는 세븐틴의 Thunder 듣고 왔습니다. 자, 작년 5월 딱 이맘때 세븐틴이 10주년을 기념해서 잠수교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첫 곡으로 Thunder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일단 소개를 하기 전

0: 항공에도 인사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최혜인님께서 진디 오늘도 반가워요. 행복한 목요일 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요정이 있죠? 잠시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기치님께서 진우가 웃을 때 세상이 멈추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1: 어머.
0: 자주 웃어서 시간을 멈춰드리도록 하죠. 지금도 멈췄나요? 자, 플라워 JJ님께서 오늘 좀 아팠는데 진진 DJ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아, 아프지 말아야 돼요. 진짜 아프면 서럽거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시 카메라님께서 오늘 잠수교 축제 말고 진디 마음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어요. 맞아요. 잠수교에서 뚜벅뚜벅 축제를 하지만 저의 마음속으로 뚜벅뚜벅. 그러면 시간이 멈추는 매직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와!
0: 와우!
1: 와우!
0: 와우! 자, 오늘의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돌 한국어의 종합 비타민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웰컴!
1: 짜잔! 미니미니 야스민이 또 왔어요.
0: 요호!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1주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0: 자, 일단 저번 주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0: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편해요.
1: 진짜 마음 편하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딱 오늘만 기다리면서 아 오늘 한번 진디 좀 놀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늘도
0: 이게 또 역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역체감 알죠. 역전할 때 역 그렇죠. 체감 느낄 수 있다.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맞췄던 누나가
1: 맞아요. 근데
0: 역으로
1: 어
0: 네. 거꾸로 오. 이제 누나가 정답을 못 맞췄을 때
1: 아
0: 좌절감, 패배감 이런 걸
1: 아하.
0: 역체감.
1: 역체감
0: 더 오히려 더 크게 느끼는 거죠. 못 맞췄을 때보다 아, 못 맞췄을 때 아, 뭐 오늘도 못 맞췄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신감 있게 이제 빡 왔는데
1: 역체감 오늘 또 우리 진디 선생님 덕분에 하나 배워가네요. 네,
0: 약간 그런 거죠. 역체감 예를 들어 좋은 카메라를 썼는데 갑자기 막 이제 디지털 카메라 느낌 디카 세대
1: 좋잖아요. 레트로 느낌으로
0: 아, 레트로 감성이지만 그 갑자기 막 FHD로 TV를 보다가
1: 아,
0: 옛날 그 텔레비전
1: 그거,
0: 시절
1: 이렇게 네, 쳐야 되는
0: 자꾸 이제 기계 때려야 되는 아 얘 왜 안 나와 이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걸 이제 역체감이라고 하죠.
1: 아하.
0: 아무튼
1: yes.
0: 오늘 K-뉴스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Yeah, so the 2026 Carfi 잠수교 Bridge 뚜벅뚜벅 Festival held every Sunday has been generating quite a buzz. Running through June 14th, the bridge is closed to vehicles every Sunday and filled with a variety of events and activities.
0: Mm-hmm.
1: Thanks to the festival, 잠수교 Bridge is said to be echoing with the laughter of citizens instead of the sound of cars.
0: No. Mm. 차 없는 잠수교.
1: 아,
0: 너무 낭만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뚜벅뚜벅 축제에서는 국가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달빛 식당, 여러 소품을 구경할 수 있는 달빛 상점은 물론 라이브 음악, 선셋, 요가, 무서움 DJ 우와. 파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항공이들은 6월 14일 전에 꼭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뚜벅뚜벅 걷는 축제 가보신 적 있나요?
1: 없어요.
0: 아, 뚜벅뚜벅 제 뚜벅, 마음으로 뚜벅. 들어오신 적은 있나요?
1: 시간이 멈출 수 있게 네. 한번 뚜벅뚜벅, 뚜벅뚜벅 가볼까요?
0: 퍽퍽은 아닌 거죠? 뚜벅뚜벅이어야 됩니다. 네, 퍽퍽은 안 돼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평소에 걷는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인지
1: 아, 전 걷는 거 진짜
0: 좋아요.
1: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0: 아오.
1: 혼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딱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거나 갑자기 막 스케줄 취소될 때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하지? 딱히 할 거 없고 그랬을 때 저는 혼자서 걷는 걸 좋아해요.

0: 그럴 때마다 꼭 음악은 들으시는 편이신지.
1: 아,
0: Of
1: 저는
0: course.
1: 아시다시피 이제 소리 민감하기 때문에
0: 그쵸.
1: 무조건
0: 기우다.
1: 필수템 이제 이어폰 챙기고
0: 맞아요.
1: 나가야 돼요.
0: 만약에 음악이 안 듣고 싶은 날이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그냥
1: 없어요.
0: 매일, every day.
1: 없어요. 없어요. 저는
0: 오.
1: 루틴이 있는데
0: 네.
1: 일어나자마자 항상 그 땡긴다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이제 끌리는
0: 끌리는.
1: 음악이
0: 한국 사람 다 됐네. 이제 EBS 사람 다 됐네.
1: 그니까요, 외국인.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제, 기분에 따라서 리스트가 있어요. 전 TV 없거든요? 근데 좋은 스피커는
0: 진짜.
1: 있어요. 그 정도에 저는 이제
0: 음악을
1: 음악이,
0: 사랑하는.
1: music is my life.
0: 와우. 야, 오늘 쉽지 않은 방송 여러분. 목요 요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봄은 또 축제가 많습니다.
1: 봄이요?
0: 예,
1: 네,
0: 봄에
1: spring, yeah.
0: spring. 저희 뭐 꽃박람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약간 최근에 갔다 온 축제 이런 거 있나요?
1: 있을 것 같나요?
0: 없을
1: 저는
0: 것
1: 축제
0: 같습니다.
1: 진짜 안 가요.
0: 예.
1: 축제 진짜 안 가는데,
0: 네.
1: 어제 그 아랍 쪽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명절이에요. 명절 시작이에요!
0: 와우! Happy Holiday!
1: Eid al-Adha라고 하는데, 축제 에이들 아타.
0: 에이드 라타.
1: 맞아요. 약간 양고기 먹는 그런 명절인데 그냥 그렇다고요.
0: 그럼
1: 어제
0: 어쨌든
1: 시작이에요. 축제는 못 가지만
0: 축제는 못 가지만
1: 명절은 즐길 수 있다.
0: 그럼요.
1: 그렇죠.
0: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명절을 또
1: 아,
0: 즐기시잖아요.
1: 당연하죠. 저는 사실 에이들 아타보다 추석 전날이 더 전을
0: 너무 웃긴다,
1: 좋아해가지고.
0: 정말. 자, 아무튼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은데,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엄마의 밥 먹어! 나를 부르는 소리, 배달 도착을 알리는 알림 소리 등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마음껏 보내주세요.
1: Yeah, today's message topic is my favorite sound. It could be the sound of raindrops hitting the window on a rainy day, or the notification sound that tells me my delivery has arrived, or it can be Jindy voice
0: Yo-ho.
1: as well. So
0: Yes.
1: please share with us what your favorite sound is. 센스 좀 어땠어요?
0: I love you. 이런 사운드. 네, 이런 사운드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센스 좋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또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알파 드라이브 원의 OMG가 이어집니다.

0: 네, 항공이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한국은!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corner where you match 10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typ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금 한국은 코너는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0: 됩니까?
1: 그럼 이제 제 자신 뭐 의심하게 되겠죠?
0: 그렇죠.
1: 여기서 약간 정체성 혼란이
0: 그러니까
1: 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괜찮네요.
0: 근데 오늘 퀴즈 난이도 최상이라고
1: 그러면
0: 합니다.
1: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 탈락!
0: 달라. 굉장히 쉬웠나요?
1: 네. 되게
0: 근데
1: 쉬웠어요.
0: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거 아는다던가?
1: 그 정도로요?
0: 근데 누나면 알 수도 있다 정도? 그래서
1: 아하!
0: 그 정도의 힌트를 드리면서
1: 빨리
0: 아무튼
1: 다 비워.
0: 우리 수민 누나가 또 20곡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혹시 그 생각한 정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운전이었는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아닙니다.
1: 오케이.
0: 왜냐면
1: 아!
0: 차가 없는 날이에요. 투벅투벅.
1: 알겠다.
0: 예.
1: 지금 진짜 말해도 돼요?
0: 왜?
1: 생각나는 대로?
0: 뭔데요?
1: 소음.
0: 소음.
1: Yeah.
0: 소음.
1: 어때요? 좀
0: 사일런스?
1: 괜찮죠?
0: 나쁘지 않았어요. 접근 방식 나쁘지 않았어요.
1: 아니.
0: 자, 과연 오늘 수민 누나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선물 세트, 스페셜 선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의 초성은요? 시옷입니다.
1: 오케이, okay, let's go. 제가 맞췄나요? Did I match the word?
0: 안 돼요. 그 정답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살아있나요? Is it alive?
0: Nope.
1: 오케이, 사운드랑 관련이 있나요? Is it related to the sound?
0: Yeah.
1: 오케이, okay. 그럼 맞는데? 오케이. Is it something visible? 볼수 있는 거예요?
0: 볼 수는 없죠.
1: 없겠죠?
0: 네.
1: 오케이. Do you like it? 좋아하는 건가요?
0: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저도 싫어하는 거 맞죠? I don't like it either, right? Me.
0: 네. 네.
1: 이 표정 뭐였죠, 방금? 이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는데?
0: 뭐예요, 당신? 당신 질문하시라니까요?
1: 오케이. 그러면
0: 네.
1: 혹시 진지님 이것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싸움에 휩쓸렸던 거 있었나요?
0: 저는
1: Did you get into a fight because of this thing before?
0: 많죠.
1: 많아요.
0: 네.
1: 혹시
0: 네.
1: 최근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0: 네.
1: 혹시 최근에
0: 네.
1: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나 뭐 그런 거 들어왔나요? Did you got some complaints or kind of stuff like that because of that thing?
0: 네, 맞아요. 야, 이 복싱벨이 뭔가
1: 진짜 넉다운.
0: 네, 넉다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1: Yes.
0: 진짜 실제로 맞은 듯한 느낌. 좀 정신도 못 차리겠어요.
1: 아니요. 진짜 미안한데
0: 네.
1: 진디님 아까부터 퀴즈 시작하기 전부터 녹아웃 되셨어요.
0: 어떻게 알았지? 수업 이거 어떻게 알았지?
1: 와. 조심하세요.
0: 왜 어떻게 알았어요?
1: 저 원래 약간 신기 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운전을 생각하다가
0: 네.
1: 운전은 이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셔가,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럼 운전은 일단 아니겠구나 해서 머리를 배웠어요. 근데 비우니까
0: 비웠더니
1: 어라?
0: 뭐라?
1: 바로 이렇게 퀴즈 시작하기 직전에
0: 갑자기 떠올랐네?
1: 필이 왔어요.
0: 와,
1: Yeah.
0: 야,
1: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누나가 생각한 그거. 왜?
1: 야, 항공이들,
0: 야,
1: congratulations.
0: 사실
1: 와,
0: 너무 벙쪘어요 지금. 너무
1: 그쵸?
0: 정답을 이렇게 확 맞춰가지고. 아무튼 항공이들은 못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닌 거 아니죠? 저 진짜
0: 지금
1: 그러면 진짜 멘탈
0: 멘붕이죠.
1: 나갈 수도 있어요.
0: 네. 저 연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1: 이래놓고 진짜 아니면은
0: 그럴 수도, 아닐
1: 아닐 수도.
0: 수도.

0: 자, 아무튼 항공인들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님께서 버스킹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아니죠. 자, 2292님께서 신호라고 해주셨는데,
1: 신호?
0: 신호도 그럴 수도
1: 신호일
0: 있어요.
1: 수도 있는데.
0: 네, 약간 뭐 신호처럼 뭐 사인을 보낸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 박용래님께서 소원이라고 해주셨는데,
1: wish.
0: wish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는 일은 없죠, 사실.
1: 그렇죠.
0: 네, 3440님께서 소리, 찐디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뭔가요?
1: 오, 궁금해요.
0: 저는 뭐, 자연의 소리.
1: 아, 자연의 소리.
0: 네, 굉장히
1: 하나
0: 좋아하죠.
1: 뽑자면요.
0: 네,
1: 자연 소리 중에서.
0: 저는 그 거제도에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1: 아, 네.
0: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돌 굴러오는
1: 아!
0: 파도와
1: 거기
0: 돌들.
1: 진짜 대박이긴 해요.
0: 맞아요. 진짜.
1: 오.
0: 가족들이랑 갔을 때, 아기 때
1: 아.
0: 갔거든요. 아직도 그
1: 우와.
0: 소리가 기억나요.
1: 진짜요?
0: 네.
1: 와우.
0: 그래서 그 감성을 지금의 음악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느낄까? 그게
1: 우와.
0: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1: 오.
0: 거제가 너무 멀어요.
1: 멀긴
0: 네, 한
1: 해요.
0: 5시간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1: 맞아요.
0: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정답을 좀알것 같은데, 제가 약간 결정적으로 우리 항공인들이 또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힌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 아무 말 아무나 빵빵 꽉꽉꽉꽉꽉꽉 주르르르 주르르르 이런 겁니다. 뭐요?
1: 아, 약간 노래.
0: 뭐 이런 겁니다.
1: 약간 소음 좀 심했네요, 오늘.
0: 소음이요? 소리인데요?
1: 안녕?
0: 네, 우리 수민 누나가 정답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항공인들을 위한 힌트를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을 잘 들어주세요. 엑소의 백색 소음.

0: 여러분은 지금 누나가 정답을 맞춰서 너무너무 놀라버린 진진과
1: 그리고 처음으로 찐디를 당황하게 만든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엑소의 백색 소음 듣고 왔습니다. 모두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소음입니다.
1: Yeah, today's answer is 소음. It means an irregularly mixed, unpleasant, and loud sound.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noise.
0: Noise,
1: 소음.
0: 소음. 아니, 내가 봤을 땐
1: 얘기해봐요.
0: 누나가
1: 얘기해봐요.
0: 어려운 단어를 잘 맞춰요.
1: 맞아요.
0: 보통 못 맞추는 것들을 보면 다좀 쉬운 단어, 오히려.
1: 맞아요.
0: 네. 너무 한국에 오래 살았어, 내가 봤을
1: 제가 봐도
0: 때.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그쵸, 약간.
1: 소음이라는 단어 저도 이렇게 맞출 줄 몰랐어요.
0: 아니, 오늘은 전 정답 보고, 와, 오늘 누나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Nope.
0: 보통 소리로 접근을 하는데, 바로 소음으로 가서,
1: 소음.
0: 제가 표정 관리가 안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뭐 물어봤는데
0: 중간에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1: 갑자기 진짜
0: 긴장을 하면서 내가 막, 대본이 눈에 안 들어오면서 이게 막, 이거 어떻게 넘기지? 대답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진짜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1: 진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어요.
0: 그쵸.
1: 약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맞아요. 마치
1: 아,
0: 아닌 척.
1: 네?
0: 네? 맞아요?
1: 네?
0: 자.
1: 억양까지 다 정말 어색했어요.
0: 맞아요. 아무튼, 소음은 공사장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늦은 밤 층간 소음처럼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선풍기 소리, 빗소리, 도시 소음 같은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인 소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배경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1: 아, 소금
0: 네,
1: 괜찮네요.
0: 소금, 소음 뭐 비슷비슷하죠?
1: 아하, 네. 그런데 왜 오늘의 한국어가 소음인 건지
0: 아,
1: 좀
0: 궁금하시죠?
1: 궁금하거든요.
0: 네, 오늘 오프닝이 뭐였죠? 바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뚜벅뚜벅 걸을 때뭘 듣게 되죠? 자동차, 뭐 노면 소리라든지 빵빵 하는 소리,
1: 빵빵.
0: 시동 떨다달다달다 하는 소리
1: 오토바이
0: 바로
1: 소리
0: 네,
1: 뭐 이런
0: 바로
1: 거.
0: 소음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 무소음 DJ 파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 무소음.
0: 저희가 이제 소음으로 정해봤죠.
1: 아하.
0: 일단 정답을 맞춰주셨고, 소음.
1: 소음.
0: 소음. 발음 생각보다 쉬워 보이네요.
1: 어려워요.
0: 그래요?
1: 발음은 진짜 어려워요. 으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렵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읽으면서 Today's answer is 소음 이렇게
0: 아, 그쵸. 약간
1: 되니까
0: 신경을 써야 되는.
1: 네, 신경 안 쓰면 약간 소음 이렇게 되니까 소음 이렇게 발음할
0: 소음.
1: 때도 있기
0: 소음.
1: 때문에
0: 왜
1: 그냥
0: 어렵지?
1: 오로 보통 외국인들이 그냥 오로 연결해서 읽을 때가 많아가지고
0: 소음.
1: 소음 이렇게 으 발음
0: 소음.
1: 잘안 들어가고
0: 아, 음을 좀 입을 이렇게 찢어서 뭔가 발음을 해야
1: 맞아요. 맞아요.
0: 되니까.
1: 너무 신경 써서 말하면 소음 이렇게 이상하게
0: 아,
1: 되고
0: 그쵸.
1: 신경 너무 안 쓰면 소음 이렇게
0: 아,
1: 되니까.
0: 약간 소음과 소음을 이제 그 사이를 딱 해야
1: Yes.
0: 되니까 그런
1: 맞아요.
0: 부분이 어렵다. 자, 그러면 소음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 Yeah, why not?
0: No.
1: 짧게.
0: 짧게 한번 가보시죠.

0: 저는 소음을 정말 싫어해요. I
1: No.
0: really hate the noise.
1: 또긴 버전을 만약에
0: 긴 버전
1: 백화점이 들어간
0: 가야죠.
1: 버전을
0: 백화점
1: 백화점
0: 가봐야죠. 출발
1: 가봐야죠.
0: 해보자요.
1: 출발해보자. Let's
0: Yeah,
1: go.
0: let's go. 아, 저는 어제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백화점 좀 가서 산책 좀 해볼까라는 생각에 일어나서 백화점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백화점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일단. 나갔는데, 이어폰 안 챙기고 나간 거예요.
1: 와우, 그 소중한.
0: 네. 그래서, 걷고 있었는데, 정말 짜증났어요. 왠지 알아요? 소음이 너무 심했거든요. 오늘 좀 짧게 갔어요.
1: 아주 좋았습니다. 간결했어요.
0: 그쵸?
1: 이어폰을 놓고 가서 소음을
0: 백화점
1: 들으면서
0: 가려다가.
1: 백화점을 갔다.
0: Yes. 가지는
1: 근데
0: 못했어요.
1: 평소에 누나는 이어폰을 맞아요. 맨날
0: 맞아요.
1: 끼고
0: 맞아,
1: 다닌다.
0: 맞아요.
1: 야, 어쨌든 뭐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0: 맞아요.
1: 평소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맞아요,
1: 어떤
0: 맞아요.
1: 이유 때문입니까?
0: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소리 민감했던 것 같아요.
1: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약간 밖에서 소리 나거나 아니면 뭐잘 놀래기도 하고 저는 막 어떤 소리 나면 막 바로 이렇게 막 약간 영어로 표현하자면 alert 한 사람인 거예요. 약간 항상 이렇게 신경이 깨어
1: 신경이
0: 있는
1: 예민한
0: 사람. 그러니까 sensitive 좋게 얘기하면 sensitive하다 약간 감수성 so와 풍부해요. Yeah, you know. 안 좋게 얘기하면 예민하다는 거죠.
1: 예민하다. 그렇죠. 근데 사운드 소리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사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뭐야?
0: 진짜요?
1: 네, 그리고 뒤에 뭔가가 떨어진다 막.
0: 오,
1: 그게 다 이제 소리에서 오는 그거거든요.
0: 맞아요. 맞아,
1: 마치
0: 맞아요.
1: 이제 그런 짧은 영상들 많이 오잖아요. 막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뒤에 액자 떨어지는데.
0: 맞아,
1: 그게
0: 맞아요.
1: 다 소리에 예민해서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이
0: 근데
1: 있어요.
0: 또 장점이 있어요.
1: 뭐죠?
0: 이렇게 항상 깨어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또 좋아요.
1: 아,
0: 네.
1: 맞아요. 하지만 잠을
0: 바로.
1: 잘못 잔다는 단점이 있죠.
0: 그렇죠, 맞아요.
1: 아,
0: 잠을 못
1: 그래서 꼭
0: 자지만.
1: 그 3M 그 귀마개 있잖아요. 그거 보통 많이들 끼시죠.
0: 저는 약간 좀 거기 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1: 아,
0: 더
1: 그래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더
1: 오,
0: 불편해서
1: 그래요?
0: 귀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 막
1: 공포감이 좀 있구나.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요즘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소리 민감하다는 거를 이제 자기 전에 그 소리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 일부러 틀어놓고
1: 틀어놓고
0: 자요.
1: 자는구나.
0: 약간 자연의 소리, 물소리나 아니면 정말 막 이렇게 명상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 오히려 자면, 그러니까 들고 자면 잠이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나중에 꿈이 생겼습니다.
0: 어떤 꿈이요?
1: 정말 좋은 집을 산 다음에
0: 네.
1: 침실에다가
0: 강을 만들어요?
1: 침 7.1채널로 서라운드로 스피커를 달고 싶어요.
0: 오!
1: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딱
0: 와우!
1: 키고 뭔가 그 속에 안에 잠들고 싶은 느낌?
0: 너무 좋다.
1: 네.
0: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떨까요? 약간 폭포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집에서.
1: 아, 아예.
0: 네.
1: 야, 그러면 어디에 집을 사고 얼마만큼을 벌어야 되는지 감도 안 오네요. 폭포. 그걸 대신해서 네, 그 사운드를 이렇게 한번
0: 좋다.
1: 딱
0: 좋아요.
1: 해가지고 ASMR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0: 진짜
1: 들으면서
0: 생각만 해도 힐링되는데.
1: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맞아요. 그런 거 알죠? 이 입체감 있는 소리들. 막 여기에서 바람 소리 휘 날라가고 막 그런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잠에 들고 싶은
0: 너무 좋네요.
1: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창 시절을 좀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소리. 일단은 뭐 학교 종소리가 있겠죠.
0: 벨 소리 맞아요. 종소리. 다르네요. 한국에서 맞아요. 드럼으로
1: 빰빰빰빰빰빰
0: 맞아, 맞아요. 우리는 약간
1: 네.

0: 이런 소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그렇죠, 잠 깰 그렇죠. 정도로.
1: 뭔지 알아요. 미드에서 네. 많이 봤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다 같이
0: 그러면 딱
1: 그러면서 나가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0: 맞아요.
1: 뭔지 압니다. 자,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집 주변에 있던 소리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 1층에는 꼭 나무에 새들이 꼭 있었어요.
0: 와우.
1: 그래서 그게 너무 힐링이었고 저는 오우. 문을 싹 열어놓으면 네. 매미 소리랑 이건 사실 소음
0: 그러니까요.
1: 그 방충망이라고 아. 하죠. 거기 붙어가죠.
0: 그거네요. 진짜
1: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
0: 진짜 잘생겨요.
1: 이거 뭔지 알죠? 네.
0: 와, 와 너무 잘 따라하네요.
1: 귀가 터질 정도의 오. 소음. 근데 그게 싹 지나가고 이제 봄이 딱 예를 들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 왔을 때 그 아, 새들이 좋아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지저귀는
0: 그
1: 소리.
0: 나뭇잎 떨어지면서
1: 맞아요.
0: 그걸 밟으면 정말
1: 맞아요.
0: 저는 괴감 느끼거든요.
1: 야 ASMR 체험 같은 거 하면 누나 진짜 좋아하겠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1: 그거 있잖아요. 왜 좋은 마이크 앞에서 맞아요. 사운드 만드는 사람들
0: 아,
1: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는
0: ASMR. 네. 전 일부러 안 봐요.
1: 그래서 막 탁탁탁탁 뭐 드럼 치고 막 어... 이런 소리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그 애니메이션의 소리를 입히는 작업 하는 거.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저는 그거 되게 힐링하면서 보거든요.
0: 저도요. 그 딱 그 네. 하이힐 소리.
1: 맞아.
0: 똑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1: 막 이런 거 하면서 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뭔가 사운드의 예민한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힐링을 하는 걸 좀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소음과 소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고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수민 씨?
0: 예. Yeah. 자,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오늘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1: Radio DJ가 아닌 음악 DJ 버전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기대되네요.
1: Hey yo, many many yo, so many. I'm DJ Jenny. Drop the beat, 소리 질러.
0: 와, 소리 질러. 요즘 제일 멋있다고 하는 DJ 찐디잖아요.
1: 오.
0: 예, yeah, 오빠, 언니, 너무 멋져요!
1: 어이, 거기 소녀팬, 텐션 올려서 소리 질러, 이따 사인해줄게! 음악 주세요!
0: 와, 오늘은 근데 무서운 DJ 파티라서 음악은 세상, 아. 음악은 상상에 맡길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네. 우리 찐디가 박자를 타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나 혼자만 신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요.
0: 맞아요.
1: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everybody make some noise. 오늘의 저키 럭키 당첨자를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둠치 우리 정준님이 야스민님 대박이다. 시작 전부터 정답을 소음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당신의 오늘부터 행운아 유에게 화장품 세트 갑니다. 이거 바라는 순간 조명 꺼져도 자체 발광 on 셀카 300장 찍어도 될 예정이에요. 피부 소리 질러.
0: 우후! 스킨케어 드롭 더 빗.
1: 북치기 이어서 두 번째 럭키맨. 에이요. 우리 9406님 정답 소음 찐디에게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을 늘 시끌벅적해 라고 보내주신 우리 9406님께서는 이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어폰 아니에요. 줄 이어폰에 제가 사인을 해드렸고요. 일상을 소음으로 일상의 소음을 음악으로 바꿔보세요. 이 DJ 챔피언 사인이 한 스푼 담긴 이어폰을 끼는 순간 당신의 심장에 BPM이 올라갑니다. 봉짝짝짝 봉짝짝짝.
0: 한 번 더 해봐요.
1: 봉짝짝짝 봉짝짝짝.
0: 한 번 더.
1: 짝짝짝짝.
0: 와, 선물 받아서 신나는 사람들 에브리바디 소리 질러.
1: 자, 당첨된 럭키맨들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퓨웅 쏩니다.
0: 와, DJ 진디님 선물도 샀으니 이제 엔딩 좀 가볼까요?
1: 자, 여러분 아쉽지만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그리고 외쳐봅시다. Everybody, congratulations!
0: 아이, 진디, 이건 사실 발표가 아니라 우리 소음 예시를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 진짜 지금 살짝
1: 귀가 아프죠.
0: 현기증 올라왔어요.
1: 전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토할 것 같아요.
0: 와 근데 진짜 오늘도 네. 느껴봅니다. 와. 진디는 대단하다.
1: 정말요, 감사합니다.
0: 와, 음악 없이도 이렇게 와.
1: 비트가 느껴졌잖아요 지금.
0: 완전요. 네.
1: 뿡 짝짝. 자, 가스라이팅이에요. 붕 짝짝 쿵쿵 짜.
0: 붕 짝짝 쿵쿵 짜. 예, 오, 렛츠 고. 에이, 야, 에이, 야. 아,
1: 우리 잠수교 뚜벅뚜벅을 가면은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예. Yeah.
1: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선물에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스미님 대박이다. 시작 전부터 정답을 소음이다 라고 보내주신 정준님께 화장품 보내드리고요. 9406 정답 소음. 찐디에게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은 늘 시끌벅적해 라고 보내주신 9406님께 스페셜 선물 이어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기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0: Yeah, okay, what's next?
1: 자, 그럼 노래를 바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0: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이들 and have a little chit-chat. Today's topic is my favorite sound.
1: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진디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만약 진디가 제 교수님이라면 매일 수업 듣는 게 정말 기다려질 것 같아요.
0: 어머 어머 왜 웃으면서 읽죠?
1: A professor. I'm the professor. 어떤 교수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다면 뭐
0: 아까,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1: 무서운 DJ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나 뭐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0: 하면서 들어가고
1: 자, 비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0: Hey, professor, 네.
1: Yeah.
0: Yeah.
1: 이러면서 하지 않을까. 누나 한번 읽어주시죠.
0: 김나현님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팬을 달군 후 달걀을 탁 깨서 넣을 때 나는 맛있는 소리요. 우와! 경쾌한 기름에 달걀이 튀는 소리가 제일 좋아요. 아, 정말.
1: 아,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진짜 오수진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니 근데 진우야. 나 위스틸 가사로 청첩장 예쁘게 문구 쓰고 베이비 춤추면서 신부 입장했어. 우와.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
0: 와!
1: Congratulations!
0: 대박!
1: 와, 대박이다.
0: 우와.
1: 와, 미쳤다. 저희 노래 가사로
0: 그러니까요.
1: 야, 이거를 또 한다는 게
0: 심정이 어떠신가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에요.
0: 진짜.
1: 우리 노래 가사로 단 한 번뿐인 결혼을 이렇게 꾸민다는 게.
0: 대박.
1: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춤을 출 수 있다는 용기부터. 베이비 춤 어렵거든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거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고.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Next one. 뚜디님.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 그리고 찐디 오빠와 스민 언니. 두디입니다. 날씨만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응원할게요. 아들한 덕분에 쉬는 날이 가득 채워졌어요. 조만간 또 불러주실 거죠? 아건바페.
1: 야.
0: 와. I miss you.
1: 대박.
0: 대박이에요. 진짜
1: 생방의 메시지까지.
0: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1: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0: 보고 싶어요.
1: 진짜. 아, 뚜디가 또 보낸 건데.
0: 우와.
1: 오늘 찐디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건가요? 뚜디 걱정됩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지?
0: Work.
1: Yeah. It's work.
0: Work.
1: Work. Work. Work. Work. 자, 어쨌든 우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감동 사연 뒤에 또 감동적인 정말. 메시지까지.
0: 기분 너무 좋다.
1: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싹 다 썼는데
0: 진짜?
1: 다시 리프레시 되는 약간
0: 보상
1: 그런
0: 받는
1: 느낌이에요.
0: 느낌.
1: 네, 보상 맞아요. 받는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0: 또
1: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0: Yeah.
1: 오늘 좀 정답을 또 소음으로 맞춰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아, 한번 진심으로 궁금해봐요.
1: 좀 목 상태 보이시죠? 빨리 끝내시죠.
0: 아, 정말 오늘도 네. 뭐 예상은 됐지만
1: 네.
0: 오늘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봤고요.
1: 와, 진짜.
0: 다음 주 좀 좀 잘 준비 좀 해봐요. 좀.
1: 다음 주 마지막
0: 다음 주입니다. 주 찐디랑 같이 이제 네. 마지막
1: 근데 하지만 마지막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진짜 열심히 좀 준비해봐요. 퀴즈를.
1: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주에는
0: 진짜 마음 먹고 못 맞히게 한번 해봐요.
1: 한번 제가 한번 건의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0: 기대해보겠습니다.
1: 자, 아무튼 저희 끝곡으로는 르세라핌의 붐발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수민 누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How long can you balance on one leg? 이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한 발 서기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소 잘 쓰지 않는 쪽 다리로 한 발 서기를 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 10년마다 평균 2.2초씩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30초 정도 한 발로 버틸 수 있다면 꽤 잘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과연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도전해보고 싶지만요.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면 조용히 혼자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로 무너져서 흐느끼고 있을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Omi, Drop in the Ocean.

0: 5월 28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은미님이요. 의자에 앉아 발가락으로 수건 접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아니 발가락으로 수건을 접으신다고요? 이거는 거의 어디 뭔가에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자, 조혜승님이요. 앗, 마유쌤 자른 머리를 올려버리셨네 하셨습니다. 어제 귀여웠는데요.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한 발로 서 있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균형 감각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 균형 훈련은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매일 할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발로 양치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계속 실패해서 치약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균형 감각 너무 좋아서 한발 들고 한 2시간 숙면할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hello.
0: 환영합니다. 쌤, 그할수 있으세요? Can you balance on one leg? Like for how long?
1: I've done it for like quite a
0: More than 30 seconds?
1: more than 30
0: Oh,
1: seconds.
0: that means you're pretty good at
1: Well,
0: it.
1: the thing is, sometimes you have to practice, and they say it's very important as you grow older to make sure you can balance.
0: 실제로 이게 연습을 하면 되는
1: You
0: 건가요?
1: can, but it also, right now, if you can't do it, that means you got to start exercising. How about you, Sam?
0: 글쎄요, I haven't really tried, so I
1: Shall we
0: wouldn't
1: try
0: know.
1: after the show?
0: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노래
1: Okay.
0: 나오는 동안
1: Yeah,
0: 하든가
1: all right.
0: 해보겠습니다. 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President Trump has pushed back on ongo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saying talks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level. He also made clear he is uncomfortable with any proposal that would put Iran's highly enriched uranium in the hands of China or Russia.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Iranian authorities have partially lifted an internet blackout that had been in effect for nearly 3 months, imposed, they said, due to the war. However, mobile connectivity remains unstable and the threat of renewed censorship looms, leaving a full restoration of internet access far from guaranteed.
0: 이란 당국이 전쟁을 이유로 석달 가까이 이어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접속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당국의 검열 가능성도 남아있어 완전한 복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1: YouTube is rolling out a new feature that automatically detects AI-generated content and flags it with an AI label. Previously, creators we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AI use on their own, but going forward, YouTube's own technology will make that call automatically.
0: 유튜브가 AI로 생성된 영상을 자동 감지해 AI 표시를 붙이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게시자가 직접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가 자체 기술로 판단해 자동 표시하게 됩니다.
1: A free outdoor safety gear rental service, first piloted at Pukansan National Park in 2021, is now expanding to 20 mountain national parks across South Korea. Visitors can borrow hiking boots, trekking poles, backpacks, and emergency supplies simply by filling out a request form at a park visitor center.
0: 2021년 북한산에서 처음 시범 운영됐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전국 20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됩니다. 탐방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쓰면 등산화와 스틱, 배낭, 응급용품 등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President Trump has pushed back on ongo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saying talks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level. He also made clear he is uncomfortable with any proposal that would put Iran's highly enriched uranium in the hands of China or Russia.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뭐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또 뭐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농축 우라늄 HEW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1: That's right. Right. And so President Trump suggested that Iran's highly enriched uranium could be

0: destroyed inside Iran
1: mm-hmm.
0: or in a third country. But it has to have proper international supervision.
1: Okay.
0: Okay. However, he made it clear that he doesn't want it mm-hmm. in the hands of China or Russia.
1: Ah, 맞아요.
0: Yeah, because, I mean, they're allies of mm-hmm. Iran, and it's just like that would open up a whole new can of worms.
1: Right. 원래는 이제 아,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랬다가
0: mm-hmm.
1: 어, 아니다, 뭐 적절한 감독하에는 뭐 그쪽에서도 뭐 폐기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맡기는 거는 이거는 tolerate 할 수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0: Unacceptable.
1: 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President Trump has pushed back on ongo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saying talks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level.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President Trump가 이런 계속되는 nuclear negotiations를 계속 미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Talks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level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satisfactory level이라는 거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very good. So when something is satisfactory, what comes to mind? It's like, oh, okay, I'm content. Mm-hmm. I'm okay with that.
1: 만족, 만족.
0: Yeah, that's right. So a satisfactory level is a good enough level.
1: Okay.
0: It's not perfect.
1: Mm-hmm.
0: It's not ideal.
1: Right.
0: But I will accept it.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 세워놓은 최소의 기준이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reach를 하면 괜찮아, 괜찮아.
0: Okay, yeah.
1: 아, mm-hmm. okay. So mm-hmm. satisfactory가 정말 satisfaction에서 온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o 그런 level, 결국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0: Mm-hmm.
1: 그런데 여기서 보면 saying talks have yet to reach 라고 돼 있습니다. 어, have to는 해야 된다라는 거인 건 알아요. 그렇죠?
0: Mm-hmm.
1: have yet to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0: Yeah. So it's nice to know expressions like this mm-hmm. because again, it's very simple words mm-hmm. but we don't know what it means. Basically, it hasn't happened. Okay, so they have not reached a satisfactory level and they're still waiting for it to happen.
1: 아,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예시 들어가면서
0: yet to.
1: 아직 뭐 해야 된다.
0: It hasn't happened
1: 그러니까
0: yet.
1: 아직 안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mm-hmm. 두고 봐야 된다. 이걸 해봐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have to 항상 붙어 있잖아요.
0: Yeah.
1: 근데 중간에 yet 이런 게 껴들어가니까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It is confusing. So in everyday conversation, people use it this way. Like there's a person who is always late. And so again, they're having a meeting and you think he'll be on time.
1: Right.
0: And you could probably say something, I have yet to see him be on time. It hasn't happened.
1: Okay.
0: And I'm hoping that it will, but there's a little bit of a doubt.
1: 아, 그러니까 아직 좀 기다려봐야 돼. 이거 뭐 진짜 내 눈앞에 와야 이게 제 시간에 오는 건지 알 수 있잖아. So I have yet to find out if his or she is going to be on time.
0: That's right.
1: 아, okay. So have to는 그냥 해야만 한다라면은 have yet to는 아직 뭐뭐 해봐야 된다. 결국에는 아직 못했다.
0: Yes.
1: 그러니까 당신들은 satisfactory level를 reach하지 못했다. 어, 앞으로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0: That's right. And one more thing is there is the feeling tha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Is it really going to reach a satisfactory level?
1: Okay.
0: So there is a little bit of a doubt.
1: 의심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
0: A little bit.
1: Okay. All right. So have yet to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 어, 참고로 President Trump가 pushed back 했다라고 했는데 이 pushback은 Evening Special에서 꽤나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뒤로 push하는 거니까 미룬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0: He also made clear as he is... Again, he also made clear he is uncomfortable with any proposal that would put Iran's highly enriched uranium in the hands of China or Russia.
1: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So 확실하게 만든 거, 그 얘기는 made clear 했다는 거는 분명히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That he is uncomfortable with any proposal. 이러고 있는데, you know, I'm uncomfortable with something.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Iranian authorities have partially lifted an internet blackout that had been in effect for nearly 3 months, imposed, they said, due to the war. However, mobile connectivity remains unstable, and the threat of renewed censorship looms, leaving a full restoration of internet access far from guaranteed.
0: 이란 당국이 전쟁을 이유로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접속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당국의 검열 가능성도 남아있어 완전한 복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란이 지난 1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 일부 연결이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대규모 인터넷 차단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88일 만에 국제 인터넷 접속이 부분적으로 복구됐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이 뭐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만 끊겨도 패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와, 이렇게 되었었네요.
1: So they're saying this is an internet blackout. Mm-hmm. Basically, much like you don't have electricity and it's dark.
0: 그렇죠. You know, blackout 하는 거 완전히 정전이 된 것을 얘기를
1: completely,
0: 하는데.
1: Completely, right? It's been a long time. And it's not fully restored. It's partially restored in parts of Iran. So not all of the country. Mm-hmm. So I guess there are still some restrictions. But basically in the capital, Tehran, they are, you know, they are getting a lot of the connection back. And so this is a direct order from the Iranian president. And they're very excited, but still, we don't know if this is really the full, like, restoration.
0: Okay.
1: We don't know if that's going to happen fully. Like, All nothing right. is certain.
0: Okay.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열린 것도 모든 도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고 그리고 다 된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복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연결을 복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인터넷 차단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를 접속을 못하고 뭐 이런 거를 넘어서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차단으로 하루 3천만에서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1억에서 601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 추산이 나왔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1: Yeah, right. absolutely.
0: Right.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Iranian authorities have partially lifted an internet blackout that had been in effect for nearly 3 months, imposed, they said, due to the war.
0: 이란 당국이 전쟁을 이유로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partially lifted an internet blackout 이라고 했는데 아까 blackout은 정말 원래 이 자체는요. 통제 혹은 정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뉴욕시티 블랙아웃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 블랙아웃이라고 하면 결국 인터넷 못 쓰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에 그것을 약간 뭐라 그랬어요? 블랙아웃을 partially lift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 올렸다고요?
1: So, yeah, so it's an interesting verb that we use to say that there is no longer a ban or a restriction.
0: Right.
1: So it's kind of like to lift. So usually you remove or you end, in this case, a blackout or a restriction or a ban or a sanction. You lift it. So I guess what you can imagine is that it was pressed down and you lifted kind of you lifted the container and now it's
0: makes sense,
1: a little bit more
0: makes
1: free.
0: Sense. 뭔가 이런 것들을 위에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오케이 조금 풀어줄게 해서 lift 들다한다. 원래는 들다잖아요.
1: That's lift가. right.
0: 근데 여기서는 조금 뭐랄까 해제를 시킨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partially라고 나온 거 보니까 다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곳에 가겠죠. 완전히 fully.
1: Yeah.
0: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0: 정도 중간 정도 위치까지 와가지고 그만큼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partiall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artly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딱 멈춘 겁니다. 오케이? 부분적으로 가다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끝까지 가가지고 다 리프트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근데 partly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 이유의 일부가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때 많이 써요. 그래서 partly due to something.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볼까요?
1: However, mobile connectivity remains unstable and the threat of renewed censorship looms, leaving a full restoration of internet access far from guaranteed.
0: 다만 모바일 접속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당국의 검열 가능성도 남아 있어 완전한 복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모바일 connectivity remains unstable. 그죠? 이렇게 접속되는 거가 여전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and the threat of renewed censorship looms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renew 된 거는 다시 이제 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censorship Right? Renew censorship?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So in these sort of very, you know, dictatorships, you know, censorship is right. a very important thing. Mm-hmm. So the government kind of controls the information that goes out and kind of the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They mm-hmm. suppress that information.
0: Okay.
1: That is censorship. Mm. So here it says renewed censorship. So again, like you said, it's mm-hmm. going to happen again. Looms is a very important word. Mm-hmm. L-O-O-M.
0: Right.
1: If something looms, it feels like over there, mm-hmm. I see the dark clouds coming.
0: Right.
1: It's looming in the on the horizon.
0: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1: Yeah. And it's coming okay. this way.
0: Uh-huh.
1: Yeah. So it's feels like oh there's a good possibility of that coming again.
0: Okay. So the feeling that oh yeah,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1: Something
0: 이런
1: bad.
0: 느낌.
1: That's it.
0: Right? Mm-hmm. So loom 한다는 건 뭔가 특히나 나쁜 일이 곧 닥칠 것 같다. 라고 하는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드리우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renewed된 새로 다시 renew가 된 censorship. censorship은 여러분들 검열이 되겠죠. 그렇죠? 검열 재개의 위협이 이렇게 드리웁니다.
1: Yeah.
0: 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It's coming. It may be.
0: Right.
1: Yeah. Mm-hmm.
0: 자, 그리고요. 이 완전히 restore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복구하는 거. 인터넷 액세스를 완전히 복구하는 거라는 그런 희망 같은 거. 그것을 far from guaranteed 하게 만들면서라고 mm-hmm. 했거든요.
1: Okay. If something is guaranteed, it is certain. It will absolutely happen.
0: Mm-hmm.
1: But because you have far from, it means that it is not even close mm. to being certain.
0: Okay.
1: So we have a long way to go
0: mm-hmm.
1: before it is guaranteed.
0: Okay.
1: So nothing is guaranteed. Mm-hmm. Everything is still very uncertain.
0: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불안정한 것도 있고 커넥티비티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mm-hmm.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뭔가 검열 가능성도 막 다시 검열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완전히 인터넷 액세스가 제대로 리스토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좀 많이 없어지는 거네요.
1: Absolutely.
0: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1: No.
0: 갑자기 money back guaranteed 생각나네요. 네. 오케이.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ranian authorities have partially lifted an internet blackout that had been in effect for nearly 3 months, imposed, they said, due to the war. However, mobile connectivity remains unstable, and the threat of renewed censorship looms, leaving a full restoration of internet access far from guaranteed.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YouTube is rolling out a new feature that automatically detects AI-generated content and flags it with an AI label. Previously, creators we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AI use on their own, but going forward, YouTube's own technology will make that call automatically.
0: 유튜브가 AI로 생성된 영상을 자동 감지해 AI 표시를 붙이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게시자가 직접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가 자체 기술로 판단해 자동 표시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AI 콘텐츠 투명성을 좀 강화하게 위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AI로 만든 영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AI, 이거 AI가 만들었음이라고 부착을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표시도 예전보다 눈에 잘 띈다고 띄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보통 소셜미디어 영상 같은 거 보면 이게 진짜 예전에는 아예 너무 티난다 했지만 이제는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1: Yeah, it's so realistic.
0: I mean, you can't tell which one is real and which one is not, right?
1: Absolutely.
0: 근데 보통 그게 AI 만들어졌다는 표시가 있긴 하거든요. Mm-hmm. 근데 저 아래 조그맣게 돼 있거든요. Mm-hmm.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아, 이거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서 이거 크게 나오게 하는 법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은 했었어요.
1: And I think this is,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is something to be thought about for, you know, all these social media platforms to let the audience know whether something is AI or not. Because some people may think it is the real thing.
0: I know.
1: Right.
0: Especially the older people. Right?
1: Sure, yes. Sure. And because AI is becoming more realistic as time goes by, it's, you know, there's that kind of blur. There's a blur as to what is reality and what is AI. So YouTube is making kind of an aggressive move or an assertive move to let their audience know which is AI and which is not.
0: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특히 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Shorts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overlay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YouTube is rolling out a new feature that automatically detects AI-generated content and flags it with an AI label.
0: 네, 유튜브가 AI로 생성된 영상을 자동 감지해 AI 표시를 붙이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Tube is rolling out a new feature. 뭔가 새로운 feature, 뭐 이렇게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roll out 한다고 해요.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That automatically detects AI-generated content, 뭐 AI가 만든 거를 자동으로 이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and,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nd flags it with an AI label. 갑자기 여기 왜 깃발이 나온 겁니까?
1: Okay. 네. Yeah, it's used as a verb, flag something. And this is a word that we're seeing very often with the use of social media.
0: Right.
1: Especially like if there is suspicious activity or maybe like their hateful speech. You know, thes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flagging these things. So flagging means to mark it, to kind of highlight it, basically to throw up a flag and say, wait a second, ding, ding, ding, everybody pay attention, pay attention.
0: 아, 집중해라.
1: Yeah.
0: 뭔가가 있다.
1: Yep.
0: 그러면 플래그는 쌤, 보통 좀 위험하거나 안 좋은 거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느낌일까요?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단순하게 이거는 뭐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플래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험이 될 수도 있거나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1: That's it. And it is to possibly prevent something bad from happening. Maybe it's caution, it's a warning, or maybe wait a second. We should check this or take a closer look at what's going on.
0: 이거 좀 살펴봐야겠다 싶은 거,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다, 주목하게 하다, flag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1: Previously, creators we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AI use on their own. But going forward, YouTube's own technology will make that call automatically.
0: 네, 지금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전에는 아, 이거 AI로 뭐 만든 거예요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But going forward 하면서 스토리가 좀 바뀌게 돼요. Going forward가 뭘까요?
1: So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from now on.
0: From now on.
1: Yeah, from this point on.
0: 이거 교재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1: Okay.
0: Yeah.
1: Yeah. So it is a kind of a very important kind of formal way of saying, okay, from this point on, this is going to happen.
0: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1: Yeah.
0: Okay. So going forward, 앞으로는 뭐 이제부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쵸? 학창 시절에 from now on 이거는 거의 엄청 암기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면서 뭔가 바뀌겠죠, 느낌이. 그러면서 YouTube's own technology가 will make that call 자동으로 automatically라고 했는데요. Make that call 전화를 건다는 얘기.

0: Okay, think of a referee. Okay, what do referees do?
1: 판단을 내리는 거죠.
0: That's right. You know, they make the call.
1: Right.
0: Like, is it a foul? Is it out? Is it this? You know. So that is the whole idea. It means to make a decision or to judge.
1: Okay.
0: So before, the creators are responsible for telling their audience, oh, this is AI.
1: Okay.
0: But now, YouTube, the company, will make that decision.
1: 아, 그러니까 이제 creators들은, I mean, they don't have any choice in that matter. 그런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0: That's...
1: 그냥 자동으로. Okay. So, 그런 선택을 하는 거, 판단을 내리는 거, 결정하는 것을 make a call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make that call, make the call. 보통 call이라고 하는 게 decide를 하는데 굉장히 순간적으로 판단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0: It's so true. So even amongst friends, like, hey, you know,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Like, it's your call.
1: No. 너의 판단이야.
0: Oh, yeah, you make the decision. You decide.
1: 다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YouTube is rolling out a new feature that automatically detects AI-generated content and flags it with an AI label. Previously, creators we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AI use on their own, but going forward, YouTube's own technology will make that call automatically.
1: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국립공원 안전장비 대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한 등산용품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seat cushion. Number two, crampons. Number three, hand warmers.
1: 이거는 뭐 사실은 힌트를 안 드려도 느낌이 딱 올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한 등산 용품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뭐 신발 같은 데 이게 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0: Number 1 seat cushion. Number 2 crampons and number 3 hand warmers. You know they say use process of elimination.
1: So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지워 가는 거.
0: Just take that out and you'll get your answer.
1: 믿어 보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 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Jesse and Joy with Live Lif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질문이 이거였죠.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한 등산 용품은 이 되겠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It's number two, crampons.
1: Crampons. Mm-hmm. 이게 흔히 우리가 아이젠이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재님이 등산용 아이젠이요? 이렇게 바로 나오셨네요. 자, 남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류민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free outdoor safety gear rental service first piloted at Bukhansan National Park in 2021 is now expanding to 20 mountain national parks across South Korea. Visitors can borrow hiking boots, trekking poles, backpacks, and emergency supplies simply by filling out a request form at a park visitor center.
1: 2021년 북한산에서 처음 시범 운영됐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전국 20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됩니다. 탐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쓰면 등산화와 스틱, 배낭, 응급용품 등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라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김정민 님이요. 등산 장비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최고의 혜택인 듯해요. 하셨어요. 특히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닌가요?
2: I agree. 네. But not only that, because I think people who are avid hikers, they have the gear.
1: Right.
2: But how about for the people who are not that way?
3: Who just started that.
2: Who just started or just wants to do it occasionally.
1: 맞아요.
2: Then you have to buy this and you have to buy that. No, instead you can borrow everything. Just like when you go skiing, you can borrow the skis and jackets and everything.
1: 이런 gear들을 다 살 필요가 없고 제 말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게 되면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장비 쓰신 분들도 많잖아요.
2: Yes.
1: 근데 그거 보면 저걸 다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 같은 뭐 비기너라면은 뭐 비기너도 아직 아니지만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비기너라면 여기서 일단은 대여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있다. 그럼 또 늘려가면 되는 거 같아요.
2: Sure.
1: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 So, did you know that trekking poles were the most popular item? Yeah, it accounted for 28% of all rentals. And crampons at 19%.
1: 등산 스틱이라고 한국에서는 하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빌려서 28% 정도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2: crampons
1: 같은 경우 아이젠이라고 흔히 하는 거 그게 19% 정도. 그거부터 일단 빌려봐야겠네요.
2: Yeah.
1: 네. 자, 빌린 장비는 당일 반납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까요?
2: A free outdoor safety gear rental service first piloted at Bukhansan National Park in 2021 is now expanding to 20 mountain national parks across South Korea.
1: 2021년 북한산에서 처음 시범 운영됐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전국 20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A free outdoor safety gear rental service. 뭔가 이름이 멋있어요. Right? 자, outdoor safety gear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Anytime you're thinking about outdoors, it's basically outside.
1: Yes.
2: But specifically like in nature. Or the wild.
1: Okay. 그러면 단순하게 outdoor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기 뭐 마당 나간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네요.
2: No, that's right. So that's why in America there is that term the great outdoors.
1: Okay.
2: Meaning wild, you know, like the great nature, like Grand Canyon, the great outdoors.
1: 산 저기 들어간다든가, 뭐 사막 저기로 간다든가.
2: Right. Okay. So that's all included. And so here, safety gear, of course, means, you know, gear, meaning equipment, which could include even clothing.
1: Right. 옷이라든가, 뭐, boots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스노우보딩, 저는 스노우보딩을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인데요.
2: Really?
1: Believe it or not.
2: Okay.
1: 네. 그래서 제가 그 스노우보딩 기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0: 옷을 보면 보통 보드도 있고
1: Mm-hmm.
0: 무슨 뭐 부츠도 있고 그런데 옷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네요. Okay. Alright. So, outdoor safety gear 이러면 야외 안전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산 National Park에서 2021년에 파일럿이 됐었네요, 처음에. 근데 전에도 우리 파일럿 얘기하는 거는 그 비행기 파일럿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운영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어가 볼게요.
1: Visitors can borrow hiking boots, trekking poles, backpacks, and emergency supplies simply by filling out a request form at a park visitor center.
0: 네, 탐방 지원 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쓰면 등산화와 스틱, 배낭, 응급 용품 등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visitors can borrow this and that and that. 여기서 굉장히 빌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Tracking poles를 일단 빌릴 수가 있어요.
1: Okay.
0: 네.
1: Now, you may wonder what trekking means, trekking.
0: 네.
1: So, trekking basically is a little different from hiking in the sense that it is kind of a longer
0: Yes.
1: journey, and a little bit more rough.
0: Okay.
1: And so these poles, one of the reasons why they're really great is to help you with your balance. And then also, if you are climbing or coming down the mountain, it helps with your knees.
0: 아, 그 원래 이렇게 내리막길 가면 무릎 아프다고
1: Yeah,
0: 얘기하잖아요.
1: and that can be actually, if you do it a lot, it can really damage your knees.
0: 아, 오케이.
1: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ool to have when you're
0: 아,
1: hiking.
0: 이 한국에서는 스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스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트래킹하는
1: Poles,
0: poles다.
1: 예.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트랙한다는 거 자체가 하이크하는 것 같은 거죠. 오랜 길을 걷고 그런 거 특히나 이제 뭐 산이라든가 그런 쪽. 그래서 그런 거할때 도움이 되는 poles들인 거네요.
1: Yeah,
0: 기둥 같은 거네요. 그렇죠?
1: it's like you're going up.
0: 항상 그거 보면서 Does it really help?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1: Yeah, I think it really does. Especially the steeper the mountain, I think you need it.
0: Okay.
1: Because you can slip, you know.
0: 아, 그래서
1: So
0: 많이들
1: you, yeah, it helps you go up.
0: 제일 많이 빌리는 게 그거였던 이유가
1: Yes.
0: 있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빌릴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visitors can borrow를 썼거든요. rent라고 하면 이게 for free라는 단어가 없는 이상 돈을 주고 빌리는 느낌이 드는데 borrow는 그냥 자동으로 for free.
1: Good
0: 이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1: point.
0: 저 근데 그냥 주세요 하나 이럴 순 없죠. 그래서 by filling out a request form 이라고 돼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you have to fill out a form, which means complete a form. So they have these forms, a request form. So in that form, I haven't seen it, but I would imagine there are a list of things that you can borrow,
0: Right.
1: and you check it, and you put your name, and you put your phone number,
0: 그렇죠.
1: your identification number.
0: 벌써 그림이 나왔어요. 그 신청서가. 그래서 여기서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식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니까 request form 이게 신청서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fill out 한다는 거는 뭔가를 채워낸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completely fill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fill out something. 또 어떤 나라에서는 fill 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그 blank만 채운다는 뜻도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걸 그냥 fill out 자체로 똑같이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ill out something, right? 그래서 지금 제재님이요. 트래킹이 예전에 트래킹인 줄 알았어요
1: Oh, I can
0: 하셨네요.
1: understand
0: 여기
1: that.
0: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1: It's trekking, and tracking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d.
0: Okay.
1: Yeah, trekking.
0: 그거는 이제 추적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1: Yes.
0: tracking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음이 너무 비슷하지만 컨텍스트로 좀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l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free outdoor safety gear rental service, first piloted at Bukhansan National Park in 2021, is now expanding to 20 mountain national parks across South Korea. Visitors can borrow hiking boots, trekking poles, backpacks, and emergency supplies simply by filling out a request form at a park visitor center.
0: 네.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to 정도가 아닙니다. have yet to 이렇게 해주면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결국

0: 아직 여전히 해봐야 아는 거다라고 했었죠.
1: The two sides have yet to reach a final agreement.
0: 네, 양측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reach를 해봐야 된다, 여전히. 이런 느낌 되겠고요. 자, in the hands of 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의 손에 넘어가다, 뭐 누구가 처리하다 정도가 되겠죠.
1: The case is in the hands of the investigators.
0: 그 사건은 수사관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관들의 손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꼭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partially lifted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lift는 드러내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부담이라든가 막아놓은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좀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해제되다, 해제시키다가 되겠죠.
1: Travel restrictions have been partially lifted in several regions.
0: 네, 여러 지역에서 여행 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거기서 슬쩍 들어준 거예요. 좀 편하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를 flag 한다는 거는 이거는 깃발이 아니라 뭔가에 표시하다, 주목하게 하다.
1: Your email was flagged as spam by the filter.
0: 네, 당신의 이메일이 필터에 의해 스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1: It really happens.
0: Right. 이거 항상 그런
1: 게. It happens to me a few times.
0: Really?
1: Yeah.
0: So your email
1: no,
0: was
1: no,
0: flagged.
1: No. I, someone okay. said, oh, I sent you an email. Mm-hmm. I never got it. Uh-huh. Oh, check in your spam. It's in my spam
0: 그게
1: box.
0: 그게 그 안에 있었군요. Yeah. Okay, very nice.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fill out a request form이라는 게 나왔죠. 그 신청 서를 작성하다.
1: Please fill out a request form before speaking with a representative.
0: 네, 담당자와 상담하기 전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조주희 님이요. 트래킹 폴스 진짜 필요해요. 전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내내 잘 썼어요. 우와! 거의 다녀오셨군요. 두 다리로 걸을 거 네 다리로 걷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 분산. 와, 이게 단순하게 두 개 폴이 드러나는 게 아니었군요.
1: Oh, respect.
0: 아.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Imagine Dragons. It's time.
0: It's time. Stick around. 2부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비에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죠.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다음 스펠링을 조합해서 letters를 막 드릴 거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칸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남프랑스 휴양 도시죠. 칸. 바로 칸, 이 단어를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어떤 letters들이 있나요?
3: A, N, C, N, S, E.
2: 한 번만 더 주세요.
3: A, N, C, N, S, E.
2: 네, 순서를 잘 조합하셔서요. 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매번 갑자기 이렇게 스프링 아웃 하시는 거예요?

0: 중독성
1: you know,
0: 있습니다.
1: It's so funny because it's my 네. voice, but I feel like it's not my voice.
0: 너무 중독성 있어요.
1: Oh, that is so
0: deep
1: funny.
0: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0: All right. Okay. 자, 오늘의 기사 제목 어떻게 되죠?
1: A reporter shares his secrets to covering the Cannes Film Festival.
0: All right. 한 기자가 털어놓은 칸 영화제 취재의 모든 것입니다. 영어 제목에 나온 covering이라고 했는데요. covering은 무슨 뜻일까요?
1: It's another way of saying reporting.
0: Mm-hmm.
1: Mm-hmm. So they're there as a journalist reporting on what is going on.
0: 아,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cover한다는 것은 그것을 취재하고 다 다룬다라는 느낌이 mm-hmm.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칸 영화제를 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뉴욕타임스에서 할리우드 시상 시즌을 담당하는 카일 뷰캐넌 씨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영화제 동안 수십 편의 영화를 보고 취재하고 기사 쓰기 바쁘기 때문이죠. 자, 칸에 대한 궁금한 것들. 뷰캐넌 씨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들어볼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되죠?
1: What is a typical day during the festival like for you?
0: 영화제 기간 중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 그 대답을 첫 번째 파트로 들어볼게요.
1: Essentially, you're writing something every day with a minimum of free time and sleep. You're trying to see as many movies as you can, going to events and parties, doing interviews, and somehow writing about those things, even though the premieres and parties spill late into the night and the screenings start early in the morning.
0: 네, 기본적으로 자유시간도 수면도 거의 없이 매일 무언가를 써야 해요. 최대한 많은 영화를 보려 하면서 행사와 파티에도 참석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모든 걸 어떻게든 글로 써야 하죠. 시사회와 파티는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데 상영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쓰게 되는 거네요. 거의 새벽까지. 왜냐하면 파티는 늦게까지도 하니까.
1: And you have to watch the movies.
0: Right.
1: How do you do everything?
0: You have to write articles about them.
1: And then you got to interview people. Oh,
0: oh
1: this is not an easy 그러니까, job.
0: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 기자들도 뭔가 옷 딱 차려입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기타 등도 너무 이거 이런 직업이 있을까 한데 이게 업이 되면 너무 힘든 거죠.
1: It's very labor intensive.
0: 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1: Essentially, you're writing something every day with a minimum of free time and sleep.
0: 기본적으로 자유시간도 수면도 거의 없이 매일 무언가를 써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Essentially, 이러면서. Right.
1: That's right. Well, think about the word essential. Mm-hmm. It's kind of the core things that you need.
0: Right.
1: Right. So here when he's saying essentially, mm-hmm. he's kind of wrapping it up into the most fundamental core truth.
0: Okay. Mm-hmm. Oh, wrapping it up 한다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1: It's like he's saying fundamentally, mm-hmm. basically, okay. essentially.
0: 뭐 물론 더 디테일들도 있겠지만 mm-hmm. 뭐 핵심적으로 말만 하면 제일 중요한 것만 말한다면요. Mm-hmm. 이렇습니다. 오케이. Mm-hmm. 압축을 하는 거네요. 오케이.
1: Yeah.
0: Okay, so essentia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결국 이러면서 쫙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매일 써야 하는데 with a minimum of free time and sleep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so here with a minimum meaning that he's not sleeping very much mm-hmm. and he doesn't have much free time.
0: Mm-hmm.
1: So minimum is basically like the minimum sleep.
0: Right.
1: He's getting the minimum sleep.
0: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1: Maybe 3 hours, 4 hours at the most.
0: Uh-huh.
1: Because the parties go late.
0: Right.
1: And he's has to get up for the movie screenings.
0: 그렇죠. 그리고 잠시 쉬고 있는데 what if something happens? Something big happens,
1: Then he's
0: right?
1: got to go.
0: I know.
1: No 그래서, free time.
0: 그래서 a minimum of free time and sleep이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자유시간 그리고 수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1: You're trying to see as many movies as you can, going to events and parties, doing interviews, and somehow writing about those things, even though the premieres and parties spill late into the night and the screenings start early in the morning.
0: 네, 최대한 많은 영화를 보려 하면서 행사와 파티에도 참석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모든 걸 어떻게든 글로 써야 하죠. 시사회와

0: 파티는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데 상영은 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힘든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은 영화 봐야 되고 이벤트, 뭐 파티스 같은 것도 attend 해야 되고 뭐 인터뷰하고 그런데 여기서 some and somehow writing about all those things, right? 그래서 somehow는 그런데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the premieres, premieres는 초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상영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premieres and parties spill late into the night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1: And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to spill into. So basically, it is taking longer or running longer than anticipated. So you would think, okay, by midnight everything is finished, but it spills late into the night, and the feeling is like 1 a.m., 2 a.m., 3 a.m.
0: 아니, 1시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늦은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It spills over just like water. You know, if you keep pouring, it will spill over.
0: 계속 spread 되는 느낌이잖아요. So spill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흘리거나 쏟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늦게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Into the night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연이은 뭐 premieres and parties, right?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밤늦게까지 했어요. And the screenings start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screenings가 어떤 걸까요?
1: Okay, so a screening at a film festival is basically the showing of a film. Okay, so to the audience, usually in a theater or cinema, yeah, those are screening, movie screenings.
0: 아, 그러면 이거는 정식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되기 전에 보여주는 것을 스크리닝이라고 하나요? 아, 오케이. 그러면 어떤 그런 면에서는 프리미어스랑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스 같은 경우에는 더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살아 있을 것 같은데요.
1: I agree with you because you have like private screenings or premiere screenings. Screenings is just a neutral term saying that it is the showing of a film. So depending on what you put in front of that word, kind of describes, oh, is it a private? Is it the first time they're showing the movie?
0: So screening도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단순하게 상영 시사회가 아니라 정말 뭐 초연이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다라는 걸또 강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Essentially, you're writing something every day with a minimum of free time and sleep. You're trying to see as many movies as you can, going to events and parties, doing interviews, and somehow writing about those things, even though the premieres and parties spill late into the night, and the screenings start early in the morning.
0: 네. 몽몽님이요. 오늘 와이프가 아파서 반차 쓰고 육아 중인데, 여유롭게 5시부터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오,
1: Oh,
0: 굉장히
1: thank you.
0: 스윗한
1: So
0: 남편분인 것
1: very
0: 같은데요.
1: sweet.
0: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반차를 쓰셔야 될것 같아요. 예, 육아를 또 하시면서 여유롭게 또 이브닝 스페셜 들으시면
1: Lovely.
0: 귀도 막 트이면서, 입도 트이면서 아주 좋습니다. 자, 3449님이요. 오늘 한 과목 종강입니다. 너무 기쁜 퇴근길 이브닝 스페셜과 함께하네요. 하셨습니다.
1: 아,
0: 예.
1: yay.
0: 아, 계속 매일 함께해 주세요. Right. 자, 노래 한곡 듣고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 song by Ivy Adara. It's famous.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뷰캐넌 씨에게 던진 다음 질문 어떻게 되나요?
1: How does it shape your reporting for the rest of the year?
0: 칸 취재가 나머지 기간의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대답을 두 번째 파트로 들어볼게요.
1: Film festivals are where the buzz begins for a vast majority of the films that go on to be Oscar contenders. At Cannes, there are often a lot of acclaimed veteran directors in the mix. But then you also have things that pop, like Anatomy of a Fall or Anora, that go on to be major Oscar contenders that few had seen coming.
0: 아카데미 후보작이 되는 영화들 중 대부분은 영화제에서부터 화제가 시작돼요. 칸에는 거장 감독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Anatomy of a Fall 혹은 Anora처럼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주목받으며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이 되는 작품들도 나오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가보는 거는 참석하는 거는 뭐 옵션이 아니네요. 가서 보면 뭐 이런 영화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어디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1: Right. So basically it kind of kicks off many of the award shows, awards ceremonies
0: right.
1: because a lot of the attention that gets films that get attention at Cannes also move on to Golden Globe,
0: right.
1: Oscar,
0: 이어지는
1: yeah,
0: 거죠.
1: BAFTA.
0: Right, right. 그리고 뭔가 기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1: yes.
0: 굉장히 뭔가 기대, 그러니까 약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자, 이거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lm festivals are where the buzz begins for a vast majority of the films that go on to be Oscar contenders.
0: 아카데미 후보작이 되는 영화들 중 대부분은 영화제에서부터 화제가 시작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lm festivals are where 그 film festivals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the buzz. This is where the buzz begins. 이런 느낌.
1: Yeah. Right. And we just talked about the word

0: A buzz. Remember
1: Yes.
0: at the yesterday, like the
1: Right.
0: auction house?
1: Yes.
0: Yeah, it kept it like a buzz. So basically, again, the buzz begins, the excitement, the sort of anticipation, and all the chatter that goes on. Oh my gosh, did you see that movie? Oh, did you see that director? Or, like, so there's a lot of kind of noise, good noise.
1: 이미 그 페스티벌스부터 아 저게 어떤 상도 받을 수도 있대. 뭐 저기에 나온 사람이 무슨 뭐 돈을 얼마를 벌었대. 막 이런 식의 A가 오가는 곳이 바로 film festivals가 인것 같아요. So buzz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웅성거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buzz begins 이러면 화제가 시작되다. 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다. 막 이렇대
0: Oh, did you see? Oh,
1: 저렇대.
0: yeah. Oh my gosh, did you see that movie? They only spent $5 million on the movie, and it is amazing.
1: And it's starring Mayu and Kristen. 뭐 이런데, 뭐 이러면서. So, 소문 같은 거네요, 버즈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부분에, 여기서 보면, for a vast majority of the films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수의 영화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들이냐면, they go on to be Oscar contenders가 되는이라고 했습니다. Oscar contenders는 뭘까요?
0: Okay, so to go on to be Oscar contenders means that they, in the future, they become like Oscar nominees, Oscar winners. So contenders means that they are seriously considered as candidates for Academy Award nominations or wins.
1: Okay, so contender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작을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경쟁 작품. 근데 이게 결국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웅성웅성 버즈가 많으면 그게 나중에 가서 오스카 컨텐더가 될 확률이 막 있다. 이런 느낌이
0: It is
1: 되겠네요.
0: true. It
1: Right.
0: is true. Because sometimes what, when there's a lot of like excitement over a movie, usually a lot of those movies become nominations or nominees.
1: 맞아. 얘기가 많아야 또 그렇게 되겠죠. Alright. 자, 이어가 볼게요.
0: Again, there are often a lot of acclaimed veteran directors in the mix.
1: 네. 칸에는 거장 감독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re are often a lot of acclaimed veteran directors in the mix.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directors를 감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acclaimed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칭송받는, 그러니까 약간 praised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critically acclaimed movies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많이 칭찬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는 veteran directors. 근데 마지막에 in the mix
0: In the
1: 이렇게 돼
0: mix.
1: 있어요.
0: Okay. So the mix is a group of people or participants of
1: Right.
0: the Cannes Film Festival. Actors, producers, executive producers, writers, directors. So here in the mix are also acclaimed veteran directors, 대박 directors.
1: So 여기서 믹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감독들만 있는 뭐 그룹이 아니라 감독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뭐
0: Producers.
1: screen 뭐 whatever
0: Actors,
1: 아,
0: yeah, all
1: 다
0: kinds.
1: 섞여 있는. So in the mix라고 하면 그 안에 섞여 있는 뭔가 함께 경쟁하는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뭔가 칭찬받는 그런 veteran directors들이 많이 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어가 볼까요?
0: But then you also have things that pop, like Anatomy of a Fall or Anora, that go on to be major Oscar contenders that few had seen coming.
1: 네. 하지만 Anatomy of a Fall 혹은 Anora처럼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주목받으며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이 되는 작품들도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서 버즈가 많으면 결국에는 they go on to become, contenders, at, 뭐,
0: Mm-hmm.
1: 이렇게 됐는데 you also have things that pop.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 Okay, so here it says here like Anatomy of a Fall or Anora, and they didn't see it coming. So basically, nobody expected anything from these movies. Very small budget films, not famous actors or actresses, for example, but they popped.
1: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0: Yeah, they appeared, and it is as if they kind of like a surprise. And it was unexpected, and they stood out.
1: 여기 보니까 that all these movies, right, that few had

0: 볼게요.
1: Film festivals are where the buzz begins for a vast majority of the films that go on to be Oscar contenders. At Cannes, there are often a lot of acclaimed veteran directors in the mix. But then you also have things that pop, like Anatomy of a Fall or Anora, that go on to be major Oscar contenders that few had seen coming.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스펠링을 조합해서 세계적인 칸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남프랑스 휴양도시 바로 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해 주세요.
1: A-N-C-N-S-E
0: 한 번 더 주세요.
1: A-N-C-N-S-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Madison Beer with Reckles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 reporter shares his secrets to covering the Cannes Film Festival.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1: Cannes is famous for its strict black tie dress code for evening gala screenings. Is that enforced?
0: 칸은 저녁 갈라 상영에 엄격한 블랙타이 드레스 코드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철저하게 지켜지나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대답 들어볼게요.
1: If you show up in anything other than a tuxedo, they are not afraid to turn you away. I know of an actor producer

0: who was one of the big names behind a fairly big movie there, probably over a decade ago. He showed up in a bolo tie instead of a bow tie. They said, I'm sorry, we can't let you in.
1: 턱시도가 아닌 차림으로 나타나면 거리낌 없이 입장을 거부해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꽤 큰 영화의 주요 제작자이자 배우였던 사람 얘기를 알고 있어요. 나비 넥타이 대신 볼로 타이를 하고 나타났더니 죄송합니다만 입장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대요. 와, 엄청 스트릭하네요. Right?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제 영화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길 건너편에 매장이 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강력하죠? 그래서 결국 사러 갔다고. 나비 넥타이. 서로 지지 않아요. 그렇죠?
0: Yeah. So you may wonder what this bolo necktie is.
1: Right.
0: Okay, a bolo necktie. You know those cowboys?
1: Mm-hmm.
0: They have that string, the leather string,
1: oh,
0: and then a buckle right here. That is a bolo.
1: 그거 하고 간 거예요.
0: Yeah. So, and that's not.
1: 뭐 당신이 뭐 whether you're a director or an actor, whatever, I don't care.
0: Yeah, that's right.
1: You see that store right there? 이러면서 보내버린 거네요, 그렇죠?
0: Wow.
1: 그래서 이 결국 나비 넥타이 사러 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0: If you show up in anything other than a tuxedo, they are not afraid to turn you away.
1: 네, 턱시도가 아닌 차림으로 나타나면 거리낌 없이 입장을 거부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So if you show up, 나타나는데 뭘 입고 나타나냐면 턱시도 말고 다른 거. 그거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Turn you away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안 두려워해요. 결국 할 겁니다. 이런 얘기네요.
0: Even if you made the film.
1: Yes.
0: Yes, okay. So they're really doing a good job.
1: Right.
0: So if you turn someone away, it means to refuse them entry or access. Okay. So they are sending someone away.
1: Okay.
0: And usually it's because there are some rules and you broke the rules.
1: Right.
0: It's maybe because you are underage.
1: Mm-hmm.
0: Maybe it's a club.
1: Right.
0: You can't come in unless you're 21 and over because they sell alcohol.
1: Okay.
0: Okay. And they can turn you away.
1: 정말 돌려서 보내는 거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0: Yeah.
1: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비자나 뭐 이런 거 받으러 갈 때도.
0: Yes.
1: 다큐멘트 같은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없다. 그러면 they can turn you away, right?
0: Absolutely.
1: Okay, so 돌려서 멀리 보내는 거. 결국 입장을 거부하거나 돌려보낸다 정도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갑자기 아까 전에 tie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black tie eve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That's right.
1: Right, so black tie ev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 뭐 시상식, 뭐 이런 격식을 차리는 그런 파티 같은 거, 이벤트를 얘기를 하고 또 white tie event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심지어 더 formal하대요.
0: Yeah.
1: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벨상,
0: oh, yeah.
1: 뭔가 뭐 왕실 행사, 뭐 이런 건 또 white tie를 또 strict하게 꼭 그 흰색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0: Yeah, and so usually in these sort of formal events, they do men do wear tuxedos.
1: Right. 그리고 색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I know of an actor producer who was one of the big names behind a fairly big movie there, probably over a decade ago.
1: 네, 10년도 더 된 일인데 꽤 큰 영화에 주요 제작자이자 배우였던 사람 얘기를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I know of an actor producer who was one of the big names 라고 했는데요. 이름 뭐 사이즈가 클 리는 없겠고요. Big names는 뭘까요?
0: Well, he's a big name in Hollywood.
1: Okay.
0: Which means he's very famous.
1: 아.
0: Yeah, so instead of think of this name as big, he's just very famous. It's a famous name.
1: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얘기하네요. 연결해 볼까요?
0: He showed up in a bolo tie instead of a bow tie. They said, I'm sorry, we can't let you in.
1: 네, so he showed up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 showed up in a bolo tie. 이제는 bolo tie가 뭔지 느낌이 와요. 카우보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낀 거 돌려보낼 만했네요. 근데 그걸 하고서 show up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0: Yeah, the word show up simply is an informal way of saying that they arrived. They appeared at a place.
1: 아, 어떤 장소에 나타나거나 도착한다라고 할 때 show up이네요. 근데 이 뒤에 in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입고 그 옷 안에서라는 느낌이네요. So bolo tie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We can't let you in.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 할리우드 시상 시즌을 담당하는 카일 뷰 캐넌 씨에게 한 다음 질문은 뭘까요?
1: What is the value of covering the parties?
0: 파티 취재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 들어볼게요.
1: I'm interested to see who wants to make what sort of splash and how they want to frame it in Hollywood. An AI company throwing a big party at Cannes is indicative of something. There's an expectation of how AI will encroach upon Hollywood and potentially put a lot of people out of business.
0: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지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려는지를 보는 게 흥미롭죠. 칸에서 AI 기업이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건 뭔가를 시사해요. AI가 할리우드를 잠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말이죠. 라고 했습니다. 이 AI 기업이 이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막 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겠죠. 화려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Oh, in Hollywood right now, a lot of people are very nervous.
0: Right. Mm-hmm. 이제는 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1: oh, yeah.
0: 영상 자체가 뭐 대박이죠. 그렇죠?
1: Oh,
0: right.
1: Yeah. Mm-hmm.
0: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I'm interested to see who wants to make what sort of splash and how they want to frame it in Hollywood.
0: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지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려는지를 보는 게 흥미롭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So I'm interested to 흥미가 있대요. To see who wants to make what sort of splash. 누가 도대체 어떤 유의 splash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splash는 근데 물만 떠올라요.
1: Yeah, well, that's right.
0: 첨벙첨벙.
1: You know, yeah, that's right. 첨벙첨벙. Yeah, if you make a splash, uh-huh. right? If you jump on the water, it like right. there's a big splash, right. right? So the expression, this idiom to make a splash means to get a lot of attention mm-hmm. or draw sort of like, you know, how shall I say, you know, people grab their attention. Mm-hmm. Hey, look at me. You know, I'm doing this. Mm-hmm. Watch me jump in the water. Mm. And you know, do a little performative
0: okay.
1: thing. So to make a splash means to grab people's attention.
0: Right. Mm. 왜냐하면 splash를 만들면 it's almost impossible not to notice, right?
1: Of course.
0: 아니, 물을 탁탁 튀기는데 mm-hmm. 그걸 못 볼 리가 없으니까.
1: How can you not see it?
0: right. Mm-hmm. 그래서 splash를 만든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make splash 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Yes.
0: Alright, very nice.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An AI company throwing a big party at Cannes is indicative of something.
0: 네, 칸에서 AI 기업이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건 뭔가를 시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 AI company throwing a big party at Cannes is indicative of something. 뭔가 indicate 한다는 느낌이
1: indicate.
0: 저만 느껴지나요?
1: Yes, 네. indicate. Yeah, right. It comes from the word indicate.
0: Okay.
1: So indicative of something means it is a sign or a signal of something.
0: Okay.
1: So AI company is throwing this huge party. What are they trying to do? Right? So it's indicative, it says here, of something. They
0: right.
1: don't know what it is.
0: Okay.
1: But there'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thinking about.
0: 아,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느낌. 시사한다, 암시한다라는 느낌. 왜냐면 indicate 하는 거가 정말 나타내다라는 동사인데 그거의 adjective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그리고 쌤 지금 발음을 들어보니까 indicate, 이건 동사는 indicate인데 얘는 좀 달랐어요.
1: Indicative.
0: Indicative.
1: Indicative.
0: 액센트도 그렇고 발음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아, 뭔가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쌤은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뭔가 go on, what's going on? 굉장히 뭔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Oh, okay. okay, yeah. So it's right now is a very very sensitive time
0: okay.
1: for Hollywood.
0: Right.
1: It's a big issue right now.
0: 이 사람들이 왜 AI 컴퍼니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1: So AI right. company doing this?
0: There's got to be something.
1: There's got to be something.
0: Okay.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re's an expectation of how AI will encroach upon Hollywood and potentially put a lot of people out of business.
0: AI가 할리우드를 잠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런 예상이라든가 우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Of how AI will encroach upon Hollywood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cockroach도 아니고 이건 무슨

0: 않을까요, 이게?
1: It's true. It's encroach. Mm-hmm. If you encroach on something, right. it means you're slowly taking over.
0: Uh-huh.
1: You're kind of like going in there mm-hmm. and slowly, slowly, slowly, and just taking over.
0: 아, 가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만드는 거네요. 근데 천천히.
1: Yeah.
0: 천천히 encroach. 지금 쌤은 mm-hmm. on을 쓰셨는데 mm-hmm. 사실 on이나 upon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 Yes.
0: 그렇죠?
1: Yes.
0: upon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예전 English라고 보는 것뿐이고 그래서 encroach upon Hollywood 이러면 Hollywood를 조금씩 잠식하고 영역을 침범하고 mm-hmm.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Yes, that's right. Because right. you know AI is really, you know, saves a lot of money.
0: Mm-hmm.
1: So this is kind of the future.
0: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Mm-hmm.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and potentially put a lot of people out of busines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out of business도 out of business지만 put이랑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ut someone out of business,
1: yeah.
0: right?
1: Put someone out of business means that they are no longer in the business.
0: Okay.
1: It means that it has to stop or shut down.
0: Mm-hmm.
1: So if you say, sometimes you see the stores like, mm-hmm. out, you know, out of business
0: right.
1: or, you know, business closed,
0: mm-hmm.
1: it means that they are no longer a business.
0: Mm-hmm.
1: They are no longer employed. This is done, finished.
0: 아, 그러면 이 AI 업계가, well, it might, right? It might put a lot of people out of business라고 하면
1: mm-hmm.
0: 이 사람들을 비즈니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1: yeah.
0: 몰아낸다는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1: Yeah. Right. It's already doing that in LA.
0: Oh,
1: already.
0: Mm-hmm. So 여기서 참고로 put 대신에 drive를 써도 괜찮을까요?
1: Mm-hmm.
0: Drive them out of business.
1: Sure.
0: Yes.
1: Yeah.
0: 몰아낸다는 느낌. Alright.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I'm interested to see who wants to make what sort of splash and how they want to frame it in Hollywood. An AI company throwing a big party at Cannes is indicative of something. There's an expectation of how AI will encroach upon Hollywood and potentially put a lot of people out of business.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칸 영화제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다음 스펠링을 조합해서 남프랑스 휴양 도시 칸이라는 단어를 완성해 주세요. 였는데요. 스펠 아웃 해주세요.
1: C-A-N-N-E-S C-A-N-N-E-S. Now, in French, it's gun.
0: Gun.
1: But of course, as you can tell from what I've been saying, can,
0: mm-hmm.
1: a lot of Americans say can.
0: Right, can. Mm-hmm. 할 수 있다, can처럼. 스펠링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TOEIC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유저님께 보내드릴게요. C-A-N-N-E-S, can. 칸 영화제는 많이 들었는데 철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왜냐면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1: Yeah, right.
0: 그렇죠?
1: Nice. Congratulations.
0: 자, right.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the song Memories by Maroon 5.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볼까요?
1: 샘, 칸 영화제가 온통 화려해 보이지만 기자들은 사실 지친 채 겨우 버티는 거지.
0: 진짜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밤새는 경우도 많다니까.
1: 파티장은 거의 뭐 할리우드의 미래 분위기를 파악하는 곳이래.
0: 맞아. 한순간은 샴페인의 턱시도 분위기다가 바로 또 AI한테 일자리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지. 오늘은 애들립 없어.
1: 그런 것 같더라.
0: 그치? 티 났어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매몰차게 상처받아요, 저도.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칸 영화제는 온통 화려해 보여에서 나온 말이죠. 자, 화려함 그 자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Oh, here's a good one. And these two words go together. It's glitz and glam. Okay. Glitz, GLITZ. And glam. Glam is short for glamorous.
0: Okay.
1: Okay.
0: 화려한. Okay. 글리츠는 뭔가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1: That's right. So if something is glitzy, it's very sparkly and dazzling and shiny.
0: 반짝임과 화려함. 이게 합쳐져서 글리츠 앤 글램. 얘는 순서도 안 바뀌잖아요.
1: That's
0: 그죠?
1: right. It's like this. Glitz and glam. We don't say glam and glitz.
0: Okay. 그러면 만약에 완전 complete sentence로 만들어서 칸 영화제는 온통 화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면
1: Yeah,
0: 될까요?
1: can looks all glitz and glam. 야.
0: 마치 like adjectives처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쓸 때, 그렇죠?
1: Yeah.
0: Right? 그래서 glam은 다시 한번 glamorous를 줄인 말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회화체에서도 엄청 많이 쓰죠, 사실.
1: Yeah, and so, you know, when we have, it's one of those things, it is like from the outside, it looks so fabulous and so like other, not of this world. Like it's them dressed in these fancy dresses.
0: 그쵸.
1: So it is glitz and there's like photographers, right? And so a lot of like shining,
0: Right.
1: you know,
0: Yes,
1: lights.
0: yes, yes.
1: So it does feel like, oh, you're looking at it as an outsider.
0: 와, 그냥 동경만 하는 그런 느낌. Right? The party was all glitz and glam. 이러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전에도 한번 우리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크쌤이, 기자들은 사실 지친 채 겨우 버틴다라고 했는데요. 지쳐서 겨우 버틴다라고 하는 게 run on fumes라고 하는 거. 예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fumes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gasoline 자체가 아니라 정말 남아있는 그런 기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아있는 그런 fumes로 겨우겨우 달리고 있다 차가 그래서 겨우겨우 지친 상태로 버티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쌤, 이 표현 좀 볼게요. 마유가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밤새는 경우도 많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이렇게 한발 앞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1: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stay

0: Ahead of the curve.
1: Stay ahead of the curve. Okay.
0: So it's like if you are ahead of the curve, it's like you are at the front and you are leading the way. And if you want to stay there, you're working hard to stay ahead of the curve. You want to be kind of the leader.
1: Okay.
0: In whatever field.
1: Okay. So 우리가 stay ahead of, ahead of가 같은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게 결국에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다. 라는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Ken looks all glitz and glam, but reporters are basically running on fumes.
2: For real, they're pulling all-nighters just to stay ahead of the curve.
0: And apparently the parties are where you read the room about Hollywood's future.
2: Yeah, one minute it's champagne and tuxedos, the next minute everyone's freaking out about AI taking jobs.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오늘 또 엑스트라로 수고하셨습니다.
0: Oh, wow. And likewise, you too, my Sam. We'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Fun. The song is We Are Young.
1: 네,
0: Why, 저, right, Sam, 어? We Are Young.
1: We are.
0: Yeah, we are. Okay.
1: Forever.
0: Remember that.
1: Forever young. Yes.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 였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see you tomorrow. Bye-bye. Bye.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잭쌤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 좋은 습관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Are you good at keeping good habits?
1: It really depends on the habit, I think. Sometimes I'm very good at it, and other times I keep forgetting.
0: 맞아요. 깜빡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yeah. 해요. 그죠? 그럼 what is one thing that you are good at keeping?
1: Well, I guess my bedtime routine. I have it down to a science. I do the same things in the same order every time.
0: 아, 그래요? 네. 잘 때 bedtime routine.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는 습관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뭘 해요? 특별한 게 있어요?
1: Well, I mean, just, you know, change your clothes, 아.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0: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하고, 얼굴 세수하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양치까지는 하는데, 양치는 물론 해야죠. 근데 어, 세수, 오늘 하루 안 한다고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귀찮을 때가 많은데, 네, 아, 해야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특정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규칙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제 루틴을 고수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You can say, I stick to my routine.
0: 아, 스티커처럼 stick. 꼭 붙어 있으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I stick to my routine. 이 표현을 같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뭘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역시 I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I. 자, 내가 뭘 한다? 할 때는 무조건 I. 자, 근데 내가 뭘 해요? 내 루틴을 고수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를 고수한다,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sti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ck이 STICK, 스티커처럼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키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무엇을 고수한다라고 할 때는 to로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I stick to 이렇게 to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나는 고수예요. 뭐를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 stick to. 자, 무엇을 고수합니까? 나의 루틴, 나의 매일 하는 일과 영어로는 루틴이 영어잖아요. My routine이라고 하면 돼요. 자, 발음은 그냥 루틴이 아니죠. routine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I stick to my routine이라고 하면 저는 제 루틴을 고수해요라는 말이죠. I stick to my routine. 여기서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조사라고 하잖아요. 뭐뭐을, 뭐뭐에, 뭐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는 전치사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꼭 들어가야 합니다. To. I stick to my routine.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따라해 볼까요?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stick to my routine. So we're just going to change my routine to something else.
0: My
1: So I
0: routine.
1: stick to 모모.
0: I stick to 뭐뭐라고 해서 뭐뭐를 고수해요. 뭐뭐를 저는 지켜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패턴, 뭐 습관, 계획, 약속, 규칙 요런 것들을 내가 꾸준히 따르려고 노력한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I stick to my diet.
0: I stick to my diet. 그쵸. 다이어트를 지키려고 한다. 여기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식단이라는 뜻이죠. 물론 식단을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My diet could be instant noodles every day.
1: That's true.
0: Unhealthy.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라면을 먹는 것도 나의 식단일 수 있잖아요.
1: I stick to my diet of only pizza.
0: Only
1: Yeah.
0: pizza. 근데 보통은 우리가 my diet를 얘기할 때는 이 건강한 식단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기도 하죠.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언제
1: You can
0: 사용할 수
1: also
0: 있을까요?
1: say, I stick to my schedule.
0: My schedule. 나의 스케줄. 즉, 나의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일정을 지켜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1: Are you good with last minute changes?
0: I'm okay.
1: 예?
0: 네, 저는 그렇게 뭐, last minute change 나쁘진 않습니다.
1: No, I'm usually okay with it, but it does stress me out a little
0: Oh,
1: bit.
0: it does?
1: Yeah, I prefer to stick to my schedule.
0: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스케줄이 확 바뀐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I'm a P. You're a J.
1: Yeah, I was a P and I flipped to a J.
0: 그래요?
1: 네.
0: 아, 살면서
1: I
0: 변했군요.
1: think people become more J as they get older.
0: Really? I become more P.
1: Oh, really?
0: 네. 하여튼, I stick to my skin.

0: 스케줄은 그래도 하려고 저는 노력은 합니다. 네.
1: Another thing you can say is, I stick to my word.
0: 네? 나의 말에 붙어 있는다고요? 나의 말을 고수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stick to one's word. 우리가 you have my word 라고 하는데 yes. have 누구누구의 word는 누구누구의 약속을 뭐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 I promise 대신에 you have my word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I give you my word.
0: Oh, I give you my word. 근데 여기서 I stick to my word는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고수해요, 지켜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I stick to my word.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1: Kaylin,
0: yeah?
1: how do you stay so disciplined?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내?
0: 제가 좀 discipline이 있죠, 그죠? Well, I stick to my plan. 저는 제 계획을 고수하는 겁니다.
1: You stick to your plan.
0: 네, 계획을 짜잖아요. 그대로 해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저는 P이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어도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이런 예문을 써봤습니다.
1: Here's an important one.
0: Uh-huh.
1: I stick to my budget.
0: Oh, my budget. 그쵸? I stick to my budget. 저는 제 예산을 지켜요. 즉, 나 요만큼만 쓸 거야. 라고 하면 딱 그만큼만 써야 하는 거죠. 그죠? So I stick to my budget. 요 말도 쓸 수 있고요.
1: I stick to my goals.
0: Goal이라고 하면 목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stick to my goal. 저는 제 목표를 지켜요 라는 뜻이죠.
1: Yep. Now you could also use this expression like until now, everything is like, I follow this. I follow my diet or follow my plan.
0: Sure.
1: But you can also use it to imply loyalty. You can say, I stick to my friends.
0: Oh, I stick to my friends. 맞아요. Mm-hmm. Loyalty라고 하면 의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 함께해. 친구의 편이야. 이럴 때, I stick to my frie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There's another usage where it implies a limitation. I stick to the basics.
0: I stick to the basics 라고 하면 나는 기본을 지켜. 기본을 지키려고 해. 라는
1: 말이죠. I don't
0: 말이죠.
1: do anything fancy.
0: 네.
1: I just stick to the basics.
0: 네, 그래서 기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기본을 지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fancy한 거, 더 뭐 과한 거를 한다기보다는 딱 기본적인 것만 지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1: Or here's another similar one. I stick to the beaten path.
0: I stick to the beaten path. 자, beaten path라고 하면요. 때려서 달다져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길을 갈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
1: 아니에요.
0: 아니죠.
1: It means you do the normal way.
0: 맞아요.
1: The usual way
0: 맞아요.
1: that 다른, everybody does.
0: 다른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그 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방향만 내가 지킨다, 그 길만 간다라는 뜻이죠.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네, 누구나 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1: As a creative young person, I had employers often tell me, now Zach, don't go off the beaten path.
0: 맞아요. 모두 다 하는 걸 지켜. 그걸 네. 벗어나지 마.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잭쌤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라서 네. you went off the beaten path, right?
1: Yes.
0: Most of the time.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ick to라는 표현을 쭉 배워봤고요. 우리 간단하게 빨리 쭉 복습해볼까요?
1: I stick to my diet.
0: I stick to my diet.
1: I stick to my schedule.
0: I stick to my schedule.
1: I stick to my word.
0: I stick to my word.
1: I stick to my plan.
0: I stick to my plan.
1: I stick to my budget.
0: I stick to my budget.
1: I stick to my goals.
0: I stick to my goals.
1: I stick to my friends.
0: I stick to my friends.
1: I stick to the basics.
0: I stick to the basics.
1: I stick to the beaten path.
0: I stick to the beaten path.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0: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1: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0: 정말 대단해.
1: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2: 아, 그쵸. 어렵죠. 일관성 있는 건참 어렵습니다. 자, 친구가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관성 있는 요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consistent라는 표현을 쓰고요.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이 표현은 뭐 우리
0: I stick
2: 여러분
0: to something.
2: 그쵸 다 기억나시죠?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 That's great, wonderful. 혹은 조금 더 대단함을 강조해 주는 단어를 또 써도 되겠죠?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고맙다는 건뭐 쉽잖아요, 그죠? 어렵다, 뭐 difficult, hard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우리 한번 영어로 들어볼까요?
3: You're always so consistent.
4: I stick to my routine.
3: That's impressive.
4: Thanks, but it's hard.
2: 아,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You're always so consistent.
2: 다시 한번.
0: You're always so consistent.
2: You're always so consistent. 자, always는 항상이고, consistent가 일관성 있는, 뭐 한결같은이라는 표현이죠. You're always so consistent. So를 한번더 강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4: I stick to my routine.
2: One more time.
0: I stick to my routine.
2: 이 표현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 stick to my routine.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 정말 대단해.
3: That's impressive.
2: 뭐라고 했다고요?
0: That's impressive.
2: Impressive. 대단한, 뭐, 인상적인이라는 표현이죠. That's impressive.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자, that's impressive라고 했더니,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4: Thanks, but it's hard.
2: 고마워.
0: Thanks.
2: 하지만 어렵긴 해.
0: But it's hard.
2: But it's hard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어렵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대화 내용을 다 봤고요. 뭐, 어려운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I stick to my routine이죠.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을 텐데요. 이번에는 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here's the whole dialogue.
3: You're always so consistent.
4: I stick to my routine.
3: That's impressive.
4: Thanks, but it's hard.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5: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오늘의 미션 문장은
0: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이었죠. 자, 그럼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stick 이렇게 S 발음은 정말 살짝 나와야 되고요. stick 이렇게 D 발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So stick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마지막 크 발음은 그냥 기역 받침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to my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요. to my 이렇게요. 그다음에 루틴이라는 단어가 모음 소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rout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u 발음 길게, teen 이 발음 길게 해주시면 되죠. I stick to my routine.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 한번 쭉 봤고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consistent. 그다음에 impressive. 요두 단어는 길이도 길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연습하면 되겠죠? 초보라고 쉬

0: 단어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좀 멋진 단어들 쓰는 것도 좋으니까 꼭 복습은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지만 또 발음이 다른 단어들, 루틴처럼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해 주셔야 영어 발음이 익숙해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려면 복습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It's very easy to study along with us if you have a book. And you can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at the bookstore.
0: 네, 여러분 책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디오 어학당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 5월호 146주기 됐습니다. 벌써. Wow. 자, 5월 28일 목요일인데요. So May도 역시 그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 Wow. Now to our listeners, did you get your June book? They're selling really fast. They're selling out really fast. You should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Get the book so we can study together.
0: Study together that's with right. books.
1: With the 네, books, that's
0: 네,
1: right.
0: With the books. 네, 책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시다는 건 뭐 사실은 확실하긴 하거든요.
1: Of course.
0: 그러니까 그냥 yeah. 나는 취미로 들으면서 그냥 익히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유,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Not bad.
0: 네, 좋은 yeah. 아이디어긴 한데 이왕 하는 거 정말 내가 확실하게 기억도 하고 또 연습도 두고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right. 다시 좀 교재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Mm-hmm.
0: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간다고 굉장히 긴장한다고 하는 말에서 he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right.
0: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charismatic, 이제 카리스마 있고 그 카리스마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1: Charismatic.
0: Charismatic.
1: Charismatic.
0: 네, charismatic.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조금 압도하는, 그냥 overwhelming 하는. 그러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그 편집장님.
1: Streep? 네. That's right.
0: 편집장님 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봅니다.
1: Good 네. expressions today.
0: 네. 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야, 저기 제넷 왔어.
2: 아니 그 회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0: 맞아. 과연 저분이 우리가 만든 이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2: 솔직히 우리가 설명해도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바로 거절해 버릴지도 몰라.
0: 어떡해?

0: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또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1: Oh,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0: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1: Okay.
0: 먼저, 야, 저기 그 유명한 아주 그냥 악명도 높은 제넷이 나타났어.
1: Hey, there's Janet.
0: Hey, there's Janet라고 저기 그 사람이 왔어. There's Janet라고 했거든요.
1: 우리의 성우분이 제넷 아닌가요? I think she is.
0: Our good old Janet, 우리의 very good friend.
1: Oh, we love her
0: 네,
1: voice.
0: 그렇죠.
1: Yes.
0: 제넷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different Janet이 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자, 하는 말이 그 회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Janet이라고 하는 저분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1: Oh,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0: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아하, 저것은 살얼음판 위가 아니라 계란껍질 위를 걷는다고 하니 얼마나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1: 계란 껍질 위로 걸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0: Why would I do that,
1: Why would you
0: 선생님?
1: do that,
0: 네,
1: right? 왜
0: 제가
1: 그런 짓을 굳이?
0: 해보셨어요, 선생님?
1: 근데 상상해 보세요.
0: 네.
1: The eggshells are they're like broken glass.
0: Yes.
1: You have to walk very slowly, very carefully, or else you get hurt.
0: 그렇죠. 난또 선생님은 해보셨다는 줄 알고
1: 저도
0: 또
1: 해본 적은 없는데
0: 네.
1: 상상은 많이 해봤어요.
0: 아, 상상을 하자고요.
1: 왜 이런 표현이
0: 맞아요.
1: 있을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walk on eggshells 정말 많이 나오는 참 많이 그 미드, 호드, 캐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영드 할것 없이
1: Exactly, right.
0: 영상물에서 특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듣게 되는 egg 하면은 계란이잖아요. 근데 그 껍질이라고 해서 eggshells. Eggshells.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 위를 걷다. 즉,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So sometimes when you're at work, you have a boss who is very cold and serious
0: Yes.
1: and scary.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im or
0: 네.
1: around her.
0: 그렇죠.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혹은 around him. 그 분의 주변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aybe not everyone, bu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특히 회의 중에 in meetings.
1: So walk on eggshells. When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someone, they're being very careful, very cautious.
0: 그렇죠.
1: So you don't make mistakes. You don't want them to be angry at you. Walk on eggshells.
0: You don't want to get on her bad side.
1: Get on her bad side.
0: 그렇죠.
1: 우리 good side 배웠는데
0: 맞아요.
1: 반대는 bad side이죠.
0: 네, 바로 그런 얘기죠. You don't want to get on her bad side. 그분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금 주치의 선생님 말씀처럼 그 walk on eggshells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everybody or people or most people are very careful around her.
1: Perfect.
0: 네, 그래도
1: Yeah.
0: 된다는 거죠.
1: Sure.
0: 그분 주변에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한다. And then
1: Right.
0: watch what they say around that person.
1: Yeah.
0: 말 조심하려고 하고.
1: Watch what you say around 보양쌤, or else she'll get upset at you.
0: 그렇죠.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까치발로 걷는다고.
1: 까치발로, tiptoeing around.
0: 네.
1: That's the same expression in English. Yeah, I'm tiptoeing around Diane.
0: 그런 식으로
1: That's
0: I
1: right.
0: am tiptoeing around her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주변에서는 발끝을 세워서 걷는다고 tiptoe라고 하더라고요.
1: Slowly, carefully.
0: 그렇죠. 아유 정말 얼마나 숨도 못 쉬게끔 만드는 거죠. tiptoe는요, tiptoe로 쓰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 Right.
0: 라고 하죠.
1: Tiptoe around someone.
0: Tiptoe around someone. 여기서는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네, 여기까지 먼저 듣겠습니다.
2: Hey, there's Janet.
3: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0: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해서 around her in 아주 얕고 낮고요. 그다음에 짧고 간단하게, 약하게, around her in meetings. 이렇게 이어주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 말이 맞아.
1: Oh, I know.
0: I
1: I
0: know.
1: know.
0: 네, 그러면서 이제 정작 자기들의 그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우리가 낸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Do you think she will approve our proposal? 이라고 묻습니다. 자, approve는 사실 어제 우리가 그 방송 내용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0: 말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에 대해서 아,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이 있었죠. 그러면서 probably won't approve of the idea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기서도 approve our proposa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approve of our proposa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1: They're both perfectly fine.
0: 네,
1: Approve
0: 좋습니다.
1: our proposal. Approve of our proposal.
0: 아, 모두 동사로
1: Sure.
0: 쓰실 수가 있겠군요. 자, 과연 그녀가 그렇게 할까? 그분이 그렇게 해줄까? Do you think she will? Do you think she'll? Do you think she'll?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0: 네.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1: approve
0: 근데
1: what?
0: our proposal.
1: Our proposal.
0: 네, 우리가 낸 프로포잘. 이 프로포잘이라고 해요, 선생님.
1: 뭐
0: 우리말로는.
1: 제안서죠, 그렇죠?
0: 네. 근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1: Proposal.
0: Proposal.
1: Proposal.
0: Proposal.
1: Right.
0: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들어볼까요?
2: I know.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She'll approve 이렇게 이어지고요. Approve our proposal 또 이렇게 연음이 또 나오게
1: Right.
0: 되네요.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네,
1: Right.
0: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보시다가 점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나중에 아까 하신 거 뭐죠, 선생님?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네,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Right. 여기 proposal에
0: 네.
1: a proposal can be many different things, but it's generally you're making a suggestion, making an offer. A proposal is somebody who gets down on his knees, "Will you marry me?" Like a wedding marriage proposal, right?
0: Ah, marriage proposal.
1: 'Cause you're proposing, "I am offering you a life of happiness." 엄청난 제안이잖아요.
0: 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어떻게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1: 그래서 proposal라고 표현하잖아요.
0: 아,
1: 그렇죠?
0: 그렇군요. 나의 제안이라고 해서. 네, 뭐 10장짜리 슬라이드로서 PPT를 만들어 오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그것도 proposal이고.
0: 아, 그것도 proposal이고.
1: Right.
0: 맞습니다. 저는 proposal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박사 논문 쓸때그 proposal 때문에 아우, 얼마나 애를 먹는지요. 모든 사람이 뭐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근데 proposal이란 단어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approve our proposal이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설명도 하기 전에 아예 바로 거절해 버릴지도 몰라라고 해요.
1: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0: 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 단어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입에서 이렇게 툭 치면 탁 나오지는 잘 않죠. 자, honestly, 일단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쉬었다가 she might kill the idea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she might kill the idea 우리 어제도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가 있었죠. 그럴 수도 있잖아라는 가능성을 말할 때 might를 쓴다고 했는데요. she might kill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she might kill the idea 언제? Before we even explain it, 우리가 설명조차 하기 전에도 말이지.
1: When somebody kills an idea,
0: 네.
1: my boss killed my idea, or somebody killed my idea, the word kill sounds really harsh or hard, but it just means they will not approve at all, or just completely reject. So here, reject is probably the closest answer. She might just completely reject the idea. Kill the idea.
0: Kill the idea.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아예 거절을, 그 제안 자체를 거절해버린다는 뜻으로 reject의 의미로 kill the idea. 그래서 회사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killer phrase라는 것이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1: Killer,
0: 네. 근데 killer phrase 하면은 정말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이란 뜻도 될수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킬러 프레이즈는 남의 어떤 아이디어를 묵살해 버리는 그런 프레이즈로 이런 거래요.
1: 극과
0: 아,
1: 극이네요, 진짜.
0: 네. 옛날에 해 봤어.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yeah, I've done that already. 우리가 한번 해 봤던 거라서 it's not gonna work. 해 봤지 안될 거야.
1: Kill the idea.
0: 네. 그게 kill the idea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묵살해 버리는. 그러니까 킬은 정말 안 좋은 거죠.
1: Right.
0: 여기서는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그게 뭔지 설명 사용도 하기 전에 미리 아이디어를 kill 해버릴 수도 있다.

0: 네. 아유, 무섭네요.
1: So this is a general term. It's not a hard or severe term. 그래서 so when generally somebody doesn't like the idea,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딱 잘라서 거절하다. Kill
0: Kill.
1: the proposal. Kill the suggestion. Kill the idea.
0: 아, 또 이런 것도 있다. 내가 그 어떤 음료를 마시다가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마저 마셔달라고.
1: Kill it.
0: Kill it. 이렇게도
1: 맞아.
0: 말하더라고요.
1: 저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조금밖에 안 남, 한 모금밖에 안 남았는데,
0: 네.
1: 보행쌤, can you kill it?
0: Can you kill it?
1: Or just kill it?
0: 네. 그냥 이거 죽여라는 말이 딴게 아니라 다 마셔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적에도. 근데 그 음료만 그래요? 아니면 일반 음식도 그럴 수 있어요?
1: You could say it with food as well. Because only a little bit of left, can you just kill it? You should just kill it.
0: 그냥
1: 다 먹어.
0: 다 먹어버려라고 할 때,
1: That's
0: 그때도
1: right.
0: kill i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I'm actually surprised you know this expression.
0: I learned it from my son.
1: No
0: 네.
1: wonder.
0: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0: 엄마 다 마시라고 하는데.
1: 죽이라고?
0: 네, kill it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는 she might kill the idea. 아이디어를 kill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1: Right.
0: 그 흔히 쓸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너무 마음 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1: Sure.
0: 그렇게 harsh한 건또 아니라고 아까 말씀 주셨죠.
1: 근데 이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0: 네.
1: 보스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 그럴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0: 그렇군요. 자,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까지였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들어보세요.
2: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0: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walk on eggshells around 어떤 사람, 그리고 approve our proposal 이런 말도 있었고, kill the idea, 어떤 제안 자체를 묵살해 버린다라는 뜻의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 Hey, there's Janet.
2: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3: I know.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2: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그 보면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1: Sure.
0: eggshells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in meetings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approve라든지 proposal 같은 일상회화에서 뭐 daily conversation에서 맨날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 그런 단어들이 몇긴 있지만, they're not that difficult. 그렇게
1: Right.
0: 많이 advanced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입에 붙이는 일만 남았어요.
1: That's right.
0: 큰 소리로 저희와 함께 말했기 하시기 바랍니다.
1: Let's go.
0: 저기 그 제넷이다. Hey, there's Janet.
1: Hey, there's Janet.
0: 아유,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1: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0: 아우, 나도 알아. 그러게 말이야. I know.
1: I know.
0: 있잖아. 저분이 과연 우리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아, 솔직히 말하면 말이지. 사실 우리가 설명도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바로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1: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0: 여기까지입니다.
1: 오! Great job.
0: 뭐 가족끼리라도 혹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라도 괜히 눈치 보게 만드는 혹은 좀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민해서 괜히 미리 주눅들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That's right,
0: 저
1: of course.
0: 잘할 적에 정말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walk on eggshells around certain people 그런
1: 저도
0: 경우
1: 약간 그런 것
0: 있었죠.
1: 같아요.
0: 아, 그래요?
1: Somebody's like really important, serious, and also has a very sensitive personality. I try to walk on eggshells around them and be careful.
0: Be careful.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장이 most people 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런 내용을 말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러면 죄다 그냥 조심스러워하고 막 그러대? 라고 하지,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1: Right,
0: 근데
1: right.
0: 영어로는요.

0: 조금 조심스럽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most를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1: Most people.
0: Most people.
1: That's right.
0: 네, something to think about.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네, 함께하신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또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Mm-hmm.
0: 자,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간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llapse, 뜻은 붕괴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More than 300 families have been evacuated in the Philippines after massive amounts of ash billowed from the Mayan volcano due to the collapse of lava deposits from its slopes.
0: 여기서 collapse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갑자기 붕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building collapsed during the storm.
0: 그 건물은 폭풍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뉴스에서 building collapse, system collaps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너졌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llap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저도 스트리트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를 기다렸다 촬영에 나섭니다. 우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를 고르는 것이죠. 예전에는 몇 개의 일기예보를 비교해가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지만 요즘은 어플로 태양과 달의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체계적으로 촬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진가는 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우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할로우 코브스의 모먼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북다에서 펴낸 사진 기자 김경훈 작가의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북카페 목요일 미미님 시간에, 인문학의 숲 시간에, 똑똑 인문학 시간에 만난 적이 있는 그 책이죠. 저도 그때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책을 쭉 따라 읽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밑줄긋은 부분들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카페인 분들께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사진 찍는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라면 그것을 우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필연인 거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어떤 우연히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하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챙겨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깔아드렸어요. 사진 찍을 때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 매직 아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후의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자연광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하면서 이 풍경에도 그렇고 인물에게도 그렇고 이 깊이와 분위기를 더해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카페인님들도 아마 사진 찍으실 때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빛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신경 쓰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조명 장비들도 너무나 잘 나오고 하긴 해도 그래도 자연광만한 게 없다. 자연광 효과를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어떤 조명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그런 거 보면 진짜 원래의 그 빛.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빛을 이용하는 거, 그거, 기분에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 이정숙님, 햇살이 그리운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빛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흐리죠? 근데 흐리다고 하고, 제가 지금 옆을 딱 봤는데, 북카페 스튜디오에 창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잖아요. 파란색 하늘이 보이는데요? 파랗고, 약간 흰 구름이 살짝 이렇게 지금 둥둥둥 떠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보입니다. 날이 개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승현님, 출책 이벤트 때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승현님, 책 따라 읽고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또 계기로 삼아서 한번 다시 보시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희님. 북카페 시작 직전에 저는 오프닝 커피 알갱이 소리 크게 듣기 위해서 소리 음량을 얼른 최대로 키워놓고 밝은 스튜디오 분위기와 고운님 보기 위해서 화면 밝기도 평소보다 밝게 키워놓곤 한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했네요 하셨습니다. 와, 지인님 반갑습니다. 북카페 마치 정말 이 정도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방송 시작 직전에 딱 이렇게 정좌에 있는 진행자나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수뇌부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북카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볼륨도 키우고 화면 밝기도 키우고 하고서 준비하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진가의 마음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5849 쓰시는 장미용님, 기억나요? 우리 그때 그 도자기에 달개비 상감하는 그 얘기하시면서 사진 첨부해주셔서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스튜디오 안에 사람들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청취자나 모두 다 감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개비를 접시에 그리는 장미옥입니다. 그날 고은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리운 날. 가슴이 두근거려. 그 뒤에 방송 내용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진정하고 자주 달개비의 생김새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리는 달개비와는 생김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어요. 고우님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을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윤고은의 북카페 덕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 작업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에 숨어있던 카페인에서 반짝하고 인사하는 카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이렇게 긴 사연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을 느끼세요? 저는, 내가 봤던 그 자주 달개비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고, 이 달개비는 이 달개비대로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달개비 인연에 너무 들떠가지고 와 지금 자주 달개비 얘기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는데 달개비를 마침 이 도자기 작업하시면서 상감하는 카페인 분이 계셨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들떠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실망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걸 뭐 판단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하시는 거 가끔 북카페에 이렇게 사진 첨부해 주셔도 좋고 작업하시면서 또 인사 반짝하고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미용님 별명 생긴 거예요. 달개비로 하겠습니다. 달개비 카페인 하면 장미용님 미용님 얘기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텔라장의 라 당스트 라 주아 기쁨의 춤이란 의미의 곡 그리고 도모요 하라다 하루미 호소노의 두들링송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상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원효대교 아래에서 버스킹 한다고 했던 분, 트럼펫 버스킹 한다고 하셨던 김지영님, 그룹으로 이제 배운 지 5개월 만에 트럼펫 버스킹에 합류한다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하고 지금 이재상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어제 저녁 7시 원효대교 아래에서 어떤 시간 보내셨을지, 지영님, 보시면 후속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지만,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고우님, 집에 참새가 날마다 수십 마리씩 방문하여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수십 마리. 참새 아니라 다른 새였으면 저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참새는 어쩐지 왠지 느낌이 친밀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시비간지 말고 다른 걸로 할수 있으면 참새띠 하고 싶다고. 저 원숭이띠지만 원숭이띠 말고 참새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1호 사오신 카페이님이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은 게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볼땐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포로로 날아왔다가 포로로 날아가고 이러니까 뭔가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모릅니다. 참새들의 세계를 수십 마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란과 뭐 거기 화해했다가 막 용서하네 막 욕망과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가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집착 왕일 수도 있어요. 참새도 궁금합니다. 참새의 속을 알 길이 없으니까 짐작만 할 뿐이죠. 아무튼 보기에는 저도 참새가 너무 이렇게 상큼해 보여서 좋아하지만 조은진님, 저희 아이가 우연히 자기 이름이 나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북카페 열혈 시청자라고 하시네요. 청취 시청 다 하시는 거죠, 지금? 노래도 너무 좋고 좋은 책 소개해주고 고은이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은 하윤이입니다. 박하윤,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라 얘기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윤아, 이렇게 초면에 갑자기 말을 놔두드나 싶지만 친구처럼 하윤아 우리 방송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그 김소영 작가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높은가. 어린이들의 안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아래로는 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이제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북카페를 알아볼 정도의 안목이면 하윤이 너의 안목이 어떤지 충분히 알 것만 같아. 오늘 재밌게 보내. 그리고 김진아님, 어제 반말생축. 제가 어제 사연 없다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태어나신 분도 없나요?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김진아님 생일 축하 사연 읽고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피 한 잔과 북카페 입장. 어제 반말 생축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만나는 셈이죠. 어제 많은 카페인들이 밤 카페에서도, 밤에 북카페에서도, 이렇게 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문소라님이셨던가요?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아마 그 시간대에, 조금 들으면서도 사연 참여 힘들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사연도 보내주셨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서혜진님이었던가요? 어제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 아닐까요? 하셨던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연 소개는 다 못했지만요. 그런 순간이 또 오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카페인들 뭐 하세요? 듣고는 계세요? 이렇게 제가 막 의심하면서 재촉하고 보채고 그래서 카페인들 사연이 밀물처럼 오는 그런 순간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면 지금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인가 보다 하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5083 쓰시는 카페이님, 세상에나 만상에나, 김동리 작가님의 등신불, 우리 월요일에 했잖아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이미 수요일에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방송 후 수요일에 바로 받으셨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빠르죠. 윤고은의 북카페 안방마님과, 안방마님, 요런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국제적 전기수께서, 국제적 전기수. 와, 이 승숙 작가님 약간 쑥스러워 하시겠지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애님들을, 순애부를 다 그쳤기에, 이렇게 빨리 왔냐, 그 얘기예요? 어머. 자랑하려고 책가방에 넣어 엄청 여러 곳 돌아다닙니다. 고맙습니다. 북카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보챘나, 또 이것 또한?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방송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빠르게 책이 날아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는 생각했으나, 이게 전달이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빠른 발송은 또 우리 참 깨나라 조현출님이. 성격이 급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막 빠르게 우리 카페인 분들의 기다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이제 그 월요일은 주소 넣어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벌써 발송 준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소설 북클럽 시간에는 이렇게 그날 소개하는 책을 바로 발송도 선물 발송도 하니까요. 또 사연 많이

디자인, 크기, 색깔, 배송비, 판매 사이트까지.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선택이 괴로워지는 이유. 어쩌면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흔히 선택지가 많으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 많은 선택지는 필연적으로 망설임을 불러옵니다. 당장 OTT 플랫폼에 들어간 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시간이 영화 관람 시간보다 길 때도 있죠. 행동 경제학자인 슐로모 베네치는 요즘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의 과부하를 수도꼭지에 비유합니다. 예전에는 수도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듯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방호스를 입에 넣고 물을 틀어주는 수준으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요. 많은 정보 앞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인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서 다양한 맛의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 테이블에는 6종류의 잼을, 다른 테이블에는 24가지의 잼을 시식할 수 있게 준비해 뒀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테이블로 가시겠습니까? 마트에 들어선 60%의 사람들이 24가지를 시식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비율은 시식 참가자의 3%에 불과했죠. 반면 6개의 잼이 놓인 테이블을 선택했던 40% 중에는 30%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피로감을 불러오고 오히려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선택지가 5개를 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나요? 망설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내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탓은 아닐까요? 정보의 홍수에서 한 발 벗어나 조금은 단순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건 네 생각이고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아침에 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라서 들었어요. 따라하려니 안 되더만요 하셨는데요. 그쵸, 이게 리듬감이 엄청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노래 가사 같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세상. 그 세상이, 선택지 많음이 우리의 망설임의 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분홍색 립스틱을 하나 사러 가자 라고 마음 먹으면 분홍색 립스틱 하나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 뭐, 너무 많아요. 뭐, 연분홍, 진분홍, 이런 구분도 아니에요. 막, 라이트 핑크, 코랄 핑크, 뭐, 살몬 핑크, 핫 핑크, 뮤트 핑크 등등. 이 핑크의 세계가 그러다가 핑크 베이지까지 가고, 여기선 핑크 뭐, 퍼플까지 가고, 막, 뒤섞이잖아요. 진짜, 무슨 그, 팬톤사 컬러 칩다 이렇게 보듯이.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정보가 많을 때, 우리의 뇌가, 진짜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오늘 일카에서 전달한 것처럼 일단 한 5개 정도, 5개 아래로 선택지를 좀 줄여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X표 하면서 진짜 아닌 것들을 이제 쳐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이옥현님, 저는 짜장과 짬뽕 중에서도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 한식 뷔페를 더 선호합니다. 아, 이것도 선택이긴 하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뷔페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예 오늘의 밥, 오늘의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백반집에서 나오듯이. 오늘의 그냥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그런 메뉴. 요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선택하는 과정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 저는 어렵지 않고 선택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깁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망설임 증후군이 심한 저는 요즘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안 해본 것을 선택합니다. 하던 대로 안 하기, 이게 1순위 기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그쵸? 1순위 기준. 선택이 어려울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진짜 선택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또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번에는 그 전에 안 했던 거를 선택하고, 다음번엔 또 이번에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하고 이러면 되니까요. 순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낫죠. 이건호님, 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는 타이밍을 놓쳐서 사연을 못 보냈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고은님의 반말 축하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북카페를 노동요로 들으며 매일매일 일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이건호님,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 신청을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어제 생일이었어도 그 여운은 뭐한 일주일 가죠. 그리고 5월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한 달간 가죠. 건호야, 생일 축하해. 어제 이게 타이밍 놓쳐서 못 보냈다고 해도 오늘도 챙겨서 이렇게 반말 축하 신청해준 건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이 캠핑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건호

그래서 손길 닿는 모든 것, 그리고 손길, 이 발길 닿는 모든 것, 모든 것에 다 행운이 깃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캠핑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겠지? 건호가 일할 때 북카페가 노동요가 된다고 하니까, 또내 목소리가 계속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쩐지 뭉클하고 너무 고마운 기분이야. 건호, 오늘 이번 주 생일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어. 마이 앤티 메리의 골든 글러브 들으면서 이제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맞닿아서 더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의 가드너 황금비 작가. 아, 어제도 너무너무 이렇게 홀린 듯이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책에서 진짜 아름다운 그 식물을 발견해서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그 느낌이 정원 산책하는 느낌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을지

있지. 바로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식물을 공부하면서 흔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들이 많다. 목련은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낙엽을 떨군다. 이 문장은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백목련이나 자목련처럼 주변에서 흔히 가로수로 많이 볼수 있는 목련은 봄에 꽃이 핀뒤 잎이 나지만 노란 꽃잎을 자랑하는 황목련은 늦은 봄꽃과 잎이 같이 핀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목련도 있다. 바로 6월부터 가지 끝에서 흰 꽃을 피워내는 태산목이다. 목련과 목련 속에 속하는 태산목은 여름 내 피워내는 흰 꽃과 도톰한 잎이 인상적인 상록화렵수다. 잎 뒤에는 갈색의 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 가죽질의 매끈한 잎 윗면과 정반대의 질감을 선보인다. 별다른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우아한 수형으로 자라나 정원수로도 인기가 높은 수종인데, 상록수인 만큼 월동이 가능한 남부 지역과 일부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다. 태산목의 진가는 한여름에 드러난다. 6월부터 사람 얼굴만한 흰 꽃을 가지 끝에서 쉼 없이 피워내는데, 사람 얼굴만한이라는 수식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꽃의 지름이 최대 30cm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덕분이다. 태산목의 학명 역시 라틴어로 큰 꽃을 의미한다. 한여름 수목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항공사진에서조차 활짝 핀 태산목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셀수 있을 정도다. 개화 기간이 길다는 것도 태산목의 장점 중 하나인데,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11월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태산목 위로 첫눈이 내리는 생경한 풍경도 볼수 있다.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각각 1974년, 1983년에 심은 태산목 빅토리아, 태산목 리틀잼이 매년 아름다운 흰 꽃을 피운다. 크게 자란 태산목의 경우 드론 촬영을 통해야만 꽃의 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설리포 수목원에서는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덕분에 지면을 향해 낮게 뻗어 자란 가지 끝에서 활짝 핀 꽃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컵받침 같은 흰 꽃잎 위에 수술이 우수수 떨어져 담긴 모습은 말 그대로 태산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그니처다.

신지훈의 목련필 무렵 띄워드렸습니다. 식물과 함께 쓰는 나무의사 다이어리죠. 황금비 작가의 숲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산목 만나보고 있는데, 반하신 카페인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태산목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름도 모르고 좋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사진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목련나무의 한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됐고, 여름이니까 이제, 철포수목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태산목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낭독 통해서 또 들어보시죠.

태산목은 자생지인 미국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1828년 당선 직후 죽은 아내를 기리며 백악관 정원에 심은 나무가 바로 태산목이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이 태산목에서 자란 가지를 묘목으로 키워 선물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선물받은 태산목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정에서 자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한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태산목의 꽃이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선물한 개체다. 개인적으로는 태산목이 가장 뛰어난 정원 수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꽃이 귀한 한여름에 큰 꽃을 쉼없이 피워내는 생명력, 아름답게 퍼지는 수형, 겨울에도 아름다운 가죽질의 잎 등 정원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질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원수로 잘 가꿔진 태산목을 가장 멋있게 감상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호주 시드니였다. 태산목은 1788년 영국의 식민지 개척과 함께 호주에 도입된 뒤 마침 시드니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 잘 적응해 인기 있는 정원 수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오페라 하우스부터 시작해 항구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로열 보테닉 가든에는 잘 정비된 드넓은 잔디밭 곳곳에서 수십 년 넘게 자리를 지킨 태산목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다른 수종과 함께 심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닌 잔디밭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태산목 한 그루가 선사하는 압도적인 위용과 자태는 오래도록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흔히 자연물에서 기대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곤 한다.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행락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을 찬탄한다는 관념 자체는 빙하나 사막이나 폭포 앞에서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은 우주의 힘에 비해 인간이 왜소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달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다가 장엄한 것은 우리가 그곳을 무사히 건넌다는 확신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꽃을 보는 즐거움도 그런 식의 신비감이 있기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태산목은 조지 오웰이 설명하는 자연을 찬탄하는 일에 가장 걸맞은 꽃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뜨거운 태양 아래 깨끗하게 피워낸 태산목 꽃 한 송이에 자연이 선사하는 크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점, 그리고 그건 역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은 태산목이 갖는 독보적인 장점이다.

애냐의 메이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천리포 수목원의 17,000여 종 식물 중에서 이 책에 수록된 것이 33종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북카페 통해서 함께 나눠본 낭독으로 나눠본 그 종은 둘입니다. 어제 삼색 참죽나무 그리고 오늘의 태산목 고르고 골랐습니다. 아, 가야 되겠네요, 지금. 김미숙님, 순백의 태산목 참말로 예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지금 태산목을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향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아, 압도되는 이 정말 자연의 찬탄이 무엇인지, 이 압도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 그래도 좀 보편적인 것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예뻐요라고 막 강요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1863 쓰시는 카페인님, 와, 태산목! 몇년 전에 수목원에서 처음 보고 감탄했어요. 사진 100만 장 찍고 요리조리 감탄하며 살펴보다가 집에 와서 도감을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태산목을 북카페에서 고님 낭독으로 다시 만나니 또 엄청 반갑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쵸. 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문소라님, 지금 몇년전 봄에 이 천리포 수목원 갔는데 진짜 아름다웠다고.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목련을 볼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가셨으니까. 여름에 가면 태산목 볼수 있고요. 또 보니까 빅토리아 수련도 너무너무 이 목적지로 두고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여름에 갈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분들 가시기 전에 꼭이책 읽어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우드키드의 더 골든 에이지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똑똑 인문학 들고 오실 예정입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

0: 늘어난 수명, 첨단 의료 장비가 총동원되는 시대. 질병명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환자가 되는가, 환자 권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미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챙기고 계신가요? 내 건강을 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1: 산책 정도요?
0: 산책? 아, 산책을 하시는 거군요.
1: 많이 걷는 편입니다.
0: 아.
1: 그 외에 뭐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0: 네.
1: 뭐 PT를 받거나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0: 뭐 음식 먹는 걸 신경 쓴다거나. 아,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그 망고빙수 얘기가 그 야밤의 망고빙수가 생각나서
1: 정말
0: 그걸 끊기만 해도
1: 혈상 스파이크죠.
0: 아, 그렇죠. 어때요? 그 망고빙수는 어떻게 좀 잘 지내요? 망고빙수는?
1: 아, 그래도 아, 매주 먹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격주 적어도. 아,
1: 그렇죠.
0: 격주 이상 간격을 둔다. 아, 저에게 떡볶이 같은 거구나 싶기도 하고.
1: 네, 또 이번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0: 네.
1: 하루 짧으니까 이번 주는 참아야겠습니다.
0: 아, 이번 주는 참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지키게 될까요?
1: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1: 아 뭐 감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0: 네.
1: 그래도 아, 카페인님들께 예의잖아요.
0: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참겠다. 아,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아,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나의 어떤 건강 비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마음 먹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1: 그렇죠. 뭐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수목원 자주 가셔도 좋을 아, 겁니다.
0: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멈춰 서게 되고.
1: 저도 천리포 수목원을 들으면서
0: 네.
1: 작년에 언제 갔다 왔지 찾아보니까 저는 8월 16일에 다녀왔더라고요.
0: 와.
1: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0: 가셔서 그 어떤 거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좀.
1: 아, 그날은 봤던 것보다도 친구의 딸하고
0: 네.
1: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0: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아. 저희 어른보다 친구의 딸이
0: 네.
1: 식물과 꽃을 제일 많이 알더라고요.
0: 아, 전문가를 모시고 간 거군요.
1: 거의 가이드 삼아서 저희는 따라다녔습니다.
0: 네.

0: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이 좋은 게
1: 네.
0: 그 안에 숲과 풀들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는
1: 네.
0: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길이
1: 와,
0: 있거든요.
1: 네.
0: 거길 꼭 가보셔야 됩니다.
1: 천리포 수목원. 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러고서 또 집에서 사진 찾아보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압도적인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만 배웠는데, 저도 열흘 만에 꼭갈 겁니다. 지금 1부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갔더니, 우리 차면영 작가님이, 가려면 6월에 가야 돼. 너더 지나면 너무 더워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막 이렇게
0: 그건
1: 얘기하시더라고요.
0: 동의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땀이 꽤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1: 제대로 운동하셨네요. 뜨거운 전지훈련처럼. 자,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떻게 건강 챙기고 계신지 사연으로 주시고요. 오늘 책이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을 드릴까 궁금하시겠죠?
0: 네, 오늘 책의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1: 네.
0: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글자입니다. 가짜 환자입니다.
1: 가짜 환자.
0: 네, 저는 제목 보자마자 왜 예전에
1: 네.
0: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1: 네.
0: 그런 분들을 나일롱 환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
1: 맞아요.
0: 장면이 떠올렸는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조금 지나면 참고 지나가면 나아질 법한 것들도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하면 수치가 되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일단 환자는 당연히 겁이 나고 또 의사 역시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검사
1: 네.
0: 결과가 나왔는데
1: 네.
0: 이걸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어떻게 이어질지
1: 그렇죠.
0: 모르니까.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환자가 아닐 수 있는데 환자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1: 네.
0: 요런 맥락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의미를 가짜 환자라고 붙여둔 거예요.
1: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 정보 보시고
0: 네.
1: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짜 환자라는 말에 의문을 품으시면서 지금 그럼 진짜 환자는 뭐죠? 가짜가 왜 환자 앞에 붙죠? 하셨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전 같으면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그 상태조차도 지금 영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0: 네.
1: 가짜 환자라는
0: 이
1: 개념으로
0: 저자가 한 30년 정도 내과 전문 의료 일해온 김연아 교수인데,
1: 네.
0: 이분이 늘 의사로 일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료를 맨날 하지만, 질병의 한 절반 정도는, 이건 그냥 사회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혹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지,
1: 네.
0: 의료적인 행위로,
1: 네.
0: 즉, 뭐약 먹고, 수술 받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 절반이나요?
0: 네,
1: 그런
0: 그런
1: 게?
0: 생각이 든대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 의료기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믿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1: 네.
0: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의료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과신, 과도한 기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계속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선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병원 가는 거 되게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막
0: 그렇죠.
1: 대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가야 되고, 뭐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아파서 가는 걸 테니까.
0: 맞아요.
1: 어떠세요? 미미님은 좀 병원에 자주 잘
0: 저는
1: 가시는지.
0: 진짜 안 가는 편이고요. 1년에 한번안 가는 해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막 감기 몸살이 걸렸다 해도 그냥,
0: 그러면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하고, 따뜻하게 집을 데우고,
1: 네.
0: 잠을 충분히 자고,
1: 아.
0: 물을 많이 마시고, 요렇게 2, 3일 지나면 또
1: 네.
0: 지나가니까, 근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1: 네.
0: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저자는 건강하고 의료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건강에는 굉장히 강한 관심, 이거 갖고 있는데,
1: 네.
0: 의료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은 좀, 나한 사람의 상태,
1: 네.
0: 여기에 가깝다면, 의료는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그 아픈 이유가 뭐 바이러스
1: 네.
0: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1: 그렇죠.
0: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아픈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보지 않으면,
1: 네.
0: 내요 작은 건강만 계속 치료하려고 했을 때,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1: 진짜 부분인 거예요? 부분에
0: 그렇죠.
1: 불과한 거예요?
0: 대표적으로 가짜 환자의 한 영역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노화입니다.
1: 노화.
0: 네. 노화야말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요즘에 뭐 노화 관련돼서 뭐 맨날 제그 소셜 미디어 피드에도
1: 네.
0: 맨날 항노화 관련된 약이 올라와요. 이제
1: 맞아요.
0: 중년을 접어드니까 타겟팅이 된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화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화의 과정인데도 이걸 일단 내가 보기가 별로예요.
1: 네.
0: 남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약점 잡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형과 관련된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네,
0: 이런
1: 그쵸.
0: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짜 환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1: 박준영님,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요즘 숙면을 위해 커피를 끊었습니다. 이제 한달 되어 가는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한달 정도 끊으면 잊힐 것 같은데요.
0: 근데 이게 제가 볼땐 이런 걸늘 목표를 세울 때
1: 네.
0: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지키기가
1: 아,
0: 어려워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도 점심 때까진 마신다.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요런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 정도 돼야 이제 내 몸이 좀 견딜 수 있고, 즐길 수도
1: 네.
0: 있고,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디카페인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0: 방법 있죠.
1: 조금, 그쵸? 막, 용리애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0: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잠잘 자기. 이거 뭐 완벽하죠.
1: 그쵸.
0: 이런 답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걷기만 해도, 우린 또 이걸 챙기려고 하면 이제 수치화합니다. 근데 그 수치
1: 맞아요.
0: 자체도 계속 정답이 바뀌고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1: 네.
0: 어떤 사람은 만보가 맞다. 어떤 사람은 7천 보면 충분하다. 넘어서면 관절에 부담된다.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1: 네. 사람마다 또 다르고.
0: 그렇죠.
1: 그쵸. 아니, 우린 정말 너무 열심히 하긴 하네요. 걷기 하나만 얘기해도. 0122 쓰신 카페이님. 건강검진 결과 보면 의심이나 체크해보라고 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쌓이더라고요.
0: 저자도 바로 그 부분을 똑같이 염려를 합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그막 수십 개 항목들이 막 나와요.
1: 네.
0: 그런데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담당 그 의사와 마지막에 이제
1: 대면해서,
0: 문진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사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린 또 포털 사이트라든지
1: 검색해 보잖아요.
0: 이런 걸 검색해 보는데 그런 데 정보가 틀린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한 관점이 강조된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그
1: 네.
0: 이 의사도 본인도 얘기해요. 아니 그런 그 결과만 보고는 자기도 이게 뭐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1: 네.
0: 왜냐하면 치료법도 어떤 사람은 이미 약을 충분히 먹고 있어요. 더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
1: 네.
0: 그럼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사회 압력이 강하잖아요. 나일더 해야 돼. 잠 줄일 순 없어. 학업 성적에서도 공부해야 돼.
1: 네.
0: 그러면 모자란 걸 결국 의료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몇년 전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그 ADHD 약으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그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1: 맞아요.
0: 불리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의료현실, 이것도 가짜 환자의 하나라는 거죠.
1: 정말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되는, 꼭 짚어야 되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김윤아가 부른 타인의 고통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내과 전문의 김현아 교수의 책, 가짜 환자입니다.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공감된다고 사연 주고 계시네요.
1: 안지영님께서 공감합니다. 발달학에서도 노화도 발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노화보다는 노쇠가 문제가 되겠죠. 노화를 병으로 인식하니 거부감 드는 사회 분위기가 노인을 환자로 만들어요.
0: 그러네요, 진짜. 노인을 환자로 만드는 것이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다.
1: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그 노년이나 노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0: 네.
1: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이

0: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1: 네.
0: 되게 기분을 나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뭔가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까이 가 있는 존재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존재를 보는 것이 나에게도 어떤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복합적이긴 할 텐데 이런 노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저자가 이제 뭐 관절염 이런 거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손가락이나 뭐 이런 관절들이 약해지면 좀 굽기도 하고 이런
1: 네.
0: 경우들이 있는데 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고 통증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이제 노년 분들께서 이걸 수술을 통해서 부담이 오더라도 바로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단 보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안 좋아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몸의 상태,
1: 네.
0: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셨다시피 발달, 성장, 생애의 과정으로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1: 그러네요, 진짜. 앞서 얘기하셨던 그 나일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가짜 환자였다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짜 환자는 본인도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이제 의도 없이 지금 가짜 환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사실은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지님은 저의 건강 루틴,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0: 와.
1: 아침은 올리브유와 따뜻한 물을 먹고, 식사할 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고, 모닝 복근 홈트를 5분 하시고, 캬캬캬 써놓고 보니 스스로 참 대견해요. 지금 쓰다 감탄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0: 이런 이제 루틴들을 보면 이게 내용도 정말 거의 교과서처럼 하고 계시다고 보이는데
1: 그렇죠.
0: 저 내용이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을 저렇게 계획한 대로
1: 네.
0: 충만하게 보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0: 오늘 하루를 내 계획대로 잘 살아냈다.
1: 네. 좋은데요.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전혀 못해서 체중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식사량 줄이고 야채를 한 주먹씩 의무적으로 먹는데 그 덕에 체중이 3kg 줄고 속도 편해요.
0: 또 좋아진 면이 있네요.
1: 그쵸. 뭐 야채 많이 먹는 거. 이거 뭐 보통 많이, 그만큼 많이 안 먹고 있다고 하니까요.
0: 네, 이것도 속도와 효율을 또 우리가 따져서
1: 네.
0: 이거 사실은 실제 야채를 씻어서 정리해서 씹어 먹으면 제일 좋은데
1: 그렇죠.
0: 또 착즙 주스라든지
1: 아, 시간 대비 좀
0: 가공
1: 빠르게.
0: 식품이라든지 이것도 장단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정은숙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양치하고 온수 천천히 두컵 마시고 사과 한개 먹어요. 그리고 라온견과 함께 숲 산책 나가용 해주셨네요.
1: 야, 교과서 같네요.
0: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 아 저는 아침에 저렇게 물두컵 마시는 거잘안 되던데요.
1: 이게 진짜 지금 은숙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물을 약간, 네, 천천히.
0: 그러네요,
1: 두껍도
0: 그러네요.
1: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천천히까지
0: 그 두껍도
1: 추가되어서.
0: 저는 막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급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빨리 해치워야지
1: 벌컥벌컥.
0: 이러고.
1: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이 건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가짜 환자 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정말 사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요.
0: 그이 책에서 그 노년보다 앞서서 다루는 주요한 대상이
1: 네.
0: 청년입니다.
1: 청년.
0: 네. 본인이 진료하다 보면 요즘 젊은 환자들 중에 통풍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1: 아,
0: 예. 네.
1: 저도 막 기사에서도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런데
1: 통풍.
0: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과음,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1: 그렇죠.
0: 맥주 너무 많이 마시고
1: 맞아요.
0: 이렇다. 근데 본인이 환자를 보면 대체로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과로인 거예요. 과로로
1: 과로로?
0: 인해서 일단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휴일에는 거의 잠을 몰아칩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다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좀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 성과를 내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1: 네.
0: 시기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통풍약,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처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0: 대사증후군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1: 네.
0: 앞서 얘기했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예전에는 다 중년 이후에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의 과정 속에서 오는 건데,
1: 네.
0: 지금은 그보다는 굉장히 불규칙한 일상생활 여기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수면 부족인데, 한국은 OECD랑 비교해 보면 성인들도 수면 시간이 적고요.
1: 네.
0: 청소년으로 가면 거의 뭐 1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어떤 입시랑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고 오히려 낮에 학교에서 자고 이런 풍경들을 우리도 겪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1: 네.
0: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면 시간을 더 줄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밤에 잠을 조금 덜 자면서 그 달콤한 나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또 누리려고 하고 그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뭐 줄일 시간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어떡해요? 이게 지금 이런 청소년기를 대한민국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하면서도 잠을 잘 챙겨 자게 될까?
0: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줄여서 다른 것들을 성취해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1: 네.
0: 아까 이제 20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고지혈증, 고혈압,
1: 네,
0: 이것도 다
1: 그쵸.
0: 수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 그 여러 이제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인데, 이런 걸한 거예요. 어떤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 안정된 환경인가,
1: 네.
0: 아니면 진짜 불안한 나라인가,
1: 어.
0: 그것과 그 국민들 정서의 어두운 측면들,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소시오패스 같은
1: 아,
0: 성향의
1: 네.
0: 비율 같은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불안정해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1: 그렇죠.
0: 사회가 안정적이면 줄어들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통제도 잘 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성향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원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 무한 경쟁, 각자
1: 네.
0: 도생, 긴 노동 시간과 고용 불안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 불면, 자살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함께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비싼 기계로 건강검진에서 수치 몇개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근원적인 상황에 대한
1: 네.
0: 이해와 이걸 이제 타파할 만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1: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서명희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별거 아니니까 물리치료 하시면서 지켜보죠. 이렇게 하면, 못 믿어워 하시고 의심스러워 하시면서 잘안 봐줬다, 나를. 이렇게 화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난감합니다. 하셨습니다.
0: 이 책에서도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10번 하시는 것
1: 아, 열
0: 같은데,
1: 번이나.
0: 이게 아까 얘기한 건강과 의료예요.
1: 네.
0: 이 지금 서명희님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준 의료 시스템의 맥락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뢰는 낮고 내
1: 네.
0: 건강에 대한 이제 의식과 관심은 높은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내가 볼때 분명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여기가 아픈데,
1: 네.
0: 이거 그냥 좀 지나가면 괜찮다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1: 이거 진짜 그래서 좀
0: 그렇죠.
1: 과잉된 치료들이
0: 그렇게
1: 또
0: 할 수밖에 없는
1: 따라오고.
0: 거고, 그래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뭐 과잉 진단과 조기 진단,
1: 네.
0: 과잉 치료와 조기 치료,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다.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기 치료 좋은 얘기인데,
1: 네.
0: 그걸 강조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병 많거든요. 전 단계 뭐뭐뭐.
1: 아,
0: 이것도
1: 그렇죠.
0: 예전에 없던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을 막는 장점도 있지만,
1: 네.
0: 아주 미세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좀 중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것 역시 이제 치료의 관점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환자들도 괜한 약을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참,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인님, 아, 건강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처럼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은 일체 관심 신경 안 쓰려 하고 소식하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 이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어떤 면에서는 딱 이렇게 오프할 수 있는 거.
0: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예.
1: 맞아요. 괜히 막그다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보다는 딱 오프

0: 필요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원을 딱 내리듯이
1: 맞아요. 그러니까
0: 신경을 끌수 있다면.
1: 내가 관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집중할 때만 하는 거죠, 일단은.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요것만 나왔으면 약간 아예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을 텐데 이게 소식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더 신뢰감이 갑니다. 소식 뭐 좋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저는 소식과 공복 너무 힘들던데.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이런 건데, 야근을 만약에 굉장히 그날 하루가 필요했어요.
0: 네.
1: 그리고 집에 오면 사실 배가 막 고프기보다는,
0: 배고픔이 아닌 허기예요, 그건 그쵸?
1: 그렇죠. 근데 그걸 채우려고 굳이 막 야식을 또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금방 자요, 피곤하니까.
0: 그렇죠.
1: 그게 너무 안 좋은 건데, 이걸
0: 네.
1: 알면서도 그 허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미미님도 계속 이게 생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이 뒷부분에 가면 한 책의 3분의 1은 의료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아프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도입. 이 상병 수당 도입이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이슈인데
0: 네.
1: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그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파도 참고 출석을 하고
0: 그쵸.
1: 출근을 하는 사람이
0: 네.
1: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0: 우리
1: 있거든요.
0: 뭐 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아파도
1: 그렇죠.
0: 일단 학교 가서,
1: 예. 네.
0: 양호실 가서, 약을 타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1: 양호실 가면 일단
0: 네.
1: 뭔가 그 정말 아프진 않은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자랐죠.
0: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또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이번 곡은 정말 진짜 환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0: 정말 진짜 환자? 네.
1: 두 번이나 강조했네요.
0: 네.
1: My Chemical Romance가 부른 Cancer입니다.
0: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책입니다. 가짜 환자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은 자신의 증상을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그 증세가 병이라고 진단하는 의사쌤을 만날 때까지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해서 계속 그 말을 들을 때까지.

0: 아, 이게 지금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1: 심각한
0: 요약하고 보면은
1: 일이죠.
0: 되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하고 그러지 않나?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어서 여기 지금 최승용 님께서도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잖아요. 연결되는 얘기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꼭그 부정확한 정보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고 해도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포
0: 아.
1: 이런 게잘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이 유행이긴 힘든데
0: 네.
1: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질병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런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0: 그쵸.
1: 갑자기 예를 들면 안 아팠는데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3637님 말씀처럼 그 확진 받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죠.
0: 그쵸.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의가 확장되면서 병이 유행을 하는. 실제로 병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병에 걸렸다는 생각, 또그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마치 그 병이 아닌데도 그 병이 곧 걸릴 것 같은 공포.
0: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그 어떤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무슨 증후군, 무슨 심리 증후군 이런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반 아이들을 봤을 때 무슨 심리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걸리면 나도 그거 아닐까?
1: 그렇죠.
0: 생각하기 쉽고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진짜 실제적으로는 유행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내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거 보면 참.
1: 그런 공포가 왜더 강화되고 반복되냐면
0: 네.
1: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회가 안전하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인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 안전망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내가 어떤 병이 좀 와도 사람이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거
0: 그렇죠.
1: 나 치료하고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잖아.
0: 네.
1: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아프면 그게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가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뭐 어떤 성과가 됐든.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그런 증상이 보이기만 해도 이건 빨리 내가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비용을 들여서
0: 네.
1: 해결하고 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0: 아, 너무 슬픈데 그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1: 네.
0: 이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1: 아, 이 조사가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OECD 조사가 늘 나오잖아요. 여기
0: 네.
1: 보면 뭐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한국도 이미 거의 최고급의 장수국이래요. 그러니까 OECD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이제 수명도 길고 사실은 건강 수명이 짧다는 지적이 요즘 많지만
0: 네.
1: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대요. 건강 수명도 괜찮은 편이래요. 그런데
0: 네.
1: 유독 자기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관적 건강조사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조사해보면 31%만
0: 네.
1: 내 건강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3분의 2는 나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
0: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1: 그렇게
0: 거죠.
1: 답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는 게, 이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랑도 연관이 되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을 훨씬 많이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다 어떤 사회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 정말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만 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면
0: 네.
1: 의사가 한 명이 그 환자와 나눌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죠.
0: 그쵸.
1: 그리고 의료보험 비용 같은 것들도 현실화될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과도한 이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강압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병원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0: 5분,
1: 악순환을
0: 그쵸.
1: 만드는 거죠.
0: 진짜 5분이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의사를 만나서 뭐 별거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든지 뭐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안도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으면 뭔가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병원도 못 챙겨간다 지금 이렇게.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 지금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재료가 어디에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트에 그게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관심이 너무 크니까요. 건강 관심.
1: 요즘 뭐 아마 오전 시간대 공중파 방송은 대부분

0: 이런 거 인텐데.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행이
0: 네,
1: 있어요.
0: 맞아요,
1: 유행이
0: 맞아요.
1: 있어요. 맞아요. 저 예전에 미란다 커가 아침 공복에 먹는다는 거 계속 따라 먹었다가 왜 이렇게 자꾸 바꾸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0: 되게
1: 있거든요.
0: 엉뚱한 얘기지만 제가
1: 예. 네.
0: 하관이 미란다 커 닮았다는 얘기를
1: 아, 진짜요? 하관 미란다 커서 아주 훅 치고 들어오니 하관. 아, 자,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미님이.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김지희님께서 써주셨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천천히 굴러가는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하려나요?
1: 그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인데.
0: 이 저자도 뒤에 가면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 같지만
1: 네.
0: 이게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면,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
1: 네.
0: 이걸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1: 그쵸.
0: 왜그 JYP 박진영 씨가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막 거의 뭐
1: 네.
0: 공부를 하고 그랬대잖아요. 생리학 이런 거를.
1: 맞아요.
0: 사람들이 맨날 묻는대잖아요. 뭘 그렇게 먹으면 뭘 먹으면 좋냐. 박진영 씨가 처음에 답하는 게 그거래요. 뭘 좋은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 좋은 걸안 먹는 게 중요하다.
1: 공감합니다.
0: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거거든요.
1: 네.
0: 그 약을 먹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수면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레몬즙 올리브유를 먹어요.
1: 아.
0: 이거 등가라고 했을 때
1: 네.
0: 그러면 그냥 잠을 늘리면 되는데
1: 아,
0: 이걸
1: 그러네요.
0: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래 잠을 더 자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런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못하니까 이게 먹을 거로라도 어떻게 약간 조금
0: 그렇죠.
1: 이걸 상쇄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의미가 없다가 될수 있는 거죠. 밑
0: 그렇죠.
1: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최승명님, 요샌 족저근막염이 유행이에요. 그래요?
0: 이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1: 네.
0: 족저근막염 저면 또 한동안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왔었는데.
1: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질병의 유행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관심도가 글로 이제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0: 그렇죠.
1: 그 질병이 유행하진
0: 네,
1: 않아도.
0: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1: 네.
0: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뭐
1: 네.
0: 먹는 게 유행하면 그걸 비슷하게 많이 먹을 거잖아요.
1: 아.
0: 그런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1: 네.
0: 근데 주의 깊게 보게 되죠.
1: 그쵸.
0: 예. 네.
1: 혹시 나는?
0: 그렇죠.
1: 하면서.
0: 나 혈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거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프면, 아프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날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0: 맞아요.
1: 그것 때문에 소소하게 뭐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 노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 격차가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서 이걸 바꾸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뭘더 좋은 걸사 먹거나
1: 네.
0: 약을 추가하거나 뭐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의 차이가 극화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안전망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가니까
1: 네.
0: 이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1: 그쵸.
0: 근데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슬픕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내리불은 치유 들어보시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가짜 환자입니다.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진짜 환자가 되지 않으려 가짜 환자가 되는 아이러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1: 정말 이 책에 카피로 써야 될 문장 같은데요?
0: 정말 요약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환자가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김은정님은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등바등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아등바등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 가고 힐링하고 그러다 결국 병도 아등바등 진단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정말 우리네 삶이네요.
0: 너무 슬픕니다, 진짜.
1: 최승명님께서, 족저근만

0: 근막염 관련해서 다시 말씀 주셨는데 요새 러닝이 붐이잖아요. 족저 근막염이 없고 기능성 깔창이 없으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1: 사회 유행이 또 반영이 돼서,
0: 아, 그럴 수
1: 그쵸.
0: 있겠네요.
1: 네. 족저근막염과 기능성 깔창이 또 이렇게 필터가 됩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 개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으로?
0: 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의료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 즉, 우리는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라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1: 네.
0: 완치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1: 그쵸.
0: 그런데 저자의 얘기가 우리가 아는 흔한 만성질환들은 완치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실제로 완치가 되는 병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꾸준히 적정 수준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그건 애초에 좀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1: 네.
0: 거죠. 아까 이제 노화에 대한 혐오를 얘기했지만 병에 대한 혐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막 어디 아프고 이러면 아 건강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1: 아,
0: 이런 맥락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병도 살아가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고 아예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픔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1: 네.
0: 그 자체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아 이건 정말 절대 나는 걸리지 말아야 돼. 하나도 나는 다병 만나고 싶지 않아.
1: 네.
0: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후자 쪽은 사실 불가능한
0: 맞아요.
1: 경우인 거고, 네,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보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좋은 거긴 하나, 너무나 과도한 기대감, 압박감 느끼지 말라는 거죠.
0: 저자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1: 네.
0: 생각해보라고 한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혈액검사라든지 뭐 만성질환 관련된 게 많은데
1: 네.
0: 그런 거는 대체로 좀긴 시간의 흐름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날 한 번에 뭐 조금 안 좋은 지표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본인
1: 네.
0: 경험상 그 혈압이 좀 오른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1: 네.
0: 그 정기적으로 측정해 볼 경우에는 대체로는 별 문제 아닌 걸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되게 세세하게
1: 네.
0: 고가의 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건강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
0: 그거는
1: 중요하죠.
0: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1: 그쵸.
0: 결국 건강을 만드는 거는 일상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1: 일상생활에서 아까
0: 네.
1: 강조하신 수면이라든지
0: 그렇죠.
1: 뭐 운동 이런 것들.
0: 특별한 치료로 만들 수 있는,
1: 네.
0: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는 거는 그것 역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1: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0: 그렇죠.
1: 더 신뢰가 가고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0: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물음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이렇게
1: 아,
0: 물어봐요, 스스로가.
1: 네.
0: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아, 당연히 공공재고, 공공재로서 기능해야지라고
1: 네.
0: 말씀을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고 활용하는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마치 소비재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를 고객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1: 그쵸.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인데요. 그쵸? 여기서 고민을 더 해서, 앞서 나왔던 타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너무 우리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사회
0: 네.
1: 안전한데도 이렇게 지금 모두가 다나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 좀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진짜 환자도 줄고,
1: 네.
0: 가짜
1: 환자도
0: 환자도
1: 줄고,
0: 맞아요. 그 방향이 맞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진짜 병원이 필요한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아, 오늘 이 중간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보이고요. 우리 카페인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라 시청을 유도하시다니 하시면서 이 미미님의 어떤 이 스킬이랄까 이거에 지금 깜짝 놀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란다 커 발언에
0: 네.
1: 들썩였습니다.
0: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 전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1: 하관.
0: 이 하관, 입 모양과 턱 쪽이 닮았다고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1: 보라 확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승석님은 이제 밈이 아니고 밈입니다. 의미, 재미, 미란다 커다. 이러면서

0: 지금 다 미란다컷 있다고, 오수미님 미란다컷 느낌 있네요, 있어. 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란다컷과 우리 지금 왔습니다. 미미님과
1: 아,
0: 함께.
1: 뿌듯합니다.
0: 네, 그냥 들었던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그렇죠.
1: 그러게요.
0: 우리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좋았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인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다라는 유행가 가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인생 여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역정은 커녕 인생은 왜 항상 여전하기만 한지 모르겠다라는. 그런데 이건 님이랑 남처럼 완전 반대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전한 게 장점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너 여전히 잘 되는구나. 너 여전히 부지런하네. 야, 우리 갔던 그 가게에 여전히 여기도 있어. 여전하다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너드 커넥션의 노래, 여전히 이곳에 들으면서 5월 28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프닝에서 여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생 역전 말고 인생 여전. 그런데,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여전하다라고 느낀다 그래도 사실 완전히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텐데 여전할 수 있게 지키고 싶은 것도 있고 달라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뭔지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오늘도 여전히 경청을 들으러 와주셨습니다. 가우디 가우스님, 산딸나무 꽃이 예쁜 5월의 마지막 주야. 와, 벌써 5월의 마지막이에요. 한 달만 더 있으면 1년이 또 반년이 지나요, 그죠? 바라봄님, 생선님, 오늘도 멋있으신데 이유가 있나요? 재능이죠, 뭐. 얼굴 재능. 박다혜님, 생선님, 젊을 때도 잘생기시고 지금도 잘생기셨네요. 재능이죠, 뭐. 얼굴 재능.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스무 살이고 싶은 밤입니다. 와, 생선님 스무 살 사진 딱 성당 오빠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다면 저의 스무 살 사진 오늘 액자에다 담았거든요. 좀더 크게 만들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장경호님, 안녕하세요. 현직 고3입니다. 와, 6월 모의고사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하면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유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은 당연히 무료고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바다님들의 고민을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원 플러스 원으로 두 배로 들어드리는 혜정 승재 크로스 준비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닭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오래된 인연. 바로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보이는 새가 비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그쵸? 갑자기 훅 하고 막 날면 일단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닐까. 강아지랑은 되게 친한데, 그쵸? 어떻게 도시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친숙한 느낌은 아닌,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데.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유적지에서 비둘기 뼈가 발견됐대요. 그 뼈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뼈랑 너무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었던 걸 먹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둘기한테 먹을 거를 챙겨줬다는 얘기가 된대요. 그러면 정말 친했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비둘기가 반려동물, 가축 같은 존재였을까요? 도대체 인간과 비둘기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승재의 경청 5시 부르는 비둘기 듣고 왔습니다. 비둘기. 저는 사실 비둘기랑 친하지 않아요. 저는 새가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닭도 무서워요. 왜 무섭지? 옛날부터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때 그거 뭐라 그러죠? 타조가 아니라 칠면조 맞아. 칠면조도 너무 무서웠고, 좀 별로 안 친한 모습. 참 흔하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지나쳤을 텐데 그만큼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또 도시에 사는 비둘기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비둘기가 사람과의 인연이 생각보다 오래됐다라는 거, 와, 밝혀졌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쵸? 정8087님이 비둘기의 침투력으로 미뤄볼 때 스파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302님은 저희 학교에 통통한 비둘기가 있어서 닭둘기 맞아. 예전에 저희 학교도 닭둘기 있었고요. 가만히 보면 비둘기가 사람을 별로 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난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그 새들은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고개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몸은,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 짐벌이라 그러나요? 카메라 손떨방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닭으로 썼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안 움직이잖아, 진짜, 목은. 팽수리님은 사람은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비둘기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지난주에 제 앞에 와서 뭐 먹을 거안 떨어지나 빤히 쳐다보길래 줄거 없다니까 진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과자 주고 하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랑 또 되게 친한 것 같고요. 클로버님은 요새 비둘기들은 횡단보도, 신호등 다 기다렸다가 걸어서 왔는데, 아, 진짜로요? 에이, 정말로? 횡단보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파란불 되면 걷는다고요? 은근 시민의식 좋다고. 진짜라 그렇대. 진짜 그렇다네요. 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의 인연이 꽤 깊었다. 기원전 1400년부터 이어진 비둘기와 인간과의 인연이 있었대요. 우리가 비둘기를 식량으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의식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번식시켰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개체 수를 증강시켰을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어딜 가나 이렇게 많은 거였구나라는 생각. 왠지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성가시게 느껴졌던 그런 비둘기가 이제 조금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보통 오래된 사회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진짜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구단이 부르는 원더랜드, 이 노래 듣고 저 선물 나눠드리러 다시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닐까요? 장르불문 생선물. 경청 초대석에 찾아온 적 있는 우리들의 친구 펭수 있죠. 방귀 하나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뿡뿡이도 있죠. 뚝딱이, 번개맨, 뽀로로. EBS 내에는 정말 인기 많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캐릭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먹을 걸 찾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이 비둘기. 이 비둘기의 캐릭터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캐릭터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저랑 한세번 정도 컨텐츠를 찍었고, 그저께 EBS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었던 그 비둘기. 우리 파다님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똘비였습니다. 똘비. 황유민님, 똘비요! 제 최애 캐릭터, 똘비! 똘비야,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드릴까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드센데, 어떡하지? 딴거 드릴까요? 아니에요. 치킨 드세요. 팽수리님. 팽수랑 똘비랑 생선님 사무실에서 수학 열심히 수열변 눈물 흐르던 똘비 생각나요. 최애 에피소드에. 와, 팽수리님에게도 오랜만에 드려야겠다. 뭐 드릴까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33333님. 에흉, 저는 생선님밖에 모르는 바보라서 똘비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파팜님. 똘비요. 하트 3개. 그런데 사랑합니다, 생선님. 저는 역시 생선님이 제일 좋아요. 아파팜님도 하나 드릴까요?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똘비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어느 날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사실은 원래 갈치였다. 생선님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주고.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나랑 들은 수업 외에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인간의 배움은 끝없는, 과정이다. 배움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해정승재 크로스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주얼리가 부릅니다. 네가 참 좋아.

0: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얘기 들어줄 딱 한 명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1: 맞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소중한데 여기에는요, 선생님 두 분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바다님들까지 있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할 때 주저 말고 찾아주십시오. 여기는
1: 혜정
0: 승진
1: 크루! 크루!

0: 오늘도 윤혜정 선생님이랑 힘차게 크로스 외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 너무 나빠요.
1: 왜요?
0: 반디톡으로 윤연우님인 것 같아요. 저는 가운데 글자가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주얼리 윤혜정쌤 매주 더더욱 예뻐지잖아요. 언제까지 예쁠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하시니 질투난다 질투나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아니 왜 매번 그렇게 흐뭇해하세요?
1: 뭐가요? 아, 흐뭇하죠. 끝이 없습니다.
0: 끝이 없네요 정말. 며칠 비가 좀 내려서 아직 5월인데 조금 약간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습해지고 여름 날씨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좀 더우면 또 이렇게 또 축 처지기도 싶고 막 이러는데 학교의 분위기는 제가 맞춰볼까요? 남자반은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땀 냄새 같은 거 비 오는 날 많이 나는데
1: 다 남녀 합반입니다.
0: 합반이에요?
1: 그럼요.
0: 남녀가 구별을 해야죠.
1: 어, 언제쯤 얘기라고 그러세요?
0: 진짜 합반이에요?
1: 그럼요.
0: 남자반 여자반이 없어요?
1: 없어요.
0: 아, 모든 학교가 그래요, 지금? 아,
1: 근데 제가 거의 남고에만 있었거든요. 첫 발령 학교도 남고였고.
0: 예.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남학생들 체육하고 들어오면 진짜
0: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1: 못 들어갔거든요.
0: 못 들어가요, 진짜 냄새. 뭐,
1: 근데 요즘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0: 왜 안 나는지 아세요?
1: 왜요?
0: 와.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중화돼요.
1: 그래요?
0: 되게 신기해요.
1: 오.
0: 왜 그래서 호레비 냄새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제 방에는 냄새 나거든요. 호레비
1: 그래요?
0: 냄새. 네. 그런데 진짜 결혼하면 안 난대요. 되게 신기한 거라니까.
1: 신기하다.
0: 인간의 그 와 나 그거 보면 나 진짜 냄새가 난 제일 신기한 것 같아.
1: 아, 그래서 그런가?
0: 그래서 이름이 호레비 냄새라니까. 남자애들도 그 냄새가 나요. 그 고등학생들도. 남자 반만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나는데 합반에서는 전혀 냄새 안 난다.
1: 그렇구나.
0: 정말
1: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그쵸? 진짜 심했는데 왜 요즘 애들은 안 나지?
0: 아니, 똑같이 난다니까. 똑같이 나는데 저희 스튜디오 제가 찍고 있는 스튜디오 가보면 감독님이랑 모두 다 남자들이거든요.
1: 네.
0: 확 냄새 나요. 아 정말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되게 어때요? 학생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6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그러나요? 해맑나요?
1: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저희 학교는 저거 하거든요. 반대항 그 스포츠 그 대항전.
0: 아 진짜 축구도 하고.
1: 이거 뭐지? 이게 뭐 날리는 건데 이렇게 날려서 바꿨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0: 고등학교 3학년?
1: 아니요. 3학년 말고 1학년.
0: 1학년은 뭐 그래도 되죠. 뭐.
1: 맞아요.
0: 네. 고3 애들은 지금 시간 좀 없고 정신 없을 것 같아.
1: 3학년들이 네. 의외로 공부 안 하는 고3들도 많거든요.
0: 아유, 많죠.
1: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야 돼요.
0: 힘을 내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혜정승재 크로스. 오늘 또 힘차게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호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되고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원래 평균 점수가 20에서 30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마음을 잡고 매일 4, 5시간씩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중간고사에서는 평균 점수가 무려 70점까지 올랐어요. 점수가 오른 건 정말 다행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기초가 부족한데 지금처럼 3학년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건지 이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뒤처지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모든 과목에서 100점에 가까운 최상위권 성적을 받고 싶거든요.
1: 100점에 가까운 최상위권 성적을 받고 싶다라는, 와, 남학생인 것 같아요.
0: 네.
1: 보통은 여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더
0: 맞아요.
1: 많이 듣고 하는데, 요즘은 참 좋게도 남학생 바다님들이 사연도 많이 보내고, 전화 신청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오준호 바다님도 전화 연결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알려달라고, 최상위권 성적을 받고 싶다고 고민을 보내줬거든요. 오준호 바다님과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2: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1: 중학교 3학년 오준호 친구.
2: 네.
1: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신청을 했을까요?
2: 원래 공부를 안 하다가
1: 응.
2: 늦게 시작하니까 1학년 때 못했던 거, 비어있던 게 지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1: 어떨 것 같아? 우리 준호가 생각을 해보면 1, 2학년 거를 먼저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아니면 3학년 걸 곧바로 해도 될것 같아요?
2: 수학이랑 국어가,
1: 응.
2: 수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국어는 괜찮은데 수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 수학이 좀 기초가 많이 약하는 느낌이 들어요?
2: 네.
1: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막 기울기 찾고 이런 거할줄 알아요?
2: 50일 수학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줄 알아요.
1: 50일 수학 어느 정도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끝냈어요?
2: 지금 상다 끝내고 하 들어간 지 조금 됐어요.
1: 준호, 아까 그 질문했었잖아요. 중3 걸 곧바로 해도 될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2: 네.
1: 50일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있는 거라서,
2: 네.
1: 준호, 이거를 정승재 생선님이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지 마요.
2: 네.
1: 이해하지 말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느낌이 많이 다른 얘기거든, 그거는.
2: 네.
1: 내가 그냥, 아, 저런 얘기야, 라고 하는 거랑, 책 덮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 100%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50일 수학은. 고등학교 때 탄탄하게 진짜 고등학교 수학을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식이거든. 70강을 하루에 한 강씩만 잡더라도 두 달이면 끝나고, 하루에 두 강씩 하면 한 달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욕심내지 말고 한 강씩이더라도 괜찮으니까, 완전히 내가 정승재,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정승재 다음에 오준호. 정승재 1타임, 2타임 오준호 선생. 그래서 오준호 선생 너막 수강기호도 막 만들고 그래서 나랑 똑같이 설명할 줄 알면 돼요. 엄마한테 가르치던, 동생한테 가르치던. 그러면 금방 수학은 늘어요. 국어는 자신 있어요?
2: 국어는 문학은 괜찮은데 문법이 어렵고 비문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비문학이 어렵구나.
2: 네.
0: 준호는 책은 많이 읽었던 것 같아?
2: 근데 어렸을 때좀 읽었었어요, 많이.
0: 지금은 어때?
2: 지금도 책 읽는 건 좋아해요.
0: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공부할 거면 사회랑 과학 또 공부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 교과서 내용이 다 비문학이야. 그리고 교과서의 그 본문들은 정말 잘 다듬어지고 구조화된 그런 내용들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비문학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교과서, 과학교과서 같은 것도 이게 내가 읽으면 사회가 공부도 되면서 이게 비문학 독서 공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매일매일

0: 좀 정성을 들여서 잘 읽으면 좋겠어.
1: 네.
2: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쵸? 분량 정해가지고.
0: 당일
2: 네.
0: 복습이죠, 당일 복습. 그날 공부한
2: 맞아.
0: 것은 그날 교과서를 내가 꼼꼼히 읽으면서 줄글로 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을 내가 한번 개조식으로 한번 내가 노트에 정리해 보는 거야, 스스로.
1: 네.
0: 그렇게 하면 내용의 위계도 파악이 되면서 또 그게 또 실력이 또 되거든?
1: 선생님, 그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면 도움 많이 되겠죠?
0: 되지. 근데 방학 이용해서 하면 돼. 방학 이용해서.
1: 여름방학 때 하겠군요.
0: 여름방학 때 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 시하고 소설하고 독서하고 문법하고.
1: 네.
2: 야, 그래도 우리 50일 수학으로 수학은 재미를 좀 붙였고, 국어도 못하지 않고 한 70점, 80점 정도는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원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꼴찌였대매요.
1: 네.
2: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준호는 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너무 많이 놀고, 다른 애들이랑,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비교되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2: 와,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2: 그거 얼마나 기특한
0: 진짜
2: 건데.
0: 너무너무 기특하고,
2: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아예 안 했어요? 한 글자도 안한 거야, 그냥?
1: 조금 중간중간 했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빠지니까 모르겠어서 아예 안 했어요.
2: 그렇지. 모르는 게 나오면 재밌지도 않고 하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50일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름 재미를 붙였으니까 그대로 그 기세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 수학은 기계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만점까지 나오거든? 기계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고, 그냥 풀이 과정을 거의 그냥 유형별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유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고등학교 과정은 진짜 생각해야 되거든? 그 생각의 근본이 바로 중학교 수학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서 완전히 내가 통달을 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1: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 선행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50일 수학이 먼저, 지금 중1, 중2께 많이 약하니까, 50일 수학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잘 들어봐. 그 안에 중3 내용 다 들어있으니까 50일 수학 그 70강을 준호가 똑같이 설명이 되잖아, 일단. 그렇다고 제대로 되는 건 아닐 건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설명이 되고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고1 거부터 시작해도 돼. 그게 되면. 그거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렇게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봐. 그냥
1: 알겠습니다.
2: 거기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준호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줄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불안한 게 조금 오늘 전화 연결해서 좀 풀렸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렵게 전화 통화 연결했는데, 하고 싶은 말, 뭐 부모님께든지, 부모님께 또 말하기에는 쑥스럽잖아,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혜정쌤이나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아니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좋고요. 해볼래요?
1: 선생님, 윤희정 선생님이랑 정수정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2: 너무 이쁘다, 우리
0: 준호야,
2: 준,
0: 진짜 진짜 네가 잘 해냈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 준호 선생님들이 응원할 테니까 여기에 경청에 해정승제 크로스 할 때도 중간에 이렇게 유튜브로 댓글 저 준호인데요 어디까지 했고 50일 수학 끝냈고 나비 효과 어느 정도 끝냈고 이런 글도 좀 남겨줘요. 응원해줄게. 오케이? 또 그렇게 글 남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게 더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또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1: 감사합니다.
2: 오늘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서요? 뭐예요?
1: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2: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
1: 예전에 들었었어요.
2: 예전에
1: 추천해서.
2: 들었었어요. 처음 느낀 그대 모습, 이거죠?
1: 네.
2: 좀 해봐. 접니까? 시작. 해봐. 잠깐만 해봐. 싫어요?
1: 부끄러운데.
2: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알았어요. 다음번에 또 전화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2: 공부 즐겁게 하고 또 연락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준호 파이팅!
1: 감사합니다.
2: 예. 준호 바다님이 신청해 주신 유재하의 노래, 1987년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0: 정승재의 경청, 유재하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열심히 했었던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기로 중3 때 결심을 했다는 기특한 우리 친구 오준호 바다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원리님이 준호 바다님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잘 붙들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분명 어마무시하게 좋은 결과가 쌓일 거라고 응원한다고. 정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맨 위에 있는 글좀 보여주실래요? 아, 나도 저 때, 정말 저 때가 아니어도 고1 때로 돌아가고 싶다. 진작에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고 한 30살 되셨나 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고2인 지금 이제서야 정신 차렸거든요. 아, 귀여워 죽겠어. 정말 하윤 친구가 이렇게 또 남겨. 하나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 그럼요.
0: 돼요. 나는 얼마나 시간 지났다고, 고2가. 준호야 힘내, 정지혜님이 파이팅 이렇게. 서현이님은 와 생선님, 아 선생님 예전 그대로시네요. 저 나비효과 듣던 1호 학번이에요. 반갑습니다. 저 3주 뒤에 9급 시험 있어서 매일 공부 중이에요. 이렇게 또
1: 와,
0: 보내주셨네요.
1: 10년 전 제자네요.
0: 10년 전이네요. 정말 우리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바다님들은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승재, 클로스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 1부의 마지막 노래를 들을 거거든요. 선생님,
1: 네?
0: 어떤 노래 들을까요? 듣고
1: 저
0: 싶은 노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 듣고 싶은 노래요?
0: 예.
1: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0: 생선님의 편지? 공부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또?
1: 잘될 거야.
0: 잘. 우리 음원 내야 돼요, 정말. 우리 수능 응원송도 내고 그래야죠. EBS에서는 그런 거안 해요?
1: 저는 수능 응원송은 한적 있어요.
0: 어, 있어요? 그래, 해야죠.
1: 뮤직비디오도 찍어본 적 있고,
0: 그, 혼자서 녹음하셨어요?
1: 아니요,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0: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랑 했었잖아요. 이제 프로랑 할 때도 됐잖아요, 선생님.
1: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좋습니다. 1부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신지훈이 부릅니다. 자유비행.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그룹 휴명삼각, 포크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어? 오,
2: 전
1: 너무
2: 좋아요. 다양한 뾰로롱음.
1: 정말 되게 짧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뭘요?
1: 이제 스스로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어, 네. 주얼리 윤. 자연스러워요.
1: 어색하지 않고 주얼리 윤. 집에서 남편분이나 아기들이 주얼리 윤이라고 불러요?
2: 어, 안 부르네요.
1: 아무도? 학교에서도?
2: 학교에서도.
1: 어머.
2: 모르네.
1: 모르네.
2: 알려야
1: 주얼리
2: 되겠다.
1: 윤인 거 빨리 알려야지. 주얼리 윤이라는 거 빨리 알려야겠네요.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바다님들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혜정 승재 크로스. 이 시간에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뾰로롱 마술 소리. 이 노래 오늘은 좀 짧아서 제가 다 섭섭한데.
2: 괜찮습니다.
1: 아, 괜찮습니까? 옛날에 민키 셀리 이런 맞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2: 미술봉.
1: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나고 막 그러네요. 어제 시험 기간 계획 구체적으로 다 세웠다고. 준호 바다님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온채원 바다님. 김M님은 저는 수행평가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2: 요즘에 수행평가 폭탄이거든요.
1: 폭탄이구나. 네. 힘들 거야 정말. KHG님은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아니 수행평가 저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교과 과정 시간에.
2: 네. 그러니까
1: 시간에.
2: 예. 하루가 이제는 7교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선생님 오늘은요 수행평가가 3시간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1: 아, 진짜 교과 시간에 하네요?
2: 네, 네.
1: 어, 그렇게 하면 좋고. 집에서는 그러면 조금 준비만 하는 거고.
2: 준비해야죠.
1: 아, 그렇게 하는구나. 아자아자 할 수 있다까지 한번 설명,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도 또 만나볼게요. 125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여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윤혜정 선생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생선님께서 제가 보낸 글을 읽어주셨는데요. 친구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고민을 보냈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불안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저를 데리고 침치료에 한약치료를 받게 해주셨고 정말 많이 희생하셨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중학교 2학년 말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시기가 왔지만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선생님이랑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속으로는 저도 아, 선생님이 먼저 말 걸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화하는 상상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말을 걸어주시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드린 돈이랑 시간을 생각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1: 지난주에 짧게 보내줘서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정말 몰랐네요. 또다시 사연을 보내줘서 고맙고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네요. 아마 불안과 관련된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말 되게 잘하고
2: 네.
1: 그러다가 좀 이제 어떤 데서는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학교에서 좀 약간 그런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1251님도 그런 것 같은데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은 못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고치기가 힘들고
2: 더 안 좋구나.
1: 더 안 좋고 그냥 서서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0: 하고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그게 모든 거는 심리적인 거라서
1: 네.
0: 그쵸.
1: 근데 아마 저도 보니까 이게 진단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런 비슷한 그런 증상? 비슷한
0: 맞아요.
1: 경험인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 막
0: 맞아요.
1: 무대 공포증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0: 네.
1: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긴장 떨림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평상시에 너무 얘기 잘하지만 한 7명, 10명 정도? 그 정도 모이면 너무 긴장되고 콩닥콩닥 뛰고. 그래서 한 고등학교 때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긴장되는 이것만 없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0: 맞아, 그 생각.
1: 뭐든지 막 앞에
0: 맞아요.
1: 나가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긴장되는 게참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지금은 막 몇천 명 앞에서도 막 얘기하고
0: 지금 하잖아.
1: 그러잖아요.
0: 맞아.
1: 이게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나아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랑 대기실 같은 데 있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 똑같이 나한테 말 시켜주면 내가 반갑게 인사할 텐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심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말 한번 해보고 또뭐 막상 또 말해보면 괜찮다 싶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또말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괜찮을 테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0: 진짜 누구나 정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는 누구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1: 맞아요.
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1: 맞아.
0: 숨기고 있는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을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1: 그럼요. 뭐
0: 거야.
1: 하나뿐이겠어요.
0: 맞아.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남들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말 잘하는데 나는 왜 그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게 있다니까 정말 안타깝고
1: 그럼.
0: 막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이런 거다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네 이런 생각. 저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괴롭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50살이 돼도 좀 나아지는 게 있고 20살 때또 나아지는 게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1: 선생님이 그렇게
0: 마요.
1: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위로가 되네요. 선생님은 진짜 막다막 너무나 잘하고 항상 밝고.
0: 아니에요. 저 진짜 안 그래. 그리고 저도 막 내가 왜 이럴까? 막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도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너무 내가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일 녹화 준비, 수업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너무 계속 누워 있고 싶어.
1: 저도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좀 너무 싫다,
0: 그리고
1: 막 이렇게.
0: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망했다 이러면서 나왜 이래? 너왜 아직까지 정신 못 차? 저도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다 그러고 산다니까 정말
1: 맞아,
0: 누구나.
1: 맞아.
0: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1: 이제까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우리 바다님들은 또 이런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고민을 듣고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 라디오 하는데 말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1: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0: 그쵸? 너무 꼬여서 내가 막 어제 되게 많이 스트레스, 그저껜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이상해! 살아가는 게.
1: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0: 다 그래요,
1: 또.
0: 그래요. 그렇다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0: 옥상 달빛의 노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들었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아까 소개한 사연이 초등학교 3학년, 아니다, 5학년 때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학교 생활이 편치는 않다. 치료하느라고 부모님이 쓴 돈과 시간도 되게 미안한가 봐요.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 서현이 님이 저도 유치원 때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었다고. 집에서만 얘기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말 못했는데 서서히 나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유치원 때 한마디를 안 하니까
1: 정말로?
0: 한마디도 안 했어. 아직까지 기억나. 되게 우울했었고, 항상 지금도 유치원 사진 보면 우울한 느낌이었고, 유치원 선생님이랑 엄마랑 얘기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우리 애 큰일 났다고 승재 애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애들이

0: 그냥 못 어울린다고 그 얘기 들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1: 아,
0: 나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반장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학교 학급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이랬는데 크게 하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야. 날 좋아해 주는 거야. 그때 약간 뭔가 제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성격이 바뀌어서 되게 밝게 바뀌었거든요. 한마디도 못했고 막 그랬어요. 하음이. 이야기 나눌 때 눈을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코를 쳐다보라고. 와, 이거 좋은 팁이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언제나 응원해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눈 마주치면 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뉴욕에서 이미그레이션 할때 물어보잖아. 너그 며칠 있다 갈 거야? 왜온 거야?
1: 네.
0: 이런데 내가 영어를 쳐다보면 또 영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밑을 쳐다보니까 헤이? Hey, look at me, look at me. 이럴 때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랬었던 또 기억이 나네요, 정말. 아, 클로버님. 작더라도 한 단계씩 현실과 연결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맞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연습하는 거. 맞다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1: 맞아요.
0: 거더라고요. 아니, 거절하는 것도 얼마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지만 그거 연습해야지 돼요.
1: 맞아요.
0: 모든 건다 연습이야. 친구에게 짧은 답장 보내는 것도 맞고,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기 같은 것들. 어우, 저 아직까지 생각나네. 저 진짜로 고3, 8월 15일이 100일이었거든, 수능?
1: 네.
0: 8월 15일 때까지 여학생이랑 한마디도 못했어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중1부터 고3 때까지 여학생이랑 단 한마디도 섞은 적이 없어.
1: 왜요?
0: 심지어는 우리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거든요.
1: 네.
0: 저 때마다 만우절마다 남자 반 반이 여자 반으로 가고 여자 반그
1: 네.
0: 우리끼리 섞고 앉잖아요. 정말 여자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제 친한 친구한테 갔었어요. 그러니까 종치면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앉고 한마디, 그러니까 단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여자랑. 되게 신기하죠?
1: 네,
0: 그러니까
1: 신기해요.
0: 나도 그런 성격이었었다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거봐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창피한 거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 그런 게다 누구나 있다니까.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왜 8월 15일이라 그랬냐면, 8월 15일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던 애들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자애들이 되게 예쁘더라고. 예고 가고 막 그런 애였었다고 막 그랬어.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여자랑도 대화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씩 조금씩,
1: 자신감을 지금의 경지까지 오신 거예요?
0: 아, 지금 뭐 그냥.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죄송하지만 제 사연을 소개해 주신다면 반드시 익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준 익명의 바다님들. 딱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목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런데 입학 난이도가 꽤 높더라고요. 요즘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는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만의 공부 비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꼭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 싶나 봐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끝
1: 마음도
0: 인사까지,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는 거 보면 아주 기특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것
1: 네.
0: 같은데 어렵죠.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거. 더군다나 요즘은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티처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해봐서 아는데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빠르면 4, 5학년 때부터 특목고 준비나 자사고 준비하려고 그렇게 막 영재고등학교 준비도 하고,
1: 네.
0: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거길 가야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막상 가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티처스에서 얘기했다가 잘려서 얘기를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그 영재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국가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해서는 얘네들을 못 맞춰주니까, 따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목적고 고등학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들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영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일만이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도 그렇고 좀 어디 가서 대치동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무조건 그쪽을 추천하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더 공부를 가만히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막 진짜 잘 시간 없고, 저막 불안해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못 가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1: 네.
0: 생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우리 이 친구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특목고 아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
0: 그건
1: 거잖아요.
0: 너무 칭찬할 만한
1: 예, 너무
0: 일이에요.
1: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눈에 띄게 오르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열심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좀 이게 좋은 방법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0: 있어요.
1: 보이고,
0: 맞아요.
1: 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아직 중1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0: 짧게 얘기하자면, 수학은, 맨날 하는 얘기라서 그래, 진짜.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공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수학을,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궁금해야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가 궁금해야 해.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
1: 진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오셔서 이 얘기를 막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 얘기해주고 가셨거든요. 진짜, 와, 선생님 막 진심이 막 열정이 막 느껴졌었는데
0: 맞아.
1: 그게 진짜 맞아요. 근데 다들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냥 빨리 성적만 올리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0: 맞아요.
1: 다들.
0: 제가 강일고등학교 윤혜정 쌤 학교에서 했었던 강연을 제 유튜브에 지금 올려져
1: 네,
0: 있거든요. 한
1: 맞아요.
0: 50분짜리로. 그쵸? 거의 편집 안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어는 어떻게 할까요? 팁을 좀 달라 그러니까.
1: 지금
0: 공부 비법.
1: 1학년 학생이잖아요. 이 중학교 1, 2, 3학년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 중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에 다 녹아 있고, 그게 2, 3학년 가면 심화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수능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은 물론 이제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중 1, 2, 3 교육 과정을 정말 잘 소화하는 거. 그리고 중학생 정도면요, 일단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을 목표로 해봐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학교 수업, 교과서와 관련된 그 평가 문제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공부도 습관이니까.
1: 네. 막 중학교 때부터 막 평가원 그 문제 막 풀고 그거
0: 안 해도
1: 하지
0: 되는
1: 마.
0: 거.
1: 그거
0: 그치,
1: 하지
0: 맞아.
1: 말고
0: 맞아.
1: 진짜 내 학년에 맞는 교육 과정만 내가 완벽하게 내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국어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0: 정말 첨언을 하자면, 정말로 국가가 나서서 완벽한 그 나이 때 공부해야 될 교육 과정을 억지로 진짜 잘 만들어 놨더니 다들 대충 건너뛰고 선행학습만 하고 있으니까
1: 맞아요, 진짜.
0: 그 나이 때 그거를 제대로만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쵸? 그 나이 때 중1이 중1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냥 앞서가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0: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제대로 앞서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래 한곡 듣고 실시간 고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샤인.

0: 혜정승재 크로스 페퍼톤스의 노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사연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보죠. 김예음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국어 성적이 너무 고민이에요. 올해 품 모의고사만 해도 컨디션 좋을 때는 98점도 나왔는데 어떤 때는 3등급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도와주세요. 야, 98점에서 3등급까지도 떨어지고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유형으로. 얘음아, 잘 들어봐. 내가 1, 그다음에 3, 때로는 4,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 기준이 시험의 난도랑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난도가 좀 어려워져 버리면 그냥 확 떨어지고, 좀 쉬우면은 좀잘 보고. 컨디션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친구들은 평상시에 그냥 문제 양치기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냥 감을 살리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수능 시험 날 가장 긴장되는 날이잖아요. 컨디션이 완벽하게 좋다고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수능 날또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최근에 또 국어가 항상 좀 어려운 편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막 1, 3, 4, 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그치.
1: 예음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음이가 아무래도 그 감으로 꾸준히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공부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0: 국어랑 영어를 그렇게 가물하는 친구들 엄청
1: 엄청
0: 많아요.
1: 많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0: 그쵸?
1: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0: 네.
1: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번 좀잘푼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모의고사 풀고 나왔어. 그러면, 나 이번에 두 문제 정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는 완벽하게 맞췄고, 어떤 문제는 내가 근거를 찾지 못해서 그건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국어도.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잘본것 같은데, 등급은 3등급. 이번에 되게 못본것 같은데, 1등급. 이거는 진짜 감으로 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음이가 지금 틀린 문제들을 잘 봐야 되고, 틀린 문제도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
0: 왜
1: 왜
0: 틀렸는지?
1: 틀렸는지. 그래서 그 근거, 선지 하나하나의 근거도 찾아야 되지만, 이 문제를 틀린 이유도 알아야 돼. 내가 뭐 지문을 이해를 못했다거나, 근거를 못 찾았다거나, 이 개념이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0: 개인적인 좀 국어에 대한 질문인데 고3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딱 고3이고 좀 있으면 6월 모의평가를 봐요. 3등급, 4등급에서 간혹가다 1등급까지 나와요. 그런데 평상시에 문제를 풀때 조금 전에 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 내로 풀려면 대충 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말고 공부할 때 평상시에 시험 때 읽는 스피드보다 제대로 풀기 위해서 더 천천히 읽어도 돼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1: 사실 여름방학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0: 아, 진짜?
1: 여름방학 때까지는
0: 예.
1: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여름방학이면 너무 선생님 그때 너무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내가 등급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그렇다면, 시간에
0: 구애받지 않는
1: 껴맞춰서
0: 게
1: 공부하면
0: 좋죠?
1: 안 올라요. 그
0: 그쵸?
1: 이상으로. 네.
0: 계속 하더니 감으로만 계속 풀게 될것
1: 맞아요.
0: 같아서.
1: 그리고 지금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보지 않고

0: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면 정답이 명확해. 근거가 100% 명확해. 근데 그 정답이 2번에 있었어. 나머지 선지 패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지금 제대로 읽고 제대로 근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1: 그렇죠. 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수능날 그 감이 안 먹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1: 그리고 오답 노트는 정말 중요한 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왜 틀렸는지 당연히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채점하고 아유 틀렸네. 그쵸? 내가 왜 2번, 5번 중에 분명 두개 가지고 갈등 때리지 않아요? 왜 답은 2번인데 내가 5번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0: 그냥 감으로 풀면 그 오답 정리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1: 그러니까.
0: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그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감으로 풀면.
1: 그래서 6월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지금 현재 3등급, 4등급 이 학생들은 제대로 푸는 연습을 오히려 해놓고 그 이후로는 시간 맞춰서 빨리, 제대로 빨리 푸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윤혜정 선생님 말씀까지 오늘 같이 나눠봤는데 시간이 흘렀네요. 마구마구 흘렀습니다. 그래서 11시 31분 5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마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오늘도 공부 고민, 그리고 마음 고민에 바다님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같이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고민
0: 맞아요.
1: 있는 사람들 어디로 보낼까요, 선생님? 경청 홈페이지에 혜정 승재 크로스 게시판이 있다 그러네요.
0: 네, 인별그램 DM,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 전화 연결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비밀글 이용해서 사연 남기고 전화번호 같이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바다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윤혜정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만나길 기대하면서 집에 가면 몇 시예요, 선생님?
0: 집에 가면 딱 12시 30분이에요.
1: 12시 30분이시구나. 그때 식사하세요? 식사 안 하시죠?
0: 안 해요.
1: 그냥 곧바로 주무세요? 근데 또 녹화할 거또
0: 네,
1: 남았잖아요.
0: 저는
1: 수능
0: 금요일에
1: 완성해야
0: 강의가
1: 되잖아요.
0: 있으니까 밤을 샙니다.
1: 아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고생 많이 하세요.
0: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1: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효정의 노래, 나의 작은 청춘에게,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안유진의 노래입니다. Sunny Day.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라엘님의 사연.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잔다고 엄마가 놀릴 만큼 잘 자는 사람인데요. 생선님,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사랑에 빠지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만 안 오겠습니까? 어떤 때는 밥맛도 떨어지고 자꾸 거울을 보다가 울다가 웃다가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잠이 안 오면 안 되니까 낮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밤에 골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2745님의 사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살인데요. 집에서 가까운 데 일하려고 여기를 선택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편의점이 무슨 핫플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은 오늘도 힘이 듭니다.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 아니면 큰 회사나 큰 학원이 있으면 정말 손님이 끊이질 않죠. 매장마다 편차가 좀 심해서 고르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2745님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따가 제가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힘내세요. 마지막은 7157님. 저는 2살 된 딸을 둔 아빠입니다. 생선님, 저희 애 클 때까지 강의해 주시고요. 라디오도 해 주시고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파이팅! 아니 근데 저희 애가 10살이에요. 11살이에요도 아니고 2살. 2살짜리 귀여운 딸이 있다고 지금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생선님의 장수를 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반디앱은 당연히 무료. 경청 홈페이지도 무료. 아니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같이 드릴까요? 경서가 부르는 고백 연습, 스탠딩 에그의 노래 Little Star.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5월 28일 목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두인님이 생선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8574님은 한국은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일하시네요. 미국에 사는 팬들도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달라고. 50일석 공부 중인 지원이에요. 화이팅! 1251님, 생선님과 혜정선생님 그리고 많은 바다님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우리 아까 사연 남겨주신 바다님이에요. 선택적 함구증이 있다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하나씩 도전하며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맞아요. 화이팅이에요. 원리님은 자기에 넘치는 우리 생선님처럼 바다님들도 자신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담길 바라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맞아요. 좋은 밤 돼야 돼요. 그쵸?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노래입니다. Butterflies.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경청하러 오실 거죠? 안 오시면 안 돼요. 바다님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일본 공립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결과 일본어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 약 8만 4천 명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학생 말고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했거나

하나 그 밖의 이유로 가정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는 일본 국적 학생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어민 감소,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교육 환경도 다원어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어 전문 교사가 부족해서 일반 선생님들이 수업과 언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답니다. 다문화, 다국어 문화의 공생이라는 과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킹. 오늘 첫 곡은 두 사람의 듀엣이었죠. 각기 다른 언어로 미국의 찰리 푸스 영어로 노래했죠. 일본 가수 히카루 우타다의 일본어 노래까지

바일링월 트랙이었네요. 올해 3월에 발표된 찰리푸스의 신보에 수록된 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중등 교과 뭐 정상적인 교과목을 바로 배우기 전에 한 2년 정도 모국어가 영어이지 않은 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급에서 수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은사님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예. 마치 중학교 1학년 수준을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의 그런 교과 과정이어서 처음에 무시했는데, 일종의 버퍼 같은 거 아닐까요? 수학 능력이 없는데, 언어가, 예,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정식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예, 그 선생님 성함이 거스틴 헤이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모든 교과목을 책임지셨어요. 뭐 미술, 수학, 뭐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이 선생님이 정규 교과를 가르치면서 또 이 특수 목적으로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니까 이게 좀, 예, 양쪽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특수 목적 학급을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도 좀 전문 선생님이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한국의 경우는 뭐 방금 일본 8만 4천 정도 학생 규모가 그런 언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는데요. 전체 학생의 4%. 그래서 이 기사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공생사회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 대응 속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도 어쩌면 더 시급하게, 예, 적용되는 그런 문제의식일 수 있겠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앱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4시 드디어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새음행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먼 길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정으로 이번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6월 22일 월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실황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벨기에의 앙젤, 프랑스의 주스티스가 함께하는 What You Want. 이어서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윌렘의 두 명의 나 두 곡 듣고 오죠.

벨기에의 앙제르 그리고 프랑스의 주스티스가 함께한 What You Want 방금 들으신 곡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윌렘의 Double Jeu 두 명의 나 리믹스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뉴질랜드 싱어송라이터 백룽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곡 스웨이를 듣고 계십니다. 1997년 뉴질랜드 공연권협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뉴질랜드 대중음악 리스트에 올랐죠. 2년 후 헐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파이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며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백룽가의 성공은 이후 뉴질랜드 여성 음악인들의 세계 진출을 사실상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백룽가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었죠.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페이간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그녀는 음악적 방향이 다른 이 레이블과 사사건건 부딪혔답니다. 결국 레코딩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온 그녀는 오클랜드로 건너가고 1년 동안 동네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곡을 씁니다. 그렇게 완성한 곡 드라이브 이 곡을 소니 뮤직 뉴질랜드에 보냈죠. 그리고 몇 달 후 소니 뮤직의 계약 제안을 받게 됩니다.

새로 계약한 소니 뮤직에서도 맥룬가는 창작의 자유를 놓고 싸워야 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곡 드라이브를 다시 녹음하라면서 더 많은 악기 세션을 추가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맥룬가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최적의 사운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음반사 측을 설득했죠.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맥룬가의 최초 홈 데모 버전이자 그녀의 데뷔 앨범에 최종적으로 실린 버전 드라이브입니다. 이 일화는 신인 여성 아티스트가 이 대형 레이블의 상업적인 압박에 맞서서 자신의 예술적 주권을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당시 맥룬가를 담당했던 소니 뮤직 관계자들은 훗날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결국 맥룬가 혼자서 앨범을 완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팝음악계에서 백룸가는 상업적인 성공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예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대형 레이블의 과잉 생산, 오버 프로덕션 시스템을 거부했고요. 이후 송라이팅, 편곡, 프로듀싱을 전부 스스로 주도하는 것으로 기획 음악 상품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오리,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의 피가 섞인 음악인 부모의 영향으로 그녀는 일찍부터 동아시아 특유의 온유한 서정, 서구 기타팝의 어법 또한 체화했고요. 포크팝에서 오케스트라, 전자음악, 사이키델리아로 음악의 외연을 넓혀갈 때에도 이 특유의 서정과 절제의 미학을 지켜냈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여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백 룬가였습니다. 국민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른 그런 대표적인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사례, 여성 싱어송라이터 사례 백 룬가입니다. 첫 곡은 97년 데뷔 음반 드라이브 수록곡 스웨이 들으셨고요. 20살의 나이에 벌써 이 뉴질랜드 최고의 권위의 작곡가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의 그래미죠. 엔진 뮤직 어워드

Awards, 이른바 2-year Awards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커리어 통산 20개의 뉴질랜드 그래미 수상 이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02년 무렵 두 번째 음반이 나왔고요. 역시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이 창작, 예술적 결정과 판단 모두 한 그런 음반에서 Something Good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뭐 또 역시 거친 비유겠지만 한국에 딱 한 분 떠오르네요. 약간 견줄만한 그 커리어의 행보 같은 게 김윤아 씨가 떠오르네요. 예. 뉴질랜드도 뭐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이 로컬 팝이나 로컬 밴드 음악 뭐 싱송라이의 음악이 그냥 외면받던 시대였답니다. 인프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는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그런 출구가 딱 그런 두 가지 그런 게이트 키핑이 있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소개를 안 하면 뭐 몰랐던 철저히 외면받던 그런 시절이랍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 후반에 Crowded House라는 밴드가 출연을 했죠. 저는 그냥 영어를 써서 노래하길래 영미권의 아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의 밴드였습니다. 빌보드 넘버 2, 넘버 7 기록하는 두 곡을 미국 시장에 히트시켰고 전 세계 시장에 히트시켰죠. 이때부터 조금 판세가 달라졌다고 해요. 로컬 음악에 대한 홀대는 좀 없어지면서 그리고 뭐 특정 지역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 홍대 같은 거겠죠. 특정 레이블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백룸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까지 보면 그 10년 사이에 이 백룸가는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죠. 그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자의 예술적 권리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절대 그런 창작적인 예술적인 판단에 토를 달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서류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백룸가 뭐 신인인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그런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뭐 2000년 중반이었죠. 로드라는 뉴질랜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미국 그래미 2관왕의 쾌거를 달성했죠. 올해의 노래 그리고 또 킴브라라는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그래미 2관왕 그리고 새 음행에서 심지어 패널분 중 한 분, 요즘 MZ세대 아티스트 얼두스 하딩이라는 아티스트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비유가 인구 한 명당 이 배출해내는 세계적인 스타 그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금주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네요. 내일은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뒷부리 음감회 이어갑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비아지오 안토나티의 Le cose che hai amato di più, 네가 가장 사랑했던 것. 역시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지니의 La libera, 자유. 두 곡 듣고 새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부르는 Mais Feliz,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입니다. 보사노바의 현대화에 공헌한 아티스트

Belle Belle Du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12년 후에 후배 가수 아드리아나 까우깡요뚜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빛을 제대로 본 곡이랍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사랑은 움직여야 해 라고 믿죠.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동안 박혀있는 돌덩이가 물을 가르는 그런 시련이 와도 쉼없이 흐르는 이 사랑의 운동성이 결국 모든 걸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사랑은 움직일 때 애초에 마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어는 또 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한 방울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은 한순간이나마 사랑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도 말하네요. 화자가 원하는 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 빛나는 지금의 기억이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거다. 다름질쳐 사라지며 강물처럼 흘러갈 거다. 강물을 제 몸으로 가르는 돌덩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좀 알려줘. 우리의 사랑은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처음에 그 마법을 잃지 않을 거다. 책에 갇힌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한 건 내가 하는 말을 바꿔줄 소박한 시 한 줄이었다. 단순한 운율, 그 속에 작은 떨림, 손가락을 찔러 흐른 피로 나와 서약을 맺어주오. 당신의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순간일지언정 더 행복해질 거야.

EP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3명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베베우 지베우뚜이의 1986년 곡 마이스 펠리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 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세네갈의 유스운두루 그리고 스웨덴의 네네 체리의 보컬 피처링으로 듣습니다. 7 seconds.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까마리엘의 버전으로 키스 자렛 오리지널이죠. My Song 들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3880 문자로 주셨네요. 아드리아나 깔깡뉴도의 노래 이스과드루스 듣고 싶네요 라고 청하셨습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찾아보니까 저는 프레임 뭐 이렇게 하고 싶네요. 직각 네모 뭐 이런 뜻도 충분히 있는데 이 노래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시작합니다.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이아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림님이 지난주에 그 알려주신
1: 네.
0: 이아립 통신 덕분에 다음 주 수요일에
1: 네.
0: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 모시게 됐습니다.
1: 네, 정말 그 영희 페스티벌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정말 소소하게
0: 궁금해서
1: 네,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질문도 하고
1: 네.
0: 듣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1: 너무 좋겠는데요.
0: 예. 그나저나 페스티벌이 이제 얼마 남았죠?
1: 이제 6월 12, 13, 14니까
0: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유가 있나요?
1: 여유가 뭐 있다고 하면 또 네.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없긴 하죠.
0: 네. 노래 부르실 그 뭐 세트리스트 같은 건 정하셨어요?
1: 네, 거의 좀 윤곽을 만들어서 네, 정해놓긴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또 바뀔 수 있지만
0: 그렇죠.
1: 네, 그때 네.
0: 몇 곡이나 부르실 예정이에요?
1: 40분 셋이어가지고 네. 한 뭐 40분 셋이면 8곡 9곡
0: 네,
1: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 앵콜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또 준비하는
1: 예, 네.
0: 그런 타임테이블이 딱
1: 네.
0: 타이트하게 이렇게
1: 맞아요.
0: 있어서
1: 뒤에 없긴 한데
0: 네.
1: 그래도 그 페스티벌에서는 보통 이제 앵콜 같은 건 안 하는 거가 암묵적으로 좀
0: 그게 약간 법이죠.
1: 네, 그래서 네. 누구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네.
0: 앵콜은 안 하시고
1: 앵콜은 뭐
0: 여덟 아홉 곡을 즐겁게 준비하시고 이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땀 뻘뻘 흘리면서
0: 네.
1: 하겠습니다.
0: 부담 같은 거 너무 느끼시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네. 또 영희 페스티벌이 이게 약간 최초의 뭐
1: 네.
0: 또 그런
1: 1회이기 때문에
0: 그 취지의 여성 온리 페스티벌이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좀 부담도 있어요.
1: 부담도 있고 또 그 부담만큼 즐거움도 있는 설레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설레임이 더 많으면 좋은 거죠.
1: 완전 좋죠. 네.
0: 오지은 씨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게스트로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 오늘 최초로 알려드리네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자, 오늘의 음악 정찬 메뉴 알려주십시오.
1: 네, 오늘 음악 정찬 메뉴는 또 막 비가 좀 왔다가 오늘 오는 길 보니까 또 쨍하게 개어가지고
0: 네.
1: 또 완전한 여름이더라고요.
0: 변덕이 아주 그냥.
1: 네,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싹 바꾸는지요, 날씨가. 네,
1: 정말 뭐 조금도 예상할 수 없어서 이 날씨란 게 저는 항상 좀 화두이기도 하고
0: 네.
1: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좀 항상 기대가 되게 마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입하라고 해서 5월 5일 날 네. 여름의 시작이긴 한데
0: 입하.
1: 네, 제 마음속에는 아직 5월은 그냥 5월 여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5월이 가기 전에 여름을 좀 찍먹해보자. 그래서 음악 정찬이니까
0: 네.
1: 찍먹으로. 혹시 찍먹, 부먹 뭐 좋아하시나요?
0: 아, 그 물어볼까봐 지금 빨리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1: 네.
0: 이렇게 나눠놓는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싹 음식이 오면은
1: 반으로 나눠서.
0: 나눠가지고 하나는 찍먹용, 하나는 부먹용.
1: 그 네. 찍먹, 부먹 모두의 편견이 없다.
0: 네.
1: 좋으시네요.
0: 그런가?
1: 하지만 찍먹용은 네. 남겨놓는다.
0: 아, 편견이 어느 쪽으로도 있어서 그걸 남겨놓는 걸 수도 있는데
1: 다 적실 순 없어.
0: 예전에는 좀 왜 20대 그럴 때는 그런 걸로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버리면 막 분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마상 입고 약간 오.
0: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혼자 먹을 때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1: 아, 혼자 조용히.
0: 네.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0: 아,
1: 따로
0: 대로.
1: 주시면 네. 찍어 먹는 스타일이고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셰프의 네. 스타일대로 좀 먹는 스타일인데
0: 아.
1: 오늘은 좀 부먹 아니고 여름 찍먹으로.
0: 이거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나름 그 여름이 붓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온 인류의 여름이 네. 계절이 그러니까 붓는다는 이미지가 딱인 것 같은데.
1: 그 용암을 들이붓는 네. 것 같은 느낌 네. 있죠.
0: 그런데 오히려 발상을 내가 찍어 먹어볼래 먼저.

0: 이렇게 접근하는 거가 아주 재밌네요.
1: 감사합니다. 5월이니까 가능하다. 아직은 내가 내 맘대로 찍어 먹어볼 테야.
0: 물려도 되나? 아, 찍어 먹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1: 중간에.
0: 물려도 좋을.
1: 네. 아니에요.
0: 그
1: 채널
0: 옵션 없어요.
1: 고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곡은 진짜 뭐 여름하면 늘상 이 노래가 라디오나 어디서나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미리 듣기 해보겠다 해서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0: 아, 이게 자주 나오는군요.
1: 이게 이제
0: 코코모.
1: 여름에 거의 시작이죠. 네. 가상의 섬 코코모. 근데 실제로 비치 보이스 팬들은 이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지 또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있대요.
0: 평단에서는 굉장히 혹평을 했는 걸 알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길티 플레저다 막 이러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어쩔 수가 없다.
0: 어쩔 수가 없죠.
1: 네. 그런 여름
0: 그
1: 곡이죠.
0: 기억나세요? 그 칵테일이라는 영화에 이
1: 네.
0: 노래 나왔던 거.
1: 맞아요.
0: 톰 크루즈 참 파릇파릇했던
1: 정말
0: 시절에.
1: 깜짝 놀랐죠.
0: 휴양지에서 막 칵테일 만들고 그렇게 참.
1: 그때가 만약에 AI 시대였으면 저건 분명 현실이 아닌 AI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좀
0: 모든 게 퍼펙트해 보였나요?
1: 빛났죠.
0: 아. 이 오늘 골라오신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2013이라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버전이에요?
1: 이게 약간 리마스터? 좀 이렇게 더 좋은 음향으로 나온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0: 50주년 기념이네요.
1: 네.
0: 원래는 88년도에 이 곡이 나왔었는데
1: 맞습니다.
0: 톰 크루즈도 그때 그러면 30살 무렵이었나?
1: 진짜. 정말 코코모에 있을 것 같은 그분. 네.
0: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이 좋아서 비치보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1: 그런 분들은 이 노래를 진짜 너무 싫어한다고
0: 브라이언
1: 하더라고요.
0: 윌슨 빼놓고 작업한
1: 맞아요.
0: 그거라면서요.
1: 네, 그래서
0: 아립 씨는 어때요?
1: 전
0: 비치보이스.
1: 펫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기는 해서 물론 좋아하지만 좀 저도 부먹 찍먹처럼 편견 없이 비치보이스를 좋아하긴 합니다.
0: 이 노래를 저는 오늘 아침에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데,
1: 20년.
0: 그러면서 그 평단이 정말 저조한 그런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좀 약간 뭐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면 얘가 약간 못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못난이
1: 맞아요.
0: 막 시평제 중에서 뭐 얘가
1: 네.
0: 좀 하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인기는 막 그냥 빌보드 막 차트 막 상위 오르고. 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1: 일반 사람들
0: 좋아했지만,
1: 너무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음악에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휴양지로, 가상의 휴양지로 떠나보시죠. The Beach Boys의 코코몽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선곡 테마는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입니다. 첫 곡으로도 비치보이스의 1988년 발표곡 코코모 듣고 왔습니다. 코코모, 그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세상을 약간 장밋빛으로 보는, 맞아요, 비중이 컸을 때는 이런 휴양지의 낭만,
1: 네,
0: 이런 게 막 설레고,
1: 네,
0: 그랬었어요 사실.
1: 근데 표정이 진짜 그거 말씀하신 지 표정이
0: 제 표정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
1: 네, 정말 네. 최고로 그 노낭만. 네, 정말 노낭만.
0: 아무튼 오랜만에 이 칵테일 네. 영화 그 트레일러에 네. 비춰지는 톰 크루즈 배우의 그 리드 시절의
1: 네.
0: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립 씨가 참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1: 네, 한없이 밝기만한 그 제 주름이 펴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5월을 보내면서 이게 좀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지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 이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의 21세기 버전이라면 또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1: 진짜 뭐가 네. 있을까요?
0: 휴양지 막 단박에 막.
1: 저는 사실 코나에 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네, 그 노래가 거의.
0: 맞아요. 그 노래도 참 좋죠.
1: 네. 혹시 다른 노래 있으신가요?
0: 전 몰라요. 휴양지 관련해서.
1: 저는 뭐 아니면 뭐 잭 존슨 노래 같은 거, 베러 투게더 같은 노래들이 휴양지에서 네, 네. 왠지 많이 나왔.
0: 열대를 떠올리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테마여야 되는군요.
1: 네.
0: 그러네요. 출발부터 간을 봤습니다. 네. 찍먹. 여름, 올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1: 그러니까요. 진짜 비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물에 젖은 것 같은 사운드 있잖아요. 웨탄 음악들.
0: 요 다음 노래는 저 오늘 아립 씨 덕분에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래 참 애착이 갈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전에 한번 약속이 취소된 내향인들의 세레모니 곡으로
0: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1: 네, 톰 로젠탈이라는.
0: 난 기억을 못해, 이렇게 특이한 곡을.
1: 음악가의 아웃스페이스 무빙인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적 그 내적 내적 댄스로 막 충만한데 이제 그 외향인이 봤을 때는 뭐야 저게?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을 이 톰 로젠탈이라는
0: 톰 로젠탈.
1: 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이번에 워터멜론이라는 노래, 오늘 수박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0: 네.
1: 이 노래가 정말 재미난 게 이제

0: 수박이 주인공인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노래도 뭐 수박 수박 수박 수박 가사가 뭐 특별한 가사 없고 수박을 계속,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과일 하면 또 수박이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재미난 게 자신의 이름 말고 가명으로도 그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게 에디스 위스커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1: 여자 이름이네요.
0: 네,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진짜 스포티파이에서도 상당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월간 시청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에디스 위스커스라는 팀이, 근데 이 에디스를, 그는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양봉을 즐기고 가끔 자전거를 타는 중년 여성으로 묘사한다고 해요.
1: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군요.
0: 네, 그래서
1: 양봉가이면서
0: 양봉가이면서
1: 반신욕을
0: 마시면
1: 즐기고
0: 즐기고 자전거를
1: 자전거를 또
0: 타면서 중년 여성
1: 중년이고.
0: 이미지로. 그래서 아, 진짜 이톰 로젠탈의 귀한 상상력과 재미는 진짜 파도파도 좀 끝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는 뮤지션 중에 한 분입니다.
1: 에디스 위스커스도 나중에 한번 또 만나게 해주세요.
0: 네,
1: 네.
0: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톰 로젠탈의
0: 네.
1: 수박, 워터멜론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리비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리비 음악정찬 선곡 테마 찍먹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두 번째 음악 듣고 왔고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 로젠탈의 워터멜론 수박이었습니다. 그래도 워터멜론 붐붐 빼놓고 반복이 되는 핵심 메시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들어보면

0: 보니까 It's a fruit-based love라고 텍스트를 찾아서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게 뭐로 들렸냐면
1: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0: It's a fruitless life로
1: 오.
0: 들렸거든요. 성과 없는 삶이야.
1: 와.
0: 저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맞나 봐요.
1: 진짜 멋있다. 지금 저 소름
0: 네.
1: 돋았어요.
0: 그래서 씨 없는 수박대 김대중 그 음반도 막 떠오르면서 네, 꼬리에 꼬리를
1: 진짜
0: 물고
1: 문학가다.
0: 아니 근데 이게 It's a fruit based love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그냥
0: 네.
1: 과일을 베이스로 한 사랑 이야기라고
0: 네.
1: 생각했는데, 어떻게,
0: 아, 106 하나님께서 뮤비 찾아봤더니 수박맨의 세계
1: 네. 영국편.
0: 대학막이 하늘에 떠가는 수박은 UFO처럼 보이는군요.
1: 그러니까요. 저 약간 태양의 그 점처럼 보였어요. 태양점.
0: 네. 진짜 UFO처럼 날아가더라.
1: 네.
0: 조이선님께서 뮤비 보고 있는데 수박수박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추워 보여요. 근데 정말 어이없게 귀엽네요. 노래도 그렇고 아주 아주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로젠탈, 톰 로젠탈. 이따가 에디스 위스커스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예.
1: 맞아요. 진짜 저희도 저렇게 추워서 저런 몸짓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0: 빨리
1: 했는데,
0: 찍고 가려고.
1: 예. 그 아름다운 경관에 해가 한번 뜨지 않았다. 다 흐려져 있었다.
0: 에디스 위스커스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분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그분이
0: 예.
1: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그리고 양봉을 즐기고 가끔씩 자전거를 타는 중년의 여성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이하림의 음악 청취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의 유라라는 싱어송라이터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1: 유라는 목소리가 정말 몽환적이고 가사가 너무나 시적이에요. 진짜,
0: 시적.
1: 예, 네, 이게 다, 이건 무엇을 은유할까? 이러면서 해석을 하려고 할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냥 해석되지 않은 채로 열어두는 그런 진짜 하나의 시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이 본명이 김유라시고 2018년 싱글 마이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설명되지 않는 감각, 그리고 완전 새로운 음악들로 음악의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러면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좀 넓혀가는, 확장해가는 그런 뮤지션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분의 노래, 구운 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프. 그래서 뭔가 이제, 찍먹으로 여름 되면 이제 얼굴이 좀 구워지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0: 발그레해진 그 얼굴.
1: 네, 그래서
0: 네.
1: 오늘 제목으로 좀 가져와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이 노래는 재즈 트리오 만동의 송현이라는 베이스랑 그 함께,
0: 네.
1: 아, 송남현이라는 베이시스트랑 작업을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오프닝이 너무나 특이해가지고
0: 예,
1: 강력합니다.
0: 멋지더라고요.
1: 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어떤 진행과 목소리인데 가사마저 해석이 안 되니까,
0: 네.
1: 좀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0: 그런
1: 하임.
0: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재즈 트리오라는 설정을 저도 그 정보를 듣고서, 그러면 재즈 트리오가 막 즉흥으로 막 어떤 음악적인 테마나 모티프를 막 연주하면, 그 위에 나도 즉흥으로 막 해가지고 멜로디를 쓰면 이런 게 나오려나? 어때요?
1: 나올 것 같은데요.
0: 아니 아립 씨는 그래 그렇게
1: 저는
0: 해보
1: 좀, 저도 뭐, 나오겠지만, 다음에 또 불러봐라, 그럼 전혀 기억을 못하겠죠.
0: 그렇구나
1: 네.
0: 작업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1: 맞아요.
0: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간 미닫이문 앞에서 이상한 사진을 커버로 쓰셨던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이모가 약간 7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의
1: 옷도 그렇고,
0: 네.
1: 그죠? 그래서 약간 정말 친척 집에 가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그러니까 그 묘해요. 새로운 것과 옛날 것, 그리고 어떤 경계에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탁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좀 재밌게 눈여겨보는 뮤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자, 듣고 오죠.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유라의 꽤 많은 수의 촉수돌기 23년 음반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아립의 음악정찬 세 번째 메뉴 싱어송라이터 유라의 구운 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브였습니다. 아, 이미 청취자분 중에 문설아님은 이 유라의 음악을 많이 소비하고 계신가 봐요.
1: 네,
0: 너무 좋아한다고.
1: 그러네요. 네,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은 또 알아보시네요. 네. 이또 유라와 만동이 모시질감이란 노래도 있어서 오늘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여름 찍먹으로 모시질감을 할까? 구운 듯한을 할까? 하다가 구운 듯한 얼굴로.
0: 모시질감은 전 싫어하는데.
1: 모시질감
0: 까끌거려가지고. 예.
1: 까슬거리잖아요. 근데 뭔가 또 시원한 이게 몸에 닿지 않아서 이제 또 시원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라님이 새로운 것들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0: 새로운 것과의 연결이 아주 그냥 인생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새로운 것이 기대될 때는 유라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디스코그래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KMA 한국대중음악상도 R&B 부분에도 수상도 하셨고.
1: 네.
0: 오, 취향 저격 듣자마자 매혹되는데요. 3920 요분도 유라의 매력에 빠져드시고 계십니다.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이제 아립 씨의 네 번째 선곡도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밴드 음악으로 가져왔고요.
0: 예.
1: 두 밴드 다 약간 독특하게 밴드 안에 형제 남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이제 일본의 인디록 밴드.

0: 노래는 갈릴레오 갈레이.
1: 갈릴레오
0: 오, 갈릴레이.
1: 갈릴레이
0: 맘마미 맞네요.
1: 맘마미아 피가로
0: 맞아요.
1: 마니피코. 그 노래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0: 네,
1: 네.
0: 이 팀은 되게 재미난 게 어렸을 때그 홋카이도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왓카나이라에 살고 있는 그두 형제 오자키 유키와 오자키 카즈키가 이제 어린 시절에서 이제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일렉 기타를
1: 찾았어요.
0: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막 쳐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밴드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베이스 기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소꿉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막 그, 뭐지? 그 주차장에서
1: 예.
0: 연습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래를 만들고 하다가 스쿨 오브 락이라는 청소년 밴드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타면서 급물살을 막 타면서 이제 계속 인기 있는 상태로 또 음악을 하게 돼가지고
1: 소질이
0: 소질이 있었던
1: 좋았나
0: 거죠.
1: 보네요. 예.
0: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들은 이거를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기인가 막 이러다가 2016년에 이제 해체를 해요.
1: 아,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0: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다 친하고 막 이랬는데 아 우리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린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각자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개인 음악 활동을 하다가 언젠가 다시 재결합을 해가지고 낸 앨범에 수록된 노래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1: 25년 싱글이네요.
0: 25년
1: 그러니까 해체한 지 9년 만에
0: 네
1: 발표한 싱글.
0: 싱글이고 여기 노래가 아오 비시오, 아오비시오라는 이제 푸른 책갈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1: 왠지 아립 씨가 표현할 것 같은 그런
0: 네,
1: 문법
0: 진짜
1: 느낌인데?
0: 내가 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가사에 가사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몇 페이지나 허비해서 완성된 우리의 기분. 어째선지 한 줄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말린 꽃을 책갈피로 끼우고 너와 잠시 타버리는 자전거 막 이런 아유 진짜
1: 풀 냄새
0: 아름답다.
1: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0: 되게 푸르다. 네. 그래서 뭔가 푸른 책갈비가 오늘 여름 찍먹에 좀 완성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책갈피를 던져봤고요. 이 앨범 커버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던져져 있는 야구공이
1: 야구 테마가 있나 보네요.
0: 네, 이게 그 제목 유래가 파이터즈 구단의 팀 컬러, 청세계 구단의 콘셉트 대항해를 결합해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1: 해양 테마, 그리고 야구 스포츠 테마.
0: 네.
1: 거기에 또 푸른 책갈피의 그 풋풋한
0: 청춘의 이미지를
1: 청초의
0: 담아서.
1: 아름다움.
0: 네.
1: 듣고 오겠습니다. 인디록 밴드 일본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오비시오 푸른 책갈피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행생어송라이터이죠. 출판인 이하립의 안내로 함께합니다.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 네 번째 선곡, 일본의 밴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오비시오 푸른 책갈피였습니다. 뭐 드링킹 송이라기보다는 빅토리 송,
1: 맞아요.
0: 승리의 마치 뭐 이런
1: 네.
0: 행진 뭐 이런 느낌인데,
1: 승리한 다음에 딱 들어야 될것 같은 세레머니 송 느낌 납니다.
0: 뭐 술도 나중에 마시겠죠.
1: 네, 막 진짜 이렇게 술잔을 막끼 얹으면서 던지고 막 품고 그 타월 돌리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요즘에 들었던 노래 중에 짠짠짠 이렇게 끝난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진짜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노래
0: 그게
1: 오랜만에
0: 어떻게
1: 듣는다.
0: 끝을 맺느냐가 시대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약간 저는 팝이 그 페이드 아웃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냥 무자르듯이 툭 끊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것도 놀랍고.
1: 근데 진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땅땅땅 하고 끝나야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또 쳐주는 그저 마무리가 또 있잖아요.
0: 그럼 배려가 있으면 좋죠. 박수를
1: 네.
0: 쳐야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1: 박수
0: 있으니까.
1: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서 아주 또 신나게 여름을 또 느꼈습니다.
0: 김아리님께서 일본 여름 아름답게 그린 영화들도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허나 일본 여름은 영화 속에서만 겪고 싶어요라고
1: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덥죠.
0: 폭염이죠, 폭염.
1: 네. 진짜. 그 폭염이 이제 일본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에 좀덜 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0: 아,
1: 네.
0: 뭐 고기압 이동이나 뭐
1: 네. 뭐
0: 이런 것들
1: 태풍이나
0: 막
1: 이런 것들
0: 태풍도
1: 좀
0: 막
1: 큰 것들 좀
0: 막아주는.
1: 와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0: 한국이 좋아요.
1: 네.
0: 자, 오늘 찍먹 여름 미리 듣는 여름 노래들 골라오신 이하립의 음악 정찬 마지막 메뉴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마지막 팁은, 한국에 지금 또 많은 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청요일이라는 팀이에요.
0: 많은 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많은 팬들, 팬덤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팬덤 이름이
0: 아, 청요일이
1: 파랑단이에요, 파랑단.
0: 청요일이라는 이 밴드예요? 듀오예요?
1: 네,
0: 아까
1: 이
0: 그
1: 4인조 밴드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오자키 형제가 방금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주축이고,
1: 네, 여기.
0: 여기는 남매겠군요.
1: 네, 여기는, 정호라는 보컬이 있고 은교라는 리드 기타가 있고요. 한돌 베이스가 있고 가원이란 드럼이 있는데
0: 이제
1: 베이스
0: 성을 빼는 게 유행이야.
1: 왜
0: 약간
1: 요즘에는 성
0: 개인정보라
1: 없어요.
0: 노출을 꺼리는 건가?
1: 제가 봤을 때그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성으로 막팀 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배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베이스와 가원이 이제 그 남매로 되어 있는 밴드인데요.

0: 뭔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말들을 야, 팀 이름 뭘로 할까? 막 정하다가 그좀 조합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른 것도 좋아하고 요일 이렇게 붙이니까 되게 뭔가 푸른 거는 뭔가 푸른색을 보면서 누군가는 좀 블루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청량하게 느끼듯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느껴졌으면 해서 그리고 모든가의 청요일로 남았으면 좋겠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오늘 골라오신 음악 중에서 가장 기타 베이스 음악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기타 연주가 가장, 예.
0: 돋보이고 보컬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게 가사도 너무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멤버가 곡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멤버가 쓰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한땀한땀좀 이뤄내는 그런 음악을 자신들의 매력으로 또 꼽더라고요.
1: 청요일에 그 서포터즈의 이름이 뭐라고요?
0: 파랑단.
1: 파랑단.
0: 네. 팀, 그, 팬덤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팬덤 명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되게 재밌게 잘해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1: 오늘의 다섯 곡의 서사는
0: 네.
1: 하나의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만화책에, 하나의 만화책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캐릭터들 느낌이 나는데,
0: 맞습니다.
1: 파랑단.
0: 네, 파랑단이 그게 이제 청교일의 어떤 푸르름에서 이렇게 좀그 캐릭터들을 잡아서 코코모는 청교일이 어디 놀러 갔을 때 네, 나오는 음악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런 청교일에 내 창의 너머는 초록색이면 좋겠어 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2025년 정규 1집 우리는 푸르름을 안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라는
1: 길어. 이름은 짧은데 제목은, 노래 제목은
0: 네, 노래 제목을 이제 기억할 수 없다는 거.
1: 이름은 두 자로 통일했는데.
0: 네, 그래서 보면서 읽어야 되는,
1: 네.
0: 그래서 이런, 그렇지만 또 그만큼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그 다음 주 공연하시기 전에 또 나오시는 거죠?
0: 그럼요.
1: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안녕히 가십시오.
1: 청요일에 내 창의 너머는 초록색이면 좋겠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0: 만 이루어진다면 조건 사에 아에바 조건만 맞으면 이가이도 의외로 순나리 키마르 몬다요네. 순나리 이거는 순조롭게 원활하게란 뜻으로 순조롭게 결정되기도 하는 법이네.
1: さらっとそんなこと言ってるけど、新井さん結構ぐいぐい交渉してたじゃない？
0: 여기서 아뭐 조건만 맞으면은 그냥 원활하게 잘 되네 이렇게 사라또 아무렇지 않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라이 씨가 꽤꼭 그이 꽤 꾹꾹 밀어붙이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밀어붙이면서 고쇼 시대 때잖아요. 협상했잖아.
1: 一つ前の契約がポシャったから結構必死だったよ。
0: 포샤르라고 하는 게 무산되다, 깨지다란 뜻이죠. 히토츠 마에노 바로 직전에 계약이 포샤다카라 무산되는 바람에 꽤 필사적이었어. 바로 전에 계약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무산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필사적이었다.
1: これほどぴったりの古民家は僕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とかなんとか言っちゃって。
0: これほどぴったりの古民家。아니 이렇게 딱 맞는 고택은요. 뭐고 뭐 믿다 것도 가리 마세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나 뭐라나 말하면서
1: 今思い返すと恥ずかしい。
0: 思い返す 돌이켜 생각하다. 이마 思い 返すと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恥ずかしい. 참 부끄럽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네. 란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포샤르라고 하는 게 무산되다. 이런 단어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요 간과에 나가라. 뭐 있어? 요거 기대 ください.
2: この物件がこんなに素敵なカフェになるなんて思ってもみなかったよ。
3: 初めて確認したときは、ただでも引き取り手がいないかもなって心配したんだけどね。
2: うちの会社も一枚噛んでる物件だったからどうしようかと思ったよね。
3: そうね。駅近だったのと、周りにカフェ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決め手だったみたい。
2: お互いの条件さえ合えば、意外とすんなり決まるもんだよね。
3: さらっとそんなこと言ってるけど、新井さん、結構グイグイ交渉してたじゃない？
2: 一つ前の契約がポシャったから結構必死だったよ。
3: これほどぴったりの古民家は僕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とかなんとか言っちゃって。
2: 今思い返すと恥ずかしい。
1: 107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사에 바.
1: 自分さえ良ければ他人がどうなってもいいっていうの？
0: 자, 自分さえ良ければ명사 뒤에 바로 사이가 붙었죠. 자기만 괜찮으면, 자기만 좋으면 타인과 도우 나 때문에 이 띠우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 상관없다는 말이야.
1: 説明書を読みさえすれば誰でも組み立てられますよ。
0: 자, 요무 읽다라는 거잖아요. 설명서를 읽기만 하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의 앞에는 요무에 마스가 붙는 요미라는 게 붙으면은 약간 이게 명사처럼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설명서를 읽기만 하면이라고 할때 요미 사의 쓰레바, 물론 요미 사의 쓰레바를 요메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메바 하면 읽으면이라고 조건을 가정하는 표현이고 요미 사의 쓰레바 하면은 약간 강조하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츠메쇼 요미사에 쓰레바 설명서를 읽기만 하면은 나레데모 구미타테라레마스요. 구미타테르 조립하다. 누구나 조립할 수 있어요.
1: 道が混んでさえいなければ、とっくについていたはずなのに。
0: 미치가 코모 길이 막히다. 미치가 코마 나카따라. 고마 나케레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길이 막히지 않으면 붐비지 않았으면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콘데사에 이나케레바 막히지 않았더라면 막히지만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도끈이 벌써 쓰이되 이다 하즈나노니 도착했을 텐데. 자, 이렇게 사에 나니나니 바 또는 사에 나니나니 타라라고 할 때는 명사 뒤에 바로 접속을 하거나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사에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문형 완성하기 한번 만들어볼까?

0: 가요. 서로 조건만 맞으면 의외로 순조롭게 결정되기도 하는 법이네. 조건이 맞다?
1: 조건が合う. 조건 さえ合えば. お互いの条件さえ合えば意外とすんなり決まるもんだよね.
0: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 스마호가ある. 스마호さえあれば何もいりません.
0: 자동차라는 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달리기만 하면 된다?
1: 走りさえすれば。車なんて走りさえすればいいって思ってましたけど。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호. 오늘 제목은요. 아,
1: 非常好吃的.今天烤鸭,明天炸酱面,天天下馆子.
0: 오늘 제목은 首先好吃,第二好听,好听,第三好看,这字好看,没错,第五好学,好学对,好学,今天烤鸭, 오늘은 오리구이 烤鸭, 베이징 烤鸭, 明天, 내일은 炸酱面. 这两个菜都是 北京比较有名的菜，对吧？看来是去北京了。对对对，当然这个其他的地方有，也都有好吃的烤鸭，好吃的炸酱面。对，但是你一说起烤鸭炸酱面，就是北京比较有名，对吧？对，再来我给你们吧。 오리구이 烤鸭,
1: 烤鸭,
0: 烤鸭, 炸酱面,
1: 炸酱面,
0: 炸酱面。 但是这个韩国炸酱面跟中国炸酱面不一样，嗯，不一样。 김밥,
1: 紫菜包饭,
0: 紫菜包饭, 김밥입니다. 우리나라식의 김밥, 紫菜, 그대로 김, 包饭, 김밥. 괜찮다, 좋다.
1: 不赖,
0: 不赖, 哦, 很不错啊, 不赖. 본토,
1: 本土,
0: 本土, 심지어,
1: 甚至,
0: 甚至. 정통의 제대로 된
1: 地道.
0: 에이, 很 地道啊, 地道. 김,
1: 紫菜,
0: 紫菜. 수입국,
1: 进口国,
0: 进口国. 수입이 进口죠. 그래서 进口 수입国, 나라니까 수입국, 进口国. 어쩌면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1: 说不定,
0: 说不定, 什么什么什么,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럴지도 이럴지도 몰라, 라는 의미, 说不定, 什么什么. 가게 주인,
1: 店家,
0: 店家, 店, 가게, 家, 그대로 주인을 뜻한 店家.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1: 要不,
0: 要不, 要不, 여행하다,
1: 旅游,
0: 旅游, 현지,
1: 当地,
0: 当地, 보통 그래서 현지인, 当地人,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当地人 推荐, 是最好吃的东西.
1: 当地的,好吃的,美食家.
0: 但是呢,网上的, 说当地人推荐是真的当地人推荐呢，还是网上推荐呢？没错，说不定就网上的当地人推荐一般都是网红店。对，网红店，对，没错。 그때,
1: 당시,
0: 당시, 그날,
1: 당天,
0: 당天. 특색, 특징,
1: 特色,
0: 特色. 안배하다, 계획하다, 배치하다,
1: 안排,
0: 안排. 업무를 배치하다.
1: 안排工作.
0: 안排工作, 공作, 업무. 일정을 계획하다.
1: 안排行程.
0: 안排行程, 일정이죠. 여행 일정 같은 경우에 안排行程. 한 종류, 한 가지.
1: 이양.
0: 이양.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这家韩式紫菜包饭真不赖。味道跟韩国本

0: 土的差不多，甚至更好吃。
1: 是啊，没想到在中国也能吃到这么地道的韩餐。这个紫菜吃起来很韩国。
0: 我听说中国是韩国紫菜最大的进口国，说不定店家用的就是韩国紫菜。
1: 那要不晚上还来这家吃？
0: 别了，来中国旅游当然要尝当地特色。
1: 那晚上吃什么？你有想法吗？
0: 我想吃北京烤鸭和老北京炸酱面。
1: 那我们今晚先吃烤鸭，明天中午安排炸酱面，一样一样来。
2: 이집한국식김밥정말괜찮네。
3: 这家韩式紫菜包饭真不赖。
2: 这家韩式한국식紫菜包饭，김밥이죠，紫菜包饭真不赖哦。선생님이거真不错라고해야되는데真不赖啊，뭐가다르나요？
3: 真不错更常用。
2: 哦。
3: 真不赖呢，好像男孩子比较用的多。真不赖，好像有点男孩子的感觉。
2: 이런 거는 물론 어떤 정해져 있는 원칙은
3: 当然，
2: 없습니다.
3: 没有特
2: 어떤
3: 别
2: 그런
3: 的。
2: 느낌이죠,
3: 没
2: 그냥.
3: 错，没错。
2: 真不赖
3: 啊，有点男人的啊，真不赖，
2: 真不赖
3: 那种感觉。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알아두지 않으면 중국인과 같이 있을 때, 这个菜真不赖，哎，真不赖，意思可以理解。他说真好，但是真不赖什么意思啊？
3: 所以说，大家听一听刚才洪老师的这个声音，大概就能感觉出来。一般不会有女孩子说“哇，真不赖”，一般不会是这样的。但洪老师那种“哇，真不赖”，有这样的感觉，男人之间的那种感觉，不是说女人不能用，但是就是有点豪放一点，有点特别随意一点，有这样的感觉。
2: 好像我在哪儿听说过呢？广告，
3: 广告啊，是吧？
2: 什么饮料什么的，这个有些这个男孩就哎，真不赖，이런식이었던그런광고，중국광고많거든요。
3: 是是
2: 哎，
3: 是，
2: 그래서真不赖，哎，就有这种感觉就好了。反正这是很不错的意
3: 对
2: 思。
3: 对，很不错的
2: 对，
3: 意思。
2: 这家韩式紫菜包饭真不赖哦。맛이 한국에서 먹던 거랑 거의 비슷해.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
3: 味道跟韩国本土的差不多，甚至更好吃。
2: 味道 맛이 跟韩国本土的한국 현지에 있는 그 맛이랑 差不多 비슷합니다. 甚至 심지어는 오히려 더 更好吃, 더 맛있는 것 같은데, 甚至 更好吃. 사실 제가 베이징에 갔어. 김밥을 거기 현지인이 사줬는데, 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 예, 정말 맛있어. 맞아. 중국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이김 완전 한국 맛이야.
3: 是啊，没想到在中国也能吃到这么地道的韩餐。这个紫菜吃起来很韩国。
2: 오, 是啊。没想到啊，没想到，哦，정말뜻밖입니다，예상하지못했어요，몰랐어요，在中国也能吃到，중국에서能吃到，먹을수있게된거，무엇을这么地道的韩餐，이렇게아주제대로된한국요리죠，地道的韩餐，这个紫菜吃起来，이그어김이죠，吃起来먹어보면很韩国，이표현도재밌죠。원래 헌 뒤에 명사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님.
3: 对，但是这是现在很流行的用法，把它变成形容词。
2: 그러니까요.
3: 很韩国就是很有韩国的味道，很中国就是很有中国的味道。
2: 그러니까 헌은 부사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 부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아니면 형용사 같은 동사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3: 对。
2: 여기서는 한국어 명사? 아주 한국 아니라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화된 명사, 그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이라던데 어쩌면 이 집에서 한국 김을 쓰는 걸지도 몰라.
3: 我听说中国是韩国紫菜最大的进口国，说不定店家用的呀，就是韩国紫菜。
2: 그렇죠.
3: 哇，说不定啊。
2: 说不定，说不定，真是。
3: 因为做紫菜包饭的

0: 店家 어쩌면 店家 주인이 이용的就是 사용하는 것은 바로 就是 한국자菜 한국 김일지도 몰라. 그럼 저녁에도 여기 와서 먹을까?
1: 那要不要晚上还来这家吃？
0: 아, 여보 아니면 晚上 하이라이 저자 吃 여기 와서 또 먹을까? 하이라이 또 라이 저자 吃 에이 아니야 중국에 여행을 왔으면 당연히 현지 특색 음식을 먹어봐야지.
1: 别了，来中国旅游当然要尝当地特色。
0: 当然，别了，哎，呀，你啊，来中国旅游，中国游客是当然要尝一尝当地特色，그현지의어떤특색있는요리를먹어봐야지。그럼저녁에는뭘먹을까？
1: 那晚上吃什么？
0: 哎，晚上吃什么呀？
1: 你有想法吗？
0: 你有想法吗？생각해둔거있어？有想法吗？난베이징오리구이랑베이징짜장면먹고싶어。
1: 我想吃北京烤鸭和老北京炸酱面。
0: 哦，我想吃他们来的地方是北京，我想吃北京烤鸭、北京오리구이和그리고老北京炸酱面，北京炸酱面을먹고싶어요。그럼오늘저녁엔먼저 오리구이를 먹고 내일 점심엔 짜장면 먹자. 하나하나 먹자고.
1: 那我们今晚先吃烤鸭，明天中午安排炸酱面，一样一样来。
0: 맞죠? 이완 짜장면 很快. 但是烤鸭应该讲究吃的。
1: 没错，而且提前预定。
0: 提前预定，找一个比较好的 餐厅
1: 没
0: 啊、哦。
1: 错，而且
0: 对。
1: 一个人吃不行，得
0: 哦，
1: 多找几个人吃。
0: 对。我们今晚오늘저녁에先吃烤鸭，먼저오리구이를먹고，明天中午내일점심에는안排炸酱面，내일점심에는계획을짜장면으로세운다。즉뭐죠？내일점심은짜장면을먹자。이양 라이 하나씩 하자고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106쪽입니다. 첫 번째, 디더 정통의 제대로 된이집 국수는 맛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1: 这家店的面味道特别地道。
0: 아주 기막히게 맛있어요. 这家店的面이 집의 店面 국수죠. 味道 맛이 特别 地道 아, 제대로입니다. 特别 地道 그녀는 상하이 말을 토박이처럼 한다.
1: 他说着一口地道的上海话。
0: 아, 다 쇼저 그 말을 하는데요. 이口地道的 아주 말하는데 이口地道的 전형적인 아주 제대로 토박이처럼 상하이화 말을 합니다. 저도 상하이화 할줄 아는 거 있습니다.
1: 哦。
0: 네, 한국인 한국인 움꼬닌
1: 好像说的挺地道，其实我也听不懂。
0: 움꼬닌 예, 그래서 저도 할줄 압니다. 다 쇼저 이 거디다 상하이화. 제대로 된 가정식 백반을 맛보려면 동네 작은 식당으로 가야 한다.
1: 像尝尝地道的家常菜，还得去小馆子。
0: 想尝尝맛보려면 무엇을 地道的 家常菜. 家常菜는 그대로 집에서 먹는 요리라서 가정식 백반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가정식 백반을 想尝尝 하려면 还得去 가야 합니다. 어디? 샤오관즈 작은 식당 동네에 있는 예, 작은 식당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안파이 안배하다 계획하다 배치하다 주말 일정은 이미 다 계획해 두었다.
1: 周末的行程啊，都安排好了，
0: 你就
1: 享受就可以了。
0: 就由我来，
1: 跟我走好
0: 跟我
1: 了。
0: 走好了。周末的行程，주말에어떤계획은요？都安排好了，싹다안排好了，계획해두었습니다。就听我的就好了。상사가 맡긴 임무는 아무리 어려워도 완수해야 한다.
1: 领导安排的任务再难也得完成。
0: 에이, 领导 안排的 任务, 상사가 맡긴 임무, 再 난, 아무리 어려워도 也得 완성. 마침내 실현해야 된다니까 완수해야 한다. 아무리 짜이 에이 예비죠. 아무리 에이 하더라도 비하다. 아이가 방학해서 집에 있으니 학습 시간을 잘 짜주어야 한다.
1: 孩子放假在家，得给他安排好学习时间，
0: 맞습니다.
1: 要不然的话就放羊了。
0: 对，孩子不懂事嘛。孩子放假，아이가방학해서在家，집에있으니까 데이 해줘야 합니다. 게이 다 안파이 잘 계획해줘야 짜줘야 됩니다. 안파이好 무엇을 学习时间 학습 시간을 잘 계획해서 해줘야 합니다. 107쪽입니다. 신

0: 鸡汤。
1: 以诚感人者，人以诚而应。
0: 이诚 어떤 그 성실한 마음 진심으로 感人者 상대를 대하면은 이诚感人者 人意 사람도 그 상대도 정 진심으로 而应 보답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这家韩式紫菜包饭真不赖，味道跟韩国本土的差不多，甚至更好吃。是啊。 没想到在中国也能吃到这么地道的韩餐，这个紫菜吃起来很韩国。我听说中国是韩国紫菜最大的进口国，说不定店家用的就是韩国紫菜。那要不晚上还来这家吃？别了，来中国旅游当然要尝当地特色。
3: 那晚上吃什么？你有想法吗？我想吃北京烤鸭和老北京炸酱面。那我们今晚先吃烤鸭，明天中午安排炸酱面，一样一样来。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108쪽입니다. 두 가지 다 맛보고 싶지만 한 끼에 다 시키면 분명 다 못 먹을 거예요.
4: 两样都想尝，一顿全点肯定吃不下。当然，
0: 两样 그대로 두 가지 다 또想尝 맛보고 싶지만 이顿 아 不行，不行，不行 이顿 全点肯定吃不下 못 먹어요. 두 끼로 나누어 계획하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기대감도 더 생겨요.
4: 分开两餐排，吃的舒服也更有期待。哦，分开两餐
0: 그대로 두 끼로 나누는 거죠. 안排 그렇게 하면 吃的舒服。 아, 좋아요.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更요 期待, 기대감도 생깁니다. 하나는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면 여행의 여운을 이어가기에 딱 좋아요.
4: 留一样到明天吃，正好给旅行续个念想。
0: 아, 留一样 하나 남겨요. 到明天吃, 내일 먹으면 正好给旅行, 그런 여행의 여운이죠. 续个念想. 여행할 때는 식사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어요.
4: 出门旅游，吃饭别赶场子，一赶就失去了味道。
0: 出门旅游，여행할 때는 吃饭 别赶场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一赶失了味道， 맛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야 맛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어요.
4: 细嚼慢咽，味道才能一层层尝出来。
0: 꼭꼭 씹어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대로 细嚼慢咽이죠. 味道才能一层层 하나하나 尝出来。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정말 괜찮다. 꽤 좋다. 제법 괜찮다.
1: 真不赖.
0: 真不赖. 오, 괜찮은데? 선생님.
4: 와, 这家的烤鱼真不赖呀.
0: 是吧?
4: 下次带我爸妈也来尝尝.
0: 他们肯定也会喜欢呢，一定要去喽，一定要去喽，而且爸爸妈妈、自己的子女陪他一起去吃美食，很喜欢，当然喜欢，就是在一起，对对对，没问题了，嗯，对吧？最温馨了，加个一个美食，那就完美了，完美，
4: 锦上添花，是。
0: 단어 보겠습니다. 생선, 전골,
4: 烤鱼,
0: 烤鱼, 맛보다,
4: 尝。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제 시험 앞에 두고 아 스트레스가 많다, 머리가 이제 두뇌가 안 도는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EBS 김대균 토익킹 카톡 인증방에 가서 고민 얘기하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면 좋아요.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영어로 EBS 토익입니다. 알았죠? 그걸 이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공지사항에 다 링크 드렸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해 주시고요. 심리적 안정감. 아, 이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이 실력은 좋은데 당일날 이 공부 잘 해놓고도 또 안정감을 못 갖고 이제 고민하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차분한 마음부터 또 기초부터 잘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5월 29일 파트 5 110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156쪽의 해설이 나옵니다. Ms. Nakamura는 examine the updated job description blank. 그 업데이트된 직무 설명을 블랭크하게 면밀히 살폈다. 블랭크하게 examined, 면밀히 살폈다. 이걸 꾸미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before approving it for publication, 출간을 위해 이것을 승인하기 전에. 여러분 출간하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출간해서 독자가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오탈자 이런 걸 발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carefully가 문맥에 맞는 부사입니다. A번 loosely, 느슨하게, B번 extremely, 매우, 그리고 widely는 널린데 뜻이 안 맞죠. 그리고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카무라는 그 직무 설명, 업데이트된 직무 설명을 조심스럽게 조사해서 읽은 후 이것을 출간을 위해 승인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Ms. Nakamura examined the updated job description carefully before approving it for publication.
0: 111번 Many employees at Brightwell Consulting사의 많은 직원들은 say that 이렇게 말합니다. Ms. Laurent가 is the blank supervisor라고 They have ever 동그라미 ever worked under 그들이 그 밑에서 일해온 그 상관 결국 그들이 모신 상관 중에 최고의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어우 저분은 최고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더 다음에 최상급 오고요. 저 뒤에 ever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모셔본 사람들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 의미가 딱 맞아요. ever도 힌트고 더도 힌트여서 빈칸은 최상급 finest가 정답입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Many employees at Brightwell Consulting say that Ms. Laurent is the finest supervisor they have ever worked under.
0: 112번입니다. A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 conducted by Quantara Systems. Quantara Systems에 의해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는 revealed that 대디아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Customers, 고객들이 are blank pleased. 매우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제가 번역해 드렸어요.

0: With the company's new mobile application, 그 회사의 새로운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매우 진심으로 만족했다고. 이 빈칸은 앞에 are, 뒤에 pleased, 몸부림쳐봐야 동사 수식 부사 자리죠. 그래서 보기 중에 부사는 B번 genuinely가 정답.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막 C번을 막 sincerely 막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답으로 골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단어는 sincerity 명사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부사인 genuinely 밖에 없어요. 이 보기 중에 부사가 B번 뿐이죠.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시험 전날 잠을 충분히 잔다. 마음은 편안하게 갖는다. 루틴에 충실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에서 여기 EBS 올 때 뭐 할 것 같아요? EBS 이 저 원어민 목소리 들으면서 와요. 그게 의심스러우면 제가 그때 생방송 켜는 거 보세요. 그 라이브로도 그 켜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 나오지 그 공부 안 하고 뭐가 만점이 나오겠어요. 아,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112번 함께 들어볼까요?
1: A recent study conducted by Quantara Systems revealed that customers are genuinely pleased with the company's new mobile application.
0: 113번입니다. Mr. Dalton은 will personally oversee the final approval process. 그 최종 승인 과정을 감독해 나갈 것이고 and provide immediate guidance, 즉각적인 안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아,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5, 6에서 모두 또 7의 독해에도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장이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should 주어 동사 원형 구문과 같다. 그래서 이게 if he should identify인데 그 if를 생략해버리면 should he identify 바로 그 구문이 돼요. 그래서 should he identify any inconsistencies 만약 그가 어떤 불일치를 발견한다면 in the contract during his review 그가 이 검토 때 이 계약서에서 뭔가 불일치한 거 아, 뭔가 좀 수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최종 승인이나 저 뒤에 나오는 즉각적인 안내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런 걸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해 나가겠죠.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제공하겠죠. 그 should입니다. 알았죠?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은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같다. 113번 들어볼까요?
2: Mr. Dalton will personally oversee the final approval process and provide immediate guidance should he identify any inconsistencies in the contract during his review.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요일에도 토익 시험 보시고 12시 15분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바로 켜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토익킹 애청자다 이렇게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131에서 134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Sustainable changes in electronics manufacturing. 전자 제조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변화. 여러분, 이 sustainable을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듣는 분은 생존 가능한으로만 번역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토익에 이거 나오면 10중 8구 다 친환경적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sustainable은 친환경적인 거예요. 에코프렌들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이름 3월 12일 나왔고 A significant shift in the 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ing sector. 그래서 소비자 전자 제조 부문의 상당한 변화가 is offering encouraging prospects for the future. 미래에 매우 고무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panies across the industry, 이 업계 전역에 걸쳐 회사들이 are taking important blank, 중요한 발전을 진행

0: 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Towar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production. 그래서 환경 책임적인 생산, 즉 친환경적인 생산을 향하여 발길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럴 때 뭘 쓸까요? Take steps가 조치를 취하다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다 taking steps입니다. take와 이 단어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이에요. taking steps toward 하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아, 마치 발걸음을 떠벅떠벅, 두벅두벅 이렇게 걸어 나가듯이.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steps가 131의 답이고요. taking과도 어울려야 돼서 뭐 A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manufacturers, 이 제조업체들은 are gradually reducing their reliance on blah blah. blah blah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 power sources, 어떠한 전원에 대해서, 전력의 원천이죠. 근데 이거 몰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 six는 과감하게 읽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뭐지? 몰라?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 뭐 하고 과감하게 읽어요. 그러면은 뒤에 such as 나오죠. 예를 들면 coal, 석탄과 natural gas, 천연가스와 같은. 여러분,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연료죠. 그러니까 이게 conventional power source이에요. 전통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전력원이죠. 그래서 A번이 답이에요. 컨벤셔널이 답이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제 물론 이제 첨단 무기라는 말이 따로 있는 거고 재래식 무기가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사용해 오는 무기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Conventional weapons. 이게 바로 그 뜻이 됩니다. 제가 영문과 나왔죠. 영문과 나오면 영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영어,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이 고려대학교 그 타임반에 딱 들어가니까 영어 못하는 놈 하나 왔다고 이렇게 딱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경영학과, 이 법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엘리트 의식 갖고 공부하는데 제가 학력고사를 잘 봐서 그 당시 그 친구들보다 점수가 높았어도 그 큰 소리를 못 쳤어요. 어우, 무척 자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야, 너 뭐 정치를 하니? 경제를 하니? 타임즈 어떻게 읽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읽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 한두 달 헤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정치 용어도 많고 이래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훈련 받은 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루잖아요. 잡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렇지. 영문학 했고, 시랑 소설, 막 여기만 했으면 이 토익 강의 그렇게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런 내가 싫어하는 분야를 이제 볼 때. 그렇지만 그걸 겪으면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도 제가 63대 회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버티니까 회장 시켜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뒤에 나오는 게 이제 natural gas 이런 거 나왔고 by introducing renewable alternatives에서 재활용 가능한 대체 그런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like solar and wind energies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같은 것을 at their facilities 그들의 시설에서 이제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친환경적인 노력에 추가로 또 다른 노력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in addition to these sustainability efforts, 이런 그 친환경적인 노력에 추가적으로 the expanded use of recycled metals and plastics. 그래서 보면은 이 재활용되는 어떤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그 확장된 사용. In electronic devices, 이 전자 제품의 이런 사용이 is helping decrease the overall environmental impact of manufacturing. 어우, 이 길이가 상당히 기네요. 전반적인 이 제조에 대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가는 문맥이죠. 그래서 이 134도 같은 문맥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34 ABCD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B번의 셋째 줄에 greener practices 밑줄 한번 그어 주시면 좋아요. 이 보다 더 녹색으로 가는 관행이 뭐예요? 이게 또 똑같이 친환경적인 관행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무와 숲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죠? 이 greener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답인데, 제조업체들은 can gain additional advantages, 추가적인 어떤 이득, 혜택을 얻을 수 있다. By adopting greener practices, 친환경적인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혜택을 또 얻을 수 있대요. 그 뒤에 계속 볼까요?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 개발이 correspond with the increasing consumer preference, 이 늘어나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일치합니다.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for eco-friendly technology products, 환경에 상당히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기술 제품에 대한 선호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eco-friendly가 지금 앞에 나온 sustainable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 그 133번 다음 문장 있죠? 그 빈칸 다음 문장. 그 이어지는 다음 줄에 is helping 다음에 야, 이거 helping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이 오지? decrease. help는 그런 동사예요. 알았죠? help는 그 뒤에 to decrease에 그 to가 생략돼서 decrease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 삼총사가 있다 그랬죠. help, go, come. help, go, come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찰하세요. 이 토익에 많이 들리고 보이는 문장이니까. 131에서 134 함께 듣습니다.
1: Sustainable Changes in Electronics Manufacturing. River Glen, March 12th. A significant shift in the 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ing sector is offering encouraging prospects for the future. Companies across the industry are taking important steps toward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production. Manufacturers are gradually reducing their reliance on conventional power sources, such as coal and natural gas, by introducing renewable alternatives like solar and wind energy at their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se sustainability efforts, the expanded use of recycled metals and plastics in electronic devices is helping decrease the overall environmental impact of manufacturing. Manufacturers can gain additional advantages by adopting greener practices. These developments correspond with the increasing consumer preference for eco-friendly technology products.
0: 지난주에 우리 그 청주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이 와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때 우리 토익킹을 알려드릴 때도 우리 교재는 5, 6, 7도 녹음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속독이 안 돼요.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이 5, 6, 7 MP3 들어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이해해 나가면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파트 7에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오디오 파일을 많이 활용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LC와 RC에 나오는 단어 표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 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Happy Friday. I'm Serena. So, 선생님.
1: 네.
0: Today I have brought something with me.
1: No, what is it?
0: It is my journal.
1: Oh, yes. 세리나의 다이어리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Page number 152고요. 우리 세리나 쌤이 또 굉장히 잘하시는 게 있어요. 영어를 당연히 잘 가르치시지만 특별하게 골프 선수분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0: That's right. I teach them to help them with their media interviews.
1: 아,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왜냐면 해외에서 아무래도 골프 선수들은 활동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0: Yes. Right. So I wanted to talk about that today.
1: All right.
0: Here is why I love coaching professional golfers.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I love teaching English to people of all ages and from all walks of life. However, I do have a favorite group that I especially enjoy teaching. Some of you may not know that I coach professional golfers for media interviews and speeches, many of whom compete in the LPGA. Teaching them is especially fun because they are focused, passionate, and they always go the extra mile. There's no doubt that their strong athletic mindset carries over into their English learning. 네, 오늘의
1: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난 모든 연령에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특히 가르치는 게 즐거운 최고로 애정하는 그룹이 있긴 하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난 대다수가 LPGA에서 활동하는 프로 골퍼 선수들에게 방송 인터뷰와 연설을 위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분들은 가르치는 게 특별히 재미있는 건 집중력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항상 각별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강인한 선수 정신이 영어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건 의심이 여지가 없다.
1: 네. 자, 여기 있는 문장들,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뭐 예를 들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렇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0: 맞아요. Right. 너무 좋은 표현들 많구만.
1: 아, 그렇구만. 그거 다 배워보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방금 말씀드렸던 각계각층의 무엇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명사 from all walks of life.
1: 음흠.
0: 명사 from all walks of life.
1: 아, 벌써 좋은 표현이에요.
0: 네.
1: 아니, 이 walk라고 하는 것을 여기 왜 썼을까요? 모든 life의 모든 walks요.
0: 맞아요. 우리는 다 다양한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걸어오죠.
0: 그쵸? 선생님은 저기 그 뉴저지 웨인에서 오셨잖아요.
1: 그럼 아시네요.
0: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걸어온 사람들 이런 느낌이에요.
1: 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그렇죠.
0: 네.
1: 걸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든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각계층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난 사람들을 만나온 상태야.
0: I have met people.
1: 자, 각

0: 계층에
1: From all walks of life. I have me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0: 네.
1: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문은 아니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요. 각 계층의 사람들이 그 행사에 모였어. 자, 사람들.
1: People.
0: 각 계층에.
1: From all walks of life.
0: 그 행사에 모였어.
1: Gathered at the event.
0: Mm-hmm.
1: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gathered at the event.
0: 네.
1: 그래서 느낌이, you know,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0: mm-hmm.
1: doing different things,
0: right.
1: you know, even like different ages.
0: Right.
1: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뭐 이거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
1: Mm-hmm.
0: 이런 느낌인 거죠.
1: Yeah.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넌 각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나 봐요.
1: Mm-hmm.
0: 자, 넌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1: You will get to meet people.
0: Mm-hmm. 각 계층에.
1: From all walks of life. You will get to mee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0: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명사에 다 people만 쓰게 됐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다양한 부류를 얘기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Of course,
0: 그렇죠?
1: yeah.
0: Right? Okay, 이렇게 핵심 표현으로 명사 from all walks of life를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지만.
1: However,
0: mm-hmm.
1: However는 but보다 좀 더 formal한 느낌은 있지만
0: 그렇죠.
1: 사실 people use it in casual conversation all the time.
0: However,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글 에세이 쓸 때 미국에서
1: mm-hmm.
0: however로 출발을 많이 했어요.
1: 어, 저도요.
0: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1: 네.
0: 그 professor 분도 그거를 추천을 했었어요.
1: Mm-hmm.
0: 예전에 기억하기에
1: yeah.
0: 시작할 때 but으로 출발하지 마라. 그거
1: yeah.
0: 너무 casual한 느낌이 있다.
1: Mm-hmm.
0: 하면서. 자, 두 번째는요. 미디어, 매체를 뭐라고 할까요?
1: 네. 미디어.
0: 미디어. 미디어. 그러니까 이 뒤에 R이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A로 끝나니까 혀를 당기는 이런 습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1: 네, 맞아요. 미디어.
0: 미디어. 그렇죠.
1: 시원하게.
0: 죄송한데 그렇다고 미디어 이러진 않잖아요. 미디어. Right?
1: Yes.
0: 오케이. 자, 다음은 경쟁하다.
1: Compete입니다. Compete, 강세가 pete에 들어가요.
0: 네, 그러면 경쟁이라고 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1: Competition.
0: Competition, 같이 세트로 가져가면 좋죠.
1: 네.
0: 자, 다음은요. 의심을 뭐라고 할까요?
1: Doubt입니다. 스펠링 주의하세요. D-O-U-B-T입니다. B가 있지만 B는 묵음이에요.
0: Okay, so doubt가 아니라 doubt.
1: Yes.
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Mm-hmm.
0: 이건 의심하다라는 동사도 되죠, 그렇죠?
1: Yes.
0: Right.
1: I doubt him.
0: I doubt him. Alright. 다음은요. 운동해 혹은 몸이 탄탄한.
1: Athletic. Athletic.
0: 네.
1: 네. 이거는 형용사라서 다양하게 이제 붙일 수 있죠. 뭐 athletic mindset,
0: uh-huh.
1: athletic body.
0: Okay. 그럼 뭐 운동 선수의 뭐 마인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에 관련된 무엇이라든가.
1: 맞아요. 그리고 되게 건강한 몸을.
0: Right.
1: Oh, she's got a very athletic body.
0: Oh, athletic body라고 해서 꼭 운동 선수 같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거 athletic wear.
0: 아,
1: right?
0: 맞아요.
1: Yeah.
0: 옷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Yes.
0: 자, 마지막으로 사고 방식을 방금
1: 네.
0: 살짝 언급했는데요.
1: Mindset인데요. 중간에 mind, D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는 D를 많이 발음 안 해도 돼요.
0: 음흠.
1: 그래서 mindset.
0: Mindset. 마음가짐 같은 거죠. 그렇죠?
1: Yeah.
0: One word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연령에, 모든 연령에.
1: Of all ages. Of all ages.
0: 네.
1: 이 나이들이 다 다양하니까 복수 형태로 ages라고 하셔야 돼요.
0: 오케이. 그러면 아까 소개해 주신 from all walks of life 있잖아요. 걔도 명사 뒤에 썼잖아요.
1: 네.
0: 얘도 그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1: 어, 네, 맞아요.
0: 오케이. So people of all age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이런 식으로요.
1: 네, 맞아요.
0: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 연령의 사람들이 easy writing을 듣는다. 그러니까 뭐 어린 친구도 듣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듣고 이런다면 자 사람들
1: people
0: 모든 나이들의
1: of all ages
0: easy writing을 듣는다.
1: Listen to easy writing. People of all ages listen to easy writing.

0: writing.
1: 네.
0: This is true, though.
1: Yeah.
0: People who follow me on
1: Right.
0: Instakilogram,
1: Yes.
0: they message me. There are really of all ages, people of all ages.
1: 맞아요. 굉장히 뭐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0: 네.
1: 뭐 직장인분들이라든가
0: yeah.
1: 아니면은 은퇴하시고 또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0: mm-hmm.
1: 많고요.
0: Yeah.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저희는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대만 오는 거다. 30대만 오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 mm-hmm. 연령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자, 저희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0: We are open to people
1: 모든 나이들의
0: of all ages. We are open to people of all ages.
1: Al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예전에 Easy Writing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각별히 애쓰다 혹은 노력하다.
0: 네. Go the extra mile.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10 miles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11 miles 가는
1: wow.
0: 거예요. That I'm going extra. Go the extra mile.
1: 그 가지 않아도 됐던 그 extra mile을
0: 네.
1: 가는 거네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남을 조금 더 뭐랄까 impress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고맙게 이렇게 베푸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항상 각별히 애쓰셔. 그 선생님은 항상 가.
0: The teacher always goes.
1: 그 추가적인 마일을.
0: The extra mile. The teacher always goes. The extra mile.
1: 네. 두 번째는요. 각별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 거 너무 고마워요. Right? 고마워요.
0: Thank you.
1: 그 추가적인 마일을 가준 것에 대해
0: For going the extra mile
1: 우리를 위해
0: For us. Thank you for going the extra mile for us.
1: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중고 자동차를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딜러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면 되는데 그거를 혹시나 걱정할까 봐 이것저것 다 검사해주고 뭐 서류 작업도 더 도와주고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런 것 자체가 the extra mile 되겠죠?
0: Yes.
1: 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바로 명사로 이어지다. 명사의 영향을 미치다.
0: 아,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표현인데 너무 좋아요. Carry over into 명사. Carry over into 명사.
1: 네.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한 걸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0: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0: Yes.
1: 녹아들고.
0: That's right.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너의 습관이 너의 일에 이렇게 이어질 거야. 혹은 영향을 미칠 거야. 자, 너의 습관들은 이어질 거야.
0: Your habits will carry over
1: 너의 일 안으로
0: into your work. Your habits will carry over into your work.
1: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성격에 따라 패션을 다 달리 입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의 성격은 이어졌어.
0: His personality carried over
1: 그의 패션 안으로
0: into his fashion. His personality carried over into his fashion.
1: 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0: I
1: 세리나
0: so
1: 세리나 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엘리겐트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0: Aww.
1: 근데 그 옷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나요.
0: Yeah, I think so. You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s personality
1: exactly.
0: by their clothes.
1: Right.
0: Yeah.
1: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 보겠습니다.
0: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55. Let's start writing.
1: All right. 오늘의 어순영작 해 보겠습니다. 난 모든 연령에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자, 난 영어를 가르치는 걸 사랑한다.
0: I love teaching English.
1: 사람들에게
0: to people
1: 모든 나이들의
0: of all ages
1: 그리고 각 계층의
0: and from all walks of life. I love teaching English to people of all ages and from all walks of life.
1: 네, 여기서는 어차피 people이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People 그리고 of all ages 한 번 그리고 from all walks of life. 이거에 다 people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되겠죠?
0: 맞아요.
1: Right. 두 번째는요. 하지만 특히 가르치는 게 즐거운 최고로 애정하는 그룹이 있긴 하다. 자, 하지만
0: However,
1: 난 가장 좋아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긴 하다.
0: I do have a favorite group.
1: 내가 특히 가르치는 걸 즐기는
0: that I especially enjoy teaching. However, I do have a favorite group that I especially enjoy teaching.
1: 네.
0: 이런 식으로 however를 앞에 쓰면 선생님 콤마 넣는 게 좋죠.
1: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however 하고서 출발을 해주고요. 문장 출발할 때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ut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0: 네,
1: 자,
0: 맞아요.
1: 세 번째 문장은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난 대다수가 LPGA에서 활동하는 프로 골프 선수들에게 방송 인터뷰와 연설을 위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자, 당신들 중 몇몇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0: Some of you may not know
1: 내가 전문적인 골프 선수들을 코치하는 걸,
0: that I coach professional golfers
1: 미디어 인터뷰들과 연설들을 위해,
0: for media interviews and speeches.
1: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경쟁한다.
0: Many of whom compete
1: 네, LPGA에서.
0: in the LPGA. Some of you may not know that I coach professional golfers for media interviews and speeches, many of whom compete in the LPGA.
1: 네, 여기서 many of who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whom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골프 선수들을 얘기를 하죠. 그
0: Yes.
1: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LPGA에서 활동한다는 거였고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자, 다음은요. 그분들을 가르치는 게 특별히 재미있는 건 집중력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항상 각별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을 가르치는 건 특히 재미있다.
0: Teaching them is especially fun
1: 그들이 집중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0: because they are focused, passionate,
1: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추가적인 마일을 가기 때문에.
0: and they always go the extra mile. Teaching them is especially fun because they are focused, passionate, and they always go the extra
1: 네,
0: mile.
1: 여기서 go the extra mile 한다는 게 어떤 걸 하는 건가요? 학생분들이.
0: So, you have certain expectations of what a student should do, right? But they ask more questions, right?
1: 너무
0: And
1: 중요하죠.
0: they try to practice more while they're with me.
1: 뭔가 특별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더 열심히 하는 걸 얘기를 하네요.
0: 맞아요.
1: Very
0: 네.
1: nice.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강인한 선수 정신이 영어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의심이 없다.
0: There's no doubt
1: 그들의 강력한 운동의 사고방식이
0: that their strong athletic mindset
1: 이어진다는 것에
0: carries over
1: 그들의 영어 학습 안으로
0: into their English learning. There's no doubt that their strong athletic mindset carries over into their English learning. 그래서 여기서 carry over into라는 게 이제 영어 학습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1: 그쵸. 그 열심히 운동하는 거에서도 반복이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Alright?
0: 맞아요.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ry one more time. I love teaching English to people of all ages and from all walks of life. However, I do have a favorite group that I especially enjoy teaching. Some of you may not know that I coach professional golfers for media interviews and speeches, many of whom compete in the LPGA. Teaching them is especially fun because they are focused, passionate, and they always go the extra mile. There's no doubt that their strong athletic mindset carries over into their English learning. 'And here's today's review.
1: 경쟁하다,
0: Compete.
1: 운동에 몸이 탄탄한,
0: Athletic.
1: 사고방식,
0: Mindset.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각계각층의 명사,
0: 명사 from all walks of life.
1: 주 표현으로 가서요. 전 연령에,
0: Of all age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1: Writing.
0: Writing. And that is a wrap for this week. Don't forget to join us tomorrow for the
1: Oh,
0: review.
1: yes.
0: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Friday. We'll see you tomorrow. Bye for now.
1: Bye.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0: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귀가 트이는 영어.
5: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6: I'm Peter B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some really interesting news topics today. Oh,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e've done recently about AI and human thoughts.
5: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오.
5: 제가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6: 좋아요.
5: 제가 AI를 할게요.
6: 네.
5: 사람 해주세요.
6: 오케이. 네.
5: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6: 오케이.
5: 지금 뭐 먹고 싶으세요? 치즈버거죠.
6: 오, 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It's amazing.
5: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 That would be unbelievable. 약간 fortune telling.
5: 그러니까 이 특정 단어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려고 의도할 때 이 뇌내 피질에서 그 고유한 정기적 스파크, 뭐 신경 패턴이 일어난대요.
6: 네.
5: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복잡한 잡음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AI가 수많은 이제 뇌파 데이터를 학습해서 치즈버거인데 지금 저게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6: That is crazy. Seems like we're living in sci-fi for sure, right? Because I think before these kind of brain-computer interfaces, you had to try and do something, like try to move something, and they could interpret it. Even that was a bit difficult. But now, like, this kind of inner speech is 그쵸? being decoded.
5: 그래서 우리 어떤 내면의 어떤 언어란 얘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머릿속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이제 AI가 분석해서 그 뇌파를 어떤 언어나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실제 그런 진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6: Yeah, it's so interesting. So let's get on to part one together. Page 152 in our Maybook.
7: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s to decode human thoughts and inner speech.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helping scientists interpret complex electrical signals produced by the human brain.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demonstrated this progress with a paralyzed participant whose internal speech was translated into text using implanted electrodes and machine learning. The technology, called a brain-computer interface, could help people who cannot communicate due to conditions such as Lou Gehrig's disease or severe strokes.
5: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는 건 이런 그 의학적으로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란 얘기를 지금 뒤에 하네요. 어떤 질병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그렇죠.
6: Mm-hmm.
5: 네, 알겠습니다.
6: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helping scientists interpret complex electrical signals produced by the human brain.
5: AI가 일단 발전을 계속해 가면서 과학자들이 interpret complex electrical signals produced by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전기 신호를 이제 과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interpret 하면 이제 통역이란 얘기잖아요.
6: 그쵸.
5: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6: 네.
5: 이게 뭐 해석이라든가 해독이라든가 뭐 다양한 의미로 좀 확장돼서 쓰이긴 합니다.
6: Yeah, to just decode something or make sense of something to
5: 맞아요.
6: interpret, right?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helping scientists interpret complex electrical signals produced by the human brain.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demonstrated this progress with a paralyzed participant whose internal speech was translated into text

0: using implanted electrodes and machine learning.
1: 영어 표현 중에 you read my mind. I can read your mind.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 기술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0: That's what's happening here, right?
1: 자, 스탠퍼드 연구진들이 이제 어떤 걸 입증해 보였냐면 paralyzed participant는 이제 마비 증세가 있는 그런 참가자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분의 뭘 해독했다는 얘기입니까?
0: Internal speech, whose internal speech was translated into text. Internal speech is like what you're saying inside to yourself, right?
1: 이게 이제 뭐 내적 언어? 그러니까 너무 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단어나 그 언어나 용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것이 was translated into text. 약간 interpret 썼지만 또 번역하다의 뜻의 단어 translate를 같았었는데 이것도 변환이나 해독 이쪽으로 쓸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언어를 그 글자로 변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뭘 이용해서?
0: Using implanted electrodes and machine learning. So there's electrodes, those physical sensors measuring the electric impulses put in or on the brain tissue.
1: 맞아요. 전극이라고 합니다. Electrodes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식된 전극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언어를 글자로 변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이제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0: Yeah. And also the machine learning, that's the AI algorithms, right? Finding all those patterns.
1: 아까
0: right?
1: 그 치즈버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0: 그쵸.
1: 연구실에서.
0: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demonstrated this progress with a paralyzed participant whose internal speech was translated into text using implanted electrodes and machine learning. The technology, called a brain-computer interface, could help people who cannot communicate due to conditions such as Lou Gehrig's disease or severe strokes.
1: Brain-computer interface라고 부르는 기술이래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 이 이제 기술 자체가 could help people who cannot communicate.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때문에?
0: Due to conditions such as Lou Gehrig's disease or severe strokes. Yeah, Lou Gehrig's, we heard a lot about that when there was the ALS Ice Bucket Challenge.
1: 맞아요.
0: Right?
1: 미국의 야구 선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붙여진 병명이죠. 루게릭병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뇌졸중과 같은 그런 증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 뇌 컴퓨터를 연결한 인터페이스 자체가요.
0: Yeah, brain computer interface, sometimes abbreviated to BCI now. The technology called a brain computer interface could help people who cannot communicate due to conditions such as Lou Gehrig's disease or severe strokes. Here's part two.
2: Scientists have studied brain computer interfaces for decades. But recent machine learning improvements have accelerated progress. Experts are pouring time and money into systems that detect speech-related brain signals. These tools analyze neural patterns and convert them into words, though decoding spontaneous inner speech remains difficult.
1: 이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한참 전인데 이제 진전이 일어난 건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Scientists have studied brain-computer interfaces for decades, but recent machine learning improvements have accelerated progress.
1: 그렇죠. 자,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머신러닝 기술 발전이 연구 진행의 어떤 가속화를 가져왔다. Accelerated progress는 이제 그만큼 진전이 나오는 속도를 더 올라가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0: Yeah, they say that in 2 years they made as much progress as the previous 20 years.
1: 그러니까요.
0: Yeah, so like 10 times more progress. That's accelerated, sped up. Scientists have studied brain-computer interfaces for decades, but recent machine learning improvements have accelerated progress. Experts are pouring time and money into systems that detect speech-related brain signals.
1: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they're pouring time and money into systems. 자, 시간과 재원을 이제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개발에 that detect speech-related brain signals. 언어 관련된 뇌파를 감지

0: 하겠죠, 말 그대로. So these tools analyze neural patterns, 그러니까 신경계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그리고 나서 and convert them into words,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단어로서 그걸 변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interpret, translate, 여기서는 convert라고 하는 그 변환하다, 바꿔주다의 동사를 쓴 거예요.
1: Though decoding spontaneous inner speech remains difficult. So to decode, again, similar to converting and things like this, figuring it out, interpreting, it's difficult when it's spontaneous. So when it's completely random,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머릿속 언어를 해독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일부 어떤 단어들과 연관된 그런 뇌파 분석은 실제 그 단어로 나오게끔 구현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Yeah. Maybe when there's some certain topic that's being talked about or something like that, it's more easy.
0: Spontaneous란 건 어떤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 있잖아요.
1: 그렇죠.
0: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아, 등산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독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뭐 먹고 싶었는데 어떤 단어가 떠올랐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픽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Yeah. Spontaneous is maybe the final level of this difficulty in BCIs, these interfaces. These tools analyze neural patterns and convert them into words, though decoding spontaneous inner speech remains difficult. Here's the third and final part.
2: Researchers are also testing systems that reconstruct images or sounds from brain activity. Studies using technologies such as stable diffusion and brain scans have produced early visual reconstructions of what people see. Although still experimental, these advances could eventually transform communication and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inner workings of the brain.
0: 자, 그리고 이 결과물을 어떤 단어나 언어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나 이미지로도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Researchers are also testing systems that reconstruct images or sounds from brain activity. Yet to reconstruct something means to build it again after, in this case, it's been formed in your brain, so you see that image, then it's turned into signals, the neural signals, then put back into the image.
0: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계가 밖에서 재구성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reconstruct가 맞죠.
1: 그렇죠. 네,
0: 그 신호를 갖다가 다시 구현해내는 거니까. So reconstruct images or sounds. 심지어 뭐 이미지도 그렇지만 소리까지도 재구성하는. 자, 그와 같은 시스템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Brain activity. 뇌파를 이제 분석해서 이미지나 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오케이?
1: Researchers are also testing systems that reconstruct images or sounds from brain activity. Studies using technologies such as stable diffusion and brain scans have produced early visual reconstructions of what people see.
0: Okay.
1: Yeah, stable diffusion, that's the AI model that creates images from data, right?
0: Mm-hmm. 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stable diffusion이라고 하는 그 기술인 것 같고 And brain scans은 이제 뇌파를 이제 잡아내는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뇌 스캔을 통한 이와 같은 이제 기술들을 이용해서
1: They've produced early visual reconstructions of what people see. Those AI-generated images of what a person is imagining.
0: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이제 보고 있는, 뭐 목격하고 있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reconstruction 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구현해냈다. 다시 그려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단계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1: Yeah, that's why they're early visual reconstructions. They're not the finished product. Studies using technologies such as stable diffusion and brain scans have produced early visual reconstructions of what people see. Although still experimental, These advances could eventually transform communication and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inner workings of the brain.
0: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이런 말 할 때 많이 나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Although still experimental. Experiment 자체는 실험이고 experimental 하면 형용사이니까 실험 단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These advances
1: could eventually transform communication. Yeah, because instead of actually having to say anything, you could just scan each other's brains, right?
0: 좀 무섭긴 한데. 말을 안 하고도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0: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3: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에 사실 때 이제 친구를 좀 사귀셨대요. 그분 이름이 위키라고 합니다. 자,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된 분이신데 잘 성장해서 그 현지에서 교사이시래요. 선생님이신데 두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태권도와 한국어도 배우게 할 만큼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항상 그랬다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그 비키라는 분이 한국에 찾아오셨대요. 딸과 함께.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갔었던 그 보육원도 네. 뭐 같이 가보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되었다. 근데 이제 친부모는 뭐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오셨나 봐요. 이번 여름에 또 왔는데 두 아이와 함께 이번에는 다시 왔는데 요즘 뭐 K-POP이니 뭐지 한국이 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 문화, 역사 소개해주고 막 그랬더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마음 따뜻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입지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 청시자님입니다. 네? 함께 들어봐요.
4: A friend's visit to Seoul. I first got to know Vicky when my family was living in the U.S., She had been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at a very young age. She grew up, became a teacher, and is now a mother of two. Sh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he even had her children learn Korean and Taekwondo. After we moved back to Korea, Vicky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with her daughter. During that trip, she visited the orphanage where she had spent her childhood and was able to learn a bit about her past. However, she was unable to find her biological parents. This summer, she came back to Korea again with both of her children. I took them around Seoul and introduced them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best I could. Even though it was a short trip, they were amazed by how developed Korea is and went back with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country.
3: 자, 우리 가족이 미국에 살 때 나는 비키를 처음 만났습니다.
1: I first got to know Vicky when my family was living in the U.S.
3: 만났다니까 I first met Vicky 하셨대고 get to know는 어떤 뉘앙스인지 잘 보면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알게 됐겠죠.
1: 네.
3: So I first got to know her.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야? 그런 상황에 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턴으로 많이 쓰고요. I first got to know Vicky when my family was living in the U.S. Okay. 자,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1: She had been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at a very young age.
3: 그렇죠? 전치사 세 개 다 동그라미 쳐놓고 잘 보세요. She had been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그렇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자, 나이는 at a very young age. One more time.
1: She had been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at a very young age.
3: 자, 그녀는 잘 성장해서 선생님이 되었고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1: She grew up, became a teacher, and is now a mother of two.
3: 그렇죠. 동사 세 개를 평행구조로 연결했죠. She grew up, became a teacher, and is now a mother of two. 두 아이의 엄마, 뭐 세 아이의 아빠, a father of three.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I am a mother of two. I am a mother of four.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해
1: 네.
3: 쓰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1: Sh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he even had her children learn Korean and Taekwondo.
3: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0: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뭐 보니까 K Everything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도 요즘 방영되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회자가 되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o sh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he even had her children learn Korean and 태권도. 태권도와 한국어를 아이들이 배우게 할 만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있었다. 다시 한번 She always
1: Sh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he even had her children learn Korean and Taekwondo.
0: Have someone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have가 여기서는 사역동사죠. 뭐뭐 하게끔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had her study more. 그러면 공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make의 의미죠. 결국에는. 자, 그다음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비키는 딸과 함께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1: After we moved back to Korea, Vicky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with her daughter.
0: 그렇죠. 가고 싶어도 이제 뭐 약간 그냥 가기가 좀 그런데 연고가 생기잖아요.
1: 네.
0: 지인이 생기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 오신 것 같아요. So after we moved back to Korea,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Vicky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with her daughter. 오케이. 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보냈던 보육원에도 가보고 거기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1: During that trip, she visited the orphanage where she had spent her childhood and was able to learn a bit about her past. 자, she visited the orphanage. Orphanage는 보육원이란 뜻이죠.
0: 그렇죠. 발음 한
1: 그래서
0: 번만 다시 도와주세요.
1: orphanage.
0: Orphanage.
1: 네.
0: Phonage. 오케이.
1: 보육원을 방문을 해서, 자, where she spent her childhood,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이 되겠죠. And was able to learn a bit about her past. A bit meaning a little bit.
0: 그렇죠.
1: 그래서 past라고 했으니까 어린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
0: 그렇죠. 예. The orphanage where she had spent her childhood, 그렇죠? 본인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보육원을 그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나 친부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1: However, she was unable to find her biological parents.
0: biological이라고 하죠. 네,
1: 네.
0: biological parents 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친부모를 찾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1: This summer, she came back to Korea again with both of her children.
0: On her first visit, she probably just brought one daughter. This time around, she brought two of them, right? Both of her daughters or children. 자, 아이 둘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다는 이야기. 자, 나는 정성을 다해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 I took them around Seoul and introduced them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best I could.
0: 이 문장 좋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거나 지인들이 왔을 때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곳곳 구경시켜주고 같이 음식점 가고 뭐 역사 문화 탐방하고 그랬다면 I took them around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showed them around 이렇게도 쓸것 같아요. 자, show 동사 써서 I showed them around Seoul. I took them around Seoul. 그 다음에 소개해줬다. And introduced them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영어로
1: As best I could.
0: as best I could 요거 이렇게 딱 붙이면 되네요.
1: 네.
0: 이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따 패턴에서 통한 개 문장 하나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비록 짧은 여행이긴 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했고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1: Even though it was a short trip, they were amazed by how developed Korea is and went back with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country.
0: 오케이. 자, 비록 짧은 여행이기는 했으나니까 even though it was a short trip, they were amazed by how developed Korea is.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they were amazed by. 자, 그리고 돌아갔다.
1: And went back with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country. Positive impression이라고 하면 좋은
0: 그렇죠?
1: 인상이잖아요. Very positive impression이니까 아주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인상을
0: 가지고.
1: 가지고 돌아갔다.
0: That's right.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A friend's visit to Seoul. I first got to know Vicky when my family was living in the US. She had been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at a very young age. She grew up, became a teacher, and is now a

0: mother of two. Sh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he even had her children learn Korean and Taekwondo. After we moved back to Korea, Vicky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with her daughter. During that trip, she visited the orphanage where she had spent her childhood and was able to learn a bit about her past. However, she was unable to find her biological parents. This summer, she came back to Korea again with both of her children. I took them around Seoul and introduced them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best I could. Even though it was a short trip, they were amazed by how developed Korea is and went back with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country.
1: Pattern practice.
2: 자, 저희 입티영 교재는 월간지로 출간이 됩니다. 이제 호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호러는 이제 시중에 다 나와 있고요. 매월 한 20일경에 그 다음 달 책이 나오고 월말에는 온라인 서점가에서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매달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책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1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어린 시절을 보내다 라는 말할 때 spend one's childhood. 자, 갈게요.
3: She visited the orphanage where she had spent her childhood.
2: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참 좋아요. 나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면 I spent my childhood 어디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외로 본인 이야기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3: It's a great place to spend one's childhood.
2: 그렇죠. 뭐 주변에 자연도 많고 뭐 이런 등의 어떤 환경이라면 It's a great place to spend one's childhood. 자,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절을 그 보낸 동네는 많이 달라졌다.
3: The neighborhood where I spent my childhood has changed a lot.
2: 저도 학교 모교를 가봤는데 모든 게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Have you had that experience?
3: Yeah.
2: 아니, camp... 학교가 이렇게 작았어요.
3: 맞아요, 맞아요. 캠퍼스 자체가 훨씬 크게 느껴졌는데 yeah, going back in as adult, everything
2: 그러니까요.
3: seemed so much
2: everything
3: smaller.
2: Everything seemed so smaller, right?
3: Yeah.
2: Than they were back in the day. Anyway, the neighborhood where I spent my childhood has changed a lot. Okay. 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 이 표현 잘 보세요. As best 다음에 주어주고 can이나 could를 붙이면 되는데 난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 주었다.
3: I introduced them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best I could.
2: As best I could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쓰는 용법이에요. 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갈게요.
3: I tried to fix it as best I could.
2: 뭔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고장 났을 때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아예 문장에서 외우세요, 여러분. I tried to fix it.
3: I tried to fix it as best I could.
2: 한 번 더요.
3: I tried to fix it as best I could.
2: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못 고쳤다의 뉘앙스예요. 근데 못 고친 느낌이긴 하나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은 했다. 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3: I explained it as best I could, but it wasn't enough.
2: Okay. 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이제 갖게 됐을 때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어디 어디 혹은 누구누구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장소나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3: They went back with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Korea.
2: 한국에 대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우리는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3: Right away, we had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place.
2: 어디 가자마자 너무 친절하시면 you normally get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a certain place. 자,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자,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그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We've only met once, but I got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her.
2: 이런 걸 이제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3: 네.
2: I really got a good first impression of her.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 자,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한 번밖에 못 봤지만
3: We've only met once, but I got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her.
2: Oka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You said you have a friend who was adopted in the U.S., right? Didn't she come to Korea?
0: Yes, she eats.

0: even brought her kids this time.
1: Oh, I see. Was she able to find her biological parents?
0: No, unfortunately, that didn't work out.
1: Oh, I see.
0: But we went sightseeing around Seoul together and had a great time.
2: Man says, You said you have a friend who was adopted in the U.S., right? Didn't she come to Korea?
3: Mm-hmm.
2: 자, 이런 친구 있다고 했었지? You said you have a friend. 일단 미국으로 입양이 된 친구가 있다고 했지? Did she come to Korea? 한국에 혹시 오지 않았어?
3: 그렇죠. 이 전치사가 이제 좀 그 아까는 be adopted from Korea to the US였었잖아요. 그러니까
2: yeah.
3: 미국으로의 의미로 to도 가능하고요. 인 전치사 한번 보세요. 일단 입양 절차가 진행돼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입양이 된 거잖아요. 그 나라 에 가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전치사 인도 가능합니다. So I have a friend who was adopted in the US라고 하면 일단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입양이 됐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하고
2: 네.
3: 한국으로 오지 않았느냐? Didn't she come to Korea? 이런 경우 이제 방향성 인사가 되니까 또 to로 가겠죠. 좀 챙겨볼게요.
2: 이번에 애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했었죠. She even brought her kids this time. This time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왔다. Oh, I see. Was she able to find her biological parents? 뭐 생부라고 하잖아요.
3: 그쵸.
2: Right? Biological 친부모. parents. 네. 친부모님을 혹시 만날 수 있었느냐? 찾았느냐?
3: 그러면 이제 입양을 해주신 그 부모님은 뭐라고 하나요?
2: 입양을 해주신 부모님은 adoptive parents라고 그래요. Adoptive parents.
3: Adoptive parents.
2: Yeah.
3: 물론 이제 그분들께 그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이게 호칭은 아니고
2: no.
3: 이제 입양을 해주신 부모님은 adoptive, T-I-V-E, adoptive
2: right, right.
3: parents.
2: Mm-hmm.
3: 어, 낳아주신 친부모님, biological parents, 혹은 birth parents라고도 하더라고요.
2: 맞아요. 네. Uh-huh.
3: Birth parents도 한번 써보세요. Adoptive parents도 써놓고 이런 경우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용어들이란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Okay, moving on.
2: 자, 친부모를 찾았느냐라고 했을 때 no라고 했었죠. Unfortunately, that didn't work out. It didn't work out라고 하면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3: 그쵸.
2: 거잖아요. 네. 아, 그렇게 안 됐어. It didn't work out.
3: Workout이 이제 1차적으로 운동하다는 의미인데 두 번째가 일이 잘 풀리다의 뜻이 있잖아요. 구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래서 안타깝게 그 일은 잘 안 풀렸다. 그건 잘 안 됐다. 오늘 통학기 2번으로 읽어갈게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문장이어서 그래요. Unfortunately.
2: Unfortunately, that didn't work out.
3: 어, 아쉽지만 그건 잘 안 됐어. 이렇게. 자, Unfortunately, that didn't work out. Okay?
2: 그러면서 But we went sightseeing around Seoul together. And had a great time. We went sightseeing. 오랜만에 보네요, sightseeing.
3: 관광.
2: 그래서 we went sightseeing around Seoul이라고 했으니까 서울 구경도 같이 하고 and had a great time.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3: 그렇죠. 그래서 sightseeing 자체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했다라는 의미로. 자, 오늘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의 마지막 영작 다섯 개 꼭 해보세요. 이번 달에 많이 영작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영작이라도 하시면서 유정의 미를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2번과 5번엔 별표 쳐놓고 잘 보시면서 해보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Now, today is the last day of our daily routine expressions.
1: Mm-hmm.
0: 네, 일상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ait, did you say daily routine?
0: Oh, yes, I did.
1: That's a great phrase to put in our sentence.
0: Mm-hmm.
1: So our sentence is,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이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당신의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특히 이제 매일 하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What's your daily routine?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약간 conversation starter이기도
1: sure.
0: 한 것 같아요.
1: Mm-hmm.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blind date,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다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네트워킹 할 때. 그럴 때도 What's your daily routine?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이라는 질문이죠. 자,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하루 일상은 어때요? 그런데 영어로는 당신의 하루 일상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how로 시작하지 않고 what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어떤 행동들로 가득 채우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what is 뭐뭐로 하는데 그걸 줄여서 what's가 되겠죠. What's, 무엇인가요? 라는 말이고요. 당신의 하루 일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일상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의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말로는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의 하루 일상을 물어보는 건데 영어로는 이 당신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your라는 말이죠. Your 그리고 하루 일상은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뭐 daily routine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routine 했었고 그래서 daily라는 말만 알면 되는데 이게 하루의라는 뜻이에요. So daily routine. What's your daily routine? 당신의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at's your daily routine?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Good job.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hat's your daily routine is our sentence. We're going to change daily routine to something else. So, what's your momo?
0: What's your momo? 당신의 momo는 뭔가요? 라는 말이죠, 그쵸? What's your momo?
1: So, let's start with, what's your hobby?
0: What's your hobb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This is a very good icebreaker.
0: 당신의 취미생활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죠. What'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1: Oh, I have many hobbies.
0: Besides music.
1: It's hard to pick one. Board games.
0: Board games.

0: 그쵸. Board games 재밌네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Favorite food. Favorite food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표현이죠.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favorite food, Kaylin?
0: 떡볶이.
1: 떡볶이. Excellent.
0: 너무 좋아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1: Oh, I mean, the classic, pizza.
0: Pizza.
1: Pizza. Can't beat pizza.
0: 아, 우리 둘 다 너무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하네요.
1: What's your schedule today?
0: 아하, what's your schedule? 당신의 스케줄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인데, 스케줄은 이제 일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의 일정을 물어볼 때는 today를 맨 뒤에 넣어주면 돼요. What's your schedule today? Today 대신에 다른 시간도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Like, what's your schedule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은 right. 뭐 스케줄 어떻게 되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Now, how about we do a little dialogue? I know you're a morning person, so what's your morning routine?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0: Aha, what's your morning routine? 그쵸? 아침 루틴? 아, 일단, I wake up at 6, 6시에 일어나서 exercise, 운동하고, and then go to work, 출근해요. 아침 6시라서 운동하고 출근하는 삶. 건강하게 들리네요, 그쵸?
1: Definitely a morning person.
0: Yes, most definitely.
1: Okay, you can also say, what's your number?
0: Oh, what's your number? Oh, 바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맞아요.
1: Yeah.
0: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Oh, what's your name first? Sure.
0: Uh-huh. What's your name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는 그냥 what's your number? 숫자라는 단어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숫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집 주소일 수도 있고, 내 주민등록번호일 수도 있고, 여권번호일 수도 있고, 그런데
1: driver's license number. You
0: know. 그런데 그 개인정보는
1: library
0: 보통
1: library card number.
0: 아, no. yeah. 근데 그런 개인정보는 보통 주지 않죠. 그래서
1: 맞아요.
0: What's your number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 Now we said what's your favorite food, but we can also ask other favorite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0: What's your favorite color? 그쵸? 색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Zach?
1: My favorite color is gold.
0: Gold.
1: Gold.
0: Ooh, 반짝반짝 gold.
1: Yes, I was a teacher for many years, so I have a favorite color.
0: Ah,
1: yes.
0: 그렇군요.
1: And a favorite dinosaur and a favorite animal, because the kids always ask.
0: 맞아요. Yeah. 근데 favorite dinosaur, 제일 좋아하는 공룡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왜 gold예요?
1: Gold?
0: I've never seen you wear gold, though. 한 번도 금색 뭔가를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1: Oh, I just like it.
0: 아, 그냥 좋아요?
1: Yeah. I don't like it necessarily on my clothes, but I like it.
0: Oh, okay.
1: Here's another thing you could ask if you're sitting down with a friend at a restaurant. What's your usual order?
0: What's your usual order? Ah, usual. 일반적인, order, 주문. 원래 뭘 주로 주문해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주로 주문해? 라고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겠네요.
1: And here's a great one for all the university students. What's your major?
0: What's your major? Major라고 하면 전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전공은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What's your major?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1: Okay, and one more for the so-getters. What's your life plan?
0: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1: That's after you've been talking for a little while.
0: 아, 그렇죠. 조금 그래도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What's your life plan? 인생 계획이 뭐냐? I mean, do you have a life plan, Zach?
1: Well, not like a really detailed one, but sure.
0: 있긴 있군요. 네, so what's your life plan?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라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s your 뭐뭐?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것도 다쭉 다시 한번 나

0: 말해 볼까요?
1: What's your hobby?
0: What's your hobby?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schedule today?
0: What's your schedule today?
1: What's your morning routine?
0: What's your morning routine?
1: What's your number?
0: What's your number?
1: What's your favorite color?
0: What's your favorite color?
1: What's your usual order?
0: What's your usual order?
1: What's your major?
0: What's your major?
1: What's your life plan?
0: What's your life plan? 네, 마지막 거는 여전히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hat's your 뭐뭐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연상해 볼게요.
2: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3: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9시에 일을 시작해. 대략 6시에 퇴근하고.
2: 꽤 체계적이네.
0: 오, 체계적인 하루 일과. 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1: 아하.
0: 요거는 다들 아시고, 알고 계시죠? 그쵸? 네, 오늘 많이 연습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What's your 뭐뭐? 그거 사용하면 되는 문장이었죠? 7시에 일어나서. 요거부터 해볼까요? 7시에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wake up. 쓰면 되고요. 우리 보통 시간 얘기할 때 s 써야 된다 그랬죠? 아침을 먹고 아침 먹는다? 어떤 표현을 쓸까요? 9시에 일을 시작해. 일을 시작하다.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 쓰면 돼요. 그다음에 대략 6시에 퇴근한다. 대략 6시에 퇴근해. 요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꽤 체계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체계적인,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structur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structured. 그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들어보고 올게요.
4: What's your daily routine?
5: I wake up at 7, have breakfast, and start work at 9. I get off work at around 6.
4: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0: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What's your daily routine?
0: 뭐라고 했죠?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그죠? What's your daily routine?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표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9시에 일을 시작해.
5: I wake up at 7, have breakfast, and start work at 9.
0: 와,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7시에 일어나.
1: I wake up at 7.
0: 그리고 아침 먹고
1: Have breakfast.
0: 9시에 일을 시작해.
1: And start work at 9.
0: 네. 그래서 일어나다, wake up, 7시에, at 7. I wake up at 7. 아침을 먹다라고 할 때는 사실 eat breakfast라고 해도 되겠지만 have breakfast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 start work.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At 9. 9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략 6시에 퇴근하고 라고 됐어요.
5: I get off work at around 6.
0: 뭐라고 얘기했죠?
1: I get off work at around 6.
0: 자, I get off work. Get off work가 퇴근하다라는 뜻이에요. Get off work. At 6면 6시에인데 우리가 대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t around 6 단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Around는 대충 대략 뭐 이런 뜻이에요. I get off work at around 6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꽤 체계적이네.
4: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0: One more time.
1: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0: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네, 그래서 structured라는 표현이 체계적인이라는 뜻이고요. pretty는 여기서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이 아니고 꽤라는 뜻입니다. sounds는 들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건 꽤 체계적으로 들리네요라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가 꽤 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sound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표현들 쫙 봤으니까 한번더 들을 때는 더잘 들리겠죠? 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또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listen to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What's your daily routine?
3: I wake up at 7, have breakfast, and start work at 9. I get off work at around 6.
2: That sounds pretty structur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그쵸? What's your daily routine? 자, 일단 연음되는 부분이 있어요. What's에서 s 발음으로 끝나잖아요. Your하고 연음이 돼요. 왜냐면 your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잖아요. What's your? What's your? 이렇게 s 발음으로 살짝 연음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your 발음은요, 사실 그냥 your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매일매일의라는 daily. 우리가 daily dialogue를 배우잖아요. 매일매일. 자, daily가 하루의라는 뜻인데 daily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routine 또 나왔네요. 그렇죠? routine.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 모음 소리는 길게 빼주셔야 합니다. 질문이니까 끝을 올려줘야 되겠네요. What's your daily routine? What's your daily routine? 이렇게. 그럼 우리 잭쌤을 따라해 볼까요?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1: What's your daily routine?
0: What's your daily routine?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따로 많이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structured하게 연습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hat's your daily routine?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서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 주고받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더 체계적으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And this month is almost over, which means if you'd like to keep studying with us using your book, you can head down to the local bookstore and pick one up.
0: 네, 그래서 책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도 해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복습하는 날이니까 내일도 꼭 와주세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여러분의 5월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자, 그 아침 7시 20분, 저녁 7시 20분 외에도
1: right.
0: 네, 다수의 어떤 그런 그 공부 시간을 딱 정하셔 가지고 저희 Easy English와 함께 또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해 보시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 Yeah. I think it's great that when people study with our Pandi application, you can study any day, any time of the day, with your friends, you know. We always suggest that you study in a small group with your friends, so that you guys can really help each other,
0: yes.
1: synergize the learning.
0: 네,
1: right?
0: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영어를 그렇게 synergize 한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help each other 정말 yeah.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1: yeah.
0: 게 누군가가
1: sure.
0: 한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teach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1: right.
0: facilitate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Facilitate.
0: 네, coach라는 말도 많이 하고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으면
1: sure.
0: 좀 알려주기도 하고 이 그런 체제, 뭐,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참 필요하기도
1: yeah.
0: 하고 실제로 it is already happening
1: yeah.
0: here and there.
1: I think helping each other, kind of slightly teaching each other is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right?
0: 네, 그렇습니다. Yeah.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발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1: Right.
0: 네, 코워크가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도.
1: That's right.
0: 네, 오늘 152쪽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순서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마크와 레이첼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서로 멀리서 보고 아, 저 사람 나 알아. 낯은 좀 익지만 정식으로 통성명을 나누진 않은 사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어디서 만나서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2: Oh,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인데요. 우리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0: 네,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댁을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2: 아, 네. 저도 몇 번의 이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은 있지만 대화할 기회는 없었죠.
0: 네, 그러네요. 아우, 이렇게 드디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Nice to meet you.
0: 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삽화를 보시게 되면 무슨 탕비실 같이 보여요. 지금 이런 탕비실, 아, 라운지가.
1: It looks
0: 뭔가요?
1: like an office kitchen, office,
0: office kitchen,
1: lounge.
0: Office lounge.
1: Sure.
0: 네, yeah. 이런 곳에서 이제 우연히 만날 수 있잖아요.
1: Sure.
0: 네, yeah. 자,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명 그 이름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또 뭐 하는 분들인지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서
1: right.
0: 좀, 낯을 키는 그런 과정이 되고 낯은 익지만 본격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을 바로 meet라고 하게 되죠. 네,
1: right,
0: 그 nice to meet you가 그냥 나만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르고 그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까지 합했을 때 meet라고 하더라고요.
1: Yeah.
0: 네.
1: So when you kind of see someone for the first time, we call it a meeting.
0: Meeting.
1: First time meeting.
0: 네.
1: That's why we say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1: But sometimes they're nice to see when it's like a second time, third time, we say nice to see you again.
0: Right.
1: Right.
0: 네.
1: So you can say see, but first time it's always meet.
0: 아,
1: right.
0: 근데 그거 헷갈려요, 선생님. 우리가 분명 그렇게 배우긴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nice to meet you지,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적에는 nice to see you again. 다시
1: right.
0: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meet하고 see하고 헷갈려가지고 그 순간에 또 nice to meet you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1: 그럴 때는 그냥 nice to meet you again 해도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틀리진 않습니다.
0: again만 예. 붙이는 걸로.
1: again만 붙이는 걸로.
0: 네. 네. meet, see 했다고 나중에 이불킥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 그런 실수하니까.
1: Right, right.
0: 네, 자 여기서는요. 먼저 자기의 이름부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크라고 합니다.
1: Hi, I'm Mark.
0: Hi, I'm Mark. 라고 한 다음 저 우리가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1: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0: 네, I think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틀릴 수도.

0: 있는데요. I think we have never properly met.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이렇게 통성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have we? 혹시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1: Yeah. When you properly meet somebody, you're kind of formally saying, hello, my name is Diane, your name is Juj. So when it's an official meeting.
0: Right.
1: It's a proper introduction.
0: 그렇죠. Yeah. 바로 그런 뜻으로 제가 제 소개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1: right.
0: I don't think I've ever properly introduced myself.
1: Right.
0: 뭐 이렇게도 말하죠, 선생님.
1: 좀 기네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던데.
1: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1: That's what we say.
0: 네.
1: I don't think I properly met you.
0: 네.
1: Or I was properly introduced to you.

0: 그렇습니다. 맞아. I was properly introduced to you. 제가 제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신에게 소개되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right. 조금 복잡하게 뭐 수동형으로 I was properly introduced to you 이런 것 같지만 right. 실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동네에 무슨 마을 잔치 같은 거 열렸다. 그럼 먼저 다가가서 아 우리가 제대로 인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때 많이 말합니다.
1: 얼굴 본 적은 있어요.
0: 네.
1: 근데 제대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0: 네.
1: 그럴 때 I don't think we properly met.
0: I don't think we properly met.
1: That's the shortest version.
0: 아 그렇다.
1: Oh, nice to meet you. I don't think we properly met.
0: I don't think we properly met. 우리가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 그러니까 met가 그런 뜻인데 한 적은 없다고 없다. 여겨집니다.
1: That's right.
0: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I don't think가 아니라 그냥 I think, I don't think로 시작해도 되고 I think로 시작해도 되고
1: sure.
0: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일단 하면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문장을 맞추자는 거.
1: right.
0: I think로 했으면 we've never properly met. 까지는 말씀을 하시자는 거예요.
1: Mm-hmm.
0: 그다음에 have we라고 해서 혹시 우리가 그랬나요? 라고 부가의문문을 붙여서 말하는 거죠.
1: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이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죠.
0: 네.
1: 그렇죠?
0: 확인 차원에서.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never라는 조금 센 단어를 써봤습니다.
1: 맞죠?
0: 네.
1: Have we?
0: Have we? 혹시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2: Hi, I'm Mark.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0: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I think we've.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I think we've never. I think we've never. 제 생각엔 우리가 한 번도 뭐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I think we've never를 활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우리가 전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한다면 I think we've never spoken before. 이렇게 말한다든지 We've never yeah. talked to each other before 한다든지
1: Right.
0: 네.
1: So any kind of meeting, communication,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0: 네.
1: or talked to each other. Or, you know, any kind of interaction.
0: 그렇습니다. Yeah. 참 그 예의 바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Mm-hmm.
0: 자, 그 말을 듣고 레이첼도 맞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1: No, I don't think so.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Mm-hmm. 자, no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는 맞아요라고 말했는데 mm-hmm. 영어로 보면은 no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right.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 맞죠? 라는 말에 대해서 No, we've never properly met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영어로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no는 no고 yes는 yes예요.
0: 아, 네. No means no.
1: No means no.
0: 네.
1: 그 우리말은 반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죠? 그러면 네, 아니에요.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영어로 아니죠 하면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맞아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답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질문에 포인트를 두고
1: yes.
0: 말할 때
1: right.
0: 내가 이제 no와 yes를 조절하는 게 되는 거고
1: mm-hmm.
0: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답을 할 때는
1: yes.
0: 상대방의 질문의 유형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대답 자체가 부정형이면 no고요.
1: Yes.
0: 내 대답 자체가 긍정형이면 yes로 한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여기서도 no I don't think so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죠.
1: No, I don't think so.
0: 네, 그래도요. 이 근처 다니면서 댁을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1: I've seen you around, though.
0: 네, 바로 이겁니다. I have seen you around, though. 자, though라는 말이 붙어서요. 자기가 앞에 한 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1: Right.
0: 네.
1: I've seen you around though. Though actually means but.
0: 네.
1: Right. 그러나. But I've seen you around.
0: 맞습니다.
1: But I've seen you around.
0: I've seen you around. 내가 오며 가며 당신을 먼발치해서 보기는 했어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1: Right.
0: I've seen you. 그다음에 around는 이 근처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1: Yeah. Around 네. the office, around the

0: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1: Right.
0: 그랬더니 마크 역시 아, 저도 몇 번의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은 있었어요.
1: Yeah,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0: 네, I've seen you. 똑같이 문장을 시작하죠. 앞사람하고 같이. 레이첼은 I've seen you around though 라고 했고 이 사람은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라고 말합니다.
1: Right.
0: 자, at 뭐뭐뭐 하면은 뭐뭐뭐라는 곳에서라는 뜻이 되죠. I've seen you at 몇 번의 뭐 많지는 않고 뭐 두세 번 정도가 될 텐데 그런 회사 관련 행사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1: So at plus location or at plus certain event,
0: Yes.
1: right?
0: 네.
1: So this is an event. I guess this office has like random many like random events.
0: Yes.
1: So a few office events.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0: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네, 하지만 대화할 기회는 없었죠.
1: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0: 바로 이겁니다.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그 never라는 말이 은근히 많이 쓰여요. 보면은
1: Never.
0: never. 그 never say
1: Never say
0: never라는 영화도
1: never.
0: 있었고,
1: James Bond, right?
0: 그렇죠. 네. 그 살면서 절대로 안 해.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who
1: Right.
0: knows라는 뜻으로 never say never라는 말을 하잖아요.
1: Right.
0: 그런 뜻으로 이 never라고 하는 건 결코 절대로라는 좀 강한 뜻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도 그렇긴 하고요.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다라고 할때 never를 쓴다는 거죠.
1: Right.
0: 네.
1: Never. Not ever.
0: 그렇습니다.
1: Never.
0: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한 번도 대화할 기회가 없었죠.
1: We never had a chance. We never got a chance to actually meet and talk.
0: 그렇습니다. 아, 좀 안타깝네요. 자,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자, 그랬더니, 아우, 참, 뭐, 어쨌거나, 이렇게 드디어 뵙게 되니 반갑네요.
1: Well,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0: 네. 자, 얘기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서서히 마무리를 할까요?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혹은 nice to meet you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 인사 표현이 사실 it's nice to meet you가 원래 full sentence가 되는 건데 거기에 finally를 하나 더 붙여서 드디어 마치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뜻이 드디어 뵙게 돼서 정말 좋네요라고 합니다.
1: You can also say it's nice to meet you finally.
0: It's nice to meet you finally.
1: Or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0: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Finally, 위치는 이제 이 정도로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혹은 It's nice to meet you finally 라고 하면은 좀더 임팩트가 있겠네요.
1: That, exactly.
0: Finally
1: 근데 이
0: 하게 되면.
1: 표현 자체가 두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다 끝나고 그냥 빠이빠이 하기 전에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finally meet you. It's very natural.
0: Right.
1: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빨리 자르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어. 뭐 이벤트니까.
0: 네.
1: 그다 얘기가 흐름을 봐가지고 아, 이 얘기가 딱 끝날 때쯤 Oh,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And then just cut the conversation and move on to another person. I've used this many times. Many times at networking events.
0: 아, 그렇구나. 저는 네트워킹 이벤트 별로 많이는 안 가봤지만 몇번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어디서 커트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I don't wanna sound rude.
1: 맞아, 루드하면 안 되니까
0: 네.
1: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언젠가는 숨을 쉬어야 되거든, 이 사람도 말하면서. 딱그 포즈가 있어요. 그때, Oh, that's wonderful. Oh, you know what? It's wonderful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finally. And then, I need to get another drink.
0: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대화를 마무리할 때, 그 랩업 하면서, it was nice to meet you. 혹은 it's nice to meet you 할 수도 있는데,
1: Sure.
0: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 이렇게도
1: That's
0: 말하더라고요.
1: perfect.
0: 네.
1: Oh, it's wonderful talking to you.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
0: 다시 해볼게요, 제가. It's wonderful talking to you.
1: Yes.
0: It's wonderful meeting
1: Meeting
0: you.
1: you.
0: 해도
1: Okay.
0: 되는 거고.
1: Sure.
0: 그럴 때는 ing를 붙여서 당신을 만난 것 자체가 참 좋았다라는
1: Yes.
0: 뜻으로 it was 혹은 it is wonderful talking to you, meeting you 혹은 그냥 nice meeting you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1: 그리고 빨리 되돌아서 가야 돼요, 이제.
0: 아, 빨리 가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1: 이분이 너무 이제 얘기하기 뭐 힘들거나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럴 때는 Oh, it's nice to meet you.
0: It was nice to meet
1: Nice
0: you.
1: meeting you.
0: It was nice meeting you.
1: I need to get another drink.
0: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0: 그거 아니에요?
1: 그냥
0: 맞아요.
1: 대화를 마무리할 때쓸수 있는 아주 다정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That's
1: 그죠?
0: right.
1: 네. 근데 이런 거요. 연습 많이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0: Yes, practice a lot.
1: 네,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불쑥불쑥 있을 수 있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0: I know exactly what
1: 네,
0: you mean.
1: 그래서 yeah. 중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미리 연습하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0: Oh, wow. 네,
1: That's
0: a good idea.
1: 안 나와서 가서 그때 교재에서 뭐가 있었지? 내가 뭐라고 가르쳤지? 했을 때 생각하면서 그대로 right. 행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0: Great.
1: 네, 자,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까지였습니다. Mm-hmm. 이 부분 들어보죠.
2: Yeah,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3: Well,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1: 네, 자, 오늘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2: Hi, I'm Mark.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3: No, I don't think so. I've seen you around, though.
2: Yeah,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3: Well,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이제 큰 소리로 입에 착 붙여볼까요?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전 마크예요. Hi, I'm Mark.
0: Hi, I'm Mark.
1: 우리가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3: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0: I think we've never properly met, have we?
1: 아, 맞아요, 없는 것 같네요.
3: No, I don't think so.
0: No, I don't think so.
1: 아, 그래도 이 근처 오다가다 당신을 본 적은 있어요.
3: I've seen you around, though.
0: I've seen you around, though.
1: 아, 네. 저도 몇 번의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은 있어요.
3: Yeah,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0: Yeah, I've seen you at a few office events.
1: 하지만 대화할 기회는 정말 없었죠.
3: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0: But we never got a chance to talk.
1: 아, 뭐, 이렇게 드디어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3: Well,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0: Well,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job.
1: 아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Mm-hmm. 네, 이거 거의 뭐 정해진 식대로, 패턴대로 가는 거라요. Right.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Mm-hmm.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0: And this was Jooch.
1: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5: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4: Hi, everyone. I'm Kristen Cho.
5: And I'm Cameron Word.
4: Oh, it is Friday. TGIF, everyone.
5: Yes, it is.
4: Yay. Mm-hmm. Okay. And I have to say that I've had a good week.
5: Oh, yeah?
4: Yeah. I am sporting a new hairstyle.
5: You are. You came into the studio without telling me that you changed your hair.
4: So I changed.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인간은 언제 감칠맛을 알게 되었을까? 1908년 이케다 기쿠나는 혀가 느끼는 다섯 번째 맛을 발견합니다. 감칠맛이라 불리는 맛이었는데요. 이 맛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감칠맛을 발견한 이후 조미료 회사들은 감칠맛을 주는 물질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 조미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감칠맛 조미료가 우리 입에 들어오면 혀의 세포는 놀랍게도 그것을 구별해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입안에 군침이 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 조미료는 과식을 부르는 악당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9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Ray in the studio,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about, well, I guess, deers that aren't exactly sober. 자, 오늘은요, 프랑스 보르고뉴 지방에서 목격된다는 일명 술에 취한 사슴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기사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다음 레이쌤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at do male deer grow and shed every year? 1. Antlers 2. Tusks or 3. Mane
0: 숫사슴에게만 있는 몸에서 매년 자라나는 이것